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 있는 자국 선박들을 풀어줄 수 있는지 미국의 요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정상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미국이 최선을 다해 선박과 선원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하게 탈출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제 체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의 망상적 게시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걸프 해역에 상선 900여 척이 머물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FP 통신은 오늘 해운 정보업체 눈으로 걸프 해역에는 상선 900척 이상이 묶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발이 묶여 식량과 필수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 처한 선박 승무원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이들의 탈출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켓워치는 페르시아만 일대에 400척 이상의 유조선을 포함해 상선 800여 척에 발이 묶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애초 국방부가 제시한 규모보다 더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2일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약 5천 명의 병력을 독일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늘로 꼭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이번 선거는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치르는 전국 단위 첫 선거로 민주당이 총선 압승과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거머쥘지 관심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 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며 국정 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조국과 송영길, 이광재, 한동훈 후보 등 여야 잠룡들의 원내 입성 여부도 관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PK 지역 민심 공약을 이어갑니다. 어제 경남 창원과 진주 행사에 잇따라 참석했던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에 참석합니다. 오후에는 포항에서 열리는 경북 공천자 대회에 나서 선거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가 오늘 낮 여의도에서 개혁신당 수도권 광역자치단체 후보들과 회동합니다. 오 후보 캠프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오늘 오전 11시 30분 수도권의 범야권 후보가 함께 모여 특검법안 강력 저지 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별법 처리 반대를 위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가 제안한 범야권 공조를 환영한다며 회동 참석자는 국민의힘 새 후보를 비롯해 개혁신당의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 후보라고 전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을 중심으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원포인트 개헌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를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 이탈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초선 한지하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 단체 SNS방에 개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극단과의 거리두기를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수 있다며 자신은 헌법기관으로서 개헌에 찬성한다고 글을 썼습니다.

0: 기사를 올렸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내부 불만이 표출하며 최근 탈퇴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어제 YTN과의 통화에서 유의미한 숫자의 탈퇴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 가입률이 80%에 달하는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노조가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에 가전, 모바일 부문 조합원들이 최근 하루 1,000명 이상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대폭 상향했습니다. 반도체 호조에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급반등하면서 성장에는 청신호가 켜졌지만 동시에 고유가 고환율로 인한 물가 부담도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4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영국 리서치 회사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말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내놓은 전망치보다 1.1%포인트 높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가 집계한 42개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1%로 한 달 새 0.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김창민 감독을 집단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폭행을 가해 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는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에 대한 보안 수사를 벌인 검찰은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필리핀 마약총책 박광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일명 청담 최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어제 특정범죄가중법상 대규모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필로폰 22kg 등 100억 원에 이르는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비가 그친 뒤 다시 맑은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0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고, 어린이날인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화창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12.7도, 습도는 69%입니다.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영민이었습니다. 잠시 후 조태연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이제 완전히 교착상태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간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프로젝트 프리덤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해방하는 작전을 월요일 오전부터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곧 시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언제나 그랬듯이 확실하진 않고요. 이란은 바로 반발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국도 우리도 증시는 강세입니다. 그런데 삼성 노조의 파업 소식이 이어지면서 증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시티그룹은 노조 리스크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추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쌓인 경제 뉴스들은 잠시 뒤에 정리하겠습니다. 갈수록 뜨거워지는 이슈로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화두를 던졌는데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이 대통령의 생각대로는 흘러가지 않는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당장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은 굉장한 강세고요.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다시 치솟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5월 10일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2부에서 부동산 시장 자세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태현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주말 사이에 쌓여있는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취재부터 뉴스까지 한 큐에 전해드리는 경제 브리핑 시간.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갈수록 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을 빼내겠다라고 SNS에도 밝혔네요.
1: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새벽, 현지 시간으로는 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동 시간 기준으로 오늘 아침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5시간 정도 시차가 있으니까 한두 시간 정도 후면 바로 시행이 될 텐데요.
0: 네.
1: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제한 수역 밖으로 안내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선박이 승무원을 통 제식량과 필수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다며 인도적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절차가 방해받는다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무력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어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우리 선박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어제 오전 10시 기준으로 두 번 현재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우디아라비아 남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해 홍해를 우회하는 항로입니다. 이 다만 홍해도 예멘 후티반군의 위협이 여전해서 해수부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참 뭘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 휴대폰부터 좀 뺏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란 측에서 제안한 종전 협상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나왔네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협상안이 전달된 2일 현지 시간으로 이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이 방금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지난 47년간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전인 1일에도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을 만나 그들이 합의를 원하지만 나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밝혔고 이스라엘 공영 한 방송 인터뷰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은 트럼프가 이 타협 불가로 간주하는 사안이고 전쟁 배상금 지급에 응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란은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답변 내용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역제안이 건네졌을 가능성도 있어서 협상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0: 이란 측에서 제안한 내용 어떤 거였습니까?
1: 네, 이란 타스닐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9개 항 종전 안에 대해 답변으로 중재국 파키스탄의 14개 항 수정 협상안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채널 12 방송 등에 따르면 이 협상안에는 14개 요구사항 외에 종전을 위한 3단계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단계는 해상 봉쇄의 단계적 해제와 미군 철수, 2단계는 핵 프로그램 제한으로 핵 농축을 최대 15년간 중단하는 방안입니다. 1차 협상 당시 미국이 20년을 제안하자 이란이 5년을 역제안해 회담이 결렬됐었는데 이번에 15년으로 양보한 것입니다. 농축 재개 시에도 수준을 현재 60%에서 3.6%로 대폭 낮추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0: 네.
1: 또 3단계에는 전후 중동 안보 체제 구축 관련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해상 봉쇄 해제와 미군 철수가 담긴 1단계부터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고 또 핵 포기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 입장과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 밖에 전쟁 피해 배상금 지급, 레바논 등 이 모든 전선의 종식, 또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하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인정 요구 등도 담겨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협상은 계속 고착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호르무즈 여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내는 해운사 이쪽에는 제재를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네요.
1: 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오펙이 지난 1일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란 정권의 통행 대가를 지불하거나 보장을 요청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국 해운사뿐 아니라 외국의 개인과 법인도 2차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현금은 물론 디지털 자산, 현물 지급, 자선단체 기부 형태 등의 우회 지급까지 사실상 모든 지급 경로를 봉쇄했습니다. 해운업계 입장에서는 이란군의 공격을 피하자니 이란과 거래를 해야 하고 또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를 받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현재 유조선과 벌크선, 화물선 등 수백 척이 페르시아만 일대에 발이 묶여 있고 일부 산유국은 저장 여력이 한계에 이르면서 생산량을 줄이는 상황까지 직면했습니다. 전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의 약 20%가 지나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국제유가 다시 오르는 중, 그래도 간밤에 선물시장에서는 약간 나아지는 것 같았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내부로 한번 와보도록 하죠. 우리 내부에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지금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초기합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12만 8천 명 가운데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반도체 사업 부문 가입률이 70%를 넘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하루 손실 추정액이 약 1조 원, 18일간 훼손되는 영업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앞두고요, 노조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1: 네, 몇 가지 논란이 겹치면서 반도체 사업부문과 스마트폰 가전 사업부문 간의 이 노노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0: 네.
1: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과 스마트폰 가전 등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으로 나뉩니다. 이 두 부문의 갈등은 오랫동안 축적돼 왔던 건데요. 반도체가 불황일 때는 DS 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는 반면 이 가전 모바일은 꾸준히 성과급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2024년 DS 부문 연간 15조 원의 적자를 냈고 당시 모바일과 가전이 회사를 떠받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반도체가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그 과실을 DS 부문이 독차지하려 한다라는 게 이 DX 부문의 불만입니다.
0: 네.
1: 실제 올해 1분기 전체 영업이익 57조 원 중 94%인 53조 원을 DS 부문이 벌어들인 반면 DX 부문은 반도체 가격 인상 여파로 영업이익이 36% 급감하며 연간 적자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DS 부문에만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니 밖에서 보이는 삼성전자 파업은 삼성전자 파업이 아니라 메모리 사업부 파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죠. 네.
1: 예, 여기에 방어화세 역할을 한 것이 또 있는데요. 이 노조가 파업 기간 15일 이상 활동하는 스태프에게 최대 300만 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이 지난 1월에 쟁의기간 조갑비를 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렸던 결정이 다시 도마에 오른 건데요. DX는 챙기지도 않으면서 조합비는 올려놓고 스태프 수당까지 지급하냐라는 반발이 폭발하면서 지난달 23일 결의대회 이후 열흘째 탈퇴 신청이 2,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여기에 최승우 노조위원장이 결의대회 직후인 4월 28일경 동남아 휴가를 떠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휴가 중에 사측편을 선다면 동료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을 더욱 키운 모양새입니다.
0: 알겠습니다. 노조분들 요즘 좌표 찍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노조 선배들이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파업 예고 여파 증권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1: 네. 글로벌 투자은행 시티그룹이 노조 파업을 이유로 삼성전자 목표가를

0: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터리 시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투자 의견 매수는 유지하면서도 목표가를 3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6.3% 낮췄습니다. 이 노조 파업과 노사 갈등으로 대규모 성과급 충당금 설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로 인해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각각 10%에서 10%, 11%씩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이 AI 토큰 사용량 급증으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구조적으로 초과하고 있고 또 고객사들이 내년 물량을 선주문할 정도로 수급이 타이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중 HBM4 매출 전환이 일어나고 HBM 매출이 전년 대비 3배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놨습니다. 결국 파업이라는 단기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요라는 중장기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는 평가이지만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실적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입니다.
1: 만약에 이게 현실화한다면 실적 부담도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국가 경제 전반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전체 수출의 반도체 비중이 37%에 달합니다. 이란 전쟁 속에서도 지난 두 달간 매달 800억 달러를 넘는 역대 수출을 냈는데요. 이 반도체가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일본 전체 수출을 초월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네.
0: 이 코스피 역시 최근 석 달간 6,000에서 6,500으로 오르는 과정에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분의 60% 이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파업이 현실화한 하루 손실 추정액이 1조 원이고 이 멈춘 반도체 라인을 재가동하는 데만 또 2, 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8일 파업으로 훼손되는 영업이익이 시존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시티그룹이 지적한 대로 단기 실적 부담은 분명한 만큼 이 노사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 이야기 해봤는데요. 또 이슈가 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에요. 바로 쿠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수 리스크에 노출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0: 네, 공정위가 지난달 29일 쿠팡의 실제 지배자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 즉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 여부로 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서 친족 관련 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또 내부 거래 사익 편취 규제도 새롭게 적용됩니다. 쿠팡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실적 영향은 없더라도 미국 상장 성장주로 평가받던 쿠팡이 국내 대기업 집단 규제 중심에 놓이며 이 고평가 프리미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정 당일인 29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증시에서 이 쿠팡 주가는 20.31달러로 수익 비율 96.7배를 기록했는데요. 규제 이슈가 반복될수록 이 프리미엄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PB상품 과징금, 와우 멤버십 끼어 팔기 조사까지 이 규제 전선이 여러 곳에서 걸쳐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 뭐 그렇게 좀 잘했어야죠.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긴 하네요. 쿠팡 문제가 이게 한미 안보 협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0: 예, 다소 심각한 상황인데요. 미국은 김범석 의장에 대한 출국 금지, 체포, 구속이 없도록 보장해야만 외교안보 고위급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개시하기로 했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이 농축 우라늄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범정부 대표단 협의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 실장이 지난 23일 쿠팡 사태가 한미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직접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54명이 주미 대사에게 차별 규제 중단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고 법력권 의원 90명이 사법 주권 침해라는 항의 서한으로 맞받았습니다. 쿠팡은 지난 1분기에만 약 109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억 원을 미국 로비에 제출하면서 백악관, 국무부, 재무부, USTR 등이 광범위하게 접촉을 했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미국은 쿠팡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는 취지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 미국에서는 뭐 돈으로 정치하는 거는 그렇게 보기 드문 일은 아니니까요. 로비가 합법이라서. 쿠팡이 백악관에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 소식 접하고 이것들이 제정신인

0: 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런 생각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과 해법은 뭡니까?
1: 네, 북한이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미국 백악관을 보호하기로 했다라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이 수사와 조사의 신속 종결을 요구한 것이 여러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일축하며 적법 절차에 따른 주권적 사안이라는 원칙을 고수했고, 미국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레드라인이라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대외 문제의 자회적 행위를 하는 요소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고 언급해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감정적 대응보다 냉각기를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세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쿠팡 이슈가 한미 안보 협력의 중요한 의제까지 건드리고 있는 만큼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쿠팡 사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유튜브 빠숑과 빠숑 김학렬 소장이죠. 김학렬 소장과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해 볼 예정인데요. 우리나라만큼 민감도가 높은 곳이 있을까 싶은 곳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집값 잡기가 가장 큰 숙제가 돼버리고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정권 교체까지 각오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국민들 역시 어릴 적부터 귀에 딱지가 안도록 듣는 이야기도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언젠가부터 이것은 모든 신혼부부들의 제일의 과제가 됐고요. 정부도 이것을 돕기 위해서 정책 자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계속 바뀌는데요. 지금은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 론으로 불립니다.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살 집을 마련한다 라는 뜻의 관용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내 집 마련, 2번 혼수 장만. 1번 내 집 마련, 2번 혼수 장만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공구사오 우물정의 공구사오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기,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앱 밀리에서제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허벌라이프 유티리천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러원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쉐비세븐업, 물 없이 머리 염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내 집 마련, 2번은 혼수 장만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입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부동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오는 9일에 종료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대책이 갖는 의미가 남다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 지금 상황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고수경제 오늘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3: 안녕하십니까.
2: 빠숑, 우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오셨을 때 3월은 바겐세일로 A급 물건이 나오는데 4월은 떨이 상품이 나올 때에도 그렇게 생각보다 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떨이조차도 없어졌다. 시장에 물건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평가가 나온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물 줄어든 비율을 예. 보게 되면은 네 건 중에 한 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거래가 됐거나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이 싸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이미 시장에서 소화될 것, 금매들은 다 소화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3: 그렇죠. 이제 팔 사람들은 팔았고 예. 지금 나머지는 버틸 사람들이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내놓는 매물이 싼 가격은 아닐 것이다.
3: 그렇죠. 팔리면 팔고 네. 안 팔리면 어쩔 수 없고
2: 뭐 이렇게
3: 말하고 있습니다. 네네.
2: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절세를 위한 다주택자의 매물 이거는 다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3: 다주택자 매물은 이미 뭐 이재명 대통령이 팔라고 하기 전부터 계속 팔고 있었고요. 네. 왜냐면 지금 다주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거든요. 아. 실익이 없기 때문에.
2: 그런데
3: 그렇죠. 이제 네네. 그것 때문에 과속화가 됐고 3월달 한 달 동안에 정말 싼 매물들이 갑자기 나왔었는데 그것들은 나오는 족족 다 거래가 됐어요. 거래량이 이제 한 5천 건 전후가 보통인데 만 건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거래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4월 달에 나온 것들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 들어간 것들만 남아있는 것들이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거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상급지 매물들은.
2: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급지는 거래가 중단이 된 흐름이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실수요자들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3: 상급지는 이제 25억부터는 2억 대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예. 보통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은 15억 이하 구간이고요. 아. 15억 이가 구간들은 6억까지 풀 대출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출이 풀로 나오는 구간대 지역들과 매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역들은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긴 한데 예. 이게 3월 달과 좀 다른 것이 3월 달은 이제 비싼 입지들이 좀 싸게 거래된 경향들이 있었는데 요 하급지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중적인 구조인 네. 것이죠. 네.
2: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하급지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이거를 제가 지표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부동산원 주간 거래 지표를 쭉 봤는데요. 동남권 같은데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남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11%가 올랐는데 올해는 0.66% 올랐어요. 조금 올랐고요. 서남권, 양천, 강서 이런 데는 10%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3.4%가 올랐거든요.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중하급지라고 할 수 있는 외곽 지역 이런 데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는 게 보여요.
3: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 오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에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그나마 매물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급지에서 밀려가잖아요. 예. 그 지역 가서 결국은 전세나 월세를 찾는데 전세 월세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매수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제 이 동남권이나 서남권보다 좀 저렴하거든요. 동북권 지역들이. 네. 그래서 전세를 구하러 갔다가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거래도도 많아지고 시세도 또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동부권이라면 성동노원 이런 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 동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도강, 중랑구 조금 저렴한 지역들 보시면 됩니다.
2: 알겠습니다. 조금 저렴한 지역이라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절대적인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3: 맞습니다. 네.
2: 서울에 지금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거래도 줄어들었고 거기다가 외곽지는 거래가 오히려 활발해지면서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러면은 5월 10일부터 자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과가 되는데 이후로 부동산 가격 어떻게 움직일 걸로 전망하십니까?
3: 지금 추세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급감을 할 텐데 뭐 그렇다고 거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실거주 목적으로 이전할 사람들은 계속 이전을 하는데 3월 달처럼 박연세일 가격대는 아니고요. 아마 보합 내지 조금씩 신고가 갱신되는 형태로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고
2: 네.
3: 중위권 지역들은 일상적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하급지들은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급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매매는 거래되지만 전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향후에 5월 이후 6월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급지보다 더 하급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인천 쪽으로 수요가 옮겨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달, 4월 달에 하급지에서 보였던 모습들이 경기도 인천에서 보여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 일부까지도 그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 같은 데서 집을 구하려던 분들이 밀려나서 의정부나 이런 쪽으로 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3: 그렇죠. 남양주, 부리, 이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요가 이동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게 5월 10일 이후에 벌어질 일이다.
3: 그렇습니다.
2: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튜브에서도 집값 상승론, 하락론 이렇게 계속 의견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네네. 소장님 요즘 구독자 많이 늘었습니까?
3: 꾸준히 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구독자를 늘리는 행태들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있는 소신 발언을 하기 때문에 제 팬들만 좀 많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좀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안 좋다가 최근에 좀 이게 좀 하급지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2: 저는 유튜브에서 지금까지 하락론을 많이 말씀하셨던 분과 직접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께서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채널 잘 안 되고 있다고 최근에 조회수가 별로 안 좋고 구독자 증가도 좀 정체됐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게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기도 한데요.
3: 네.
2: 실제로 KB 부동산의 매매 가격 전망 지수를 보니까 4월에 112.0이었거든요. 전달에 108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100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우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팔려고 한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매도한 사람이 더 마음이 급했었는데 4월 말부터는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마음이 더 조급해졌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매도자 우위다.
3: 네. 그래서 이제 그 매수자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긴 하는데 매도자 우위일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부동산에 관심보다는 다른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았던 반면 이제 매수자들이 조급하게 되면은 정보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때 안 보던 채널들도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고 제 채널도 그래서 좀 최근에 조회수가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
2: 축하합니다.
3: 네, 생생경제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덕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 무슨 그런 과언까지 이렇게 해주신.
3: 네네.
2: 소장님이야 워낙 이쪽 분석적으로는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렇겠지요.
3: 네.
2: 자 그런데 매도자가 우위가 되는 시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3: 아무래도 가격을 한해서 파는 것들보다는 속된 말로 버티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전세든 매매든 마찬가지일 텐데 매수자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맞춰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거래를 빨리 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는 뭐 인테리어 해준다든지 도배장판 해준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비 정도는 빼줄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2: 그렇게 되면 일단 사는 사람들은 더 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요.
3: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매물이 정 없을 때에는 현장에서 매매 가격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하고 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그 계약 해지. 심지어는 이제 그 더 그 계약금을 두 배로 물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주식시장도 강세장일 때는 매도 주문을 내는 게 조금 더 편한데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문제라면은 이런 매매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월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계속 적으로 짚어보고 있는데 7280번 쓰시는 분이 김포에 사시는데 월세 만기로 이사해야 되는데 월세 물건이 없어서 걱정이시래요. 이렇게 보면은 지역별로 월세 전세 거의 진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3: 원래 임차 시장은 전세가 8, 월세가 2 정도였었거든요. 예. 일반적인 지금까지 30년 동안은.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월세의 증가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다세대 빌라가 이미 60% 정도까지 월세 거래 비중이 나왔고요. 아. 최근에는 아파트조차도 과반수가 예. 넘었습니다. 50%가 넘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일단 전세가 없고요. 예.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 없는 세입자들이 전세를 구할 수도 없고 비싸기 때문에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해당 입지에서는. 그래서 월세가 그 얼마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게 네. 더 준 거예요. 부르는 게 값이 됐었죠. 그래서 최근 1, 2년 동안에 월세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지역들도 많고 예. 이거는 뭐 상급지 하급지 상관없이 이건 심지어는 지방까지

0: 전국적으로 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1: 네.
0: 그 이유가 일단 전세가 없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매매로도 전환할 수 없는 분들이 그냥 당근 보증금이 낮은 월세 선택한 다음에 계속 그 월세 지불액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좀 시장 계속 펼쳐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저희가 보도 같은 걸 접해보면은 어떤 대형 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전세 물건은 거의 없더라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제가 25년 동안 부동산 통계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았던 시기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특이하게 제가 2025년 만에 최초인데 1000세대가 넘는 단지에서 전세 0. 월세 연계 있는 매물들을 단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카운팅을 해봤는데 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한 열 몇 개 채용부터 더 못 세우겠더라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 정도의 매물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한 1000세대 단지면은 최소한 10% 이상의 임차 매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1000세대면 100개 이상이 나왔어야 되는데 연계 아니면 한 개예요. 이거는 지금 크게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하반기가 돼도 2027년도가 돼도 개선될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 네, 그래서 그렇죠.
0: 일단 매물에 증가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한 건이 거래될 때마다 그나마 적은 임차 물건들도 줄어드는 것들이고요. 그 임차 물건들이 시장에 나와 있지 않을 뿐이지 이 임차인들이 이사가고 시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 나올 여지가 없어진 거예요 아예. 왜냐하면 자가 실거주할 사람들만 그 매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 매물 월세 매물은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어야 되는데 재작년보다 반, 작년보다 반 계속 공급되는데 2028년도까지는 공급 적은 것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2028년도 이후도 그때 가봐야 하는데 지금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 신규 입주 물량이 줄고 그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래할 때만 줄은 것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래도 하급지 하급 상품들을 채워줬던 게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이 신규 공급이 전멸이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더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이기도 한데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는 거의 전세 월세만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지옥이 펼쳐질 것 같아요.
1: 그게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이게 다 매물을 묶게 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임대차 쪽에 공급도 없고 정책적으로도 묶이고 여기에다가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까지 강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매물 잠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0: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제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시장에 임차 물건들을 내놓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다주택자들이 많다 많다 하더라도 1주택자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1주택자들은 자가로 살기도 하지만 비거주하면서 그것들을 전세나 월세 매물을 내놓기로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대통령님이시잖아요. 분당에 지금 집을 갖고 계신데 비거주 1주택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인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지역구하고 실제 소유한 집이 다 다릅니다. 그분들이 다 비거주 1주택자였었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자가로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것들은 이제 전세나 월세 매물이 아니라
1: 사라지니까.
0: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이나 대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좀 압박이 강화되면은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전세 월세 문제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 전세 이야기 주로 하고 있었는데 월세도 심각해졌다고 하니까 월세도 지금 계속 역대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하잖아요. 강북권의 평균 월세 가격이 3월 기준으로 143만 5천 원이네요. 강남이 161만 8천 원. 여기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이것도 좀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0: 강남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남권과 서남권을 나누게 되면요. 아마 동남권만 하게 되면 200에서 300 정도로 더 올라갈 거예요.
1: 평균내가 이렇게 된 거다.
0: 왜냐하면 이제 이 강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강남이 아니라 한강 이남이라는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강서구는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금강구라고 있어요. 구로구, 금천구,
1: 관악. 상대적으로 좀.
0: 그 때문에 평균적으로 좀 낮춰진 것뿐이고요. 동남권은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제 그 L3 리센체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전후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월세의 상승률이 중요한데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매매 전승률보다 전세 상승률도 높고요. 전세 상승률보다 매매 상승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는 아파트가 월세 투자 상품으로서는 거의 부각을 못 받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외국 법인들이 한국에는 주거 임대 시장을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스피드로 증가하게 되면은 주거에 대한 월세 시장도 아마 외국에서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아마 오지 않을까. 그게 우리한테 좋은 게 아니라 월세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1: 기사들이
0: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0: 외국 그 투자 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들 그만큼 지금 한국 월세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 시장에.
0: 네.
1: 이렇게 되면은 지금이라도 그 제가 할수 있는 한에서 빨리 내집 마련하는 게 맞는 겁니까?
0: 저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진 않고요. 내가 준비된 상태에선 바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다리면은 내가 살 금액 정도로 시세가 내려올 것이냐.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그런 입지들이 있고 그런 아파트가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기다리시는 분들은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를 생각할 텐데 그러면은 당장 좋은 입지, 좋은 아파트 갈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눈높이를 낮춰서 내집 마련 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좋은 좀 주거지를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1: 저 한두 정도 이렇게 약간 시선을 낮춰서 내집 마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요거 부동산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것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내가 한 6억 정도의 집을 살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와중에 입지가 좀 좋은 곳 어떤 곳들을 고를 수 있을까요? 뭘 봐야 됩니까?
0: 만약에 현찰로만 6억이 있으면 굉장히 해피한 케이스고요.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1: 12억이 되네요.
0: 12억이면 서울에 상급지는 아니지만 중하급지에서는 구축도는 얼마든지 살수 있고요. 만약에 대출까지 총 포함한 금액이 6억이다라고 했을 때는 규제 지역에서는 힘들 것 같고 좀 입지가 좋아지고 있는 비규제 지역들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 어딥니까? 그런 게.
0: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뭐 부천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의정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지들 지금 아마 수요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미리 움직이는 수요층들이 들어간 것들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8사가 5억에서 8사 정도가 5억에서 한 7억 사이 정도 금액이 되거든요.
1: 국민평형이 그 정도
0: 그렇죠,
1: 가격이다.
0: 그렇죠. 근데 이 지역이 좋은 이유는 서울까지 출퇴근이 돼요. 특히 이제 7월 달 정도 되면 GTX A가 파주 운정에서 강남 수서역까지 개통이 되거든요. 20분 때문에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이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프리미엄입니다. 그래서 저는 GTX A가 완전 개통되기 전까지 이런 비규제 지역들, 특히 이 한강 이북에 있는 경기도 지역들 눈여겨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시 덕양구, 뭐 하정동, 삼성 신도시, 부천, 뭐 의정부, 구리 이런 지역들은 지금이 저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근데 이런 쪽에도 그 매수 문의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다 이런 것들 보도도 저희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나가보면은 어떻게 물건 고르기는 수월한 상태입니까, 아직은?
0: 지금 서울 규제 지역들보다는 물건이 좀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빨리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비규제 지역들은 전세가가 먼저 움직인 다음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올린 형태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 매매가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1: 그러면 이제 올라갈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인 거예요?
0: 전세가는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규제 지역은 갭을 끼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비규제 지역은 현재 갭을 끼고 일단 사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매매가는 올라가고 있지 않은데 전세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 전세가율이
0: 일단은
1: 맞나는구나.
0: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기 전에 일단은 물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괜찮죠.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세입자 나가면 들어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전략적으로도 좀 비규제 지역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과연 내집 마련을 이렇게 전략까지 써가면서 해야 되나 되게 씁쓸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은데
0: 그렇죠.
1: 지금은 좀 어쩔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미쳤다.
3: 미쳤다.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1: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네, 한 주간의 생생한 물가 정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 물가 시간이고요.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자, 이번 주에는 연휴도 계속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농산물 가격 어땠는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1: 네, 지난주는 미나리 알배기 배추 대파의 가격이 낮았습니다. 봄철 영양제에서의 미나리는 면역력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고기에 누린내도 잡아줘 삼겹살과 같이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지난주 가격은 100g당 1,235원으로 전주보다 약 200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아삭하고 달달한 맛이 매력적인 알배기 배추는 지난주에 한 포기당 2,677원이었는데요. 장바구니에 담아주셔서 겉절이, 무침, 샐러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파는 최근 산지가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킬로그램당 2,338원을 보이며 전주 대비 8.3% 증가했습니다.
0: 네, 가격이 내린 품목들 살펴봤고요. 가격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지난주는 상추, 수박, 바나나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상추는 전북과 충남 지역의 작목전환 농가 증가로 재배 면적이 감소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총상추 기준 100g당 1,063원을 보였습니다. 수박은 약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탈수 증상에도 좋고 인유작용이 있어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데요. 지난주는 가격이 상승하여 한 개당 27,995원으로 전주 대비 2.5% 상승했습니다. 장 건강에 좋은 바나나는 주로 필리핀에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할당 관세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0g당 320원이었습니다.
0: 자, 수박, 바나나 이야기해봤는데요. 다른 과일류 가격은 어땠습니까?
1: 네, 딸기와 사과의 가격이 하락하고 오렌지는 상승했습니다. 먼저 딸기는 잿빛곰팡이나 탄저병 발생이 전년보다 감소했고 농가 작황조사 결과 전년 대비 양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0g당 1,019원으로 전주 대비 3.9%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사과는 현재 저장성이 좋지 않은 제품을 우선으로 출하되고 있는데요. 품위 차이로 인해 가격 편차가 존재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27,050원이었습니다.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를 가득하면 오렌지는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가격은 10개당 16,162원으로 전주 대비 3% 상승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으로 장바구니에 담을 만한 제철 농산물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이번 주는 봄나물의 제왕이라 불리는 두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은은한 봄의 향기를 머금고 있는 두릅은 봄을 대표하는 식재료인데요. 맛과 향, 영양소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는 제철 농산물입니다. 두릅의 풍부한 단백질과 무기질은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 혈관 건강에 좋고 비타민C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면역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B1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줘 불안감과 우울증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장 보실 때는 새순이 벌어지지 않고 길이가 짧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 남은 두릅은 물을 뿌려 신문지에 감싸 그늘진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손질 방법도 중요한데요. 단단한 목질부를 잘라내고 붉은색 껍질을 벗겨주시고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데쳐서 찬물에 헹궈 건져내주시면 됩니다. 덜 삶은 후 건지시면 푸른빛이 얼룩져 검은빛이 날 수 있는데요. 맛있게 드시기 위해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부한 비타민으로 봄철 나른해진 몸에 활력을 채워줄 두릅 드시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이성찬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물 마시고 있는데 광고가 끝나서 깜짝 놀랐네요. 오늘의 정답은 1번 내 집 마련이었습니다. 4424번 쓰시는 분, 7853번 쓰시는 분, 6620번 쓰시는 분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14번 쓰시는 분,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내 집이 오르길 바라는데 집값이 잡힐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어려운 문제긴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들의 욕심, 어떤 기대 심리, 그리고 정책적으로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조금 더 시장 논리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과연 그 방향이 맞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5551번 쓰시는 분, 저도 신혼부부인데 집 구하려고 주변에 물어보면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뭐 지금 대출 자체가 안 나오니까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래전에 그 대출 받았던 분들 많이 갈아타게 하셨는데

근데 그 갈아타기 하신 분들 지금 굉장히 대출금리도 높아져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갈아타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과연 이렇게 틀어막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지금은 계속 수요만 막고 있고 공급을 늘리진 않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그게 오히려 시장에 역작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거는 많은 점들을 시사하는데 그래도 정책 기조가 바뀌지는 않고 있습니다. 9663번 쓰시는 분, 사려고 하면 오르고 내집 마련 그림의 떡이네요. 집값 정말 말이 안 돼요라고 해주셨는데, 자, 집값 지금 말이 안 되죠.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은데요. 우리가 지금 너무 높다는 점은 현실로 인정을 하고 접근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정책 접근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다라는 식으로 정책 기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징검다리 연휴 잘 보내 내시고요. 내일 모레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 당신의 건강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대부분적인 비는 그치면서 하늘이 차차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쌀쌀했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린 덕분에 대개 건조함은 한결 해소되는데요. 공기질도 전 권역에서 깨끗합니다. 어린이날이 내린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강남 순환호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서초 터널 중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하남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여의하륜 아들목에서 성수대교까지 정체 서행입니다. 나란한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다시 한강대교 지나서 동작대교까지 짧은 구간에 다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북부 간선도로 따라 통행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구리 일대 이동하는데 종암분기점 일대와 하원골램프 일대부터 신내 나들목까지도 이제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지원하는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이란은 휴전협정 위반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5: 양국의 주고받

0: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군사적으로 엄호하는 작전은 아니고 또그 기뢰의 위치를 확인해서 안전하게 길을 좀 열어주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1: 실제 호르무즈 해협안에 뭐 2천 몇 척의
2: 미호식 한국
1: 선박이 있다고 하는데
2: 국방안보부는
1: 그 배들한테
2: 방산안보실장입니다.
1: 아무런 군사적인 조치 없이 밖으로 나와라 괜찮을 거다라고 하면 나올 배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분명히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군사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미 중부사령부가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구축함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함정들 그리고 100여 척의 항공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인기들 그리고 그 약 뭐 병력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500여 명의 병력들이 이번 작전에 함께할 것이다라고 또 표현이 돼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력들이 실제 그런 민간 선박들이 가는데 그 근접에서 경호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지역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만약 이란군 쪽에서 혁명수비대 쪽에서 어떤 뭐 공격 행위를 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응징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직접적인 그 군사적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선박들이 지나게 된다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 미군들이 즉각 전투에 돌입할 수 있는 그런 태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간 했던 말을 좀 되짚어 보면 호르무즈 해협 너네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가 이제는 또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4: 자, 왜냐하면 일단 뭐 요청을 했다는 얘기가 많고요.
3: 예.
4: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아주 길게 썼죠. 왜 내가 지금 이 갇혀 있는 선박들을 풀어내야 되냐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유가라고 봅니다.
2: 청일광 석방대 유로맨학연구소 교수입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이 좀 개방이 되고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는 신호만 준다면 유가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건데 이란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그러면 갇혀있는 선박들을 조금이라도 풀어보자는 작전으로 변경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유가를 좀 낮춰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0: 예, 그 미 중부사령부가 게시한 글에 보면 앞서 엄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뭐 구축함 비롯해서 100대 이상 항공기 다영역입니다. 그런데 군사적인 그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항로 파악하는 데만 도움을 주겠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있을까요?
1: 뭐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오면 괜찮을 거야라고 메시지를 내면 아마 한 척도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예.
1: 분명히 이제 지금은 중부사령부에서 구체적으로 뭐 함정이나 구축함들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것에 앞서서 여러 가지 위성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 일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마 그런 것들도 세밀하게 정찰할 것이고요. 만약 그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했을 때 이란의 미사일이나 드론 같은 것들이 공격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아마 당연히 미군의 여러 가지 전력들이 그 타겟에 대해서 아마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그 미국이란 나라가 그 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 모기함대라고 하죠. 이란의 그 모기함대들의 움직임을 좀 이렇게 포박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을까요?
1: 예, 지난번에 그 미, 뭐, 그쪽 중부사령부 측에서 이런 모기함대, 그러니까 소형 고속정들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감지하기 위해서 A-10 공격기나 또는 아파치기들을 투입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0: 예.
1: 아마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쪽 지역에 항공모함이나 30일 해병기동원정대 이런 여러 가지 선박들이 있는데 그런 A-10 공격기나 또는 그 아파치기 같은 것들이 아마 특정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만약 이란 쪽 해안에서 그런 소형 고속정이 출발했다고 하면 아마 이런 그 세력들이 이동해가지고 아마 그런 소형 고속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 네. 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면 이 이란 지도부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4: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지렛대로 이용하고 싶었던 선박들이 이제 하나 둘씩 아니면 뭐 대규모로 호르무즈 해협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란 내부에서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죠. 이미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이건 휴전 위반이라고 또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3: 예.
4: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의 어떤 대응에 대해서 자기들도 유사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뭐 당장 이란 혁명수비대 쪽에서 뭐 군사적 수단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3: 예.
4: 지켜보겠죠. 몇 척의 선박들이 과연 미국의 어떤 작전에 따라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하려고 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작전이 아직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현지 시간으로 아마 오전이니까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0: 예.
4: 자, 그렇기

0: 네. 이란 쪽에서는 아마 이게 또 다른 신호를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에 군사작전을 하려면 선박들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죠.
1: 네.
0: 그리고 일단 선박들을 다뺀 다음에 최대한 항해를 통과시킨 이후에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군사작전을 감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석으로도 이란 쪽에서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뭐몇척 나가는데 뭐한 몇십 척 통과하는데 이란이 바로 군사적 대응을 해서 미국과의 또 무력 충돌로 간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일단 지켜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2: 네. 그런데 또 어제만 해도 현지 시간으로 3일에 그 이란 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화물선 한 대를 또 피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작전이 시작된다고 하면 이란 쪽에서도 휴전협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지는 않겠습니까?
3: 예, 어제 그 선박 한 척이 어쨌건 정체불명, 아마 뭐 이란 쪽에 아마 그런 혁명수비대 관련되는 세력으로 추정은 되는데 이제 공격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보면.
2: 네.
3: 그래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에는 어쨌건 그 공격은 성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부터 아마 시작을 될 텐데 이제 다른 선박들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중무사령부의 말만 듣고 나오기에는 그런 공격이 당연히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 예.
3: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넘기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2천여 척의 선박들에게 뭔가 좀 믿음을 줘야 되는데 결국 믿음을 줄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보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란 측에서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말로써 그들도 뭐 사실 미국의 저런 일방적인 어떤 그 행위나 작전에 대해서 그냥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로써 본인들도 그냥 어느 정도의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인지 그거나 실제 오늘 아마 첫 번째 선박이 통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2: 예.
3: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1: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인도주의적 과정을 방해한다며 강력 대응하겠다.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근데 이게 단순히 이란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런 그 작전에 동참하지 않는 동맹국들을 향해서도 동참하지 않는 것도 방해하는 거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걸까요? 어떻게
0: 글쎄요,
1: 보세요?
0: 그렇게까지 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섭섭한 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그 SNS 트윗 소설에 쓴 것을 보시면 지금 갇혀 있는 선박들은 사실 이 전쟁과 상관이 없는 정말 무고한 아주 이런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거의 두 달째 지금 호르무즈해협에서 지금 갇혀서
1: 네.
0: 나오지 못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것은 동맹국들의 도움이 없었지만 그래도
1: 네.
0: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선박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저 이렇게 얘기해 일종의 생색을 내는 거죠.
1: 네.
0: 당신들이 도와주지 않았지만 우리는 갇혀 있는 선박들이 나올 수 있도록 통행을 할수 있도록 지금 군사 작전도 감수를 하면서 도와주겠다 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간접적으로 지금 도와주지 않는 동맹국들에게 이제 생색을 내는 거죠.
2: 예.
0: 당신들 도와줬더라면 좀더 쉽게, 아니면 좀더 일찍, 더 빨리 이런 갇혀있는 선박들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서야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2: 협상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여전히 쳇바퀴를 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핵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국의 관련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4: Again, they want to
5: 다시
4: make
5: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란은 협상을
4: decimated.
5: 원합니다.
4: They
5: 그들은
4: haven't
5: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누가 지도자인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누가 후계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전 지도자 하메네이 말입니다. 어젯밤에 이란의 미사일 제조 능력 중 85% 정도만 제거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나머지 15%는 중요한가요? 미국이 그것을 제거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싶습니다. 이란이 재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없애고 싶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오로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 분야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은 이 계획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스마일바가의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2: 이란 쪽에서는 그 14개 종전안, 역제안한 게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전의 제안들과 비교해봤을 때 달라진.

0: 게 있습니까?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먼저 나온 게 14개 요구안입니다. 이후에도 알자지라 방송을 보시면 3단계 이슈전에 또 나왔어요. 네, 그거 조금 다른데 어떤 14개 조항은 본인들이 요구 조건만 14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켜야 의무사항은 하나도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14개를 요구한 것 중에는 이제 가장 미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게뭐 호르무즈해협을 일단 먼저 개방해라. 그리고 배상해라. 그다음에 영내 지금 호르무즈해협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미군이 떠나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기는 힘들죠. 그러나 알자지라 방송에 나온 3단계 협상안을 보시면 1단계에 일단 호르무즈해협을 개방을 하다. 해달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도 일단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 15년 우라늄 농축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건 수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논의를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2단계에서.
0: 이전에 5년이나 20년이냐 이 부분을 싸웠던 부분인
1: 예,
0: 거죠?
1: 미국 20년 했는데 지금 이날 쪽에서 15년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다음에 440km 이상 60% 순도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전체를 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란 내에서 희석을 한다. 여기에 대해서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아직 결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얘기했지 어느 것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변한 건 없으나 어쨌든 1단계에서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해달라.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핵협상을 할수 있다. 이게 조금 진전된 거죠. 핵협정을 할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떤 점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다음에 3단계에서 영내 안보, 안전 보장을 위해서 걸프 국가나 주변 국가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3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란 미국 입장에서는 핵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며 즉각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중동 상황에 대해 청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엄효식 한국 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수 없어.

0: 조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5월에 인사드립니다. 5월에는 가족이나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이 있죠. 이렇게 많은 기념일이 있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정의 달이란 게 예부터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세계 가정의 날의 영향을 받아 생긴 건데요. 유엔이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지난 1900

1989년 5월 15일에 세계 가정의 날을 지정했고요.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지금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가정의 날이고요. 그리고 2004년부터는 5월이 공식적인 가정의 달이 됐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가족이, 우리 가정이 편안하고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마음을 서로 표현하는 날들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5월 4일 월요일, 가족처럼 편안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출발합니다.

0: Guido del Mare Luce.
1: High quality. High class.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생활백서 오늘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5월이죠. 그리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서울시가 5월 어린이날을 맞아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서울광장에서 해치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부터 다양한 체험 즐길 수 있고요. 또 현장에서 미션을 완료하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서울시 서울 브랜드 담당관 노혜정 캐릭터 마케팅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캐릭터 마케팅 팀장 노혜정입니다.
0: 예,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서울광장에서 해치 1주년 파티였던가요?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예 맞죠?
1: 네 맞습니다. 팬파티였습니다.
0: 맞습니다. 올해는 해치 축제가 지금 열리고 있는 건가요?
1: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5월에는 저 서울의 대표 캐릭터인 해치의 탄생 1주년을 맞아서 생일 파티 컨셉으로 해서 해치 1주년 팬파티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때는 약 6일간 41,250명 정도가 팬파티에 방문하면서 저희가 해치에 대한 인기를 체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해치와 꿈꾸는 어린이날의 테마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 서울광장과 서울시청 곳곳을 해치 캐릭터를 활용한 체험형 테마 공간으로 꾸며서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해치와 교감하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0: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럼 주말도 많은 분들이 축제를 즐기셨다는 건데 반응이 어땠나요?
1: 정말 많은 아이들과 시민분들이 서울광장과 그 서울갤러리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행사 시작 시간이 오전 11시부터인데 다들 그 전에 오셔서 저희 해치하고 사진도 찍고 또 축제를 즐겨주셨어요.
0: 네. 아니, 팀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어요?
1: 예, 저도 3일 내내 현장에 있었습니다.
0: 3일 내내 일 때문에 계셨던 거죠?
1: 당연하죠.
0: 아니, 왜 팀장님도 가족들과 함께 와서 즐기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지만 저희 또 이건 일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즐기는 이 공간이나 이 계획, 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서울광장으로 가시면 해치 축제를 즐기실 수 있는 건데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1: 네, 먼저 올해 해치 축제는 체험, 그리고 공연, 그리고 건강구조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울광장에서는 참여형 체험 공간인 해치 꿈 체험존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이 이루고 싶은 꿈을 적는 꿈카드, 윈드차임 DIY 체험부터 소원을 적는 포스트잇을 꿈나무에 부착하는 공간과 포토존, 그리고 캐릭터 왕관, 미래 명함 만들기, 나만의 블록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서울 갤러리에서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연이 하루에 3번 정도 열리는데요. 벌룬 뮤직쇼, 저글링 퍼포먼스, 샌드아트가 상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0: 마지막으로 서울시청 로비에서 해치의 건강구조대라고 어린이의 현재 건강 상태를 6가지 종목으로 테스트하는 건강 상태 측정 프로그램과 AI 바디 스캐닝으로 신체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오, 해치의 건강구조대 이거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어린이의 건강 상태 측정이 가능한 거네요.
0: 예, 맞습니다. 실제로 첫째 날에, 이 건강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4시 반에 접수가 마감이 됐도록 정말 인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인별로 맞춤 건강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에게는 건강구조대와 임명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은 지금 평일이기 때문에 시청 로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쉽게도 건강구조대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지만은 내일 어린이날은 서울시청 로비에 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이거는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네, 정말 좋아하세요.
1: 줄을 많이 서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먼저 대기 접수를 하시고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시고 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1: 번호표를 먼저 뽑고,
0: 네, 맞습니다. 먼저.
1: 뽑고 가서 다른 데 둘렀다가 그 번호표쯤 왔을 때 다시 와서 직접 측정을 하시면 되네요.
0: 네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패드로 접수를 해가지고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기 시간을 맞추셔가지고 그때쯤 오시면 되고, 다른 저희가 강장에 하는 부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왕관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공연도 저희가 세 번을 하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을 즐기고 다시 건강구조대로 오시면 됩니다.
1: 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0: 아무래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울 광장 열리는 체험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치하고 소울프렌즈가 꾸며진 핑크핑크한 부스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요. 그리고 그 부스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만들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들기를 하게 되면 미션 도장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그 본인의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름과 미래의 직업을 입력을 하며 그 자신의 명함이 제작되는 미래의 명함 만들기 키오스크가 항상 긴 줄을 설 만큼 인기가 좋습니다.
1: 미션 도장 받으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0: 네, 행사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그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마다 스탬프를 하나씩 찍어드립니다. 그리고 스탬프 미션 완료 횟수에 따라서 저희 랜덤 기계에서 선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물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치 관련된 다양한 굿즈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 굿즈 받으려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도 저희 굿즈 이렇게 받으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참여 여러 체험을 하시는데,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1: 예. 자세한 행사 내용 어디서 확인하면 될까요?
0: 아, 네. 행사 운영과 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서울 누리집이나 공식 SNS, 그리고 해치 SNS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행사 기간은 저희가 어린이날인 5월 5일 내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미션 스탬프 외에도 현장 SNS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어린이날 맞아서 서울 광장에 다양한 공연과 또 행사도 열립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예, 지금까지 서울시 서울 브랜드 담당관 노혜정 캐릭터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설라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하늘 높은 곳 성층권에 있을 때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숨쉬는 땅 근처로 내려오면 침묵의 살인자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올해 3, 4월 이것주의보 발령 횟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6배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와 달리 입자가 너무 작아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고 색깔이나 냄새도 거의 없어 눈치채기조차 힘든데요.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고 심하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햇빛이 강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주물럭.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주물럭.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더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호흡기에 훨씬 더안 좋대요. 미세먼지도 당연히 안 좋은데 황사도 안 좋고 이것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뭘까요? 성층권에 있을 때는 하늘 높이 있을 때는 지구의 방패로 할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건데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면 우리 사람들 호흡기에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조물럭,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오리조물럭 좋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도 오리조물럭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스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오일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야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샤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 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베라구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 땅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면 공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4625번이며 제주도에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이것주의보가 발령되고 그런 데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죠? 1977번님, 오늘은 오리조물럭. 날씨는 참 좋네요. 오늘 날씨 좋습니다. 다행이죠. 어린이날 앞두고 주말에는 조금 비 내리고 좀 춥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린이날 앞두고 날이 좀 좋아져가지고 다행이에요. 내일 계획 세우신 분들 굉장히 기분 좋게 그 계획대로 내일 일정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624번님, 오늘 저녁 메뉴 오리조물럭 나이스 하군요. 하하하.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맞히신 것도 뿌듯한데 저희 문제를 들으시고 무언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설렘이 느껴지는 이런 여러분의 문자를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뭘까요? 정답 맞춰주세요. 이것이 하늘 높은 성층권에 있을 때는 자외선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하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호흡기에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침묵의 살인자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특히 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이것주의보 발령이 됐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6배나 이것주의보가 내려졌었다고 해요.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로도 미세먼지 차단하는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고 색깔이나 냄새도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지금 뭐 심하구나 우리 공기 중에 이렇게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눈, 목 따갑고요. 심하면 호흡기 질환 유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강하다고 하니까 이것주의보가 만약에 내려진다면 그 시간대에는 웬만하면 바깥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죠?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주물럭,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내일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함께 보내주세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빅버드라는 노래입니다. 카더가든과 오늘 정답과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가수가 있어요. 함께 불렀습니다.

0: 방 안에 머물며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 은둔 청년들. 최근 우리 청년들 사이에 고립 은둔 어려움이 크게 퍼지고 있습니다. 방 안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립 은둔 청년들을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은둔도 경력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은둔 경력을 살려서 취업에 도전하는 은둔 고수 드래프트 지명식도 성황리에 열었다고 하는데요. 예, 이름부터 눈길이 가는 회사 대표십니다. 안 무서운 회사의 유승규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과거에 저도 5년 동안 은둔 경험이 있었던 당사자이자 지금은 과거에 저 같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돕는 안 무서운 회사의 대표 유승규입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0: 십시오. 은둔 경력 5년 있으신.
1: 네.
0: 왜냐하면 은둔도 경력이 된다. 이게 굉장히 발상의 전환이면서 실제로 은둔 고립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 표현이 와 되게 좋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은 회사 이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안 무서운 회사입니다. 그동안
1: 네.
0: 많은 회사들이 좀 무섭긴 하죠. 근데 이안 무서운 회사 이름을 지으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1: 이게 사실 은둔과 고립을 겪는다는 건요. 그 단순히 외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라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관계 자본이 결핍된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좀 내가 이 시대와 맞지 않는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저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한테 털어놓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무섭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결국에 이야기를 털어놔야 해결되는 문제고, 그러면 일단 무섭지 않은 사람, 무섭지 않은 회사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0: 어떤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사실 그 어떤 그 사람이 풍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으로 친다면 그 사람이 실제는 그러진 않더라도 그냥 느낌적으로 저 사람은 좀내 얘기를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회사 이름들도 다뭐 그런 개념으로 짓진 않으니까. 근데 아예 처음부터 회사 이름을 안 무서운 회사라고 딱 지어놓으시고 얼마든지 우리한테 와주세요, 다가와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는 회사 이름이네요.
1: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은둔 고립 상태 완전 만성화되신 분들에게 뭐 방문을 하기도 하고,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외출이 가능한 분들을 위해서 외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아, 그리고 아예 같이 사는 공동생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벌써 7년째 24시간 같이 살고 있어요. 네.
0: 그래요. 7년이 됐군요. 회사를 설립하신 지 그런 거예요?
1: 회사는 7년이 되지 않았지만, 회사는 5년 차인데요. 이전에 이 일을 하던 일본의 회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거기가 거의 유일한 당시의 지원 단체였고, 저도 사실 거기에 도움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코로나 때 폐업을 하게 되면서 좀 한국에서 우리가 좀 이어가 보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실제 고립은둔 청년들이 용기를 내서 이안 무서운 회사에 다가가게 되면, 거기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상담도 해주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실질적으로 뭐 교육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취업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루트, 그런 것도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으면 사실 뭐이 문제가 이미 해결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은 어떤 지원 단체든 간에 사실은 대기자가 더길 만큼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뭐 공공의 모 센터도 한 1,800명 정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직원이 저희보다 훨씬 많죠. 근데 한 4,000분이 지원을 하세요. 저희도 쉐어하우스 대기자만 40분 되셔서, 일단 저희가 뭐 무슨 막 엄청난 그뭐다 완벽히 해결해 줍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단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소개시켜 드리거나, 아니면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거나. 네.
0: 근데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완전히 그 초입인 거잖아요. 고립은둔 청년들이 가장 먼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서 그 청년들이 찾아오면 그 청년들의 소통 창구가 되어주시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인분들 중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0: 너무
1: 굉장히 많기 때문에.
0: 많으시니까.
1: 근데 최소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대기자의 희망을 좀그 걸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나만 이러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나와 보시면요, 동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네.
0: 그러면 일단은 지금 회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립은둔 청년들이 안 무서운 회사에 좀 손을 내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 일단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답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0: 최근에 국내 최초로 은둔 고수 드래프트 지명식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1: 어렵죠. 네.
0: 뭔가요?
1: 일단 두개다 어려워서 하나씩 설명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은둔 고수는 저희가 양성하고 있는 그 어떤 인재 양성 과정의 이름입니다. 그 은둔을 경험한 분들의 인재 양성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뭐 삼국지의 제갈량 같은 인재를 떠올려 보시면

0: 보시면 이게 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이제 제야에 있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누군가가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약간 되게 역발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은둔하고 있는 상태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좀 가지고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니 한번 좀 나와보시면 어떻겠냐라는 좀 존중의 뉘앙스이기도 하고, 과거에 저도 제 은둔 경험이 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 5년의 생활을 벗어나고 취업을 다시 시도하고 막 이럴 때 너무 막막하고 경력 단절이 된 거니까요. 오히려 더 포기하고 싶어졌는데, 아, 그러면 그것도 쓸모가 있을 순 없을까? 라는 어떤 그 간절함에서 이제 브랜딩이 됐고요. 드래프트는 우리가 신인 선수 지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계통에서. 그래서 이걸 두개 결합하면 은둔을 경험한 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인력 채용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들만의 그런 행사를 사실 저희도 이번에 처음 했고요. 이제 한 150분 정도를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모시고 이제 관련된 좀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청년 센터나 이런 상담 센터나 유관기관 단체를 다 모셔서 좀 최대한 연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1: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발탁된 청년들이 있겠네요?
0: 있죠. 네.
1: 네.
0: 한 그다음 6분 정도 저희가 이번에 했었습니다.
1: 그럼 은둔 고수인 거예요, 이분들이?
0: 일단 그걸 수료한 거죠. 그러니까 은둔 고수죠. 네.
1: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취업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0: 아, 사실 이게 그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긴 쉽지가 않고요. 다만 그들이 이제 공백이 있다 보니까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까지 좀 하고 있어서 은둔을 경험한 걸 가지고 강의안도 만들고 부모님을 코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청년센터나 복지인재원, 복지부 이런 곳들에는 지금 당사자 인력들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고 그들의
1: 그렇죠.
0: 입장을 대변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기성의 전문가들도 오지 않는 청년으로 수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이들이 한번 특강을 해주고 부모님 코칭해서 보조 강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부상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한 50개 단체를 불렀거든요.
1: 네.
0: 거기서 한 번씩만 기회를 주셔도 수십 번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다시 도약해 볼수 있게 좀 하는 거라서 별도로 다른 자격증도 취득하고 계세요. 사회복지라던가.
1: 네.
0: 근데 사회복지가 있어도 원래는 취업이 어렵거든요.
1: 그럼요.
0: 근데 이제 그 실무 경험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1: 네. 사실 고립 은둔 청년의 경우에 계속 은둔을 하다가 사회로 나오는 그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고, 제가 이제 취업을 계속 여쭤봤는데, 실질적으로 취업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에서 완전히 활발하게 경제활동도 하면서 이제 자기 생활을 하는 거고, 사실은 그 과정이잖아요. 은둔부터 취업까지 그 사이의 과정들이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0: 맞아요. 그 과정이 일종의 양육과 비슷해요.
1: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1: 맞아요.
0: 사실은 어떤 분은 뭐몇 개월 동안 안 씻었던 분도 계시고, 뭐몇년 동안 누구랑 대화 안 해본 분도 계시고, 그러면은
1: 그렇죠.
0: 어른들의 유치원이 필요한 거랑 똑같거든요.
1: 맞죠.
0: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야,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해? 라는 게 훨씬 더 보편적이기
1: 그럴
0: 때문에
1: 만한 공간이 없죠.
0: 위축이 되죠.
1: 예.
0: 그래서 모종의 이유로 성인기 발달과업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걸 다시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1: 그렇죠.
0: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오면 사실은 그 청년들이 가장 빛나는 나이대고 가장 빛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인데 왜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할 겁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예 정말 고립되어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통계 자체에 안 잡히니까. 근데 2023년에 보건복지부 통계가 있기는 합니다. 54만 명 청년이 고립 은둔 청년으로 추정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립 은둔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0: 원인 굉장히 복합적이죠. 근데 일단은 갑자기 생겼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고도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에 참 빛나는 성장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빠른 성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장 안에서 IMF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겪기도 했고 그때 가족이 좀 해체되는 경험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기러기 아빠 이런 식으로 가정의 소통 문제들이 굉장히 켜켜이 쌓여왔어요. 그 상태에서 경쟁 사회까지 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나라가 생존하기 위해서 효율

0: 중시로 모든 것들이 세팅이 됐잖아요.
1: 네.
0: 사실은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되어 있는 환경에서 청년들이 계속 제한된 도전들, 제한된 목표를 향해서 도전하다가 좀 다양성을 잃어버린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제 굉장히 좀 뭐랄까요? 가족과도 소통이 단절되고 그리고 효율 중시 사회에서 누가 뒤처졌을 때 끌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라고 좀 밀어붙이는 분위기들도 있고 그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상상력을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들의 부모님도 사실은 도움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자녀에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도움을 요청해도 돼. 세상이 좀 바뀌어서 여러 가지 복지 영역에서 청년 정책이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 게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도 야, 이거는 기본이야. 이건 해야 돼. 이렇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그 상태에서 기본을 맞추지 못한다고 느끼는 청년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것
1: 그리고
0: 같습니다.
1: 점점 더좀 용기를 내보려다가도 위축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0: 그렇죠. 네.
1: 아직 우리 사회에서 그 고립은둔 청년을 바라보는 지금 되게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서 다 짚어주신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오랜 동안에 이 사회 발전과 더불어서 쭉 굉장히 깊이 있는 지금 지점을 말씀해 주신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어떠냐면 이건 개인의 의지 탓 아니야? 그냥 그 집에서 그냥 가족 간의 문제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것도 우리가 굉장히 효율 중시 사회에 너무너무 이렇게 좀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다 같이 지금 절뚝거리면서 뛰고 있는데 누가 넘어지면 야, 나도 절뚝거리면서 뛰고 있는데 너왜안 뛰어?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야, 나는 IMF 때더 적은 돈으로 서울에 상경해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1: 네.
0: 이게 사실은 굉장히 생존자 편향적인 증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때도 돌아가신 분들 많거든요. 그때도 뭐 어음을 이제 지급하지 못해서 목숨을 끊었던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단한 거지. 그게 기본이 돼선 안 된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인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 같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 우승하지 못했다고 이거 너 탓이야라고
1: 그렇죠.
0: 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의 탓이라고 하기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징어 게임 자체는 사실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게임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서 누구나 의문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대표님이 5년 은둔 경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방송 듣고 있는 혹시라도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면 힘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은둔을 하게 되셨고 그렇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살짝 이야기 좀 해주세요.
0: 네, 그 제가 그제좀 소위 말하는 좀그 장손 문화에 굉장히 좀 절여진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장손 며느리라는 호칭으로 불리셨고 제가 장손이었고, 근데 아버지는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좀 가정을 부흥시키려고 기러기 아빠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저랑 제 동생을 키우시면서 할아버지는 새벽 3시에도 술상 좀 내와라라고 하시는 조금 그런 좀 굉장히 좀 전통적인 느낌이었고, 그 상황에서 어머님이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제사를 지내시다가 급기야 이제 좀 자살 시도를 하시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때 어렸을 때 그거를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고 나중에 상담 선생님이 평가하시기로는 제가 남편의 역할까지 중복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어머님도 뱃속에 저를 가지셨을 때부터 뱃속에 있는 저한테 늘 살려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 정도로 어머니의 생활이 좀 괴로웠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버티는 게 미덕이다라고 생각하셨던 어머님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계속 제가 들어주는 역할로서 학습이 됐었고요. 심지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봤었어요. 물론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하게 말하진 못했을 겁니다. 근데 돌아온 답변이 너네 엄마가 약해서 그래. 제사를 지내고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요. 무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결국 은둔을 청년들이 하게 되는 건요. 고민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봤는데도 도저히 이게 의미가 없구나. 무기력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한다고 해서 모두가 은둔을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따를 당해서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집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0: 아무도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에 책상과 의자만 있다고 제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날 찾아줘야 제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내 자리가 없다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무기력해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고민을 얘기한다는 상상력 자체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 혼자 해결해야 돼 라고 계속 노력하다가 들어가는 거라 저도 그런 생활을 했던 것
1: 그렇게
0: 같습니다.
1: 5년을 지내셨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나오셨습니까?
0: 저도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너무 많이 했었어요. 혼자 습관을 바꾸는 책도 막 필사를 해서 노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름대로 온라인 상담도 받아보고 하라는 대로 착실히 했거든요. 결정적 계기를 만들어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영국 같은 곳들에는 이런 문제들이 조금 먼저 포착되면서 그 사회적 서비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고독부 장관 이런 것도
1: 맞아요,
0: 출범이
1: 맞아요.
0: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일본의 회사에
1: 아까
0: 연결되면서부터, 네.
1: 말씀하셨던
0: 그 전까진 개인적 노력만 하다가, 그때부터는 저랑 비슷한 친구들 만나보고, 그렇게 극복한 선배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아,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다 건너에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나라들에서는 몇십 년을 하면서 이게 개인의 탓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구나, 이런 걸 알면서 좀 자신에 대한
1: 그러네요.
0: 부채감도 좀 내려놓게 된것 같습니다.
1: 그렇다면 이 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0: 물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아요.
0: 이게 사실 한국이 빨라요. 또
1: 아,
0: 빨리빨리라서
1: 그래요?
0: 빨라요. 이제 다만 디테일의 문제가 늘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미래센터라고 하는 전담센터를 올해까지 뭐한 17군데를 더 신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5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기지개센터라고 하는 전담센터가 있고요. 경기도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이라는 곳에서 그 경기도권 사업을 해요. 북부 한 곳, 남부 두 곳.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 지원의 태동인데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요.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도요. 최근에 NHK에서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 30년 동안 지원단체를 통해 자립한 인원이 얼마였는지를 산출해보니 2%에 그쳤다고
1: 아,
0: 합니다.
1: 그래요.
0: 이게 정말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취업하기가 힘든 시대예요. 근데 은둔을 막 5년, 10년 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사실 더 적어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애초에 출구 전략이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단체에서만 따뜻하게 해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거기서만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세상이 별로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나갈 때 되면 다시 깨닫는 거예요. 아, 나 쓸모 없었지. 그러니까 지원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쯤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재고립이 한58% 정도 된다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내 상태 그대로도 할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해요. 네, 그 일본에서는 곰손 카페라던가 그 치매 노인분들을 위해서 주문이 틀리는 컨셉의 식당,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어둠 속의 대화, 이런 식으로 마이너리티한 상태, 내가 위축된 상태, 그 상태에서도 일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1: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0: 네.
1: 알겠습니다. 이제 한 20초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듣고 있을 은둔 청년들에게 한 20초 정도 조언
0: 네.
1: 부탁드립니다.
0: 다른 것보다 저는 정부에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심어주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조심하려고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빨리빨리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 사업이고 오히려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다만 긴급적으로 도움을
1: 15초?
0: 요청할 곳은 많이 있으니까 일단 조금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네. 1283번님 대표님, 이 시대 꼭 필요한 일 하고 계십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문자
0: 고맙습니다.
1: 왔습니다. 지금까지 유승규 안무선 회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네, 고맙습니다. 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0: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당신의 건강.

0: 한 금융 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늘이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서늘했지만 따뜻한 햇볕에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의 기온이 서울과 광주, 대구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하늘이 맑고 따뜻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습니다. 오전 11시를 가까이 하면서 흐름은 한결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부분적인 정체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 묵동 나들목에서 하워골램프 일대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고 반대 구리 방향 종암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가 정체에 서행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창동교부터 월계 1교까지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다시 서강 대구 지나서 반포대교 일대까지도 평균 속도 시속 30km 안팎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뉴스로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일 SNS 트루스 소셜에 이같이 글을 올리고 중동 시간 기준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받는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으로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제 체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와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정안정론을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자며 국정심판론을 외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전면 파업이 오늘로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내일까지 이틀간 더 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섰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김창민 감독을 집단폭행에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식사하던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집단폭행을 가해 고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부산 20도, 전주 18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 남은 한 주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 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시가 되면 2부로 넘어오죠. 앞서 1부에서 내드렸던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늘 높은 곳, 성층권에 있을 때는 자외선을 막아주어서 지구의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숨쉬는 땅, 지상으로 내려오면 침묵의 살인자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주인공이죠. 최근에 기후변화로 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올해 3, 4월에 이것주의보가 발령된 그 횟수가 지난해보다 무려 6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고요. 색깔이나 냄새도 거의 없어서 눈치채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이것 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갑고요. 심하면 호흡기 질환까지 유발한다고 하거든요. 햇빛이 강한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 주물럭.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 주물럭.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시면 되죠. 5275번님이요.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내 편도 됐다가 적도 됐다가 하는 거군요. 항상 공중 높이만 떠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8616번님은요.

0: 이 침묵의 살인자라는 비유를 할 정도로 몸에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충격이네요.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예방책 없나요? 유유. 그래가지고 이거 주의보를 발령을 하는데 그럴 때는 웬만하면 바깥 활동, 외부에서 실외에서 활동하시는 거좀 자제하라. 좀 이런 예 요런 게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6635번님은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돼서 가급적 피하고 싶긴 한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긴 하죠. 이게 지상으로 내려오면, 만약에 나가 밖에 꼭 나가야 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피해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이게 마스크로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로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발령되는 거를 기상청에서 할 테니까 좀 보시면서, 그럴 때 웬만하면, 바깥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691번님은요, 힌트 다시 들었어요. 오늘 문제가 헷갈렸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셨어요? 헷갈리셨어요? 오리 주물럭에서 헷갈리셨을까요? 4201번님, 몸에 좋은 오리 주물럭 최애 음식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쵸. 오늘 오리 주물럭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더 맛있는 거 드시면 좋겠네요. 온 가족 함께 모이셔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 떠 있을 때는 자외선 막아주는 지구의 방패. 하지만 지상으로 내려오면 침묵의 살인자. 우리 호흡기에 굉장히 안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오한, 2번 오존, 3번 오늘, 4번 오리 주물럭.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1: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0: 저는 박규빈입니다.

0: 대한민국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글로벌 도시인데요. 서울특별시가 이제는 세계를 무대로 세계인들이 머무는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죠.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세계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리얼 서울 라이프를 소개합니다. 월드 오브 서울파. 그동안 한 달에 한 번 서울시에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알리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죠. 많은 유학생분들이 찾아주셨는데요. 봄 기운 흠뻑 찾아온 어린이날 하루 앞두고 새로운 축제 소식을 들고 두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소식 전해주실 서울시 김미선 도시외교 담당관, 김수연 서울시 도시외교 정책 팀장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네, 한 분씩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의 도시외교와 국제협력, 국제교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도시외교 담당관 김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시외교 담당관 도시외교 정책팀장 김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우리 김미선님은 제가 담당관 이렇게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1: 네, 과장이라고.
0: 과장님이시군요. 김미선 과장님과 네. 우리 김수연 팀장님께서 네. 오셨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분위기가 사뭇 다른 곳이 보통은 유학생분들이 한 분 오시고 또 이제 서울시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은 두 분이 팀장님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더 뭔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그리고 이 부서의 키워드를 보면 한 분은 도시외교 담당관 과장님 김미선 과장님 한 분은 도시외교 정책 팀장 김수연 팀장님이신데 키워드가 다 도시외교인 거네요. 예, 맞습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중앙정부에서 외교부가 있듯이 저희가 서울시의 그 외교 그리고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그런 도시외교 담당관이라는 이름 하에 있는 그런 국제교류협력하는 부서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외국인 정책을 담당하는 저희 주무 부서에서 많이 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네. 그럼 제일 높으신 분이 온 거예요?
1: 저희 위에 국장님 나오십니다. 네.
0: 국장님 다음으로 높으신 네. 분이 나오신 거네요.
1: 그 다음 그냥 순서가.
0: 네. 어쨌든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고. 네. 그러니까 우리 김미선 과장님은 네. 도시외교 담당관이신 거고 우리 김수연 팀장님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팀의 팀장님이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도시외교 담당관이라는 부서의 그 안에 팀. 팀장입니다.
0: 그렇군요. 도시외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나란히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 도시외교와 관련한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접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미리 듣기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문화교류 축제를 이 도시외교 이 부서에서 담당하신다고 들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번 주말 9일과 10일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 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축제이고요. 이미 그동안 벌써 30년째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주신 서울에서 가장 큰 글로벌 문화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 저 들어봤어요. 이 축제가 워낙 규모가 큰 축제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함께 우리 서울시 분들과 하다 보니까 이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30주년이군요. 네. 올해로 30주년입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이 서울시로 들어오시기 전부터 이미 이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던 큰 행사였네요?
2: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네. 이 행사가 그 서울 광장에서 진행됐던 적이 있는데요. 네, 저도 어렸을 때, 네, 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 방문해서 케밥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0: 아, 어렸을 때?
2: 네, 네. 그 추억의 축제에 제가 담당 팀장이 되다니,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0: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케밥을 내가 축제에 가서 어렸을 때 먹었는데 이제는 그 케밥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네, 맞아요.
0: 그럼 계속 서울에 계셨던 거예요?
2: 네, 저는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
0: 근데 사실 이 축제는 서울 시민만 즐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디서나 오셔도 되는 거잖아요.
1: 물론이죠. 네. 저는 사실은 첫 회째부터 그 해에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었고 첫 해제를
2: 정말요?
1: 경험을 했는데 저는 고향이 다른 지방이에요. 근데 그때 초창기에는 막 시골에서 어른들도 구경하러 오시고 야. 해서 굉장히 와 서울은 이런 큰 축제를 개최하는구나라고 놀라셨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0: 그러면 1회도 굉장히 크게 했었나요? 행사를?
1: 1회 자체는 이 정도로 규모가 크지는 않았고 그때 네. 당시에는 또 해외 도시로부터의 초청 그 공연단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네네. 규모는 커져 갖고 좀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장소도 조금씩 변동하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그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공무원 생활 서울시에서 지금 네. 30년 넘게 하신다는 게 더 네. 놀라운데요.
1: 30년 차입니다.
0: 아, 네.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러면 30년 동안의 이 행사의 변천사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1: 예, 봐왔죠.
0: 그러니까요. 네. 예전과 지금 가장 크게 변한 게 뭔가요?
1: 가장 큰 건 역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스케일이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그맣게 한번 이런 거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서울에 있는 대사관을 위주로 해서 행사를 진행을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장소도 서울 광장을 위주로 하기 시작했고 광화문 광장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사관들이 아,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글로벌 축제다라는 걸 아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70개 이상 대사관들이 참석을 해주시니까 네네네. 그렇게 규모적으로 커지고 이제 다른 외국인들도 아,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축제라서 여기를 가면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우리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우리 공연단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긍심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더 많은 외국분 그 서울에 사는 외국인 주민들께서 점점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행사가 되었고요. 어린이들을 같이 동반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0: 네.
1: 해외 나가지 않고
0: 그러실 것 같아요. 네,
1: 그런 글로벌한 체험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가족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0: 5월 9일 네. 토요일과 10일 일요일 이번 주말입니다. 이번 주말에 열린다는 거고 올해는 DDP에서 열리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0: 뭐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2: 네. 그 서울 세계 도시 문화 축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세계 각국의 문화를 이틀 동안 이제 체험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주 짧지만 강렬하게 느껴보는 국내 최대의 글로벌 문화 축제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비자 없이 이틀 네. 동안 갈 수 있는 세계 여행인 셈인 거죠.
0: 네. 네, 지하철만 쉽게 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버스만 타시거나 그렇잖아요.
2: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73개국의 주한 대사관과 문화원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음식, 디저트, 그다음에 전통 공연, 전통 음식. 전통 놀이 등을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국가의 그 대사관 홍보 부스나 세계 영상 사진전 그리고 세계 도시 시네마 등 그런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지는 압축판 지구촌 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굉장히 바쁘겠네요. 지구촌 체험을 이틀 동안 하려면 얼마나 바쁘나.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하나요?
1: 일단 시작 자체는 저희가 그 음식전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음식전이 시작하는 건 12시부터 시작을 네. 하고요. 그리고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후 6시경 7시까지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시네마가 각국 시네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9시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0: 그렇군요. 네. 음식 전에도 뭐 있지 않아요? 행사?
1: 음식 전 시작하기 오전에는 저희도 이제 리허설도 좀 해야 되고.
0: 예, 그러니까 일단 네. 밥 먹고 시작하는군요.
1: 그렇죠. 네.
0: 오시는 분들도 일단 맛있는 것부터 그쵸?
1: 네,
0: 보고
1: 맞습니다.
0: 먹고 네, 하시면서 네. 그 축제를 쭉 즐기시면 되는 거예요. 밤 9시까지.
1: 네, 네.
0: 또 밤에는 되게 또 멋진 뭔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아요. 공연도 되게 멋있을 것 같고.
1: 네, 이제 밤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조용히 다른 나라의 문화를 감상해 본다는 느낌으로 시네마만 진행을 하게 돼서
0: 네,
1: 그래서 조용히 앉으셔서 영화 감상하시는 타임이 되겠습니다.
0: 그렇고 저는 무슨 뭐 불꽃쇼 이런 거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런 거 요즘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행사할 때 밤에는 조용히 시네마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맛있는 거 식사하시고 그러면 거기 세계 각국별로 음식이 나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럼 그 음식을 실제 사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실제 거기서 식사가 가능하네요?
2: 네, 취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0: 그러면 좀 저렴한 편인가요, 음식값은?
1: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을 좀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싼 가격에 사 드시지 않도록 해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뭐 베트남 쌀국수라든지
0: 그렇죠, 그렇죠.
1: 뭐 터키 굴라시라든지 튀르키예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먹었던 음식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세계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푸드코트를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0: 실제로 현지인이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현지인들이 만드시는
0: 현지인들이 실제 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촌 여행을 이제 이틀 동안 비자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이 축제에서 30년, 무려 30년 됐으면 올해가 30주년인 건데 매년 개최하시면서 특히 우리 과장님은 우리 또 시민분들의 호응도 쭉 지켜보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 프로그램은 진짜 꾸준히 사랑받는다 하는 것도 아실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분들도 역시 먹는 거에 굉장히 진심이시라서
0: 먹는 거
1: 세계
0: 중요하죠.
1: 음식을 믿을 만한 그 현지인들이 만든 세계 음식 그 부스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저희가 인파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많이들 찾으시고요. 특히 어린이들 데리고 와서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공연단들도 있는데 이 공연단들이 해외 도시에서 파견한 공연단들도 있어서 좀 신뢰가 가는 그런 공연단들의 좋은 공연. 올해에도 역시 그 자카르타의 공연단이라든지 그 마오리족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네네. 공연단이라든지 이런 공연단들도 있고 이태리의 서커스 이런 것도 있어서 와. 그런 공연도 굉장히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네.
0: 지금 저희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요. 실제 어떤 현장인 건지 기존의 현장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작년 행사 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앞서 지금 유튜브로 계속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 지구촌 음식 축제 할 때 그 이제 장면이 나갔었고 지금은 이게 지금 그 각 나라별 어떤 행사 지금 춤추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은 저기 위에 화면을 보시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느 나라의 무슨 춤인가요?
1: 이거는 아마 스페인의 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플라멩코 같은데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직접 공연해서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 현지인들이 오셔가지고
1: 그쵸,
0: 정말
1: 네.
0: 현지 음식 그대로 내어주시는 거고 현지에서 볼 수 있는 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퀄리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도시 간 교류를 많이 하니까 그 도시 정부에서 보내주는 공연단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퀄리티가 좋은 공연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앞서 그 음식 축제 할 때는 음식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행사하려면 따로 뭐 돈이 들거나 그러나요?
2: 음식과 디저트 외에는 따로 돈이 드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1: 아, 다 야외에서 행사를 하시니까 공연도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세계 여행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게 숙박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0: 숙박은
1: 들어 그 토요일, 일요일 이틀 진행되잖아요. 거기 중간에 숙박까지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0: 숙박을 야외에서 하시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저희가 해드리는 건
1: 그렇죠.
0: 아니고 주변에 DDP 주변은 DDP가 굉장히 서울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명소잖아요. 그
1: 맞아요.
0: 주변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호텔 같은 것도 많아서
1: 개인적으로
0: 혹시
1: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아니, 혹시 숙박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유럽존 뭐 한국존 해가지고 그 자는 공간이나 이런 것도 혹시 뭐 마련이 돼 있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이었습니다.
0: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이거 굉장히 이거 번호표 뽑아낼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실제 하려면.
0: 그럴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숙박, 왜냐면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틀을 다 즐기시는 분들은 그 근처에서 숙박을 하고 나서 다음날 또 아이들과 함께 즐기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서울 여행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또
0: 맞습니다.
1: 가정의 달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던 건데, 일단 이틀 동안 충분히 말 그대로 잘 노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입니다. 서울 세계도시 문화축제. 자, 즐길 거리들 조금 더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네, 일단 축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그낮 1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주요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는 세계 도시 시네마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한 시간에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특히 흥미로워하는 게 이제 전통 의상 체험존인데요. 이 전통 의상 체험존에서는 10여 개 국가의 그 전통 의상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이 됩니다. 그리고 세계 영상 사진전에서는 그 큐브 LED를 통해서 40여 개 국가의 관광 홍보 영상이 이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 행사장 곳곳에서는 그 K 컬처존이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놨는데 한식이나 분식 같은 K 푸드도 맛보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그 퍼스널 컬러 진단 같은 체험도 K 뷰티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퍼스널 컬러 진단 체험 간략히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2: 네, 본인의 그런 웜톤인지 쿨톤인지.
1: 이거 지금 뷰티 얘기군요, 뷰티.
2: 네, 뷰티
0: K뷰티.
2: 얘기입니다.
1: 화장, 왜냐면 K뷰티, K 화장품도 굉장히 해외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외국 분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를 진단받을 수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1: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체험인데요. 그래서 K뷰티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두분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관광 오시는 분들, 뭐 외국인, 한국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적, 나이, 뭐 어떤 관계 이런 거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현장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 지금 5월 9일, 10일이면 딱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나고 주말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0: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족 단위 분들이 많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제가 걱정했던 것이 날씨가 아무래도 이제 더워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에
1: 그렇죠.
0: 야외에서만 활동을 하게 됐을 때 아주 어린 막 2살, 3살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좀 애들이 쉴 곳이 필요하다 걱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특히 특별히 실내 공간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놀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좀 숙소한 버전을 넣었고 그 안에서 세계의 도서들도 볼수 있게 하고 사진도 그 실내에서 찍을 수 있는 실내 공간을 좀 만드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도 같이 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DDP가 행사 장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DDP 건물 주변인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 장소가?
2: DDP 건물 안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주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어떤 그런 대사관 홍보 부스 같은 것도 저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DDP 행사장 안 밖으로 다양하게 구경하실 거리가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뭐 키즈 플레이존이라던가 서울 팝업 도서관 앞서 간략히 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다 그 DDP 안에 있는 거군요.
0: 네. 실내 그러면. 공간으로 들어간 거죠. 그거는. 그리고 부스들 음식 부스나 대사관 홍보 부스들은 다 야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1: 네. 5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서울시 직원분들도 계속 근처에 계셔야 되는 거죠.
0: 그렇죠. 안전하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는.
1: 그 불 있는 네. 그 막대 들고 계시는 거예요? 경광봉 들고 계시는 거예요?
0: 뭐 낮에는 계속 저희가 다니면서 혹시 위험한 그렇죠. 곳이 있나를 보게 되고 저녁 때도 안내를 많이 해드리고 특히 외국분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시기 때문에.
1: 두 분 공무원이신데 네.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0: 저희가 근무를 하면 이제 근무를 한 만큼 초과 근무한 그렇죠. 수당을 받거나 하루 종일 일하면 대체 휴무를 받거나.
1: 그렇습니다. 정확히 그런 거 따지셔야 됩니다. 그대로 대가를 네.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말이 우리 공무원분들 주말 쉬시는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이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쭉 이렇게 이들 인터뷰를 하면 서울시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항상 이 시간에도 하면 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행사도 즐기시라고 이제 충분히 마련해 주시고 나서도 늘 안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그것도 늘 마련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몇 분 공무원 몇 분이 총 동원되십니까?
0: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부서
1: 도시 외교과
0: 다 나오게 되고
1: 도시 외교과분들 네, 다 나오시겠습니다.
0: 저희 글로벌 도시정책관에서도 저희 국에서도 네. 도와주시고 즐기시러 같이들 나오시게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잠시 후에 마무리를 할 건데 지금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하나씩 좀 골라주시면 안 될까요? 이곳은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꼭 체험해 보세요. 우리 팀장님부터.
2: 저희 축제의 가장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음식존. 네, 여기 들르셔서 굳이 그 나라를 방문하지 않아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케밥 같은 음식도 네,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1: 우리 팀장님 케밥 좋아하시나 봐요. 네. 원래 좀 다른 나라고 다른 거 좀 색다른 음식 드셔도 되는 네. 거잖아요. 우리 네, 맞습니다. 직원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냥 구입해서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0: 근데 네. 인기 있는 부스가 줄을 항상 서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인기 없는 부스에서 먹기는
1: 근데 거의 다 인기 네. 있을 것 같기는 많이, 한데.
0: 예, 많이들 좋아하셔요.
1: 네네네. 우리 그러면 과장님은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네. 돼가지고 끝으로 좀 이 행사를 준비하신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건 서울 시민들이 좀 잘 즐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 서울에 살아서 정말 좋다. 서울 시민이어서 정말 좋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고요. 네. 오셔서 많은 그 글로벌한 체험들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앞으로 더욱더 글로벌한 세계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안전 문제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 가족 단위로 많이 나와주셔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 행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동력을 시민 여러분께서 저희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30년 된 행사입니다. 서울 굉장히 큰 축제니까요. 많은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정보는 공식 인스타그램 서울 프렌드십 페스티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맞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과 이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선 도시외교 담당관 김수현 도시외교 정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오늘 SAT 정답은 오존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은 휴일입니다. YTN 라디오 뉴스앤뮤직과 함께하시고 저는 수요일 오전 10시 15분에 다시 옵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금융파트너 유진투자증권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4: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수도권에서 단 한 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7: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1시 34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함의 호위가 없다면 해협의 봉쇄 상황을 크게 바꾸기 어려워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해협에 깔린 길의 위치를 파악해 정보를 전달하고 가장 안전한 항로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 상승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차 대상자의 76.4%인 246만 6,59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1조 4,0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되는데 가장 먼저 신청받은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6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부산,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부산북구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정우 후보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재촉했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은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며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지 되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충건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만약 자기 자녀가 처음 보는 5, 60대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똑같이 강요받았다면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당대표의 경솔한 행보에 보조를 마친 하정우 후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차 종합특검의 내란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불기소를 자신한다기보다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 도지사는 지난 3월 9일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이원택 의원을 향해 서로 정치 생명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꼈는데 오는 7일에는 무소속 출마든 불출마든 입장을 밝히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여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특별법을 겨냥해 대한민국이 총 대신 법을 든 또 다른 형태의 내란을 마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폭거는 헌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며 파란 윤석열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본인의 죄를 본인이 사하는 셀프 면죄가 될 거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의 최소 원칙을 짓밟는 입법 폭거이자 과거 회기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범죄지옥이 특검이자 위헌의 위헌을 더한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 공소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꼬집으며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을 재개시켜 죄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300만 원씩 든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중순 민주당 김용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박영순, 김남국, 김승남, 이용빈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증거로 제시했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씨 일가 측이 14억여 원 부당 청구액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 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4도, 습도는 4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남 1년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형은 회사 임원으로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 일을 도왔죠. 철없던 시절에 저는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왕래가 끊어져서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재채에 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동네의 작은 철물점 하나를 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죠.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더군요.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관리를 한 이유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예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단절이 된 채 지냈다가 아버지 임종도 못 본 것도 괴로운데 상속 문제 때문에 더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15년이나 타이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셨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고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갑자기 임종 소식을 들어서 많이 슬프고 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상대방이 꺼냈어요. 이거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2: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2: 먼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다만 이 공동상속인들이 꼭 한날 한시에 모여서 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명이 작성한 그 협의서를 들고 각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인감을 받거나 또 사본에 각자 인감을 날인해서 이제 모으는 방식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1: 네.
2: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공동상속인 수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협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리고 협의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특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혹시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협의서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2: 이 경우와 관련해서요. 판례는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재산 내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즉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그리고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면 이러한 협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1: 네, 그렇군요.
2: 반면에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을 전혀 알지 못 못한 상태에서
1: 네.
2: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1: 네.
2: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1: 네. 네.
2: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15년간 부모님과 단절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처분하신 재산과 상속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예금만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연자분의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셨어요. 요 부분은 유류분 청구에 불리할까요?
2: 네, 사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몫이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였어요.
1: 네.
2: 그래서 기존 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이 오랜 기간 부모와 연락을 단절해도 유류분 청구에 불리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린 친모가 이제 뭐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
1: 네.
2: 또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1: 네.
2: 최근에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죠.
1: 네, 그렇죠. 네.
2: 개정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2: 기존 법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에 기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1: 네.
2: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1: 네.
2: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사연자분의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 재산 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이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 병간호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1: 네.
2: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럼 이거는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불리하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이외에 개정 법령으로 유류분 청구 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 원칙이었거든요.
1: 네.
2: 예를 들어 사연에서처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기존 법에 따르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이 가액 반환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2: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서 나이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 내역을 다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전에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 아니면 증여한 재산 하지만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부양 등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형이나 누나한테 사전 증여된 부분이 부양의 대가로 인정이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님이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몇 분은 내려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영국의 한 저비용 항공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는 기온, 풍속, 그리고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 띄울 수 있는 최대 이륙 중량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온이 너무 높거나 활주로가 짧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양력을 받기가 힘든데요. 이때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승객이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항공법상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장의 이런 결정은 정당한 안전조치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약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오버부킹이나 탑승 거부라고 하는데요. 이때 항공사는 무작정 승객을 쫓아낼 수는 없고 먼저 자발적으로 내릴 지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하차한 승객에게는 대체 항공편 제공은 물론이고 대기 시간 동안의 식사와 숙박 그리고 거리에 따른 현금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 항공 규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최대 6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선 10분 만에 5명의 승객이 흔쾌히 내렸고요. 다른 승객들의 박수 사례가 이어지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조민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하늘이 점차 맑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낮부터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이 서울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리면서 대기 건조가 많이 해소가 됐는데요. 공기질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어린 날인 내일은 비 소식 없이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서초 나들목에서 양재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는데요.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는 5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방향 설악 부근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여파로 이 일대 좀 밀려가고 있는데요. 서정부터 설악까지는 평균 속도가 76km 안 바뀝니다. 이전 덕수 산빼 나들목에서 강일까지는 2km 구간 밀리고 있고 화도 분기점부터 서종 나들목까지 다시 2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마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네, 4월 연휴 전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3% 넘게 급등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85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웅 기자, 이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5: 현재 코스피는 6,85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장중엔 상승폭이 4% 가까이 커져 6,850도 넘었습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 매수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 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 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 매도를 하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0: 에서 출발해 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닷새 만에 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 확대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렇듯 전쟁 여파로 더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규 투자 혹은 채용처럼 급하지 않은 문제를 줄줄이 뒷순위로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더 길어진다면 지역 경제가 다시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금까지 경북 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와 회사 측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다만 임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커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 노사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송도 사업장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의 중재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노조는 지난달 말 사흘간의 부분 파업에 이어 지난 1일부터 내일까지 닷새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체 직원 5,400여 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80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면서 최소 6,4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파업 나흘째인 오늘 노사가 어렵게 다시 대화에 나섰지만 양측 모두 최종 협상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과 결정권 있는 책임자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 역시 여전히 큽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체 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합병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노조는 고용과 직결된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2: 네, 삼성전자 노조 또한 오는 21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합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죠.
3: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이 가운데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무 현안 관련해서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 네, 조금 전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 기소 의혹 특검법안 관련해서 이제 목소리를 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 지도부 이 법안 5월

0: 중에 처리한다는 입장인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또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딱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은 말실수를 거듭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비판 속에 재보선 공천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고리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1: 네, 국회입니다.
0: 선거가 다가올수록 변수,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요. 여야 상황 어떻습니까?
1: 네, 민주당은 오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하정우 부산 북갑 보선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부울경 공천자 대회를 여는 등 이른바 동남풍이 부는 영남권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장 행보 속에 나온 잡음과 실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정천회 대표가 부산 구포시장 방문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부르도록 권유한 게 논란이 된 건데요. 정 대표는 어젯밤 사과 공지를 낸 데 이어 다시 한번 공식 석상에서 고개 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1: 국민의힘은 재보선 교통정리에 고심 중입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화두인데요. 윤어게인은 안 된다는 당내 일각의 반발 속 정 전 실장의 복당을 심사할 윤리위원회와 공천관리위의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윤리위 결정을 일단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컷오프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친윤 후보들과 관계 설정과 맞물려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어떻게 꾸릴지도 관심입니다. 장동혁 단독, 장동혁 중진, 장동혁 외부 인사체제 등 선대위에서 장 대표는 상수라는 게 당의 입장인 만큼 어떤 결과든 당내 노선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0: 전체적인 선거판을 고려해서 여야가 몸을 사리는 모양새인데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금 선거 핵심 이슈로 떠올랐죠?
1: 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최고위에서 한반도에서 무슨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이 북한 김정은에 이어 한 명 더 늘어날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 대통령 최고 존엄법을 만들라며 국민들이 지선에서 여당을 심판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3: 장동혁
4: 사느냐.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4: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6월 3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사건 핵심 관계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정조사에서 술을 안 먹었다고 증언했는데 민주당은 술파티였다고 우긴다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해 비웃음을 산 연예인이 생각난다고 비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이 모여 공소취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작기소는 공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사법 정의를 말살한 중대 범죄라면서 이 대통령이란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건 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불과 한 달 남은 선거를 앞두고 이 특검법이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와 함께 처리 시점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런저런 판단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도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에 나선 한병도 의원의 연임 이후 논의도 본격화할 거란 관측인데요. 조정식, 김태년, 박지원 3파전으로 치러지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민주당 내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서 당심 20%가 반영되는 만큼 당원 표심에 구애하려는 각 후보의 메시지가 경쟁적으로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구출 작전에 나서겠다는 미국에 맞서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해협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2: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이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격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3: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0: 네, 이란이 핵 프로그램이 빠진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센터장님, 다시 네. 양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기가 이렇게나 힘드네요.
1: 네, 이게 모멘텀이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진 상태고요. 1차 협상 결렬 이후에 뭔가 좀 다시 살아날 불씨를 만들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미국이
2: 이영종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입니다.
1: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양측이 어떤 의견, 의제와 관련해 가지고 입장차를 좁히기보다는 점점 요구사항이라든가 또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협상 합의점과는 조금 더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가능하겠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동의하기 어려웠을까요? 뭐 핵 관련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4: 뭐 그냥 협상, 지금 협상 순서하고 우선순위가 지금 안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예견됐던 대로 단계별 안을 던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그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것들을 하고 종전선언을 하고 핵협상은 나중으로
2: 미루자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입니다.
4: 좀 그 이 영 센터장님 말씀대로 조금 이란이 더 센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경제 유인을 이제 이란이 처음에 했던 것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한 것들을 협상을 하면서 경제 유인을 받고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핵협상을 하면서 또 자기네들이 받을 경제유인을 받는 건데 이번에는 호르무즈해협 항행하는 것만 협상을 하면서 경제유인은 다 앞에서 달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찌됐건 양측이 의제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9개 안에서 가장 센 안을 던졌던 것처럼 이란도 지금 자기네들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센 안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뭐 협상이 결렬됐다라기보다는 교착 상태에 다시 들어가 거고 양측은 지금 어찌됐건 이 사항을 타파하려면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에서 나오려면 또 이란도 지금 어찌됐건 이 협상을 통해서 경제적 유인을 가장 많이 받아야지 생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그 합의를 봐야지 뭔가가 만들어지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착 상태로 다시 들어가고 지금 우선순위 때문에 협상 순서와 우선순위 자체가 지금 안 맞아서 예.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또 이렇게 투닥거리를 할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러한 혁명 수비대는 트럼프는 불가능한 군사 작전 혹은 이란과의 나쁜 거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란 측에서는 지금 뭐 전혀 더 이상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4: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입장도 지금 던진 안을 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제 유인을 받아야 되는 모든 것들, 자기 협상 카드가 호르무즈 항행, 그리고 핵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항행 하나만 갖고 경제 유인 달 거를 지금 다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라서 이란 입장도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던진 안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협상이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된다면 아마 이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양측 다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 작전도 할 수 있다라고 압박 카드를 하고 더 이제 경제적 제재, 그 다음에 호르무즈 자유 항행을 위한 자유함대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렇게 가는 식으로 압박을 가하는데 이란 측 역시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를 또 하나하나씩 더 보여주면서 이제 대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치들을 하면서 이렇게 미국 입장에서도 군사작전을 하겠다. 우리는 모든 게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 분석해봤듯이 이게 새로운 안이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하르그섬 공격도 그렇고 이스파한에 있는 60% 농축우라늄을 특수전 부대를 보내서 가져오고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하르그섬 외에 그 7개 그 섬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공격하는 거 전혀 새로운 군사

0: 작전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여태까지 못한 이유는 그런 제한상이 많기 때문에 못했던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은 전쟁 권한법도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화두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 석유 유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3주 전에 공격을 할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안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쓸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고, 이란도 지금 경제적 위기 때문에 쓸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치킨게임을 어느 정도 순간에서 멈추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센터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 모멘텀이 쉽지가 않아서 지금 언제 교착점이 풀릴지는 좀 상황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미국에서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좀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처음처럼 또 종전을 위한 어떤 논의가 시작된 그 초반처럼 이제 나이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이란과 미국이 편리한 대로 아, 우리 승전했다. 이러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가 뭐핵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지금 대립을 하고 있고 양측이 이제 지금 이미 패를 다 보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어정쩡하게 철수를 한다거나 미국도 여기서 그냥 발을 뺐다가는 이란이 다시 이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게 되는 더욱 강해진 이란이 나타나는 거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고민이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첫째로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할 때의 어떤 기본 명분이 뭐였는지 또 전쟁의 목표가 뭔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란의 비핵화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통한 어떤 경제적인 거, 석유 패권을 쥐는 게 정말 본심인지를 이제는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이라든가 전력을 다 배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란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또이 휴전 국면을 깨고 공격을 한다? 이러면 그건 사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또 공격을 할것 같은 이런 부분들, 이 분쟁에 더욱더 이제 불을 지르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무척 위험한 상황이 될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공격을 위한 어떤 유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그걸 억누르고 협상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14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마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할까?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들어서 보면 어쨌든 명분상 이 중동 분쟁과 관련해서 본인이 중재자 역할을 자꾸 하려 그래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메시지들, 그리고 또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에 또 특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또 전해질 메시지,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달 중순 미중 정상회담, 베이징 정상회담이 아마 그 분수령이 좀될것 같습니다.
3: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가 공격을 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5월 1일 전쟁 권한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일자가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2: 일단 뭐 해그스웨스 국방장관이 전쟁이 멈춘 상태에서는 그게 유효하지 않다 이렇게 우기고 있죠. 우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뭐 상하원 군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트럼프를 비난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해그스웨스 장관이 뭐 별로 들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오바마 정부도 사실 그 리비아 작전을 하면서 우리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하면서 오디세이 새벽 작전을 수행한 그 당시에도 전쟁 권한법 좀 무시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는 계속 내세울 거고, 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 전쟁 권한법에 대한 약간 또 거부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 전쟁 권한법, 법적인 부분은 아마 쉽게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1: 앞서 미중 정상회담 잠시 언급해 주셔가지고, 사실 중국이랑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무기, 보안, 기술 패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또 그중에

0: 가장 크게 요번에 좀 이슈가 됐던 게 타이완에 무기 공급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좀 제대로 미중 정상회담에 그 좀 나쁜 영향을 주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만약에 그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 이란 문제를 빼고서도 지금 다퉈야 될 현안이 너무 팩팩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부탁을 하는 상황이 돼서 그 저 자기네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한 발 물러서 줘야 되는 영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게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를 사용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 문제를 끝까지 갈고 중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마냥 이게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그 미중 협상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의제는 아니라서 이걸 어떤 식으로 포장을 해서 얘기할지는 저도 궁금한 상황인데 그냥 이게 그냥 말씀 주신 대로 분명히 이란 관련한 것들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만에게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많이 자제할 테니 뭐 중국도 이란에 하는 것을 저 자제해라 뭐 그런 식의 얘기도 뭐 물밑에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지는 잘 몰라서 아마 워싱턴 지금 내부에서도 협상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협상이 아니라 그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연구원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네. 네타냐후 총리를 계속 사면하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1: 왜냐하면 이제 그 지금 어찌됐건 이 전쟁 수행 국면에서 지금 동맹국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가장 요긴하고 가장 필요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동맹자 하나의 카드거든요. 그리고 이란을 압박하는 중요한 카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 우리가 계속 이 작전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 좀 안정적인 파트너를 데리고 있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데 이게 저도 조금 약간 이게 초현실적이라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이런 그 삼권 분립의 공화정 이런 시스템을 되게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나라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그거는 사법부에서 독립된 사법부가 공개된 증거와 이런 걸 갖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것을 외부에서 개입해서 이런다? 뭐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의 푸틴 대통령이 뭔가 요구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나 벌어질 보임직한 일들 뭐 중국이 다른 그 자기네들 밑에 국가에게 요청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 대통령이 이스라엘에게 얘기를 해서 아니 그 지금 제대로 된 사법부가 뭐랄까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기소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이거를 사면을 해줘라 이렇게 그것도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사면권인데 외부 대통령이 요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평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조금 이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최근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AI 합성 사진을 좀 올리고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람보 같은 사진도 올렸었는데 이번엔 강요들이랑 뭐 상의탈이라든지 수영복을 네. 입고 이렇게 수영하는 사진을 올렸어요. 이건 왜 올린 겁니까?
3: 지금 저 자리에 저렇게 들어가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파크폴리스가 와가지고 아마 벌금 한 2, 300불은 매길 텐데요.
2: 네.
3: 저게 이제 그 워싱턴 기념관,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그 기념관과 또 그 링컨 기념관 사이를 연결하는 이제 그 뭐 반사 연못이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하면은 리플렉팅 판드의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게 사실 오바마를 저격하기 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란 전쟁하고는 관계없이 오바마 집권 시기에 저 연못의 관리가 잘못돼가지고 뭐 녹조가 끼고 이랬다. 근데 내가 이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00만 불 정도를 넣어가지고 지금 성과가 있다 이런 거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조가 끼고 오염됐던 곳에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수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다 이랬는데 바로 옆에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또 비검 내무장관까지 앉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황금색 튜브를 타고 있어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저게 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는데 어쨌든 저 장소가 사실은 뭐 킹 목사가 연설을 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963년에 그 흑백 간의 갈등 상황에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을 통해가지고 미국민들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걸 이끈 아주 상징적 장소거든요. 그런데
2: 예.
3: 저런 장소에 가가지고 굳이 저런 영상을 올려가지고 또 AI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래서 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네. 저희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최근 10명 중 6명 이상 미국인 가운데 62%가 트럼프 대통령 지지 안 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오바마 행정부를 그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게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3: 그렇죠. 이제 앞에 바로 전임자인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해봤자 별로 이게 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좀 고령인데다가 이제 좀 뭐 이렇게 별로 해놓은 게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거리도 없는데 이 오바마에 대한 공격 부분은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격 자체가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끊임없이 공격한 게 너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를 공격했어요. 미국에서 출생했다는 그리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미들네임이 이제 후세인입니다. 그건 네. 아빠가 이제 케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냥 딴 거예요. 근데 자꾸 후세인 오바마라고 호칭을 하면서 마치 그 사담 후세인 중동의 어떤 그 미국의 반미 그런 정서를 자꾸 이끌어가지고 했는데 2011년에 이번에 그 총격 사고가 있었던 미국 백악관 출입 기자단 그 만찬에서 오바마가 그 자리에서 자기 출생 증명서를 내보입니다. 하와이에서 증명한 그 출생 증명서를 내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엄청 조롱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한마디도 말을 못 하고 떠난 그 뒤끝이 2011년인데 지금 15년째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 예전에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데 그 오바마 부부를 이제 네. 약간 침팬치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3: 네네. 근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인종차별적인 이런 것들이 금기시되고 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인 정통 백인층 이쪽에서는 나름대로 또 호응을 얻는 부분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계속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전술을 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이민자 추방이나 이런 것들 보면 본인이 마치 과거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필그림 파더스의 일원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미국 독립 이제 250주년 되는데요. 트럼프도 사실 할아버지 때 독일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비판의 여지가 있죠.
0: 네. 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 구출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에 나서겠다라고 했는데요.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4: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0: 우리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130만 달러로 또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과거 일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1: 이 부분은 센터장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만약에 미국이 의도한다면 뭐 피해가 거의 없이 이렇게 배들을 꺼내올 수는 있습니까?
2: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로서는 지금 호르무즈가 닫혀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이제 묘안이라고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게 인도적이라는 이유죠. 거기에 지금 2천 척이 넘는 이런 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이 뭐 한 10명 정도씩 타고 있다 그래요, 평균. 그 큰 배지만 사실 많은 인원이 타는 건 아니니까요. 2만 명 정도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소속된 선적 국가에서 빨리 구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내가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갑자기 해협 봉쇄 문제가 아니라 인도적인 문제로 이제 바꿔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란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또 공격하면은 바로 이제 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예.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프로젝트 프리덤 해가지고 항행의 자유, 뭐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설사 미국이 보장을 하고 이런다 그래도 일반 선사들 입장에서 그렇게 따라 나서기 쉽지가 않습니다.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이게 피격을 당해서 손실을 입을 경우에 그 손실을 떠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손실을. 그래서 아마 트럼프의 어떤 선언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선박 구출 계획을 두고 휴전 위반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조치에 나설까요?
4: 일단 사태를 좀 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센터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이 뭐 프로젝트 프리덤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선박들이 과연 그게 응할까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쉬운 군사 작전은 아니거든요. 좁은 해협에서 지금 뭐 2천 척 이제 앞에 나갔던 배들도 있으면 거의 뭐 1,800, 2천 척 사이에 있는 배들을 빼내야 될 텐데 지금 그 미국이 어떤 식으로 군사적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세 척씩 묶어서 나갈 건지 네 척씩 묶어가 나갈 건지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도 계산을 할 겁니다. 봐서 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에 갇혀 있는 그 배들이 그 이란의 협상력을 높이는 하나의 그 지렛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빠른 수준으로 빨리 나가고 자유항행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떤 그 도발 그 군사 작전을 시도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그 효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사태 추이를 봤는데 별로 많이 호응하지도 않고 한다 하더라도 한 두 척씩 두 척씩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나가서 그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크게 자기 협상력에 더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그럼 위협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은 하지는 않지만 위협을 하는 그래서 선사들이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지금 뭐 엄청난 군사작전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지기보다는 사태 추이를 보고 상황에 따라서 충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예. 과연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 프리덤이 어떻게 입안되고 실제 그 작전화가 되는지를 봐야지 조금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란 혁명 수비대가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에 따라서 뭐 새로운 규칙을 이제 뭐 발표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네. 뭐 실제로 뭐 어떤 규칙들이 더 나올 수 있나요?
4: 지금 제가 볼 때는 따로 나올 수 있는 규칙은 없고요. 이미 의회 부의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항행 관련해서 리알화로 이란 중앙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이걸 제도화해서 통제권, 그러니까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에 관련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통행료를 받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는 해놨으니 이 제도화를 실제 입안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나 그런 집행기구들을 만들어서 하라. 아마 그런 어떻게 큰 지침을 준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뭐 모기함대를 사용하든 어떤 항만청을 이용하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허가제 플러스 돈을 받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고 실제 집행하는 것도 만들려고 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지금 프리덤 프로젝트도 그렇고 그걸 외에서 영국, 프랑스가 모여있는 그 국제 다자칠 체제들도 있고 그래서 네. 아마 이란이 원하는 대로 모스타바가 그 지시한 대로 그것이 제도화가 되고 집행이 되는 데까지 것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 네, 센터장님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드리면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제 이렇게 보도했어요. 이번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운항을 각 국가와 보험사, 해운기관들이 조율하도록 할 것이다. 네. 그런데 이걸로는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전망도 있더라고요.
2: 글쎄요. 저도 처음에 이게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미군이 호위를 하면서 뭐 항공기로 또 선박으로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든든하게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현재 나오는 거 보면 그 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들한테 예를 들면 야 그거 보험에 대한 그 조건을 조금 이런 것들 해가지고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좀 해줘라 이런 거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한테 그거 빨리 좀 빠져나올 수 있게 이러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지 군사적인 이런 조치가 지금 뒤따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기 있는 뭐 유조선이라든가 상선들이 선뜻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2천 척이 지금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배들 중에 과연 누가 나설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좀 사실 의문이죠.
1: 그리고 최근에 한국 유조선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우회 항로로 원유 운송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홍해라는 게 어쨌든 뭐 호르무즈 해협보다 그 아래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회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운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저는 그래서 이 용어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우회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라고 한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막혀 있는데 뒷길로 이렇게 해서 우회한다라는데 홍해는 우회랑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송의 우회가 아니라 이제 그저 석유가 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하루에 2,100만 배럴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얀부항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해에서 빼는 그 안이 있는데 그거는 파이프라인이 아부카이크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정유시설에서 1200km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홍해 쪽 얀부항으로 빼낸 겁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그 갈리바프가 엑스에 얘기한 게 내가 그 수송 거기도 아니까 공격할 수 있다 얘기해서 우리가 한 것도 그 수송로거든요. 그러면 우회로가 아니라 이제 그 500만 배럴 정도 원래 700만 배럴을 하루에 뺄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맥스로 됐을 때고 보통 여러 가지 분석으로 한 500만 배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온 게 2,100만 배럴이었는데 500만 배럴 정도만 나오는 겁니다. 4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이거는 그 어떤 대체 그 파이프라인이 될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홍해 얀부항으로 빼낸다 하더라도 또 하나 있는 게그 후티 반군과 바벨만뎁 해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만뎁 해협은 호르무즈 해협보다 호르무즈 해협은 30몇 킬로인데 거기 22킬로 정도 돼서 더 좁은 해협이거든요. 거기를 또 막게 되면 또 거기가 막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그래서 물론 하나의 그냥 완충 장치로 우리가 너무 지금 그 석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해서 빼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다른 그 옵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완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항로는 아니기 때문에
1: 막기가 더 쉽겠네요.
0: 그리고 막기도 더 쉬운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후티 반군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엔드게임이 돼서 이란 입장에서는 여기를 막겠다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보다 더 막기 쉬운 해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대체제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는 고육지책이 아니 그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석유가 못 들어오고 유가가 오르고 석유가 필요한 국가들은 많으니까 최소한 모든 것들을 해서 석유를 좀 수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독일 주동 미군 감축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한 미군 감축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네, 뭐 3만 6천 명 이제 독일 주둔 미군 중에서 5천 명을 뺀다 그랬으니까 그게 뭐 한 7분의 1 정도? 이 정도를 빼는 거죠. 사실 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독일의 메르츠 총리도 갑자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좀 러브콜을 하면서 자기가 좀 반성문을 쓰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에 과연 이 영향이 미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집권 1기 때 평택의 미군 기지를 찾아와가지고 실제로 그 현장을 봤습니다. 뭐 한국이 해외 주둔 미군 그 숫자로는 한 3, 4위 정도 되지만 기지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크고 현대화된 기지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평택기지가 왜 캠프 험프리스가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미국의 어떤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에이펙, 경주 에이펙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과 관련한 어떤 미국의 승인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흔쾌히 응해준 것도 그게 한국의 어떤 방위나 이런 게 아니라 중국의 잠수함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승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저는 한국의 그 주한미군의 성격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의 어떤 그 함대 파견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편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 미군 주둔 사실 자체가 뭐 대북 억지 이런 것보다는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 이런 것들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뭐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최근 나오는 발언을 보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대북 억지에 집중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 그 주한미군 우려를 조금 지나가지고 그러면 최근에 저희를 또 괴롭혔던 관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관세 폭탄으로 또다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0: 뭐 방위분담금과 관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동맹과 나쁜 동맹을 나누겠다. 그리고 지금 첫 번째는 우리 미국은 한국이 좋은 동맹이라고 얘기했다가 또 잘 도와주지 않다 이렇게 그

0: 수사가 바뀌고 있어서 충분히 앵커님이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방위분담금으로 올지 아니면 관세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추후에 청구서는 분명히 날아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최근에 2심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상고하면서 이제 관련 재판은 마지막 대법원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이르면 오는 7월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사건 재판은 아직 2심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혁 기자.
1: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우선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 쌍방으로 상고가 이루어졌죠?
1: 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오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씨 측도 앞서 지난 30일에 상고장을 냈었는데요. 지난달 28일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관련해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형을 받았던 김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무죄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 씨 측은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는 간접 증거가 없는데도 일부 정황을 확대 해석해서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건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특검은 2심까지 무죄가 유지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바가 있다고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입니다.
0: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상황도 전해주시죠.
1: 네, 지난달 28일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1심에 비해서 늘어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두 국무위원에 대해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와 허위 외신 공보 등 무죄를 받았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설득력 있는 논증 없이 결론만 달리한 것이고 허위 외신 공보 혐의는 국가의 의사표현 영역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장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같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도 재판에 받고 있는 만큼 끝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으로 가게 된 두 사건은 이르면 7월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서 2개월 안에 상고심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인데 강행 규정은 아니어서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내란 누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달 27일에야 항소심 재판을 시작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김건희 씨 일가 측이 14억여 원 부당 청구액 환수 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김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A요양원의 위생원과 관리인이 월 기준 근무 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충족한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 요양급여 14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보고 환수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천?
4: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5: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9: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0: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6: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8: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주고 고기도 갖다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 내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S
10: 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맑은 하늘로 시작해서 먼지 걱정까지 없어 공기질도 깨끗하고 산책하기 참 좋은데요. 바람은 조금 강합니다. 전국적으로 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까지 오르고요. 홍성과 춘천은 19도, 또 광주는 18도, 대구와 부산은 20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무척 큽니다. 면역력 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쉬시는 분은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이라 몸짓이 가벼우실 텐데요. 도로 위로는 조금 무거운 진행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양양 방향으로 평소 같은 시간에 비해서는 차량이 많아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덕수 선패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화도 분기점에서 서종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로 오는 길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더딘데 화성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12시 53분경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팔탄 분기점 지나갈 때만 밀리고요. 당진 분기점 부근에는 고장차 서 있어서 여기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오는 길 안성 분기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디고요. 양재 부근에는 고장난 버스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2025년 한 해 한국에서 1,000만 관객을 넘긴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었습니다. 팬데믹을 빼면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극장 매출은 4,191억 원, 1년 만에 39% 줄었습니다. 극장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업계 안에서도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설 연휴에 개봉한 한국 사극 한 편이 1,600만 관객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곡성의 나홍진, 부산행의 연상호, 택시운전사의 장훈, 밀정의 김지훈, 봄날은 간다의 허진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장 5명이 신작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극장이 죽었다던 자리에서 오래 침묵하던 사람들이 동시에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걸까요? 5월 4일 월요일, YTN 라디오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네, 2026년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라 쉬었고요. 2일, 3일은 주말이었죠. 5월 4일 월요일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온 AI 라디오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저는 에어와 함께 방송하고 있는 인간 진행자 천연지능 김우성입니다.

0: 인기몰이를 경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극장가 천만 영화가 없었지만 왕사남이 또 1600만 모으면서 영화보다 그 장항준 감독이 더 유명해졌어요. 광고도 많이 찍고 예능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4월 말부터는 또 여러 가지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도 살목지라던가 또 프로젝트 헤일메리 같은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들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좀 신작들이 나올 텐데요. 오늘은 영화 매거진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과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AI가 숫자 3개 혹은 장면 3개 이런 방식으로 설명 잘 해주잖아요. 올해 극장가 한국 영화 어떤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가 어떤지 좀 설명해 주기로 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AI 뉴스 브리퍼 에어입니다. 오늘은 숫자 3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1600만. 설 연휴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의 누적 관객수입니다. 명량 극한 직업에 이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 매출액은 1,500억 원을 돌파해 한국 박스오피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숫자, 39%. 바로 직전해, 그러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한국 영화 매출이 줄어든 비율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영화 매출은 4,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 급감했습니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천만 관객 영화가 한 편도 나오지 않은 해였습니다. 세 번째 숫자, 700억. 나홍진 감독이 10년 만에 들고 돌아온 영화 호프의 제작비입니다. 한국 영화 사상 최고 제작비로 황정민, 조인성, 정호연에 더해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같은 헐리우드 배우들까지 합류했습니다. 7월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먼저 공개됩니다. 이 세 숫자가 만들어낸 풍경, 세 장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장면, 지난 5월 1일, 황금 연휴 첫날, 호러 살목지가 21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며 누적 관객 207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는 2018년 곤지암 이후 16년 만에 한국 호러 영화가 200만 고지를 밟은 기록입니다. 두 번째 장면, 같은 날 서울의 한 멀티플렉스.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가 개봉 첫날 15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2026년 한국 박스오피스 최고 오프닝 스코어, 왕과 사는 남자의 11만 명도 뛰어넘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 그리고 칸. 2026년 칸 영화제엔 한국 감독 두 사람이 나란히 초청됐습니다. 경쟁 부문의 나홍진의 호프,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부문의 연상우의 군체. 군체는 5월 21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에는 같은 메시지가 흐릅니다. 극장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관객도 그 자리에 있고 오래 침묵하던 감독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두 갈래로 흐릅니다. 이 봄의 훈풍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만 관객 영화 한 편의 기적이 정말로 한국 극장 산업의 부활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상 에어의 브리핑이었습니다.
0: 네, 에어가 갈수록 브리핑 실력이 느네요.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영화계의 풍경을 봤는데 우리는요, 1등만 기억하는 사회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꼭 천만이라는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100만짜리 영화 100개가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샵 0945번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샵 0945번 문자는 5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여기에 보고 싶은 영화 혹은 내가 영화 봤는데 이런 평이더라 라고 여러분의 의견 주십시오. 전문의 영화 평론가 못지않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정말 글을 잘 쓰시거든요. 주시면 저희가 박혜은 편집장과 인터뷰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생각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만나기 전에 양치질 뉴스 만나고 오시죠.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올해는 셀 인 메이, 공식이 통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증시 격언이죠. 그런데 코스피가 지난 4월 한 달간 30.61% 급등하며 199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0: 기록한 가운데 증권가는 5월 증시를 전약 후강, 즉 초반에 약했다가 후반에 강해지는 흐름으로 내다봤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엔 오는 27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AI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고유가 고금리 지정학적 변수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계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4일 오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안전하게 빼내는 작전을 중동 시간 월요일 오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의 협상도 매우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이 인도적 절차가 방해받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X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협정 위반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올해 어린이날 선물 비용 평균 9만 5천 원이 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어교육기업 윤선생이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6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2016년 평균 4만 9천 원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1.94배, 거의 2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학부모의 96%가 어린이날 선물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갖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의류 잡화류로 72.7%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완구류, 자전거 같은 레포츠용품, 현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자산이 뒤를 이었고요. 응답자의 67.2%는 조부모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선물 비용을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운 명소로 인기를 끌던 관악산 감로천이 라면 국물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악산 감로천 인근 웅덩이가 라면 국물에 아이스크림 포장지, 휴지 등으로 뒤덮인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감로천은 관악산 작은 계곡 물줄기가 모인 생태 연못으로 정상 부근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흘러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관악산 열풍은 올해 초 한 방송에서 역술가가 운이 안 풀릴 땐 관악산에 가라고 언급한 이후 시작됐고 방송 후 2주 만에 관련 블로그 언급량이 153% 증가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관악산 일대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을 훼손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흉악범을 희화화한 AI 범죄자 밈이 확산되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강호순, 박사방의 조주빈, 계곡살인사건의 이은혜 등 죄수복 차림으로 등장하는 AI 영상이 교도소 근황, 교도소 식사 같은 제목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데요.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260만 회를 달할 정도입니다. 최근엔 여성 흉악범들을 모은 청주여자교도소 5인방 AI 화보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최선혜 사무처장은 피해자들은 가해자 사진만으로도 트라우마를 느낀다. AI는 범죄를 오락처럼 소비하게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경찰 측은 명확한 처벌 규정이 아직 없다는 입장이어서 전문가들은 AI 윤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이 AI로 만든 캐릭터와 각본은 수상 자격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내년 제99회 시상식부터 적용될 새 규정을 현지 시간 1일 공개했는데요. 연기 부문은 인간이 직접 연기한 역할만, 각본 부문은 인간이 저술한 시나리오만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작년에 별세한 배우 발 킬머를 AI로 살린 영화가 등장하고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생성 AI 씨댄스 2.0이 명령어만으로 실사 같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영화 제작 과정 전반에서 AI를 금지한 건 아니고 사용 시 인간의 창의 기여도를 추가로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카데미 회장 리넷 하웰 테일러는 수상 자격 심사에서 항상 인간의 창작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3분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네, 발킬머 매버릭 그 탑건 영화 봤을 때요. 목소리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AI를 활용했는데 아예 AI로 되살리는 건 과연 반길 분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증시가요. 현지 시간 6,900포인트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뭔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힘도

0: 여전한 것 같습니다만 변동성이라는 건 늘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 YTN 라디오 프로그램과 뉴스들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2: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에어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요리사분들은 집에서 쉴 때 휴일 요리 잘 안 한다고 해요. 예, 일이니까요. 그리고 전기기술자분들 쉬는 날 집에 좀 고장난 거 고치면 좋을 텐데 안 고친다고 합니다. 일이니까요. 이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님 줌으로 연결됐습니다.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0: 편집장님은 혹시 쉴 때 영화 보십니까? 영화를 보는 게 일일 것 같은데요.
1: 쉴 때 영화 봅니다.
0: 아, 예. 역시 네. 덕업 일치라고 할까요? 정말 좋아하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 하나여서 너무나 부럽습니다. 자, 이런 박혜은 편집장께 연휴고 5월이어서 극장 가야지 영화 봐야지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갈피 못 잡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박스오피스 1위 달리고 있는 지금 인기작들 좀 알려주시죠.
1: 네. 5월 황금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네. 오늘도 징검다리 연휴를 앞두고 또 계신데요. 이번 황금 연휴 박스오피스 1위 인기 게임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슈퍼마리오 갤럭시가 차지했습니다.
0: 네.
1: 예, 3월 29일 날 개봉했고요. 1일, 3일 사이에만 57만 5천여 명의 야. 관객들이 극장을 찾으면서 국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습니다.
0: 예.
1: 사실 이 영화는 개봉하자마자 당일에는 악마는 프라다를 입다 2와 또 한국 호러저 살목지에 밀려서 2등으로 출발했었는데 네. 이 노동절인 5월 1일부터 가족 단위 관객들이 몰리면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5월 1일 하루에만 23만 명이 넘는 관객, 야. 2일 날에도 15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예, 극장으로 불러들이면서 2일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40대의 이 관객들이 자녀와 함께 네. 그 극장을 찾는 가족 단위 관객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0: 예, 사실은 뭐 요즘 리액션만 하는 콘텐츠를 즐기기도 하는데요. 함께 보고 함께 공감하는 그 느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극장이 그렇잖아요. 여러 명의 관객들이 함께 즐기는데 최근에 왕사남, 왕가 사는 남자 이후로 극장에 좀 사람이 북적거리고 변화된 게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일단 왕과 사는 남자가 이 한국 전체 박스오피스 2위까지 오르면서 지금 굉장히 선전했잖아요.
0: 네.
1: 영화를 같이 보는 재미가 또 다른 즐거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 왕과 사는 남자를 통해서 관객들이 좀 다시 한번 느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누적 관객 수로 따지면 극한 직업을 제치고 역대 한국 영화 흥행 순위 2위에 올랐고요.
0: 예.
1: 매출액으로만 따지면은 더 의미 있는 기록입니다. 1,600억 원 돌파하면서 한국 박스오피스 역사상 가장 큰 매출액을 차지한 영화로도 또 이름을 올렸습니다.
0: 예.
1: 그리고 많은 분들 극장에서 영화 보시고 난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조성주 실록 책을 찾아보신다거나
0: 예.
1: 아니면 역사적인 현장을 방문하시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극장의 경험들을 또 다른 문화 상품으로 즐기려고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한편으로는 왕가 사는 남자 더 관객수 많이 드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0: 네.
1: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29일부터는 집에서 보실 수 있도록 IPTV나 VOD로 출시가 되면서
0: 네.
1: 극장 흥행은 약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0: 네, 나만의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사람과 같은 포인트에서 웃고 울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 극장 가니까 저도 프로젝트 헬메리를 아이들하고 보러 갔었는데요. 거의
1: 네.
0: 누워서 보던데요. 리클라이닝이라고 하나요? 깜짝 놀랐습니다.
1: 네네.
0: 오랜만에 갔다가 이렇게 누워서 네. 봐도 되나? 좀 뻘쭘했어요.
1: 예, 아니 집에서 좀 편

0: 세계 영화들 보시는 관객들 많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니 극장도 약간 좌석이 좁고 불편하면 관객들이 집에서 편하게 보시는 그 경험을 좀 못하실까 봐 말씀하신 것
1: 아.
0: 같은 리클라이너 의자 같은 특수관을 사용해서 큰 스크린을 마치 집에서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이런 환경도
1: 야.
0: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1: 예, 영화관에 여러분 가보시면 많이 받겠습니다. 저처럼 안 가다가 가보신 분들, 특히 긴 시간의 영화는요, 뭐, 앞에 영화 스크린 안내하잖아요. 앞 사람 발로 차지 마시오. 뭐 이런데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널찍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보시고요.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왕사남 이후에 영월, 청령포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청령포는 몇번 예전에 갔었는데, 요즘은 또 살목지를 간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 영화도 역시 만만찮게 인기 있기 때문인데, 공포, 약간 호러 이런 장르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이 살목지라는 작품, 굉장히 소위 젠지세대 관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요,
1: 네.
0: 한국 공포 영화 중에서 전체 순위 3위로 올라오는
1: 이야.
0: 기염을 토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영화에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실제 경험하고자 하는 관객들이 어디론가 관광을 떠나시는 걸
1: 네.
0: 스크린 투어리즘이라고
1: 스크린
0: 부른다고
1: 투어리즘.
0: 하는데요.
1: 네.
0: 네, 이 살목지도 그런 투어리즘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요. 사실 이게 어떤 충남 예산군의 한 작은 마을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1: 네.
0: 뭐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이 막 방문하면서 살리단길이라는
1: 이야.
0: 별명도
1: 살리단길네.
0: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살목지라는 작품은 4월에 다크호스였습니다.
1: 네.
0: 신예 이상민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고 김혜윤, 이종헌, 뭐 김준환 배우가 주연을 맡았었는데 온라인 지도 로드뷰에 정체불명의 형체가 포착이 되면서 그 모습을 재촬영하러 갔던 촬영팀이 마주하게
1: 아.
0: 되는 무언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1: 네.
0: 공포 영화입니다.
1: 야, 이게 저도 이제 20대 딸과 또 10대 자녀들이 있는데 프로젝트 헬메리 보러 가자 이랬더니 20대 딸은 살목지 보러 갔어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영화화 되기 전에 많았잖아요. 뭐어그 실제 지도 보면 어딘가에는 뭐 무슨 살인의 현장이 보이더라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영화적 아이디어로 잘 풀어냈네요. 이게 좀 너무 무섭지 않나요?
0: 맞습니다. 사실, 이 원래 이제 살목지라는 그 실제 배경이 약간 심령 스팟으로
1: 아,
0: 유명해졌고, 그래서 이 실제 괴담을 좀 출발점으로 삼은 작품이긴 한데요. 공포의 강도로만 좀
1: 네,
0: 말씀드리면, 너무 무서운 거못 보시는 분들도 보실 수 있을
1: 아,
0: 정도의 이런
1: 다행이네요.
0: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곡성이 그렇게 무섭지도 않으라고 했는데 저는 보고 굉장히 정말 심리적으로 무서웠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봤습니다. 프로젝트 헬메리. 야, 이게 뭐랄까요? 영화의 재미 요소를 아기자기하게 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평가 좀 해주시죠.
0: 맞습니다. 프로젝트 헤일메리는요, 한국 시장이 사랑하는 SF의 정수를 좀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션이라는 소설, 또 영화로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1: 네.
0: 많은데, 이 원작자의 앤디 위어의 동명 소설을 또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라라랜드의 라이언 고슬링이 그 우주 생명체, 외계 생명체인 로키와 함께 보여주는 일종의 버디무비,
1: Yeah.
0: SF 버디무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정말 지구가 환경 어떠한 위기 때문에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멸종 위기를 당하는
1: 네.
0: 상황에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게 된한 과학자가 외계인을 만나고 그 외계인과 우정을 쌓으면서 다시 지구를 살려내는 이런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안에서 좀 과학적이거나 너무 어려운 소설이 담고 있는 좀 과학적인 이야기들을 굉장히 대중적이고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점,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의 거의 원맨쇼에 가까운 사랑스러운 연기, 그리고 로키라는 외계 생명체의 또 사랑스러운 연기들이 본 관객들에게 굉장히 큰 호응을 또 얻었습니다.
1: 예, 지구를 구하라가 아니라 우주를 구하라 같은 버디무비, 말 그대로 우정이 가득한 영화인데요. 저는 박혜민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사랑스러운 이 다섯 글자가 이 영화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 게임을 원제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전에도 잠깐 관심을 끌었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게 워낙 또 전작이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이거 오프닝 괜찮네요.
0: 국내 첫날 성적이 아주 압도적이었는데요. 4월 29일 날 개봉하면서 개봉 당일에만 15만 명 넘는 관객들이 프라다를 입은 악마를 보러 돌아온 프라다를 입은 네. 악마를 보러 극장에 가셨고요. 2026년 개봉작 중에서는 또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왕과 상남자 같은 경우가 개봉일에 한 11만 명 정도 관객수가 들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20년 동안 기다린 이 배우들의 또 이야기의 팬들이 기다림을 이제 개봉하자마자 네. 극장에 찾아가셨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한국뿐만이 아니라 북미에서도 글로벌 첫날 수익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또 이 작품은 독특한 게 4월 29일 날 전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거든요. 네. 그만큼 한국 아시아 팬덤을 좀 의식한 개봉 전략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1: 메릴 스트립 1편에서 정말 얄밉잖아요. 그런 직장 상사 있으면 정말 숨 막혀 이럴 것 같은데 비슷한 얘기인데 굉장히 현실감 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뤘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20년 만에 이 메릴 스트립과 앤서웨이 그리고 에밀리 블런트, 스탠리 투치까지 4인방이 전원 복귀하면서 예. 20년 동안 변화한 이 패션 매체 미디어계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사실 궁금증도 있었거든요. 네. 이 작품을 보면 이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매거진 업계가 겪게 되는 위기, 또 뭐 AI 시대의 정리해고 같은 굉장히 현재성 있는 메시지도 들어있고요. 전편에서는 패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폐알못 캐릭터로 등장했었던 NSOA가 네. 이번에서는 47가지의 또 패션 룩을 선보인다는 점도 관람 포인트이긴 합니다. 특히 저희처럼 종이 영화 미디어, 종이 미디어로 시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 한 구석에 굉장히 애수를 맞아요. 가지고 보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1: 네, 그런 의미로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 그 영화 봄날은 간다 보면 라디오 엔지니어가 이렇게 눈 감고 바람 소리 담고 그런 게 지금 AI 시대에 저희도 사라집니다. 오죽하면 이 프로도 AI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약간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 요거 요새 이런 거 잘못 걸리면 아예 전체가 폭망하는데 그 옷차림이라든지 동양인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랄까요? 이게 문제가 됐었죠?
0: 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예고 클립 때문에 시작된 논란이기는 했어요. 네.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제 앤디, 앤서웨이의 새로운 보조 캐릭터로 등장하는 진차오라는 캐릭터. 예, 이 이름이 약간 서구 사회에서 동양인을 약간 비하할 때 쓰는 뭐 칭총과 비슷하게 네네. 들린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패션 센스가 좀 약간 촌스럽게 보이는 옷을 입고 있다거나 아니면 뭐 입을 열자마자 자신의 학력이라든지 막 잘난 척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주 짧은 모습을 보면서 이거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의 동양인 네. 캐릭터를 또 가지고 온 거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이 개봉 이후에는 사실 예고편 때문에 오해받은 논란이라는 이야기들이 더 지배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캐릭터는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기성세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해내는 유일한 히어로 같은 캐릭터이기도 하고요. 네. 영화를 보면서 약간 기성세대들의 고정관념을 약간 공격하는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뒤집어주는 이런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각본가도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약간 이게 젠지 세대의 야망 그리고 젠지 세대의 새로운 히어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캐릭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해외 외신을 좀 찾아봤는데 흥미로운 게 이 캐릭터를 본 실제 젠지 세대도 약간 전형적이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게 네. 인종에 대한 전형이 아니라 우리 젠지를 너무 저런 대한. 식으로만 네, 보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진차오 캐릭터를 맡은 헬렌 제이 쉔이라는 배우는 1999년생이고요. 예. 또 예,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판의 또 여주인공 클레어 역할을 맡은 배우이기도 해요.
1: 네.
0: 이번 영화가 첫 영화 출연작이고 오히려 이 배우의 매력을 좀잘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 이 세대 갈등을 좀 보여주면서 마치 1편에서 패션계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앤디가 적응해 나가서 어른 성숙해지는 것처럼 이 진차오 캐릭터도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캐릭터라서 예, 전혀 논란과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이 기사만 보고 고정관념을 가지신 분들은요, 영화 전체 전편을 다 천천히 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MZ세대 혹은 젠지세대에 대해서 또 갖고 있는 생각들도 좀 바꿔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짱구. 저는 짱구 그러면 무슨 만화영화나 아주 귀여운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짱구 닮은 배우 정우 씨가 직접 연출을 맡은 작품이라고요. 이게 약간 비공식 천만 영화라고 불리던 바람의 후속작이라고 합니다.
0: 네,
1: 어떤 작품이죠?
0: 맞습니다. 사실 이 바람이라는 작품 분명히 보신 관객들 많을 거예요.
1: 많아요.
0: 2009년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 극장 관객 수는 한 10만 명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VOD 케이블 채널에서 엄청 사랑받으면서 비공식 천만 영화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뭐
1: 네.
0: 그러면 안
1: 그러면
0: 돼라든지
1: 안
0: 뭐, 서른
1: 돼. 예, 그죠.
0: 예, 서른 45살 같은 대사 아직도 미모로 좀 소비가 되는데요. 정우 배우가 이 부산에서 보냈던 자신의 학창 시절을 그대로 옮긴 좀 자전적인 이야기였어요.
1: 네,
0: 짱구는 이 고등학생 짱구가 이제 서울에 와서 배우가
1: 아,
0: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좁은 자취방에서 이 현실을 걱정하면서 매번 오디션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또 이렇게 웃픈 서울 상경기 성장기라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바람에서 연결된다고 하기보다는 좀
1: 네.
0: 전작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인 것 같다는
1: 아,
0: 생각은 들어요.
1: 예. 저는 영화 바람은 못 봤는데요. 극장에서 못 봤는데요. 정재해 감독이 아마 음악을 했을 거예요. 음악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제가 음악 채널에 있다 와서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황금연휴 어린이날 이제 계속 주목할 만한 신작들이 있는데, 보니까요. 이름만 들어도, 아, 이분들 영화는 꼭 봐야지 할 만한 감독들의 줄줄이 거작, 신작, 대작을 내놓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칸국제영화제랑 좀 연결되어 있기는 한데요.
1: 네.
0: 5월 12일부터 79회 칸국제영화제가 열리거든요.
1: 네.
0: 그리고 그 칸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소개되는 두 개의 작품이 이제 한국 극장가에도 곧 상륙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나홍진 감독의 호프 같은 경우에는 칸의
1: 와.
0: 경쟁 부문에 올랐고요. 올해 여름 개봉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1: 예.
0: 또 5월에는 연상호 감독의 신작 군체가 21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1: 예.
0: 작품은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 그 지금 현재의 가장 매력적인 장르 영화들을 만나실 수 있는 섹션에서 또 소개가 되고요. 아, 올해 칸 국제영화제는 또 정주리 감독님의 도라라는 작품이 이 비경쟁 부분이 감독 주관에 또 초청을 받았어요.
1: 네.
0: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들을 진정으로 진정성 있게 보여주셨던 정주리 감독님의 새로운 영화, 일본 배우 안도 사쿠라 배우가 또 한국 영화에 처음 출연해서 또그 뭐랄까 전율 넘치는 이런 연기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1: 안도 사쿠라 배우는 일본 거장 감독, 아, 제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0: 맞아요.
1: 그분의
0: 네.
1: 또 작품에 항상 등장하는 분이죠. 이 호프가
0: 네.
1: 좀 제일 기대돼요. 왜냐하면은 700억의 제작비인데 보니까 뭐 황정민, 조인성 외에도 쟁쟁한 배우들이 등장하고 스케일도 꽤큰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할리우드 부부죠. 마이클 패스벤더, 알리시아 비칸데르, 그리고 뭐 테일러 러셀이나 카메론 브리트 같은 이런 배우들이 또 합류를 했어요. 한국의 대표 배우들도 당연히 출연을 하지만 이렇게 할리우드와 함께 새로 배우들의 합을 만날 수 있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모으고 있죠. 또 제작비 700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작비가 어떠한 스케일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곡성 2016년 벌써 개봉했어요.
1: 네.
0: 10년 만에 돌아오는 이 나홍진 감독의 신작인데요. 이야기는 비무장지대 인근의 가상 항구 마을 포항에서 출발을 해요.
1: 야.
0: 이 출장 소장인 범석이라는 인물이 그 동네에 호랑이가 출연했다는 소식을

0: 얘기를 듣고 마을이 이상에 걸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정체불명의 괴수가 외계인이었다는 SF 미스터리 스릴러입니다.
1: 야, 정말 궁금하고요. 또 곡성에서 주었던 그 특이하고 또 굉장히 뭐랄까요? 인상 깊었던 장면들이 많이 보일 것 같고 군체도 연상호 감독이 워낙 또 색깔이 강하잖아요.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군체는 지금까지 연성한 감독이 보여줬던 좀비 아포칼립스 세계관, 그러니까 좀비 때문에 세상이 망해버린 이 세계관의 또 하나의 확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서울 고심의 한 초고층 빌딩에서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고요. 봉쇄된 건물 안에서 갇힌 사람들이 이 진화하는 감염자에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기존의 좀비물과는 다른 결의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화 카피 자체가 새로운 종의 탄생이거든요. 이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1: 알겠습니다.
0: 좀비와 다른 무엇을 보여줄지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1: 또 안도 사쿠라 감독 아까 정주리 감독이었나요? 그 작품에 나오는데
0: 네.
1: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또 작품에서 늘 나오시는 분이어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영화 현장에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Find a way back into love. 네, 오늘의 방송 내용을 온에어만의 방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간 작사 AI 작곡인데요. 자, 극장이 정말 힘들다, 영화 보러 안 간다, 한국 영화의 힘 끝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풍성해져 있습니다. 새롭게 뭐든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 오늘 방송 인터뷰 내용과 영화 이야기를 저희가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음악으로 들어보시죠.

0: 인쇄 가능한
1: 성원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1: 성원 에드피아.
3: 영화 한 장면에 사운드 트랙 같은 소리가 나오는 톰 미쉬의 무비 들려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영화의 경험은요, 나 혼자 핸드폰으로 무언가 영상을 보는 것과는 달라요. 옆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참 큰 의미 같거든요. 저희 라디오 방송도 저는 모두에게 공평이 내리는 비 같다고 비유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톰 미쉬의 무비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좀 쉬고요. 수요일날 인사드리겠습니다.

0: 고양시에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 꽃 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 꽃 박람회 고양
1: 특례시.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캠택시로 출발합니다.
8: 병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병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0: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4: 아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도 하고 관리 잘해준다면서요. 그래서 믿고 계약한 건데 막상 열어보니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11: 아니, 우리한테 팔 필라테스 기구도 그래요.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한 거라고 6천만 원 넘게 주고 산 건데, 아니 글쎄 시중에서 훨씬 싸게 팔린 제품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12: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내세워놓고 이럴 줄 몰랐어요.
11: 에이, 그러니까 이건 우리 점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장 고소장 접수합시다.
13: 지난 2024년 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가맹 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

0: 주장을 제출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강사가 배정됐고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던 필라테스 기구 역시 시중 제품을 비싸게 판 것 아니냐 주장했죠.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당 의혹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해당 필라테스 업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 혐의 피소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0: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그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이 공정했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이 경찰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접대와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2: 현재 필라테스 가맹 사업주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끼인 상태로 해당 학원과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가맹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남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0: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었을 뿐 가맹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발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광고 모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지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0: 네, 아마 이 문구로 이 사건 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소위 말해 말 한마디 이슈라고 하죠. 보는 순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유명 인플루언서는 누구고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사건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개요부터 차근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네,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들과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있습니다. 이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를 보내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 모집 강사를 배정했고 시중 2,600만 원대 기구를 직접 개발품인 것처럼 설명해 6,2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주들의 불만 수준이 아니라 가맹 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자체가 적절했는지부터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0: 네.
3: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왜 함께 고소됐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서 브랜드의 신뢰와 전문성을 보증하는 얼굴처럼 비춰졌다는 거죠. 일부 기사에는 홍보물에서 A씨가 교육이사처럼 표시됐다는 내용도 있어서 점주들이 그 표현을 믿고 계약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엔 가맹 분쟁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 인플루언서 A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0: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광고 모델만은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 인플루언서 A씨가 전면에 나서서 마치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가맹 점주들이 본사가 처음 약속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는 건데, 일단 가맹 점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3: 만약 점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기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양성한 강사를 보내준다, 직접 개발한 고가 장비다, 예상 매출이 월 3천만 원 수준이다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건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운영법인에 대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등을 일부 인정한 사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이 허위 설명을 믿고 점포를 열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입증하면 민사적으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결국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그리고 민사상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 A씨입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에 등장했고 그 이미지와 신뢰도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줬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모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0: 광고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 체결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허위 설명을 함께 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인트는 A씨가 정말 단순 모델이었는지, 아니면 점주들이 볼 때 사업 운영이나 교육 체계에 책임 있는 사람처럼 비춰졌는지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A씨 측은 나는 오직 광고 모델 계약만 했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고, 실제 공개된 계약서에도 초상권 사용은 광고 홍보 목적에 한정되고 가맹사업의 영업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심지어 교육이사라는 표기된 홍보물에 대해 정정 요청까지 했다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홍보물이나 대외 설명에서 A씨가 교육이사, 전문 책임자, 신뢰 보증인처럼 표시됐고 점주들이 그 표현을 신뢰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 지위는 단순 모델인데 외부 홍보상 지위는 훨씬 크게 포장됐다면 그 괴리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그 부분이 뭐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었죠?
0: 네, 일단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A씨가 프랜차이즈 운영이나 가맹 사기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에는 가맹 사기 의혹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불송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런 별도의 의혹이 붙으면서 다시 커졌습니다.
1: 네, 그게 지난해 초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죠.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당시에는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이었다면은 지금은 수사 무마 의혹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0: 최근 새롭게 불거진 수사 무마 의혹.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담당 수사팀장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접대나 금품 제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관련 경찰관들은 직위 해제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고 검찰은 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직위 해제는 곧바로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사건의 무게중심은 가맹 사기가 있었냐 이것을 넘어서 그 수사가 외부 청탁으로 왜곡됐냐 이것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직위 해제됐다고 해서 곧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인 건데 다만 이런 대응 자체가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사안을 뭐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수사기관에도 이게 수사 공정성의 문제로 이제 비춰지면서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그나저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말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B씨. 이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이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사건에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0: 네. B씨는 지금 A씨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아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군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즉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B씨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 무마 의혹과 금융범죄 의혹의 교착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1: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유명 인플루언서 A씨, 남편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건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이 됐든 A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0: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남편이 청탁을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자동으로 형사 책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A씨에게 문제가 되느냐는 A씨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건과 수사 문마 의혹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 쪽에서는 A씨가 실제 운영이나 계약 유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고, 수사무마 의혹 쪽에서는 A씨가 남편의 경찰 접촉이나 정보 유출, 금품 제공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A씨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밝혔던데요. 해당 입장문,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특히 눈길이 가시던가요? 그리고 입장문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A씨 입장에서든 아니면 수사 당국 측에서든 가장 중요한 뭐 관건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0: 이 저는 A씨 입장문에서 두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1: 네.
0: 다른 하나는 남편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두 부분입니다. 이두 문장은 결국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이두 갈래의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형사 사건에서는 이렇게 선을 긋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홍보물에는 A씨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교육이사 표기에 대해 언제 정정 요청을 했는지, 점주들에게 어떤 설명을 전달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화 내역, 메시지, 일정, 자금 흐름과 같은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A씨 입장에서의 최대 관건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 모델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고, 수사 당국에서는 반대로 그 주장과 배치되는 관여 정황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증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앞으로 이 사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0: 지금 가장 파급력이 큰 수사 무마 의혹 실체입니다. 남편 B씨의 금품, 향응 제공, 경찰과의 접촉, 수사 정보 유출, 불송치 과정의 정당성, 재수사의 실용성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 연예계 이슈나 프랜차이즈 분쟁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발레리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0: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YTNS FM.
4: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렸던 주말과는 달리 월요일인 오늘 맑은 하루로 한 주를 시작하는데요. 먼지 걱정까지 없어서 공기질도 깨끗합니다.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파란 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데 하지만 바람은 조금 강합니다. 전국적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수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 또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0도, 홍성과 춘천 19도, 광주 18도, 대구와 부산은 20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는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비교적 짧게 밀리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이시라면 올림픽대로 이용하시는 게 시간 활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안성 부근 지나갈 때 차가 많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도 쭉 밀립니다. 그리고 양재 부근 버스가 12시 23분경에 서게 됐는데 아직도 견인 조치하고 있어서 양재 쪽 가실 때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뉴스퀘어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4: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6: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누가 지도자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5: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 우리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130만 달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이는 과거의 일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5: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을 미국이 돕겠다는 건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0: 있고 또 호르무즈 해협 현지 기준으로도 4일 아침이니까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탈출했다는 그런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 작전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미군이 돕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그리고 15,000명의 병력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과 선원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라며 방해하면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 네, 이란이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입장이 어떻습니까?
0: 네,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제일 먼저 이 소셜미디어 계정에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이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작전을 망상으로 규정하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이런 망상적 게시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기뢰, 여기에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의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보장 없이 수백만 달러의 자산과 그리고 생명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선박의 보험사들이 허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번 작전이 국가들과 보험사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것이지 미 군함이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2: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는 얼마나 많은 배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0: 네,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까지는 차로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국경을 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마주보는 지역이 오만의 무산담 주인데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스마트폰으로만 이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삽 항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이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해운 정보업체들은 현재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걸프 해역에 상선 8,9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2: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OPEC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OPEC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OPEC과

0: 오펙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 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5년 시점보다 또 더 훨씬 낮아질 거라는 점에 대해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란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난은 물론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며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3: 경북 경산에서는 해외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의 투자마저 멈춰서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4: 네, 경북 경산에 있는 지식산업지구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전쟁 때문에 지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보류됐다고요?
4: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경제 자유구역이었는데요. 지난 8월 근처에 본사를 둔 플라스틱 제품 전문 기업이 원래 중국에 있던 공장을 이곳으로 옮겨오기로 했습니다. 이 안정적인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이른바 리쇼어링에 나선 겁니다.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자동차 부품이나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코트라의 리쇼어링 지원 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지자체와 MOU까지 체결해 속도를 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이 심각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결국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공장 이전은 잠정 보류하고 부지 계약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자체는 이전이 완전히 취소된 건 아닌 만큼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다시 추진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한번 보류됐던 이전 사업,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은 이렇듯 전쟁 여파로 더 광범위한 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중소, 중견기업들은 신규 투자나 채용처럼 급하지 않은 문제는 줄줄이 뒷순위로 밀어내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지역 경제가 다시 한번 깊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경산 지식산업지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2: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이 상승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4% 넘게 급등 중입니다.
3: 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900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5: 현재 6,900선에서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해 최고가 경신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장중엔 상승폭이 4.5% 넘게 커져 6,900도 돌파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7,000 돌파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수로 급등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매도를 하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상승세를 끝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강세입니다. 삼성전자는 23만 1000원대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144만 원대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오 대표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노조 파업 이슈로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2%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2: 네, 연휴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5: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초반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원 내린 1,47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83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영향이었는데요. 현재는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8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 선입니다. 따라서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 유가가 요동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제3국 선박 구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란은 휴전 합의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 선박 피격까지 겹치면서 해역의 긴장감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 전쟁 초반 4주에서 5주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제3국의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미국과 이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인 이 상황에서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3: 예, 우선 이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내용이죠. 첫 번째 말 그대로
4: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입니다.
3: 자유 우리가 지켜 나가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예. 또 강조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 안에 지금 갇혀 있는 선박과 선원들인데 이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 인도주의적 차원을 강조했습니다. 이 전에 얘기했던 게 모스타바가 페르시아만의 날 기념 행사에서 새로운 해협에 대한 새로운 뭐 원칙과 새로운 어떤 관리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박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미국이 오히려 어떤 자유, 그다음에 해상 질서를 지키는 어떤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반대로 예.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선박들 라퍼하거나 통행료를 걷는 어떤 해적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인도주의적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또 환영할 만한 내용이라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자 환영할 만한 내용이긴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네.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뭐 미군이 구축함과 항공기를 지금 배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떤 방식으로 좀 실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5: 아마 이제 이게 호송 작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0: 예.
1: 이 관건은 이제 그 대응 측면에서는 사실 이란이 무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속정 같은 걸로 지금 뭐 에스코트 하려는 거를 막는다든지
2: 네.
1: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은 고속정에 대한 이제 공격을 뭐 즉시 허용한다라는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란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속정에 대한 어떤 그 제한적인 뭐 공격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 그 자신의 그 정치적 거점이죠. 플로리다 그 팜스비치에서 열린 그 포럼클럽 연설에서 그 미국이 지금 뭐 선박을 나포할 때그단한 발로 뭐 엔진을
0: 예.
1: 껐다라는 그 이런 우세한 거를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고속정이 만약에 온다고 했을 때 이걸 가만히 두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좀 제한적 차원의 대응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2: 예.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어쨌든 한 2,000척 정도
1: 네.
2: 선박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배들을 안전하게 다,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게 지원을 할수 있는 그 시간도 시간이고, 상당히 이제
1: 그렇죠.
2: 방법도 여러 가지 좀
1: 네.
2: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이제 이 호르무즈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계속 동맹국들에게 요구해온
1: 네.
2: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1: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뭐 독일 총리가 먼저 이제 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경로를 해서 이제 주동미군 철수 얘기가 나오는 거긴 한데
2: 네.
1: 이게 모멘텀이 사실 좀 붙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지금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이 선박을 미국의 그 선박만이 아니라 그 국제사회 선박을 빼내오는데 안 도와준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다른 동맹국들한테도 이런 그 요구와 압박을 병행할 가능성이 사실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0: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조 의원님도 고속정에 대한 제한적인 공격이 허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어찌됐든 공식적으로는 휴전 상황
3: 네.
0: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휴전이 깨지는 거 아닌가요?
3: 그렇죠. 이제 무력 충돌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오늘 아침, 중동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개시될 거라고 했습니다.
0: 네.
3: 이란은 우리나라보다 5시간 반이 늦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 작전이 실행이 되면 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제 미국 해군이 근처에서 머물기로 하고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라든가 해운사, 그다음에 선박과 관련된 이제 국가들에게 미 해군이 이제 정보를 준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유사시에 공격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부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15,000명의 지금 병사들이 준비 중에 있고요. 항공기도 뭐 100여 대, 그다음에 구축함도 이제 포함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란 측에서 이제 고속정 같은 공격을 할 경우에는 무력
2: 네.
3: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휴전이 깨지고 다시 재개전이 될수 있는 그런 뭐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예.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구상에 대해서 이란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4: 적들은 무력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폐업된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봉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 시도 역시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두고도 미국과 이란이 계속 기싸움을 벌여왔었는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대로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마치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3: 네.
2: 있잖아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 그렇죠. 최고 지도자의 발언과 상충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혁명 수비대가 이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중앙의 명령도 있을 거겠습니다만 현장 지휘관이 독자적으로도 좀뭐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예.
3: 근데 이제 지금 이란의 이제 해군력이라고 하는 것이 고속정 같은 것들, 작은 선박들 위주, 이제 모기대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수백 대, 뭐 자폭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군력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비밀스럽게 공격하거나 정체불명,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니라 마치 뭐 다른 정체불명의 어떤 선박이 공격하는 형식으로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유조선 한 척이 이제 피격되는 경우. 네.

0: 있었는데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은 되지만 아직 확실하게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정면 대결 형식으로 간다면 이란이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신분을 숨긴 채로 어떤 뭐 테러 단체 같은 소행으로 그런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선박을 향한 공격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논란이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해적 발언에 이란이 조롱에 가까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2: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착륙했고 그 배를 장악했습니다. 화물도 장악했고 석유도 장악했죠. 아주 수익성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할 수 누가 알았겠어요? 네, 마치 해적 같았죠.
1: 자유전에 열린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이란 관련 선박을 납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군을 해적에 비유한 장면입니다.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나왔지만 해당 발언은 논란이 되기에 충분했는데요. 이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조롱하는 게임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익숙한 게임 배경을 보고 계신데요. 슈퍼마리오 대신 트럼프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카타르에 이어서 쿠웨이트, 그리고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석유를 먹고 성장을 합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는 트럼프를 훨씬 더 성장시키는데요. 이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바로 이란의 석유통 앞에 서는데 주춤하다가 이렇게 드럼통 위에 올랐지만 이내 미사일 발사에 석유 확보에 이렇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 이란 국영방송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버섯이 아닌 석유를 먹으며 몸집을 키우는 트럼프 대통령. 다른 중동 국가들은 가능하겠지만 이란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는 항전 의지가 담긴 의도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슈퍼마리오 게임을 지금 차용을 한 건데 사실 영상 자체는 귀엽지만 상당히 좀 섬뜩한 의지가 담긴 영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3: 네, 사실 그 뒤에 부분 보기까지는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슈퍼마리오에서 이렇게 커지는 건 사실 좋은
1: 그렇죠.
3: 거여가지고 예. 계속 커졌다가 이제 마지막 이란 석유 통해서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섬뜩한 그 장면이 나온 것인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영상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로리다 팜스비치 포럼 예. 클럽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해적 발언을 한 것인데. 예. 전 두 가지 좀 목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 그 플로리다 포럼 클럽 특성상 이제 자기 지지층에 대한 그 이란의 돈줄을 쥐고 있다라는 그 과시용 측면에서 이제 해적이란 단어가 나온 것인데 이게 지금 이란 외교부는 이게 바로 미국이 자신들의 그런 행위
2: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3: 인정했다라고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시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네.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해적이라는 단어는 이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비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 측면을 보면은 아예 상대방이 쓰는 용어를 자기가 갖다 써가지고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희석하는 약간 그런 목적도 조금 있어는 보이는데 뭐 적절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4: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어쨌든 유가가 급락할 거다 이런 이제 낙관론을 펴기도 했고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란이 다음 주에 유정을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했거든요. 실제로 그 이란의 상황이 이 정도 심각한 건지 아니면은 네. 이것도 어떤 심리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 사실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포화 상태로 가고 있는 건 맞죠. 네. 맞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르그 섬이 이제 90%가 석유가 모이는 곳인데 거기도 저장고가 다 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없는 뭐 탱커들까지 동원하고 있고 유선까지 동원하면서 지금 그쪽으로 이제 옮겨 담고 있는 단계고 네.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육지에 뭐 철도를 이용해서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포화 상태 이를 거고요. 그러면 유정이라는 것을 이제 계속 나와야 생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게 되겠죠. 막게 될 경우는 유정을 못 쓰게 되니까. 그래서 이 말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점이 정말 다음 주가 될지 트럼프 네.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4월 후에 지난번에 폭발을 하게 될지는 뭐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이 분명히 좀 위기에 있는 것은 맞고요. 유가가 내려가겠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을 향해서 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란 전쟁, 그러니까 미국 유권자들이 지금 유가에 가장 민감하죠. 그러니까 휘발유 주유할 때 아주 상당히 민감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쟁 이전에 비해서 그때 석유값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뭐 이란 전쟁이 끝난다는 것을 신호를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란한테도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유정도 막힐 것이고 이렇게 유가가

0: 급락한다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다. 그런 것을
1: 네.
0: 암시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팩트에 근거한 얘기기도 합니다만 일종의 심리전으로 봐야 되겠죠. 미국 유권자들을 암신시키면서 이란에게는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는 그런 발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2: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종전 협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서 여전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란의 새로운 종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3: 이란과 관련해서는 아주 잘 풀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협상을 원합니다. 그들은 괴멸 상태죠. 자기네 지도자가 누구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누가 지도자인지 모르는 거죠. 전임 지도자였던 하메네이 말입니다.
2: 결국에는 여러 가지 그 협상 조건 가운데 뭘 먼저 협상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찌됐든 이 전쟁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핵과 관련한 협상을 하고 싶어 하고
1: 그렇죠.
2: 이란은 이걸 좀 나중에 하고 싶어 하는 거 하거든요.
1: 네.
2: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1: 사실 지금 이란이 14개 그 수정안을 냈다라고 하잖아요.
4: 네.
1: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미국의 군사 침공 금지를 보장해달라.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해달라.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이란 관련해서 나왔던 종전안이 처음에 10개 조항이었다가 6개 조항이었다가 뭐 그 사이에도 뭐 많은 게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14개 조항인데 완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4: 네.
1: 예를 들어서 10개 조항 안에서 그 뭐 여기 주 걸프 지역에서 미군 철수하는 것, 이런
2: 네.
1: 것들은 사실 6개 조항에 갔을 때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4개 조항이 다시 들어갔고, 오히려 핵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여서, 사실 이란이 지금 내놓는 협상안은 크게 변한 게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 이란이 뭐 얘기했던 4개 레드라인에서도 전쟁 피해 보상금, 뭐 제재 해제, 동결된 원유 자금 해제, 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핵은 나중에 얘기하자는 게 이란의 입장이었고 변한 게 없다라고
2: 예.
1: 보여지고 미국의 입장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핵 입구론
4: 네.
1: 이것은 또 변하지 없 변한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4: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협상이 양쪽이 워낙에 팽팽하게 서로 각자 주장만 하다 보니까
1: 네.
4: 저는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뭐 4~5주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런 호언장담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도 곧 전쟁이 끝난다 이런 얘기도 계속했는데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고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1: 네.
4: 정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 내각의 그 지금 입장은 휴전 4월 7일 했기 때문에 이제 군사작전은 멈춰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이란을 옥죄고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금 명분을 쌓고 있는 거로
4: 네.
1: 보이고요. 그 전쟁 권한법에 얘기하는 뭐 60일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그 권한을 따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기본적인 뭐 의회나 이런 차원의 타임라인하고는 아예 다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내에서도 전쟁 권한법에 의해서 60일 이상 가는 거는 무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4: 네.
1: 이 좀 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결국에는 핵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4: 그렇죠.
1: 이게 정말 어느 한쪽이 지금보다 더 그 괴멸된 상태로 가지 않는 이상은 좀 좁혀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두 나라 모두 협상을 원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1: 네.
2: 지금 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란 내부의
0: 네.
2: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권력이 지금 네파벌로 쪼개져 있다 뭐 이렇게
0: 네.
2: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좀 네파벌이라면 뭐 어떤 파벌을 얘기하는 걸까요?
0: 먼저 이제 모스타바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겠죠. 모스타바가 정리를 하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2: 예.
0: 첫 번째 보자면 모스타바가 지금 멀쩡하게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 해도 이 사람은 혁명수비대와 오래전부터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요. 혁명수비대와 같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4: 네.
0: 초강경파로 분류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마히디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 조울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초강경파로 볼 수 있고 협상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기는 사람. 협상은 항복이고 굴욕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 보게 되면 1980년에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청춘을 바쳤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아직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핵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양보해서 안 된다고 하는 초강경파 파벌이 있겠고요. 특이한 게 혁명수비대 출신이면서도 갈리바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쪽이죠. 예. 예, 정치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1차 협상 당시에 협상 단장을 이끌고 갔던 사람이고요. 그러고 나서 상당히 또 국내에서 다른 강경파 또 초강경파 정치인으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죠. 1차 협상 때 핵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핵 얘기를 한 것이 과연 갈리바프의 독단 아니었는가. 그래서 당시 미국 측에서도 갈리바프는 사람이 맞는데 과연 저 사람이 의사결정권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것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폐쇄시킨 대통령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교부도 있겠는데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낸다기보다는 관료 집단이다 보니까 어느 세력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따르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협상파 쪽에 외교부가 많이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 전 반정부 매체에서 나온 것에 따르면 또 아바스 아라그처럼 외무장관, 즉 외교부가 최근에는 또 혁명수비대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고 해서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내파벌, 뭐 세파벌이든 안에서 상당히 모스타바의 지금 유명무실한 상태 때문에 지금 안에서 파벌 간의 지금 분열, 갈등이 지금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고도의 업무 분담인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목소리인 것인지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통일된 제안이 없는 것에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효과가 있다면 미국과의 협상을 할 때 시간을 끌 수 있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핵 문제 같은 것을 좀 나중으로 미루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이란은 이 문제에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는 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인내할지는 좀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4: 예.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래픽으로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일단 그 모스타바를 중심으로 한 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히디 총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축이 또 있고 그다음에 협상파라고 불리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의 그 협상파 그리고 이제 강경파라고 해서 이렇게 네 축으로 이란이 쪼개져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정을 제대로 못해서 이번 협상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협상은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지금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10개, 6개, 14개의 종전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강경파의 그 무게가 많이 실린 종전안이 이번에 네네.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경파 중심으로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이 협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온건파 쪽으로 가야만 사실 핵에 대한 부분을 좀 그 뭐 20년 모라토리움이라든지 그런 게 논의가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지도자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라는 네. 식으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뼈가 있는 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2: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김 의원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란에는 시간을 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란 입장에서 시간을 끄는 게 무조건적으로 장점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란 국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진다면 민심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장점만 있을 것인가 어떻게 좀 보세요?
1: 네, 뭐 박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지금 뉴욕 타임스의 보도 나온 걸 보면은. 이란이 그래도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버틸 수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버티는 거죠. 이게 그냥 잘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네. 좀 경제난을 버티는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전쟁 전에 그 이란 내에 그런 시위와 그런 정부에 의한 학살 같은 것을 보면은 그 길어지는 전쟁을 지지할 정도의 정말 국민들의 지지가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버틸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과대 그 이란에 의해서 좀 과대 해석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4: 예. 과대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둔 미군을 5천 명 이상 철수시키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철수 얘기가 나왔을 때 철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도 아마 그냥 말로만 위협하는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0: 우선 잠깐 앞에 있었던 얘기 잠깐 부연 설명할까 하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감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 문제를 뒤로 미룰 수 있다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 측에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다는 점 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5천 명 줄일 수 있다 얘기한 거는 이게 미국은 어떻게 보죠? 회사를 치면 구조조정 아니면 순환 배치

0: 시 차원에서 그 전부터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볼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가 어떤 기분 나쁜 말을 해서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바로 또 이제 메르츠 총리도 그것을 의식했는지 바로 이제 미국은 우리의 가장 뭐 중요한 파트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습을 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독 미군의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계획되었던 해외 미군 주둔 뭐 배치의 순환 배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예. 지금 근데 독일에 그 유럽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미국에게도 독일이 되게 중요한 거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미군을 철수시킨다는 게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2: 사실 그 박근 박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계획된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 작년 2025년 7월이었죠. 미국 우선주의 정책, 국방 분야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쓰고 있는 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에서 그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된 리포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니퍼 캐바나하고 댄 캘드웰이 쓴 보고서였는데 여기서 이제 유럽에 있는 미군을 5, 60%를 줄여야 된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1만 명대로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하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거기에 둘 이유가 없다라는 게 요지였고, 사실 이거는 마가 트럼프 진영의 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국방부 수석 대변인도 철저한 검토에 의해서 이제 주독 철수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판단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진 거여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국방수권법이죠. 거기에 이제 그 유럽사령부의 병력을 7만 6천 명 이하로 내릴 때에는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 안 그러면 그 예산을 못 쓰게 해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캐치는 그 사실 지금 유럽의 상시 병력하고 그 주둔하고 있는 병력은 6만 8천, 이미 7만 6천보다 낮고요. 아니면 이제 훈련이랑 상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까지 하면 한 8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5천 명이란 것은 이미 안 되고 있는 부분을 그냥 빼는 걸 수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5천보다 더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 차원에서 조금 더좀더 많은 감축도 생각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검토는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고서에 주한미군도 언급이 돼 있다면은
2: 그렇습니다.
3: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2: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검토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전쟁에서도 봤듯이 이란이 지금 미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동맹국들의 기지를 다 지금 동맹국 주둔하는 기지를 다 때리고 있습니다. 그럼 미군이 지금 여기에서 갖는 가장 큰 교훈은 여기 만약 대만 유사가 발생했을 때 주일미군, 주한미군 이런 기지들이 취약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평택 기지, 주독 기지 다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이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에서 이 사실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괌 이후로 그 제1, 2도 연선까지 다 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검토는 하고 있고 이것을 그렇게 실현되지 않도록 동맹 관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1: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뭐 처음이 아니고 계속해서 쿠바에 대한 이른바 야욕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쿠바를 언급을 하는 걸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쿠바에 대해서는 우선 베네수엘라의 연장선상에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미주 지역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어떤 우위권을 갖춘 주장해 왔고요. 1960년대에 이제 쿠바에서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사회주의 국가가 미국 본토의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항상 좀 그것에 대해서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해왔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도 있었고요. 소련이 어떤 개입해서 미국의 코앞에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만들려던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쿠바에 대해서 엄청나게 좀 민감하게 반응해왔는데 다시 이제 그 먼로주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서 돈로주의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미주 지역에 대해서 어떤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겠다는 있다는 걸 지금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1월 달에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사회주의 정권의 지도자 축출했고요. 그다음에 쿠바가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해서 이제 의존해왔고 형제국가와 같았는데 이제 베네수엘라가 제거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또 다른 사회주의 반미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를 어떻게 보면 이제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0: 링컨 항모가 이제 돌아오면서 쿠바를 배치하면은 어떻게 금방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봉쇄 중인 상태고요. 군사작전까지 할지 안 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도 엄청나게 지금 경제적 압박, 봉쇄를 통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베네수엘라 모델처럼 어떤 바뀌는 것을 노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 또 레짐 체인지까지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주 대륙에서 완전히 미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겠다, 헤게모니를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 베네수엘라 그리고 이란에 이어서 이제 쿠바까지 실제로 공격을 할지 없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과연 감행을 할까 안 할까 이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지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1: 지지율이 낮아서 공격을 하면 무리가 되기도 하겠지만 또 오히려 이게 뭔가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2: 네, 저도 그게 가장 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여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반대하는 게 이제 62%로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66%가 지금 부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긍정 평가는 33%.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게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활비 대응을 지지한다. 이거는 사실 23%. 거의 트럼프 2기 집권한 이후에 최저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뼈아픈 수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상황에서 돌파구가 없는 상황. 이란에서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지금 쿠바를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한거 보면은 군사작전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링컨 항모를 이제 돌아오는 길에 세워만 둬도 바로 항복할 거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봉쇄를 통한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굴복시키겠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완전 전면전이라기보다는 그런 정도 효과를 하면 이 여론 측면에서 그쪽으로 또 이제 관심을 모으는 셈법을 하고 있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3: 그리고 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시글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낮은 여론을 조금 이렇게 상승시키려는 의도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AI 합성 사진을 좀 올렸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요 사진인데요. 이게 링컨 기념관 앞에 있는 연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합성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강요들도 지금 보이고요. 이런 사진을 왜 올린 걸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2: 이건 국내 정치의 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지금 제이디 벤스 부통령 왼쪽부터 나오고 있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더그 버건 내무장관 그리고 여자가 누구냐 지금 논란이 되게 많은데
3: 그렇죠.
2: 멜라니아 여사라는 사람도 있고 AI 합성 사진이라는 사진도 있고 아니면 래빗 백악관 대변인이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 요두 사람의 비키니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연상시키는 사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거 포스트 외에도 오바마 시절 때의 이 연못의 수지라고 앞으로 이제 트럼프 때 여기 수질이 이렇게 바뀔 거다 비교한 거를 올린 게 있거든요. 근데 워싱턴 DC가 사실 수질 오염으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포토맥 강도 냄새가 날 정도로 좀 심각하고 납 같은 경우도 막한 900몇 배 기준치가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깨끗하게 이제 재건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거여서 국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런가 하면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번 주에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바티칸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교황하고 공개적으로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국무장관의 방문이 상당히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어떤 뭔가 좀 화해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갈수 있을까요?
0: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 내각 중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가톨릭 신자거든요. 그래서 또 쿠바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요번에 바티칸도 방문하고 이탈리아 로마도 방문해서 레오 14세와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좀 화해 손길을 내밀 것 같기도 하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하고도 원래는 좀 사이가 좋았었는데 이번에 이탈리아가 협조를 안 해준다 이러면서 또 설전이 오가기도 했기 때문에 루비오 국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특사 같은 자격으로 해서 교황청과 이탈리아의 관계 개선에 좀 요번에 특사 같은 자격으로 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갈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의 여러 가지 모습 또 모습도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뭐 DJ 장비를 다루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그렇죠. 됐고 여러 지금

0: 행정부 내에서도 여러 역할들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마코루비오 장관이 어떤 역할들을 또 추가로 맡고 있는 건가요?
1: 네, 지금 영상 요게 지금
2: 네.
1: 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공유한 그 영상이었는데요. 지금 루비오 장관이 그 국무장관과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가지고 국립문서기록보관소장, 국제개발처 처장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Secretary of Everything, 그러니까 만능 장관, 그러니까 모든 것의
0: 모든 것에,
1: 장관이다라는
0: 예.
1: 해서 이제
2: 실세네요.
1: 네,
2: 네.
1: 그렇죠. 실세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2: 네.
1: 또 아니면 이제 국제개발처나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해서 하나로 이렇게 몰아둔 그러니까 소수에 너무 집중시킨 것이
2: 예.
1: 아니냐라는 비판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예. 이제 DJ까지 경험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동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김덕일 고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그리고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4: 선거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9: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10: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2: 저축은행.
13: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4: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5: 저축은행.
16: 데이팩으로 전화세요.
17: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18: 건강해.
17: 하루 한 번 전해요.
18: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1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7: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9: 건강기능식품.
20: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1도, 습도는 30%입니다. YTN 뉴스 FM.
2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22: 엄마.
23: 민준아. 유정아.
24: 필요할 때 확장 돌봄.
25: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3: 아빠. 늦게 와도 돼.
24: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26: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3: 나도 바쁘니까 끊어.
24: 주말에도 긴급 돌봄.
23: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24: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7: 교통안전 1분 터.
28: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9: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30: 우리 함께 무사고.
31: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32: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0: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1: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0: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5: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소년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이 연령의 상한을 13살로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관련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꼽힐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해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공론화 논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민 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낙인 효과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보완을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개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울러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전국이 맑겠고요. 기온은 오늘도 많이 오르는데 내일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20도, 부산 21도, 전국이 20도 안팎의 포근함을 보이겠고요. 먼지 걱정 없이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조금 강한데요. 전국적

0: 전국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어들 수 있는 만큼 시설물이나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안쪽 도로 위로는 평소보다는 약간 차가 적고요. 고속도로는 통행량이 평소보다는 많습니다. 아무래도 오늘까지도 쉬시고 외곽으로 나들이 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 서울 방향으로 평소 같은 시간에는 밀리지 않는 구간 군산휴게소나 동서천 분기점으로 차량이 많은 상황이고요. 송악이나 행담도휴게소 부근에서도 교통량이 많아서 제속도가 안 납니다. 이후로 경기권 진입해서는 서평택 분기점 매송에서 밀리고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도 속도가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은 수월한데요. 대관령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정상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북충주 부근, 감곡에서 여주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입장을 전했다고요?
9: 네, 그렇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오전 예정이 없던 정무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우선 특검법 발의에 앞서 여당 주도로 진행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검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고 홍 수석은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에는 윤석열 정권 시절 이뤄진 검찰의 수사 기소 과정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12개 특검 수사 대상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해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셀프 사면을 시도하려는 거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법 처리에 속도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는데요.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특검 관련 이슈가 여권의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10: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오전에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8: 임금과 인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 노사 협상 상황 전해주시죠.
11: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와 사측은 오늘 오전 10시 송도 사업장에서 만나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0: 노조는 노사 대화에 앞서 사측이 실질적인 수정안과 결정권 있는 책임자를 제시하지 않는 한 사태가 마무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1인당 3천만 원의 경력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신규 채용과 인사평가, 인수 합병 등에 대해 노조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측은 경영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는 한편, 노조는 고용과 직결된 의사결정에 최소한의 견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조도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고요?
0: 네, 삼성전자 노조에서는 스마트폰과 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조합원의 탈퇴 신청이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제품 사업 부문 조합원들은 노조가 반도체 부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7만 6천 명을 넘던 조합원 수는 오늘 오전 9시 기준 7만 4천여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조는 반도체 사업 부문에 대해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완제품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초기업 노조가 7만 명 이상이 가입한 과반 노조이고 이 가운데 80%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만큼 총파업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1: 고 김창민 영화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두 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2: 앞서 두 차례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 두 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요?
3: 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씨 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씨 등은 마스크를 쓴채 법원에 출석했는데 김창민 감독을 살해하려 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4: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5: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4: 카톡 삭제하고 휴대폰 바꿨습니까?
3: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1시쯤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는 김 감독 유족도 법원 안내에 따라 의견을 밝히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1: 네, 앞서 두 차례는 영장이 기각됐는데 검찰이 이번 신문에서는 구속 필요성을 어떻게 주장했습니까?
3: 네, 검찰은 신문에서 앞선 영장 기각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통화 녹음과 관련자 진술에서 김창민 감독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B 씨의 가담 정도를 숨기거나 진술을 맞추려 한 정황이 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의자 중한 명인 B 씨가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의식해 현장을 이탈한 정황이 있고 잠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도주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CCTV를 지우려고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엔 시간적 간극이 있고 응급처치 지연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김 감독의 아들이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불분명하고 카카오톡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보완 수사를 벌여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0: 출범한 지 꼭 1년 만에 열리는 선거로 국회의원 14명을 새로 뽑는 미니 총선이기도 한데요. YTN 국회 반장 조은지 기자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자, 드디어 이제 16개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모두 다 이제 정리가 됐죠?
2: 네, 지난번에 나왔을 때 다시 보니까 네. 7곳 정리가 됐는데 지난 토요일에 국민의힘에서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하면서 16개 대진표가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남은 한 달 이걸 보자라고 요점 정리를 하는 형식으로 오늘 출연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1번은 이재명 정부 중간평가 어게인 2018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지난해 6월 3일이었습니다. 꼭 1년 만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평가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2: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지지율 아주 좋은데요. 여기에 야권은 정권 견제 또 심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요새 제일 많이 하는 게 2018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다시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파면되고 13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13개월 만에 지방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뭐 우리인이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보니까 지지율이 70%가 막 넘었더라고요. 예.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는데 게다가 선거 47일 전에 판문점에서 남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막 김정은이랑 만나면서 왔다 갔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0: 예.
2: 그러면서 이어져서 뭐 싱가포르 북미 회담까지 있으면서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이슈로 하면서 민주당이 아주 기세가 좋았고 당시에 실제로 대구, 경북, 제주를 빼고 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꼭 1년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고요.
1: 예.
2: 정부 여당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60%로 고공행진하고 있고요. 여기에 또 비슷한 게 제1야당의 대표의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1야당이 좀 질이 멸렬하다, 힘이 없다.
0: 예.
2: 이렇기 때문에 여당이 좀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노리고 있고 이런 분위기도 좀 닮아 있는데요.
1: 네.
2: 당시도 보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뭐 지원 유세 간다고 하면 괜찮다, 오지 마셔라 라는 게 있었고 지금 장동혁 대표도 여의도에서만 좀 맴도는 게 좀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하고요.
1: 예.
2: 동시에 뭐 빨간 점퍼를 입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도 그때와 굉장히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경상북도, 경북지사만 빼고 15대1로 우리가 압승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0: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당 대표의 지원 유세에도 거부하면서
2: 네.
0: 국민의힘 내용이 이렇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2: 네.
0: 여당이 좀 순조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2: 네.
0: 최근에 또 야당의 추격세도 시작됐다고요?
2: 아무래도 선거가 시작이 되면 진영끼리 딱 결집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동남풍이라고 표현되는 보수 결집 현상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1: 네.
2: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한 동남풍입니다. 보수 결집 현상이고요. 그동안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장동혁 대표 리스크 이를테면 뭐 절윤 선언을 한 해 만에
0: 예.
2: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또 뭐 방미 미국 가서 누굴 만났냐 뒤통수는 누구냐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단락되고 우리 지역에 누가 나왔냐 어떤 인물이냐 공약은 뭐냐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2: 그래서 두 번째 동남풍 분다 실체 있냐라는 걸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진표가 나와 있는데요.
1: 네.
2: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부산 북구 갑에 보궐선거까지 이렇게 네 개인데 요 네 가지가 모두 핵심 승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이제 선거 얘기할 때 충청도가 속을 알 수 없다. 거기가 스윙보트다 이런
1: 네,
2: 얘기 캐스팅보트라고
1: 네.
2: 많이를 하는데
1: 네네.
2: PK도 못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늘 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특히 부울경에서 좀 뭐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또 박형준 현 지금은 사퇴했지만 지금 연임에 도전한 박형준 후보의 이런 뭐 지지율 격차가 많이
0: 예.
2: 줄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예.
2: 여야 대표들 그래서인지 진검다리 휴일 내내 영남권을 집중 공략을 했고요. 정청래 대표 뭐 1박 2일 내내 PK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깃발을 꽂은 북구 갑 보궐선거가 일단 제일 흥미진진합니다. 청와대 참모죠. 하정우 전 AI 수석 제가 그 자리 지난번에 나왔을 때 출마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2: 실제로 출마를 했고 야권 뭐 이제 굉장히 야권이 단일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정우랑 어떻게 싸울 수 있는 것이냐 구도를 놓고도 지금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찌 됐건 남은 한 달 가장 뜨거울 곳이 아마 부산 구포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뭐 초반에는 사실 이게 후보들이 정해지기 전에는 이란 전쟁 때문에
2: 네.
1: 이번 선거가 좀 묻히긴 했습니다만은
2: 네.
1: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후보가 정해지고 나니까 유권자들의 관심도 이제 좀 높아지고
2: 맞습니다.
1: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후보자들의 행동 하나 뭐 말 한마디에
2: 네.
1: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2: 네.
1: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 하정 후보가 지금 네. 신고 시간 아주 혹독하게 치르고 있죠.
2: 네, 사실 이걸 기사에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동안의 관례에 따르면 안 썼던 기사긴 해요. 네. 일단 3번 키워드 보시면 부자 몸조심, 말실수, 손짓 하나, 변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네.

0: 하정우 수석이 청와대 사직하고 첫 행보가 바로 구포시장을 바로 오후에 갔거든요. 그렇죠. 그때 이제 악수를 상인이랑 하고 이렇게 손을 좀 터는 듯한 모습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논란이 네. 됐죠. 근데 그것도 제일 처음에 막 이른바 움짤이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쇼츠 형식으로 막 돌아다닐 때 아 이거를 써야 되나 뭐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악수 사진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많이 회자가 되다 보니 기사화가 되고 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이제 유권자를 만나가지고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하정우 후보를 소개하며 오빠라고 해봐. 라고 이제 뭐 이것도 또 정색하고 말하니까 오빠 호칭 권유 뭐 이런 식으로 강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좀 뭐 어찌됐건 요거에 대해서 아마 정청래 대표는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젊고 참신하고 새 얼굴이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고 본인이 봤을 땐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정우 수석이 77년생이고 이미 50이 다 된 나이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뭐 한동훈 후보나 뭐 박미직 후보보다는 조금 젊다 뭐 이런 걸 강조하고 싶었을 텐데 어찌됐건 야권에서는 아동 성추행이다 뭐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온 마당이고 정청래 대표가 밤 어젯밤 10시 51분에 아이와 부모에게 송구하다. 그리고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에서도 또 본인의 발언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손털기나 뭐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슈 해프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정말 큰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유튜브나 쇼츠로 무한 생성이 되다 보면 그게 또 레거시 미디어에 또 들어가고 지면에도 크게 실리고 이런 상황이에요. 비슷한 것 비슷한 맥락인데 서울시장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도 남대문시장을 갔다가 거기서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상인이 했더니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제 본인 나름대로는 뭐 행정가로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 시민을 왜 가르치냐 염장지르냐 뭐 훈계하냐 이러면서 또 이것도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신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악재에 대처하는 자세들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정말 쌩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다 변수 하나하나가 작은 게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여당 등에 없고 두 후보는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TV 토론이나 또 말씀드린 이런 민생 행보 하나하나에서 어떤 변수가 또 발생할지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1: 자, 지금 보신 이런 행동이나 뭐 작은 말 하나가 그야말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 같은 선거 부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특검법이 또 쟁점이 되고 있다.
0: 네, 이거는 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검법을 계속 할 수 있냐 마냐 이게 제일 관심이 크게 지금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국정조사를 했는데 이걸 바로 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픽 나오고 있죠. 특검이 공소 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유지를 할지 안 할지 유지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사실 공소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12개 사건이 모두 포함이 되고 이게 그냥 고할지 스톱할지를 특검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부가 사법부까지 침범하는 거 아니냐 상권 분립을 훼손한다 위헌이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당에서는 그런 문제가 조작기소라는 게 드러났는데 일정 부분 그럼 냅두냐 이거는 진실 돋보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을 죄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라고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중도 표심에 아무래도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이쪽에서는 하는 말이 민주당을 안 찍을 명분이 생겼다라는 게 아주 정확한 워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도 너무 싫지만 1번을 이렇게까지 힘을 줘도 되나 하는 좀 고심하던 사람들에게 중도층, 중도 보수층에게 드디어 이제 2번을 찍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이 생겼다라는 게 있고 근데 사실은 이게 민주당이 정말 악세를 밟으면 7일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정청래 대표 오늘 아침에 이거는 국가폭력이고 중대범죄다. 대통령이 그러면 대통령이란 이유로 구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냐. 대통령은 억울하게 그럼 당해야 하냐. 뭐 이런 취지의 말도 했는데 그러니까 강행 의지를 한마디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당 후보들은 맹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추진을 해서 이걸 아예 국민평가를 받아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찌됐건 속도 조절을 할 거라는 관측이 좀 많고요. 근데 좀 변수가 국회의장 선거가 또 있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이제 임기가 끝나가지고 오늘 이제 후보 등록을 받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김태년, 조정식, 박지원 후보 3파전이 되는데 여기에 이 세 명 중에 의장을 뽑는 게 당원, 민주당원의 투표 20%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검찰을 조금 혼내줘야 된다라는 좀 강경한 발언들이 좀 더 힘을 얻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저는 좀 관심이 들고요. 그 와중에 이제 방금 제 출연 전에 청와대 전화 연결했지만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할 일이

0: 그런데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해야 된다, 수기를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거는 하긴 하되 지방선거 이후에 해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사실 이게 단순 법안 처리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야권에서도 지금 뭐 이거와 관련해서 연대 움직임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 개혁신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게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인 조응천 후보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 시기에 선거 얘기 우리 너무 한가하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 공기에 독가스를 푼 거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사법 내란 이다라고 하면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한 범국민 저항 운동을 하자라고 했고, 대통령 죄를 지우는 범죄삭제 특검법, 이거는 정당이나 진영 떠나가지고 다 모두 합쳐야 된다, 뭉쳐야 된다라고 했고요. 국민의힘 TKPK 시도지사 후보 5명도 내일 연석 회의를 엽니다.
1: 예.
0: 역풍이랄까요? 민주당이 생각한 것보다 더 반발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아마 지방선거 전에 좀 드랍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레 전망을 합니다. 그 와중에 다섯 번째 그래서 키워드를 볼게요. 내란 심판 윤어게인 공천인데요. 여권이 미는 거는 아니 그렇다고 내란 잔당들을 우리가 뽑아줘야 되냐 이거를
2: 예.
0: 밀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진숙, 이용, 김태규 요세 명이 보궐 단수 공천을 이미 받았고요. 지금 일단 관심 을또 끄는 게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 출마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이제 충남지사 출마를 하면서 빈 자리 그 지역구 공주 청양 부여 여기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 국민의힘은 일단 보류를 했어요. 윤리위를 거쳐서 나올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으로 기소가 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자는 출마를 못 하는데
1: 네.
0: 정치적 그게 탄압일 경우에는 나올 수가
1: 아,
0: 있어요. 그러니까
1: 예.
0: 정진석 지금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적으로 기소된 거냐
2: 예.
0: 아니면 정말 잘못을 한게 있느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자칫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너네 또뭐 윤어게인이냐
1: 그렇죠.
0: 그러면 내란에 또 동조하는 거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당에서는 조금 내부적으로는 컷오프를 해야겠다라는 게좀 유리 좀 대세인 것 같긴
1: 네네.
0: 합니다. 네.
1: 예, 알겠습니다. 3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5가지로 요점 정리 명확하게
0: 네.
1: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국회 반장 조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YTN은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에 발맞춰 변하고 있는 또 변화가 필요한 가족법을 짚어보는 보도를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법의 테두리 안에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동성 부부들의 얘기입니다.
1: 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냈지만 건강보험 밖에서는 여전히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신귀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 지난 2024년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부양자와 피부양자 관계를 인정받은 8년차 동성부부 소성욱, 김용민 씨. 하지만 건강보험 바깥에선 부부로서의 권리를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저희가 얻은 권리는 사실 피부양자로서의 권리 딱 하나뿐인 거거든요. 이 권리 하나를 얻는데 4년이 걸렸는데 사실상 바뀐 거는 이 권리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2: 우리 민법에서 가족 간의 각종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기본 행위는 혼인입니다. 민법상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지만 동성 부부들은 상속은 물론 배우자 출산휴가, 병원에서의 보호자 지정 등 부부로서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4: 이성애자 커플과는 달리
5: 최세현 민변 공익변호센터 변호사입니다.
4: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이제 좀 심각한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2: 아무리 오래 함께 살아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동성 부부들은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받기 위해 혼인평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쌍 넘는 동성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수리해주지 않은 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고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해석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냈습니다.
6: 사랑해서 같이 살고 그래서 서로 돌보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사는 똑같은 시민들인데 어떤 시민은 되고 어떤 시민은 안 되고.
3: 국회에서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법부에 조금 기대해보는 면이 있는 거죠.
2: 가족의 개념을 넓히려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동성 부부

0: 부들이 법원과 헌재의 문을 두드린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은 더는 설 자리가 없다던 앞선 판결의 의미를 사법부가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1: 이와 관련해 이란 타스림 통신은 이란이 14개 항의 새로운 제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측의 9개 항 종전 협상안에 대한 역제안입니다. 14개 항에는 전쟁 피해 배상금과 침략 재발 방지, 해상 봉쇄와 제재 해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겼습니다.

0: 이란이 새 종전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 일단 미국 측의 답변을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지만 협상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예.
0: 자, 미국과 이란이 서로 이제 뭐 협상안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란이 보낸 14개 항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안과 크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2: 예,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오히려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핵 협상,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핵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그전에는 경제 제재만 좀 풀어주면 그 2015년에 했던 그 정도의 사찰 정도는 받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반해서 이번에 했던 것들은 핵 시설이나 그 인프라에 대해서 절대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년간 동결은 하겠는데 그 후에는 재개를 하겠다. 즉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한 3.6%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즉 핵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주 명문화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제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재만 풀어주면 자유통행을 보장하겠다라고 했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그 기뢰 제거나 아니면 그 안전관리 주도권을 이란이 갖겠다. 즉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갖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향후 협상에서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게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계속적으로 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이 호르무즈에 관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전쟁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핵보다도 더 오히려 이게 더 지렛대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그 이란의 그 주권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면 그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문제인데 저번에 했던 것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포함된 거다라고 했지만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양측 간에 전쟁이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완전히 포함을 시켜서 여기까지 해서 전쟁 종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내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14개 항으로 되어져 있지만 이걸 이제 단계별로 보게 되면 1단계가 30일 내에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도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야 이제 15년 동안 이제 핵을 농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3.6% 이거는 이제 그 후에 재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3단계로 가면 아랍 국가들과 통합 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얼마 전에 그 이란 외무장관이 그 주변 아랍국을 돌아가 방문했을 때 예. 바로 그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안 받죠.
1: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란의 요구 조건이 강화된 아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지금 요 안에 핵 관련 내용이 지금 제대로 들어있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핵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포커스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 2015년에 했던 그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그 이상의 것이 사실상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트럼프로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게 나와야 자기도 이걸 외교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핵 문제를 먼저 핵을 먼저 포기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뭐 우리가 끝장나는 거 뻔한데 그리고 이제 협상 중에도 공격을 당했는데 그거 죽고 나면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우린 못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이 회담에서 가장 그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간에 서 있는 이 중재국들과 나중에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이제 중국과의 그 회담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이 우선순위를 정리해 줄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관건이 달려져 있습니다.
0: 예. 어쨌든 이란의 이 협상안 14가지 협상안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도 좀 관심인데요. 지금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불가능한 군사작전 아니면 이란과 하는 나쁜 거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하는 걸 보니 상당히 이제 좀 강경한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2: 예, 혁명수비대가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능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주로 했던 게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전쟁 종식 뭐 예. 이것을 공약으로 내렸던 건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고 만약에 전면전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인적 피해도 이제 많이 나타날 게 너무나 뻔한데 네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네.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협상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나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가 했던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서 제시했던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니까 너는 어차피 그러면 나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상으로 트럼프가 쫓기고 있는 것을 이제 이란이 이제 조롱하는 거긴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란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굉장히 좀 다급한 게 이 이란 내부에서의 봉기가 시민들의 그 봉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휴전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지만 네. 휴전이 돼서 벌써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배고파서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이제 나오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어떻게든 이제 빨리 경제 제재를 좀 풀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원유를 팔 수도 없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외통수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급하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냐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전쟁 처음 일어날 때부터 전문가들 얘기는 여기는 확실한 승자가 없고 끝없는 소모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전 포인트는 누가 오래 버티냐예요. 그러니까 서로 급한 이런 면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누가 오래 버티는 쪽이 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나 버틸 수 있겠냐, 얼마나 버티느냐, 네. 그게 관건입니다.
1: 그러니까 양측 모두 사실상 엄청 다급한 상황이지만 다급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상당히 좀 노력을 네. 하는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원유 저장고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지금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에 폭발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이 미국의 역봉쇄로 인한 이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2: 석유 부분만 보게 되면 한 2천만에서 3천만 배럴 저장 탱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루에 150만 톤씩 나오니까 이 배럴 나오니까 이게 한 2, 3주면 차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벌써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그렇게 폭발할 정도까지는 아닌 게 일반 그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이란은 그동안에 그 제재를 받아서 실제로 좀 감축을 했다가 다시 증산하고 이런 것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할 때마다 이제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시기상으로 바로 빨리빨리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아무래도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이렇게 팔던 그 지금 원유를 한 하루에 한 20만 톤 정도밖에 20만 배럴밖에 못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은 100% 막았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밀수 루트를 통해서 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서 이거 피해가는 기술이 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가는 그 갈 때 무전기를 다 끈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봐야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란으로서는 이제 그 경제가 극심하게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 원유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식량이 못 들어오니까 이란은 대부분 한 70% 정도는 자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주식으로 먹는 밀을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계속 지금 벌써 국민들의 동요가 이제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압박을 견디는 것보다 사회적 인내심이 얼마 남았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란은.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게 되면 그걸 사실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 1~2월달에도 혁명 수비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그냥 잔인한 수법을 통해서 막긴 했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의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이제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들여올 수 있느냐가 이제 그 관건입니다.
0: 예. 지금 이제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에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공군 수송기가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그러면은 이번 이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2: 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갈 때는 그 전에 미리 경호용품이나 무슨 뭐 방탄 차량이나 이런 게 먼저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것이 먼저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재무장관도 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이 중국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이란에 압박을 해서 호르무즈를 빨리 열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이 아무리 봉쇄라도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것만 확답을 좀 얻어도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큰 그 외교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뭐 적당히 말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강한 압박을 주는 것이 이란의 석유를 사면 2차 제재하겠다. 그다음에 그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에 관세 100% 매기겠다 해서 지금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도 사실은 좀 급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 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 원유. 중국은 뭐 자체 내에서 나는 원유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북쪽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송유관도 물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거든요. 예. 그게 지금 미국의 봉쇄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호르무즈를 좀 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니까 이제 미국과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제 미국의 카드를 보고 아마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그 호르무즈를 열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닫혀 있을 힘으로 해갖고 미국이 계속 이 전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중국한테는 이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양쪽을 재봐서 어느 쪽이 큰 쪽인가를 좀 계산할 것 같습니다.
1: 물론 이제 어느 쪽이 큰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정상끼리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상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2: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급하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목적이 뭐라는 걸 확실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냥 뭐 이란의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화두가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관세 전쟁 뭐 이게 예. 더 오히려 화두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다 뒤로 물리고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것이 더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육로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은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차지했듯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게 파키스탄을 통해서 오는 그 송유관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란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란으로부터 파키스탄의 과다르항까지 오고 그다음에 과다르항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란 구간은 끝났어요. 근데 이제 파키스탄 부분이 안 돼 있는데 그 과다르항을 중국이 99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이제 그걸 투자할 돈이 파키스탄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빨리 투자를 받아서 지금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이 협상에 열정적이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 두 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
3: 이란이 미국에 제시한 9개 항 종전안에 대해 14개 항 종전안으로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란과 협상에 대해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고양시에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4: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3: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남 1년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형은 회사 임원으로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 일을 도왔죠. 철없던 시절에 저는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왕래가 끊어져서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제체에 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동네에 작은 철물점 하나를 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죠.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더군요.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관리를 한 이유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예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단절이 된 채 지냈다가 아버지 임종도 못 본 것도 괴로운데 상속 문제 때문에 더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15년이나 타이에서 만나지 못하셨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갑자기 임종 소식을 들어서 많이 슬프고 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상대방이 꺼냈어요. 이거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2: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2: 먼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다만 이 공동상속인들이 꼭 한날 한시에 모여서 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명이 작성한 그 협의서를 들고 각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인감을 받거나 또 사본에 각자 인감을 날인해서 이제 모으는 방식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1: 네.
2: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공동상속인 수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협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리고 협의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특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혹시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협의서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2: 이 경우와 관련해서요. 판례는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재산 내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2: 즉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할 때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그리고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면 이러한 협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1: 네, 그렇군요.
2: 반면에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을 전혀 알지 못 못한 상태에서
1: 네.
2: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1: 네.
2: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1: 네. 네.
2: 사연자 분의 경우에는 15년간 부모님과 단절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처분하신 재산과 상속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예금만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연자 분의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유류분 청구에 불리할까요?
2: 네, 사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0: 소속인의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몫이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기존 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이 오랜 기간 부모와 연락을 단절해도 유류분 청구에 불리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린 친모가 이제 뭐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 또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죠.
1: 그렇죠.
0: 개정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에 기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사연자분의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 재산 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이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 병간호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럼 이거는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불리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러면 그 이외에 개정 법령으로 유류분 청구 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 원칙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사연에서처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기존 법에 따르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이 가액 반환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0: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서 나의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드리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의할 점세 가지입니다. 우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 내역을 다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전에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 아니면 증여한 재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부양 등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형이나 누나한테 사전 증여된 부분이 부양의 대가로 인정이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님이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몇 분은 내려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영국의 한 저비용 항공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는 기온, 풍속, 그리고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 띄울 수 있는 최대 이륙 중량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온이 너무 높거나 활주로가 짧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양력을 받기가 힘든데요. 이때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승객이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항공법상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장의 이런 결정은 정당한 안전 조치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약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오버부킹이나 탑승 거부라고 하는데요. 이때 항공사는 무작정 승객을 쫓아낼 수는 없고 먼저 자발적으로 내릴 지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하차한 승객에게는 대체 항공편 제공은 물론이고 대기 시간 동안의 식사와 숙박 그리고 거리에 따른 현금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 항공 규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최대 6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선 10분 만에 5명의 승객이 흔쾌히 내렸고요. 다른 승객들의 박수 사례가 이어지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조민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따뜻한 봄날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화창한 봄날 기온이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봄날이 좋은데 다만 바람이 다소 아쉽습니다.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대부분 지역에 초속 15m 안팎, 산지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때가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동해상의 풍랑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고속도로 위로 평소보다 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갔다 돌아오는 길 현재는 13km 안에서 밀리고요. 화천 구터널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화천 구터널 89km 지점 고장차는 처리가 들어가 있고 서종에서 화도, 덕수 선패에서 강일까지는 차량 자체가 모아지면서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갔다 인천 오는 길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양재에서 용인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월곶분기점 지날 때 정상속도 안 납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중동 부근 판교 방향으로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쌩입니다. 슬라슬라쌩. 비트 주세요.
6: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쌩,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5: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Radio.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YTN, YTN.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월요일 뉴스원 시작합니다.
8: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9: 초대 2,000척의 선박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의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호특파원.
10: 예, 오만 무스카트입니다.
8: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10: 네,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갇힌 선박들이 탈출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이 작전 시간은 이 4일부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4일부터인데 미국 워싱턴 시간으로도 지금 4일 새벽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현지 기준으로도 이 4일 오전이기 때문에 이미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미군이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유도미사일 구축함과 이 100대 이상의 이 항공기 그리고 15,000명의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해하면 이 강력하게 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9: 네, 이란도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10: 네, 이란 정부의 공식 반응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이 가장 먼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에브라힘 아지지 위원장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떤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작전을 망상으로 규정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이 망상적 게시물로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협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기뢰, 또 여기에 이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많은 생명과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선박 보험사들이 이란의 안전보장 없이 허용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이번 작전이 국가들과 보험사들이 조율하도록 하는 과정이지 미쿠나

0: 네, 호르무즈 해협 안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취재진이 다녀왔다고요?
1: 네, 제가 있는 이곳 오만 무스카트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까지는 이 차로 6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0: 네,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이 스마트폰으로만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사 항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이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이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이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이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전했습니다.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한두 척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 얼마나 많은 배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0: 네, 상선은 8,900척에 이르고 이 모든 배를 다 합치면 2,000척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선박 수로는 최대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국제 해운 정보 업체들은 페르시아만을 포함한 걸프 해역에 상선 8,9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머물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그리고 국제 해사 기구 IMO는 전쟁이 시작된 지 약 시작된 이후로 약 2,000척의 그 선박들이 이곳에 머물고 있고 최대 선원의 경우에는 최대 2만 명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이 현지 언론이 보도하면서 일대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이 공격이 아니고 이 이란 해군이 통항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이 선박을 멈춰 세운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 일대 보안 위험을 그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체에서 Y10 신호입니다.
2: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1: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4: 국제사회는 전쟁 중단과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해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3: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4: 적들은 무력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폐쇄된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봉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 시도 역시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0: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고 김창민 감독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두 명을 구속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두 명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 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에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해 김 감독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두 차례 기각을 했는데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뒤에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조금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수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으로 홍해 항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이 손을 잡고 유조선 납치에 본격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예멘 남부 해상에서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돼 아덴만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GPS 정보와 지정학적 엄호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인력을 투입해 선박을 탈취하는 이른바 거래적 분업화가 구체화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2: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이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4: 미국은 왜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합니까? 대폭 감축할 겁니다.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겁니다.
3: 이번에 발표된 5천 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4: 감축할 겁니다. 이탈리아는 도움 안 됐고 스페인은 최악이었으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5: 나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 군비를 늘린다고 자율성이 오진 않습니다. 독일 야당 의원입니다.
3: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는 다르지만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3: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1: 사흘 연휴 전에 하락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5% 가까이 날아올랐습니다.
2: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6,930을 돌파해 7,000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시장 상황 정리해 주시죠.
6: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출발했는데 상승폭이 5% 가까이 커지며 6,800에 이어 6,930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5.1% 오른 6,936이었습니다. 장중에 최고치를 새로 썼을 뿐만 아니라 종가로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가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꿈처럼 보였던 7,000피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개장 초 코스피는 외국인 순 매수로 급등했습니다.

0: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이 순매수에 나서자 장 초반 순매도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개인은 홀로 순매도를 했는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은 3조 원, 기관은 1조 9천억 원 규모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사흘 연휴 전에는 코스피가 장중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끝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강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3만 2,500원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고 SK하이닉스도 145만 원대에 처음 올라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 최고가 행진을 했습니다. 노조 파업 이슈로 4일 연속 하락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도 1.7% 오른 1,210선에서 출발해 1.8% 오른 1,213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5거래일 만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1: 네, 연휴 전까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20원 정도 내려왔죠?
0: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보다 20원 내린 1,46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습니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 주간거래 종가는 1,483원이었습니다.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를 넘는 등 국제유가가 치솟았던 영향이었는데요. 오늘은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와 국제유가 하락세가 환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여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1달러,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112달러 선입니다. 따라서 중동 상황에 따라 국제유가가 요동칠 경우 환율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3: 선거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2: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 지우개 모 뉴먼즈
2: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3: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4: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3: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1: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1: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일이면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은 마냥 설레겠지만요. 부모님들 마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비용으로 평균 9만 5천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런 선물비도 선물비지만 부모들의 어깨를 진짜 무겁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비죠.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는 건 수십 번 망설여도 아이를 배우고 자라는 데 들어가는 돈은 차마 줄이지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줄일 수 없는 마음이 나중에 우리 부모들의 노후에 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또 나에게는 당당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균형잡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그 현실적인 해답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이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사실 뭐 선물이든 교육비든 식비든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쓸다 보면은 월 지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또 부모가 돼서 느껴지는 게 이게 딱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먹고 뭐 입고 하는 거는 굳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애들 거는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아 그래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
1: 그러다
0: 맞아.
1: 보니까 이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뭐 이 마음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딱 놔버리면 지출이 확확 늘어나는 게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2: 저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의 의미가 되게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또 비싼 과일 또 엄청 잘 먹잖아요.
0: 맞아요. 망고 뭐 이런 것들.
2: 그거 보면 아, 내 입에 오기 전에 일단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걸로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 근데 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만약 아낄 수만 없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쓰는 돈 중에서도 노후 대비하는 걸 또 아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1: 그럼요.
0: 노후는 반드시 찾아오고 내 노후의 위험이 사실 내 자식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가 오늘 같이 재무설계 상담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 문제 해법들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디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보강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17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7살, 9살,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잠시 휴직을 했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 괜히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주변 엄마들 보면 학원을 주말까지 보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쓰여서 점점 교육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어 보여서 제 연금 내던 걸 줄여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학원 그만 보내라 잔소리를 합니다. 저만 이렇게 불안하고 애가 타는 걸까요? 다른 초딩 맘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초딩 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11살, 9살이거든요. 애들이. 네네. 학원을 많이 다녀요. 아. 그러면 안 뒤처지냐? 그렇지가 않나요? 또 많이 뒤처져서 뒤에서 또 이렇게 보강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학원에서 간식만 먹다 왔어? 막 놀았어? 뭐 했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체근하게 되는데 아무리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욕심이 놓아지지 않는 게 자식 교육이고 자식 육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는 좀 큰일 날 생각이신 것 같아요. 생활비를 줄일 데가 없어 보여서 연금을 줄일까 한다. 이거는 안 되겠죠.
1: 그렇죠.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그건 진짜 반대. 그것까지 줄이시면은 너무 과하다.
2: 저도요.
1: 네, 사실 요즘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중고등학교 가면 그때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약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처음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육비 고민 자체가 옛날처럼 뭐 나중 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평생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1: 진짜.
3: 그러니까 요새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좀 꼽아보면 자기 학원 몇 개 보내? 자기 한 달에 얼마 써?
2: 그죠? 교육비 얼마나 봐? 우리 집만 이래? 막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3: 저도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 만나면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요즘 어느 학원 보낸다. 또 어디까지 진도 뺐냐?
2: 선행 어디까지 해?
3: 경시대회 반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이 자녀 교육비 얘기가 저희 친구들 뭐 이렇게 모임뿐만 아니라 상담자 분들하고 재무적인 상담을 할 때도 결국에는 빠질 수 없는 얘기예요.
2: 근데 진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문제이긴 한데요. 아이 키우다 보면요. 아까 우리가 뭐 한 달에 교육비로 얼마 써 얘기는 했지만 진짜 한 달 벌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육비 지출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동네에 저희 동네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있으니까 동네 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자, 어쨌든 청취자님처럼 이렇게 교육비 지출 늘어나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5월이기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지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사실 교육비 지출은 진짜 지금은 필수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정의 지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비다.
2: 맞아요.
1: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만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버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조언을 드리는 건 잘 안 되더라도 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지출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 그럼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보장성 보험의 한 달 지출을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은 본인 월급의 한 7% 내외 그리고 뭐 3-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한 달 월급의 10% 내외를 가지고 가셔야 적정 보장성 보험 지출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비 지출도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많은 가정들 상담을 하시니까 두 분 전문가가 보이시기에는 어떤 교육비 지출을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3: 사실 이 교육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딱하고 마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쓸 때 일단 유아기에는 소득의 한 10%, 그다음에 초등기에는 소득의 한 15%, 또 중고등기에 소득의 10% 정도의 기준을 가지시라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방금 이 수치를 들으시면 아마 야, 다들 이렇게 적게 쓰는 집이 어딨냐 하실 거예요.
2: 이게 그러니까, 시세에 지금 맞지 않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 수준보다는 당연히 많이 지출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각 가정마다 소득이 다 다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 수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지출과 함께 이제 기준의 정도를 소비를 한번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근데 저보다 더 선배 맘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까지 돈 많이 쓰면 안 돼. 중고등학교 때 단과비 생각하면 엄청 비싸.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초등기에 교육비 지출이 지금 더 많네요.
1: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과목 위주로 한다라기보다 예체능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둘 다 뭐 피아노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방과 후에서 막 운동,
2: 수영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네, 악기 뭐, 하나씩은 네. 또 해야
1: 댄스
2: 되죠.
1: 댄스 뭐 이런 것도 뭐
3: 요새 줄넘기 뭐 이런
2: 그리고
3: 것도
2: 그리고 또 애들이 태권도는 무조건 하나씩 기본이죠. 다녀야 되거든요. 네.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어 수학 말고도 뭐 미술, 태권도, 줄넘기, 로봇,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 맞아요.
1: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통계적으로.
3: 그리고 이제 비율의 함정이라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기 때보다 중고등기가 되면 부모님의 소득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낮아지겠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 하지만 또 훨씬 더 중고등기가 높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다양한 과목으로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교과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통계를 보이고 있어요.
2: 그렇죠. 두 분이 또 되게 냉정하게 조언해 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께는 좀 딱 잘라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금까지 건들리면서 교육비를 늘린다 또는 생활비 지출을 좀 줄여본다 이거는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이게 연금을 줄이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저축 줄이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줄이신다라는 건 좀 반대를 하고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교육비 줄이세요. 이거 안 돼요.
2: 안 돼요.
1: 절대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비 지출로 쓰고 계신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뭐 대출 상환이라든지 다른 보험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경조사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부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사실 중요해요. 거기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줄여서 교육비로 보태는 건 저는 오케이.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줄이면서 갑자기 뭐 연금을 줄인다? 이건 되게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거 관련해서 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 대출 비용 줄어드는 걸로 학원을 하나 더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모든 걸 다 줄여서 아이들 교육만 시킨다. 이거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 총 지출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교육비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비 지출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일부의 지출은 저는 부모님의 이 감정에 의한 선택도 있다라고 봐요.
1: 맞아요.
3: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남들도 다 보내니까. 근데 각 가정마다 소득 구조랑 이 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건 정말 옳지 않고요.
2: 그렇죠.
3: 그리고 저는 또 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면 결국에 우리는 힘든데요. 우리 애만 잘 되면 돼요.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희망 투자예요. 이게 부모님도 괴롭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 맞는데 결국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 본인의 노후를 건드리면서까지 아이한테 잘못된 기대를 하신다. 저는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7273 청취자님은 제가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점검을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나운서님이 저도 알죠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늘린다? 이거는 저는 되게 반대를 드리고 싶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늘린다? 그럼 뭐라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아이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원 다니는 게 혹시 힘드냐? 숙제하기가 좀 버겁냐? 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성인 되고 나면 고단한 삶이 뭐 계속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맘때 아이일 때 좀 놀 놀지 않고 아이답게 좀 보내지 않으면 또 언제 인생에서 이걸 누려보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럼요.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어쩌면 아이의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막 늘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정경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의 행복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0: 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조언 따라 우리 7173번님 좀 마음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분이 말끔하게 이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 주실 거죠?
1: 네.
0: 좋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진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만이 정답일지 아니면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 집 가정 경제와 함께 내 아이의 상황을 짚어보는 게 나은 건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은요. 그런 해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관련해 재무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의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 머니 상담소를 듣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굿모닝 굿나이프 보이는 라디오의 류 감독님이 저희도 소득의 20%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한 10%대로 줄이고 싶은데 전문가에게 혼날 것 같아요. 아니, 혼내지 않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조언받아서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조언을 받아 실제 솔루션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가정들의 사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머니 처방전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 네. 부천에 계시는 60대 청취자님 상담 사연인데요. 청취자님 기준은 실비만 있으면 됐지 다른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니까 화도 나고 아 이거 그냥 해지해버릴까 이 생각도 하시다가 근데 그동안 낸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던 사연입니다.
0: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공감이 돼요. 네. 저도 한때 아우 실손보험이면 다 되면서 실손보험을 무적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보험을 굉장히 여러 개 가입을 하시는데 예전 1세대 실비 가입자 분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일단 병원에서 내가 돈 쓴 돈 실비에서 다 나오는데 다른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 실비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후회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어요.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남들은 일단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 하나 두 개씩 납입 이제 끝나갈 때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실비는 계속 내야 되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20년 납입으로 해서 비갱신형 한다면 종신토록 그냥 보장 받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손 하나만 됐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니 진짜 실비보험 하나만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1: 아, 근데 이게 해지를 하시기 전에 상담받으신 게 잘하신 게 실비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셔서 유지 중이신데 보험 안에 실손의료비 보장 외에 다른 보장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 심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씩 그래도 80세 만기로 있거든요. 이런 나머지 특약들은 20년 납입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만 내면 납입이 끝나요. 다만 여기에 있는 실손 의료비 보장은 계속 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갱신이 돼서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무려 26만 원이에요. 근데 2029년도에 한 번 더 갱신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갱신이 되면은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상 봤을 때 실손보험을 빼면은 보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 생각하면은 무서우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님이 정말 홧김에 해지를 해버리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가 지금 이거 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다. 보험금을 일단 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과연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몇십만 원, 20만 원 넘는 돈을 차라리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내가 이 돈으로 차라리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비는 일단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지하지 않

0: 맞는 선에서 실손을 가져가되 보험의 가성비 높이고 보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
1: 네.
0: 청취자님 머리 처방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일단 청취자님 지금 제일 불만이셨던 게 보험료가 비싸진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손의료비로 좀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실비가 아닌 다른 보장들로 무조건 좀 채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른 분들도 고민이실 건데 물론 이게 내가 버티면 이 1세대 실손의료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뜻인데 다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 청취자님 사연을 좀 소개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님들이 실비 오르는 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단순하게 4세대 실손 전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4세대 실손 끝났어요. 이제 5세대 실손이 수요일부터 나오고, 왜냐면 내일이 공휴일이기
2: 5세대
0: 때문에,
2: 실손이 나와요.
0: 네, 오늘까지 전환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5세대 실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야, 내가 과연 5세대 실손 안 좋게 변한다는 말이 맞아? 막 바꿔야 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예전 실비를 유지 못하실 확률이 높아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실비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쓴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세대 실비를 지금 힘들지만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점점 과거의 실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있는 건지를 이제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2: 그러니까 예전 실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보장 때문에 이걸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좀 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꼭 내가 무조건 옛날 게 좋아라고 해서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입원 의료비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입원했을 때는 당연히 100%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살짝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당연히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없을 테니까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X. 그러니까 보장받을 순 있겠지만 당연히 무조건 보장은 아닌 거죠.
1: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앞에서 강조를 드렸냐면 대부분은 입원했을 때 보상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실손의료비 관련된 분쟁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입원을 하면 당연히 5천만 원 한도고 100% 보장이니까 다 보상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2: 네.
1: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입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판단을 해서 입원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 의료비로 처리를 안 하고 통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2: 엄청
1: 네.
0: 까다로워졌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백내장 다초점 수술해서 1,000만 원 쓰고 그 비용 다 받으려고 실비 유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 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시술이 신경성형술이에요. 요즘 수도권 병원에서 한 500만 원 치료비를 쓰신단 말이에요. 얘도 실비 청구하면 입원을 내가 했다라고 의사가 확인을 해줬어도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밖에 못 받아요. 여성분들 자궁근종으로 하이프 시술했다 몇백만 원짜리 시술이지만 결국에는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 실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2: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실비 혜택이 많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이게 실손의료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그거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돼요. 근데 점점 신의료기술일수록 입원 치료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상담할 때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중입자 치료 같은 것들 되게 고가의 치료잖아요. 그런데 한 사이클 치료받는데 한 5천에서 7천만 원. 그런데 실제 치료 시간은 한 2, 3분. 그러다 보니 입원 처리를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치료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입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고가의 치료비는 내가 지불을 하고 통원으로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더욱이 많이 말씀드렸던 간병인 비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실비 적용 안 되는 거죠.
2: 그 옛날에 보면은 아 그냥 이거 입원 처리 해주세요 막 암암리에 네. 하면서 시술 받고 수술 받으면서 입원 비용으로 실손 청구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자 이제는요 백내장 다초점 수술 허리신경성형술, 자궁근종에 따른 하이프 시술을 받다 하더라도 통원으로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과 관련된 당연히 비급여 치료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비만 너무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부담금이 있냐 없냐로 이게 좋은 실비다 나쁜 실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실손 의료비가 만약에 정말 비싸서 내가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환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는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손 전환했다고 보험료를 줄였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비에서 책임져 주지는 못하는 내용을 꼭 다른 보험으로 내가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정액 보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급여 치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 비싼 비급여 치료 때문에 내가 보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2: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청취자님이 이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1,000만 원밖에 지금 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손보험도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실 거기 때문에 보장 공백이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정액 보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일단 지금까지 다행히도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60대 이후가 되게 걱정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암 관련된 것들도 이제 고액 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같이 보완을 했고요. 뇌혈관, 심혈관도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그때 고액으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보장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2: 네.
1: 근데 그렇게 해서 비갱신호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시던 보험료보다 조금 저렴해질 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태서 실손 의료비를 바꾸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쓰실 수 있게끔 나머지는 적금으로 의료비 통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2: 만약에 의료비를 쓰실 이유가 없다면 그걸로 뭐 여행 경비 그렇죠. 쓰셔도 그렇죠. 되는 거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셔도 맞아요. 되는 거네요. 1세대 실손만 무조건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오래돼서 보험료가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 분들은요. 대신 나이가 들매 따라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특약들을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굿모닝 굿라이프에서는 무료로 그런 도움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보장 체크해보고 보험료 수준 낮추면서 보상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4: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굿모닝 굿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0: 네, 대전에서 상담 신청 주신 50대 여성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이 신청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만 하느라 이 보험을 살펴볼 틈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던 터라 이제 보험료가 좀 계속 늘어나셨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은 가정력도 없고 지병도 없어서 일단 필요한 내용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1: 네,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두 건이나 있으신데 그걸 포함해서 총 11건 가입 중이시고요. 보험료도 약 7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세요.
2: 많이 내고 계시네요.
1: 네, 근데 이게 면면이 살펴보면 사실 비싼 보험은 없고요. 뭐 갱신형 암보험, 수술비 보험, 치아 보험, 입원비 보험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 가입돼 있는 게 좀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 하시고요. 그냥 이거 필요해요 하면은 그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추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추가한 게 벌써 70만 원이 된 거죠.
0: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잘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80세 만기인데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들 수술비 입원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2028년도 9월에 이제 납입이 끝나는 암보험에 진단금이 암진단금 6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청취자님은 암진단비 6천만 원, 뇌졸중 급성신경세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입원비 등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의 준비가 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일단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2: 그렇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 보장을 보강한다면 보험료 부담도 낮추면서 보험 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0: 짚어본다라고 하면 이미 납입이 거의 끝나가는 암진단금이 6천만 원이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갱신형 암보험을 또 추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갱신형 암보장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이 갱신형 암보장의 범위도 좁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없는 표적항암 치료비 세트, 로봇 수술비, 아니면 전이암 치료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지금 내고 계신 갱신형 암보험 보험료보다 더 줄여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어요.
1: 그리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 재가입 주기로 2028년도에 갱신이 이제 재가입이 되는 실비를 가입하고 계셔서 어차피 실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전환을 하면서 보험료를 줄이시기로 했어요.
2: 그렇죠. 전문가 판단에 따른 그런 머니 처방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신 게 보험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보험이 많은데 혈관질환 진단비 수술비 없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청취자님도 보험료가 70만 원이고 11건인 근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고작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가 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제일 좁은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넓은 보장으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또 순환계 주요 치료비까지 같이 보완을 도와드렸습니다.
1: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놀랐던 게 간병보험에 가입하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간병인이 더 필요한 요양병원에 보장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도 하루에 6만 원씩 365일 내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2: 뭔가 보험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았는데 보장 점검을 해보니까 구멍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돈만 나가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계셨네요.
0: 그렇죠. 생각보다 빈틈도 많았고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보험료를 좀 줄이셔야 되는 즉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손 의료비는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환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과했던 갱신형 암보험이나 보장 범위 좁았던 것들을 정리하되 그걸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70만 원 정도 내시던 보험료를 34만 원 정도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나머지 여유 자금은 지금까지 준비를 못 했었던 연금을 조금 더 준비하는 데 신경 쓰기로 하셨어요.
1: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50대인데 이제 와서 연금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좀 고민을 하셨었대요. 근데 저는 60대에 나오는 연금만 연금인가요? 70대에 나오는 연금도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70대에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꼭 손잡고 70대에 나오는 연금을 준비하시기를 잘했다라고 선택을 좀 하셨습니다.
2: 과하게 가지고 계셨던 보험 점검을 해보니 돈만 나가고 있고요. 필요한 보장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0: 맞아요.
2: 덕분에 이거 덕분도 아니고 이 덕도 아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후 연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전문가 판단 통해서 보험 점검하시고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는 사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문자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알게 될걸. 할인 훈라면.
1: 웬만한 보험에 다 가입했다가 다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보장에 좁은 보장 기간 이런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가 바로 그 이유일 텐데요. 전문가에게 점검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5: YTN i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있고요. 기온도 쑥 올라서 더할 날이 없는 포근한 봄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15m 안팎, 산지에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 때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내일까지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각종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이고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4차로 쪽에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행주대교부터 차량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좀 지나와서는 여의도권을 비교적 가뿐하게 통과한 차량들이 동작대교 지나면서부터 다시 한번 밀리고요. 동작대교 지나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3차로 쪽에는 사고 구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현장 정리되고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로 살펴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는 사고 여파로 밀립니다. 동작대교 다리에서는 괜찮은데 나와서 동작대로로 이어져서는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 사당역까지 더딥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0: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코스피가 5% 가까이 올라 6930을 돌파하며 7000피의 성큼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해 5.1% 오른 6,9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6,937까지 올랐는데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 최고치도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23만 2,500원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45만 원대에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1.8% 오른 1213으로 마감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경유 가격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 상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 위원장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한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직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미군이 직접 선박들을 호위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함의 호위가 없다면 해협의 봉쇄 상황을 크게 바꾸기 어려워 트럼프 발언의 실효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도록 지원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인도적 절차로 규정하며 이란이 이를 방해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으로 홍해 항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이 손을 잡고 유조선 납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GPS 정보와 지정학적 엄호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인력을 투입해 선박을 탈취하는 이른바 거래적 분업화가 구체화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송로를 홍해 쪽으로 대거 돌리면서 약탈 대상이 풍부해졌고 각국 해군이 후티의 미사일 대응에 치중하는 사례입니다.

0: 가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논의와 처리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이를 판단하면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총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판단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청와대 역시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이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꼬집으며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에 재개시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초등학생에게 하정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구포시장 방문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상처받았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젯밤 입장문을 통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정우 후보도 어제 입장문을 내고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정우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가 초등학교 저학년 여아에게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재촉했다는 논란에 대해 명백한 아동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며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과 사회적 감수성을 갖추고 있는지 되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성과급 상한선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재벌개혁 활동을 해 삼성 저격수라고 불렸던 박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노사 협상 과정이 매우 씁쓸하다. 왜 협상 테이블에 삼성전자가 엄청난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 함께한 협력, 하청업체, 사내 비정규직 이야기는 없는가라고 적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2도, 전주 22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울산 9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5도, 습도는 35%입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난주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 외 3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조작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는 지나치다며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 라는 제목으로 공소취소권 부여는 논란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진보 언론에서조차 논란이 거세지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홍익표 정무수석을 통해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 달라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절차가 아니라 내용도 문제 아닐까요? 5월 4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합니다.

0: 네, 월요일은 정치 덕후들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 김철근 전 개혁신당 사무총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세 분과 대담을 나누기 전에 먼저 반론 보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장동혁 와달라는 곳 없고 행사도 못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 라는 메시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 방송은 지난 3월 26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프로그램에서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동혁 대표가 거의 힘이 없어요. 거의 사면 초가더라고요. 당 사무처 직원들도 이미 끝났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상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무정부 상태예요. 라는 발언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의견이 당 사무처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당직자들은 통상적인 당무와 함께 지방선거 업무 수행에 있어 당 지도부를 신뢰하고 당에 헌신하고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 언론중재위의 보도에 따른 것이니까 만족하시죠?
2: 네, 아, 네 만족합니다.
0: 뭐 제가 한 발언 아닙니다만 추가적인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네, 연휴라면 연휴일 수 있는 진검달 연휴인데 이 와중에 오늘 또 빠짐없이 방송에 모두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작은 이걸로 하죠. 아무래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했던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 수렴과 수기를 거쳐 달라라는 메시지까지 나왔는데요. 이 예민한 시기인데 뭐 여당 야당에서 당론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31명이 이제 발의를 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정무수석이 나서서 대통령이 메시지를 밝힌 배경 뭐라고 보시나요? 먼저 이동학 최고.
3: 뭐 일단은 시기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을 그동안 지지했었던 사람들은 아이 투표장에 나가지 말자. 이거 도대체 보수가 언제 정신 차리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제 법안을 내게 되면 실제로 그들에게 어쨌든 투표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명분을 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천인공노할 일들이 검사들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일어났구나 이런 걸 알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사실로 또 드러났고 증언, 뭐 증거 이런 것들이 많이 제출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확인이 됐는데 이걸 비정상화됐던 거를 도대체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 부분을 어떻게 정상화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심들이 좀 있었을 거라 봅니다.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그런 메시지를 내신 건 선거를 앞두고 이것에 민감한 또 여러 가지 반응들이 또 분파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좀 방지하고자 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0: 네, 이준호 대변인 야당은 이거 어떤 입장이신가요?
2: 일단 이제 국정조사에서 밝혀졌지요. 방금 천인 공노할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천인 공노할 일이 없었다는 게 입증이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연어 술 파티가 없었다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입증이 됐고 또 리오남 씨를 이제 만났다는 것도 다시 한번 국정조사에서 확인이 됐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안이 모두 다 법원에서 똑같이 주장됐었는데 법원에 의해서 전부 다 기각됐던 내용들입니다. 네. 법원 내용이 그대로 국정조사에서 한 번 더 리메이크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어쨌든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 행위나 정치적 메시지는 모두 TPO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보수당에서는 보수당뿐만 아니라 중도층이나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건 너무하네.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는 공화국인데 마치 전제군주처럼 저렇게 법을 희화화시킨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결집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마 그래서 TPO를 뒤늦게 따져보고 각성을 해서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서는 메시지를 낸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김철근 총장님.
1: 저는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민주당의 일각에서 지금 그 국정조사 이후에 조작기소 특검을 이제 발의를 했잖아요. 네. 발의를 했는데 이게 저는 그 히틀러 정권도 생각이 나고요. 아. 이게 이른바 전제왕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우리 북쪽에 있는 나라 생각도 좀 나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0: 네.
1: 뭐냐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인데 민주공화국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 그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대통령 본인의 어떤 재판 중지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까지 발동을 해서 재판에서 해야 될 일을 다 정치판에 끌고 와서 쟁점으로 만들고 그걸 여론전을 해서 그 여론전에 마치 자기 지지자들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가지고 특검까지 가갖고 결국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겠다.
0: 네.
1: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지금 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0: 네.
1: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나라가 완전히 절단나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선거는 당연히 악영향이 생기겠죠.
0: 네.
1: 왜냐하면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가 경찰에서 무혐의 됐는데
0: 네.
1: 이게 2천만 원의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가 3천만 원이 안 돼서
0: 네.
1: 이른바 특가법이 안 돼서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된 거잖아요.
0: 네.
1: 다 받았다는데 무혐의야. 그리고 당당하게 후보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0: 네.
1: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구나. 이런 걸 줬는데
0: 네.
1: 아, 조작기소 특검을 만들어서 대통령 제의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건 오만의 끝판왕이다라고
0: 네.
1: 보여지고 선거에는 대단히 큰 악영향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0: 네.
1: 저는 이게 선거의 문제가 아니고
0: 네.
1: 이것은 민주공화국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야당뿐만이 아니고
0: 네.
1: 시민사회
0: 네.
1: 언론 전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만큼 막아야 됩니다.
0: 네. 네. 확실히 이건 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1: 예.
0: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오마이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김부겸 후보는 어려운 지역 위에 심사숙고해야 이렇게 굉장히 우회적인데 불편하겠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전재수 후보나 김부겸 후보처럼 격전지에 있는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동환
3: 그렇죠. 이제 영남에 있는 후보들은 중앙에서 이슈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좀 더 전선이 딱 그쪽에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후보자와 관계없는 중앙당의 이슈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 어찌 보면 민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했는데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국민들 속으로 다 녹아들어 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는 좀 면밀하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국정조사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천인공 공로할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 텐데 그걸 보지 않은 국민들도 여전히 좀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때 요거를 좀 이 뭐 이른바 좀 뭔가 좀 퍼뜨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윤석열 전 정치검찰이 제대로 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야당이 좀 비판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0: 네.
3: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 3, 4년 동안 지켜본 바 윤석열 정치검찰에서 김건희를 정말 대놓고 그냥 빼주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재명도 완전히 생사람을 잡듯이 이렇게 이잡듯이 뒤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조폭 연루설 이걸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거 실패했죠. 그리고 사법적 올가미를 걸어서 사법적으로 제거하려다 보니까 이거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로 결국 계엄까지 가서 물리적 폭력으로 제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실패한 거잖아요.
0: 네.
3: 근데 결국 그런 것들을 지금 바로잡는 과정에 있는 건데 과연 국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그 필요성을 같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따져봐야 된다는 게 지금 뭐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0: 네.
3: 저희도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0: 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랑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은 공소취소 저지 공동투쟁 뭐 이렇게 한다고.
2: 공동투쟁 할 만하죠.
0: 네.
2: 전 국민이 다 분노하고 있는 거니까요. 특히 중도

0: 고령층과 무당층이 이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법적으로 실패했다 그러는데요. 그거는 만약에 사법에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무죄다라고 결론 내렸으면 사법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1: 네.
0: 사법 결론이 안 났습니다. 사법 실패가 아닌 거죠. 결론이 나지 않은 거를 성공했다 실패했다 얘기할 수 없는 거고요. 굳이 따지자면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대법원에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법 성공에 가깝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더 훨씬 높아졌다. 이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 네.
0: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과 좀 관계 가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27일부터 30일까지 해서 전국 18세 이하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8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50%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락세는 이제 2주 연속 하락세인 건데
1: 네.
0: 이게 공소시효 특검 추진과 맞물려요.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부동산 이슈, 부동산에 대한 이제 세금 이슈라든가 매물이 사라진 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거, 이것에서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잘 버텨왔거든요. 그런데
1: 네.
0: 공소 취소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뚝뚝 떨어지는 이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이번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공소 취소를 내가 허락한 또는 승인한 내 때문에 이 지방선거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그런 책임론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공소 취소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1: 네. 지난 27일부터 30일 전국 18세 2006명인데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했던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지금 2주 연속 국정수행평가는 하락이어서 59.5가 맞고요. 전주가 62.2였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33.4에서 35로 상승한 부분도 맞습니다. 이 조사는요. 무선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임을 말씀드립니다.
2: 아니 저작기소 특검 하지 말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임기 중에는 나의 사법 리스크 가지고 거론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깨끗하게 클리어 되잖아요.
1: 깔끔하게.
2: 네. 네. 그런데 무슨 시기, 절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숙고 여론을 수렴해서 숙고해라.
1: 네.
2: 그럼 그 결국은 나의 속마음은 좀 해줘. 이 얘기잖아요.
1: 그렇게 해석될 수 있죠.
2: 당연히 해석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8월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시기적으로 보면 이미 6월 3일 지방선거는 거의 어찌 됐건 민주당이 대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1: 네.
2: 15대 1이냐 아니면 뭐 14대 2냐 아니면 13대 뭐 3이냐 이 한두 석 차이 정도이지 민주당이 크게 이기는 건 맞다고 보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거보다는 8월 전당대회에 맞춰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친명계가 요구하는 극렬 친명 요구하는 걸 어느 정도 받아줘야 돼요.
1: 네.
2: 그러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마음속으로 좀 정리해 줬으면 하는 사법 리스크. 당연히 조작기소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 네.
2: 이걸 당론으로 추진하기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1: 네.
2: 그래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앞장서서 뭔가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여론을 한번 띄워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1: 네.
2: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선거 직전에 밀어붙일지는 모르겠습니다.
1: 네.
2: 모르겠으나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심할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8월 전당대회 전에는 할 거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6월 3일 그 지방선거 결과는 대부분 예측이 돼요.
1: 네.
2: 어떤 경우든 민주당의 대승을 막을 길은 별로 없습니다.
1: 네.
2: 사실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김부겸, 전재수 등등 영남권 민주당 후보들이 훨씬 더 고전하겠죠.
1: 네.
2: 고전을 하겠지만
1: 상관없다.
2: 한두 석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속마음에 있는 그걸 관철시키고 싶어 하겠죠.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기 절차만 얘기하죠. 아니면 자기 내가 정말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거 하지 맙시다.
1: 네.
2: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얘기인데
1: 네.
2: 왜 시기 절차 그다음에 의견 수렴해서 당에서 알아서 해라. 그럼 선거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1: 네.
2: 그 선거 이후 8월 전당대회 전에 정태인의 당신 당대표 하려면 친명 지지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취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1: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6.3 지방선거 이후에 8월 전당대회 사이에 이걸 해도 될 텐데 그 김부겸 총리 워딩을 정확히 얘기하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후보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0: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라고 했는데 너무 염두에 안 뒀다라는 내부 비판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거 아닌가요?
1: 아, 이제 뭐 내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정조사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명분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한달 뒤에 만약에 뭐이 발의가 되거나 이러면 김이 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어찌됐건 여유는 좀둔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입법 발의를 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논의를 해나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견이 표출됐고 그래서 이거를 30몇 명이 발의했다고 해서 완전히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메시지를 주신 이상 이제는 의견 수렴을 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법을 아예 그냥 하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부정부패 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이 그대로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재심을 해라 하면 이 공백 검사 잘못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누가 견제하고 누가 처벌을 하지? 이 부분에 대한 공백이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을 안할 수는 없는데 다만 수정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1심 판결 뭐 지나버린 거는 이미 뭐 여러 가지 진행됐던 건들에 대해서 그것까지 무슨 공천 취소를 할수 있, 이게 공소 취소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까지 다줄 거냐. 이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이 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이준호 대변인.
2: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검사들이 이미 뭐 불법 부정행위가 다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데
0: 네.
2: 그러진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반복을 할 뿐이지
0: 네.
2: 이분들이 전부 다 검사 실제 기소돼 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가 아무도 없거든요.
0: 네.
2: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사들에서 부정부패가 뭐 확인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만약에 있었다 그러면 이미 공소처에서 발 벗고 나섰을 겁니다. 공소처까지 이걸 수사하고
0: 공수처요.
2: 공수처.
0: 네.
2: 공수처 이거는 이제 수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0: 공수처가 그냥 해도 될
2: 그렇죠.
0: 부분인데 특검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하나가 이제 여당에서 선거 차원에서 보면 리스크인데 리스크가 하나 더 터졌습니다. 이른바 정청래 대표 구포시장에서의 오빠 발언인데요. 아. 네, 다들 웃으시네요. 네. 어린이날 맞춰서 이걸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김철근 총장님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3: 아니 뭐 그 후보들하고 후보의 캠프에
0: 네.
3: 입조심 시키는 게 당 지도부의 일인데
0: 네.
3: 사실 선거 때는 대단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이 되거든요.
0: 네.
3: 지금 하정 후보 입장에서 보면 첫날 와서 국포시장에서 손 터는 거가 시작이 됐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변명을 하든 간에 결국은 그 상인들 일하는 손하고 악수를 하고 나서 바로 손을 털었기 때문에
0: 네.
3: 그것은 비난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를 만나서
0: 네.
3: 오빠라고 해보라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0: 네.
3: 나는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어린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나서 오빠라고 해봐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로 좀 민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뭐 논란의 중심에선 논란의 중심은 정청래하고 하정우 후보가 논란의 중심에 섰지
0: 네.
3: 그 어린 학생하고 그 어린 학생의 부모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아니잖아요.
0: 네.
3: 사과도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저는 대단히 이 문제는 민주당이 현재 대승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제1야당이 견제가 전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오만한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는데 내가 봤을 때는 긴장감이 완전히 사라진 형태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대승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박빙으로 몰아가고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0: 네.
3: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그 사실 만약에 다른 캠프에
0: 네.
3: 누군가 이런 얘기 했으면
0: 네.
3: 정청래 대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0: 아.
3: 아마 제명했거나 뭐. 무슨 뭐 당원권 정지를 했거나
0: 네.
3: 분명히 그렇게 했을 사안이라고요.
0: 아.
3: 근데 본인은 그런 제재 받나요?
0: 아.
3: 네.
0: 지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3일 구포시장에서 정청래 대표랑 하정 후보가 지나가는 초등학생 1학년이를 만났는데 정우 오빠 오빠라고 해봐라고 하는 게 영상에 뜨면서 논란이 됐고요. 오늘 학생 교사 학부모 인권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지금 아동의 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2: 네.
0: 네. 이동학 최고.
1: 아, 이건 잘못했어요.
0: 네. 네,
1: 잘못한 거고 뭐 이걸 어떻게 뭐 방어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사과를 깔끔하게 하는 게 맞고 다시는 이런 이제 뭐 비슷한 일이라도 벌어져서는 안 되죠. 특히나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네. 어린이를 과연 어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1: 특히 이제 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정우 후보의 경우는 어쨌든 AI 뭐 기획수석이었는데
0: 네.
1: 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다는 지금 약간 몸을 좀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라든가 이 야권에서는 지금 약간 초보 프레임으로 계속 걸어가지고 뭔가 실수를 계속 한다. 근데 이제 이런 프레임으로 걸려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맞다 보면 약간 잠비에도 옷이 젖잖아요.
0: 그렇죠.
1: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몸풀었던 그 과정 속에서 지역 주민들을 일단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스킨십을 좀 늘리는 과정에서 이런 실수들이 좀 노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저는 빠르게 이제 정책 선거로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뭔가 주도하고 상대방이 계속 공격하는 어떤 그 빌미 속에서 선거전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가 할 수 있는 강점 부산시장과 결의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 어떤 정책적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치고 나가면서 선거전을 좀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거나 뭐 어린이날 앞두고 뭐 이 당사자인 어린이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께도 그렇고 뭐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하정 후보도 오늘 지역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더욱 조심해서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분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2: 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얘기를요. 하정우 후보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가해자가 중심이 돼야지 어떻게 피해자가 중심이 됩니까? 아이에게 부적절한 호칭한 사람들은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논란의 중심에 서 사과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피해자인 아이를 두고 아이에게 논란의 중심을 두는 것은 물타기이자 타겟을 바꾸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청약으로 좀 보인다 말씀드리고요. 이 맨 처음에 여기 하정우 오빠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청래 대표입니다. 그런데
0: 네.
2: 이제 하정우 수석이 정치 초자다 보니까 제가 경험이 있으면 제가 아니야 삼촌 이렇게 하면서 대표를 말렸을 것 같아요.
0: 네.
2: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하정우 이제 수석도 본인이 정치 처음이다 보니까
0: 대표 눈치를 봤다.
2: 대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간 것 같아요.
0: 네.
2: 이게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게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갔던 그런 설레가 있기 때문에요. 작년에 5월 17일입니다.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유권자 두 명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0: 네.
2: 한 명의 손을 잡고 오빠라고 호칭을 요구했습니다.
0: 누가요?
2: 정청래 대표가
0: 네.
2: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게 또 어디에 찍히냐면요
0: 네.
2: 무슨 방송국 이제 카메라도 아니고
0: 네.
2: 본인의 정청래 TV라는 유튜브에 그대로 생중계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 옆에 있던 여자분 한 분 더 있었는데
0: 네.
2: 그분은 그 말을 안 했어요. 오빠를 안 했어요.
0: 네.
2: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재촉을 하니까 아 저는 공무원이어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0: 네.
2: 아이 괜찮아 하면서 한 번 더 욕을 하니까 그 여성 20대 여성 둘이 결국 얘기를 해요. 정청래 오빠라고.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0: 네.
2: 그때 되게 크게 이슈 안 되고 넘어갔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는
0: 네.
2: 아무나 붙들고 오빠라 하는 게 자기는 친근한 표현이다라고 오빠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그때 세게 지적받고 질타를 받았으면 고쳤을 건데 그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면서 저는 정동영 과거의 열린우리당 의장이 노인들 집에서 쉬어야 된다.
0: 네.
2: 그 말을 했을 때만큼의 큰 폭풍을 몰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님 발로 나와주고 싶으면 저희 스튜디오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서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0: 네, 정치 덕후들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 이준우 대변인, 김철근 사무총장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로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물론 이제 뭐 징검다리 비슷한 휴일 비슷한 느낌입니다만 아침 최고위 외에 별다른 일정이 없고 주말에 부산과 대구도 갔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이제 캠프 개소식 5월 2일, 5월 3일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개소식에 갔는데 그때도 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현장 방문 일정은 없고 캠프 개소식만 참석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별날 이렇게 현장에서 별로 이렇게 환영 못 받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런 실천적인 이선 후퇴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뉘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걸 보면 되는 건가요? 공식 인증 대변인께서 설명해 주시죠.
2: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상대 정당에서는 이제 좀 보이는 횟수가 정청래 대표와 비교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정청래 대표가 어디 나가면 인기가 많은 정당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 나름대로 일정과 이제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말 이용해서 내려간 것도 개소식에 가서도 크게 환영받고 대구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건물 밖에 70m 이상의 줄을 설 정도로 몰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일정을 저희 계속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격적인 선거가 아직은 좀 남았죠. 지금 네. 한 30일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공천이 끝나고 선거가 돌입되면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게 되실 거라 말씀드립니다.
0: 네. 근데 지난번에 서울 선대위에서 초대를 못 받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장동혁 대표 2선에서 조용히 도와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리 두기는 어쨌든 계속 서울시장 후보는 하고 있는데.
2: 근데 오세훈 후보는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작 본인은 어떻게 했죠? 흰 옷에서 빨간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0: 네.
2: 왜 그랬을까요? 오 시장이 지금 오세훈 후보가 정원호 후보랑 격차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10에서 1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은 모르겠는데. 예. 네. 두 자릿수인데. 네. 정당 지지율, 서울에서 정당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에 붙어 있어요.
0: 네.
2: 무슨 말이냐. 본인 개인의 지지율보다 정당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본인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은 거거든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후보도 결국은 정당 지지율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의 대표이자 선거를 총괄하는 장동혁 대표의 방문과 협업을 본인도 외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네. 김철근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3: 안 찾으니까 안 가면 못 가는 거지.
0: 아.
3: 아니 선거 때 네. 후보가 그 전쟁터나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보급품 중에 최고가 당의 그 셀럽과 그다음에 알려진 사람 그다음에 당 지도부 이런 분들이 현장을 나오는 게 최고죠. 그런데
0: 네.
3: 후보들이 원치를 않아요.
0: 네.
3: 후보들이 좀 와달라. 하면은 당연히 많이 다니겠죠.
0: 그렇겠죠.
3: 오히려 일정 잡기가 쉽지 않아서
0: 네.
3: 그 당 대표실의 그 직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0: 네.
3: 지금 일정이 아예 없어요. 없는 것은 결국 지금 뭐 지지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15%까지 MBS 조사인가요?
0: 네.
3: 거기서 떨어졌고
0: 네.
3: 갤럽 조사도 뭐 거의 한 20% 정도 수준밖에
0: 네.
3: 안 되는 상황이어서
0: 네.
3: 정당 지지율로 보더라도 거의 뭐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당의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지금 30일 남았는데
0: 네.
3: 중앙선대위 자체도 제대로 못 꾸려요.
0: 아직 안 꾸려졌죠. 네,
3: 못 네. 꾸리고 각 시도별로 선대위를 꾸려서 각자 도생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3: 저는 장동혁 대표의 얼굴로 과연 이 지방선거를 책임 있게 치를 수 있겠느냐. 많은 후보들이 아예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1: 뭐만 뭐 안 하거나 혹은 하면 이게 뭐 물어보면 다 기밀사항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0: 네.
1: 부산시장 캠프, 그러니까 부산 선대위 뭐 발대식인가요? 거기
0: 네.
1: 이제 가가지고 충돌을 했잖아요. 조경태 의원과 그다음에 그 아마 충돌했던 분이 저는 이제 예측하기로 장동혁 대표의 그 팬클럽 이름을 공구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공구리. 네, 공구리 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단단하게 아스팔트 뭐 이렇게 공구리 친다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니까 장동혁 대표 부산 가니까 모집합니다. 함께 가실 분 해가지고 20명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소박한 인원을 이제 모집을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현장에 장동혁 대표가 뜨면 그냥 유려하게

0: 그냥 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현장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설화가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후보자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 지역 정서에서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막 활발하게 뭐 이렇게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장동혁 대표는 괴로울 겁니다.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 네. 잠깐 좀 제가 반론드리면 조경태 의원이 그 계속 박형준 시장 개소식에서 얘기를 한 거는요.
1: 네.
2: 거기서 이제 박형준 이제 후보의 개소식인데 거기 장동혁 대표가 오니까 박 시장을 지지한 사람도 장동혁 연호를 외쳤어요. 그런데
1: 네.
2: 본인이 조경태 후보가 장동혁 대표 굉장히 비우호적이죠. 아주 이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한 사람 집에 가라라는 네.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신 조경태 의원 말고 나머지 부분 행사 전체를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1: 네.
2: 굉장히 장동혁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혼자만 일관되게 지금 당 지도부대에서 반감을 가지고 또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경정했던 사이 아닙니까?
1: 네.
2: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
1: 네.
2: 그것이 마치 당의 조직되었던 모습처럼 장동혁 대표에 대해 비판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너무 많이들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동공이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일단 아까 김철근 총장님 얘기한 갤럽 조사는 지난주 28일, 30일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였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한국갤럽에서는 민주당이 지난주 발표된 게 46% 지지였고 국민의힘이 21%.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이쪽에서는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것도 이제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건 면접조사죠. 면접조사 방식이고 그다음에 아까 지지율이 붙었다라고 하는 게 리얼미터
2: 맞습니다. 예.
1: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그 뭐죠? 조사 방식이나 날짜는 일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48.6에서 2.7%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0.9% 오른 31.6에서 한 17% 정도 차이가
2: 아니요.
1: 나는데.
2: 제가 말한 건요.
1: 네.
2: 리얼미터가 4월 23일부터 24일까지인 거고요.
1: 네.
2: 무선 ARS 100% 조사했고 민주당이 서울에서
1: 네.
2: 서울에서 민주당이 40.9%
1: 아, 그 전주 거군요. 그렇죠. 말씀하신 게.
2: 그렇죠. 예.
1: 네.
2: 국민의힘이 서울에서 37.2% 그래서 서울에서의 두 정당 간의 격차가 3.7% 포인트 난다는 거. 이거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네네. 네. 4월 23일, 24일 날 했던 네네. 그 전주 조사군요. 이번 주 오늘 발표된 조사가 아니고.
2: 예.
1: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 서울. 네.
1: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구리라는 말은 일본식 말이어서 콘크리트로 순화해달라는 PD님의
0: 팬클럽 이름이 공구리예요.
1: 아, 고유 명사다.
0: 네, 네. 팬클럽 이름이
1: 그건
0: 그렇습니다.
1: 그건 맞습니까?
2: 네. 저도 공구리 처음 듣는데.
0: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1: 네. 네. 인증 대변인은 처음 듣는 사실 사적 모임인 것 같습니다.
0: 바로 검색해보세요. 장동혁 네. 팬클럽 그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3: 그 옛날에 네. 별명이 철근 네. 콘크리트에서
2: 아, 철근. 네. 철근이니까 맞네요. 네.
1: 알겠습니다. 지금 그럼 장동혁 대표 논란은 요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요. 공천 관련해서 지금 거의 다 정리가 됐는데 공주부여 청양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때문인데 정진석 실장은 아니 기소된 추경호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가 되는데 기소 안 된 나는 왜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대로 선거 못한다 이럴 거면 나는 뭐 탈당도 각오하겠다라는 뉘앙스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약간 반대 기류인데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또 하필 정진석 전 의원 전 비서실장과 사돈 관계라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이건 풀어야 마땅할까요? 김철근 총장님.
3: 정치 그렇게 계속 하고 싶으시면 당을 떠나서 무소속으로 나오시든가 아니면 그 어찌 되었건 본인이 모셨던 대통령이 지금 그 영어의 몸이 돼 있고
1: 네.
3: 그다음에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잖아요.
1: 네.
3: 그러면 본인이 기소가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책임의 절반은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치 일선에 나온다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이 안 되죠. 그럼 남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럼 같은 당 내에서 지금 추경하고 죽이는 겁니까?
1: 네.
3: 그런 건 아니잖아요.
1: 아하.
3: 그럼 자기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자기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1: 네.
3: 더군다나 공관위원장이 사돈인데 이 사돈을 이렇게 난처하게 하면 됩니까?
1: 네? 네.
3: 제가 봤을 때는 정지석 그 실장께서는 당분간은 정치 일선에

0: 전면에 나서는 건 조금 본인도 고민하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1: 적어도 비서실장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상 이번 보고는 넘어가는 게 맞다.
0: 아니 지금 나오면 결국은 지금까지 한 공천도요. 이용. 예? 그다음에 뭐 뭐야
1: 이진수.
0: 이진숙 뭐 이런 분들로 해서 윤어게인의 어떤 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런 뉘앙스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1: 네.
0: 여기에 정진석 비서실장 딱 공천하잖아요.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공천은 윤어게인 공천이네라는 게 낙인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1: 네.
0: 합니까?
1: 이준호 대변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로 보이세요?
2: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 핵심이 공관위 위원장과의 사돈관계라는 게 어떤 식으로 공천을 한다더라도 그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좀 사감이 들어가 있는 불공정 공천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돈 집안인데 공천을 준다 그러면 사돈 때문에 공천 줬겠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일반 국민들은.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진석 이제 비서실장 얘기하는 바로는 그때 비상계엄을 이제 검토할 때 강력하게 반대결을 냈다는 거 이것도 입증이 됐고요.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쫓아가서 빨리 비상계엄 해제하는 회의를 열어라고 요청한 것도 이것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에서는 조금 이제 비상계엄과 함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른팔에 있던 비서실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봐가지고 마치 한 몸인 것처럼 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다른 움직임을 보였던 이 사실도 어쨌든 팩트로서는 한번 확인하고 국민들도 아실 필요는 있다. 그 말씀드리면서
1: 그러면 나머지 공천 다 하고 공주부여 청약하기 전에 박덕흠 위원장이 사퇴하면 공관위원장 권한 대행 체제로 심사하면 그건 괜찮다는 건가요?
2: 그렇게 해도 뻔하죠. 나머지 공천 다 하고 맨 마지막 남았을 때 그때 빠지면서 저 다음 사람이 정진석 이제 비서실장 준다 그러면 이것도 좀 불공정 공천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좋은 아이디어로 좀 생각하는 게 정 이제 나가고 싶으시면 무소속으로 나가는 방법 외에는 제가 보기엔 방법이 없어 보인다.
1: 무소속으로 나가라.
2: 예, 저도
1: 무소속으로
2: 그렇게
1: 나가고
2: 생각합니다.
1: 따로 경선을 해라.
2: 따로
1: 한동훈 정신으로 3자 경선 해라.
2: 뭐 한동훈 정신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정진석 정신으로 한번 나가시는 건 어떻겠나
3: 아니 근데
2: 생각합니다.
3: 무소속으로 나가면 국민의힘에서 후보 안 냅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땐 김태흠 지사의 저그 요구 자체가 지금 무리하다고 보여져요. 그럼 본인이 일관되게 목소리를 냈었어야죠. 다른 지역에서 숱하게 지금 윤어게인들이 다 뽑혀가지고 지금 다 공천되게 생겼는데 왜 정진석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할 수 없죠. 본인 지역이니까. 근데 이거를 걸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지역구가 과거에 김태흠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있었던 지역구잖아요. 그럼 이번에 내가 자기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핑계거리를 찾는 거거든요. 정치적 공천하면 그것 때문에 지는 거야. 라고 이제 핑계거리를 딱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지면 2년 뒤에 어떻게 움직이실까요? 장동혁 대표의 이 지역구로 다시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역을 다 장악해놨을까요? 1.5선인데 그게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흠 지사의 저 요구가 장동혁 대표로서는 아, 지금까지 내가 다 윤호개인으로 공천해놨는데 정진선만 또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약간 가불기 비슷 하게 지금 걸려 있는 거다. 그래서 김태흠 지사의 요청 자체가 되게 무리수일 것 같고 본인도 그게 일관된 모습이 아니에요. 왜 정진석만 굳이 문제 삼는지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마냥 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진짜 내 지역구로 오게 될 경우 내가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진 건 맞다. 본인 일관되게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2: 뭐 다 말씀하신 것에서 전부 다 윤어게인으로 공천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디 윤어게인입니까? 박근혜 시장이 윤어게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금 예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김혁종이라는 분이 한 분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고요. 정진석 국회 부의장 보좌관으로도 활동하실 분이라고 돼 있네요. 흥미로운 스펙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평택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지금 뭐 가장 뜨거운 지역 중에 또 하나인데요. 김용남 의원 조국 대표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좀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단일화 관련된 여론조사가 오늘 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어제 그제 1일 2일 한길 리서치가 인천일보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자동응답 ALS 방식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단일화 후보는 누가 적합한가요 할 때 조국 대표 33.8 김용남 30.4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게 있고요. 반면에 또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그냥 다자구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또 김용남 의원이 그냥 1등

0: 으로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서 아주 박빙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평택에서의 단일화 논의 이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동학 측은.
1: 이게 보수 후보가 표가 1등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오면 진보 내부에서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어부지리를 주니 단일화 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나올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0: 네.
1: 오히려 김영남 후보가 지금 많이 나오는 그 추세가 앞으로 계속 전 유지될 거라고 보고 당력도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0: 네.
1: 때문에 굳이 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으로서는 후보자들이 아마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고 양 당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보수 단일화가 지금 더 심각하다고 본인들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진보층이 지금 단일화 없이도 지금 1등, 2등을 막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0: 네.
1: 보수 쪽에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볼땐 그거는 지금 평택 시민들이 과거에부터 오래 살았던 평택 시민들도 있고 새롭게 유입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거고 대통령께서 일을 잘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그것이 평택의 발전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집권 여당에게 표를 주려고 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보수 단일화 평택에서 황교안 대표와 유희동 의원 이게 될까요? 두 분의 정치적 색깔은 너무 다른데.
2: 저는 그렇게 될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가지는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왔다 갔다 하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10%든지 9%든지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표입니다. 물론 본인 개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다 사표가 돼버리면요. 어쨌든 보수의 패배에 황교안 전 대표가 기여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표가 될 표가 확실한 이 표들을 유동 후보에게 주면요. 유동 후보는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유동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김용남 후보, 조국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지금 조국 대표는요. 조국 혁신당을 당 대표는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자체가 사실상 1인 정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민주당한테 양보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이 명운과도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일화 안될 겁니다. 그리고 김영남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집권 여당의 후보인데 왜 단일화 하겠습니까? 이것도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후보가 저는 아주 명예로운 자존심 싸움으로 쭉갈 가능성이 높고 그 사이에서 유희동 후보와 황교안 대표가 단일화해가지고 1등을 노리는 이런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김철근 총장님 평택 출마 안 하시죠?
3: 저는 안 한다 했는데요.
0: 아니, 몇몇 방송에서 계속 6자구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개혁신당 평택은 공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거죠?
3: 모르겠어요. 다른 후보가 나올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쉽진 않죠. 시기상으로 봤을
0: 아, 김철근은 아니다.
3: 저는
0: 네.
3: 아니고요.
0: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요 얘기는 김철근 총장님한테 좀만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양양자 최고위원 최종 확정됐고 아까 수도권 후보들이 공소시효 때문에 연대 연합전선을 핀다는 이제 기자회견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양양자 조응천 보수 야권 단일화 가능성 요거는 얼만큼 열려 있나요?
3: 제가 보면 기는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0: 아, 여기도 쉽지
3: 예,
0: 않다.
3: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양양자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지금 계속 쏟아내는 얘기를 보면 국힘으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오늘도 사실 이제 참석을 안 하려고 하다가 막바지에 그냥 와서 사진만 찍고 가신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그 선거 초반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알
0: 알겠습니다.
3: 수 있을 것
0: 개혁신당
3: 같습니다.
0: 출신이라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세
3: 감사합니다.
0: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6: 성공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5: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7: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허,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5: 열혈강호 온라인
6: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7: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5: 열혈강호 온라인
6: 열혈강호 온라인
8: 네 김준현의 뉴스 정면 승부 1, 2부 마치고요 날씨 교통 그리고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6시 10분에 다시 만나요
9: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2: 2026 수원 연극축제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4: 기후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로 시작한 5월의 첫 주였습니다 모레까지 쾌청한 날씨 이어지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 회복하겠고요 그래도 아직 내륙은 아침 저녁으로 한 자릿수의 기온 보이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8.3도, 대구 20.1도, 전주 16.4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용인까지 15km가량 정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인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부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3km 정도 정체고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감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채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법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나 절차 등은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특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필요성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논의와 처리 시점과 관련해 당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추진 시기나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이를 판단하면서 내부적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총장은 앞서 한 라디오 방송에서 특검법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다고 말했고 청와대 역시 여당이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수기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범죄 지우기 특검이자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감옥에 안 가는 사람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이재명 대통령뿐이라며 특검법을 비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원한 대통령 공소 취소는 원천 무효라고 꼬집으며 국민은 언젠가 반드시 재판에 재개시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해상 봉쇄 위반 혐의로 지난달 납포했던 화물선과 선원들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미 중부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 현지 시간으로 오늘 미군이 납포 중이던 이란 선박 투스카호의 승조원 22명을 본국 송환을 위해 파키스탄에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납포했던 투스카호도 이란 측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으로 홍해 항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소말리아 해적이 손을 잡고 유조선 납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예멘 남부 해상에서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돼 아덴만 방향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GPS 정보와 지정학적 엄호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인력을 투입해 선박을 탈취하는 이른바 거래적 분업화가 구체화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해지자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수송로를 홍해 쪽으로 대거 돌리면서 약탈 대상이 풍부해졌고 각국 해군이 후티의 미사일 대응에 치중하는 사이 발생한 안보 공백을 해적들이 파고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학능력시험에서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올해 수능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두 번의 수능 모의평가를 거치면 통계적으로 응시 집단의 특성을 알 수 있다며 이를 잘 고려해 실제 수능에서 선택 과목별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수능 영어 영역의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수능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0: 85.2%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았습니다. 또 응답자의 95.3%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사용한다고 응답했고, 사용시간은 절반에 가까운 49.2%가 하루 2시간을 넘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실제 활동하는 간호사 수가 지자체별로 최대 142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 간호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경기도 과천시가 0.3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반대로 최대인 부산시 서구는 47.11명으로 경기도 과천시의 142배에 달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2도, 습도는 32%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교통안전 1분 터.
6: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우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자는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0: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평택에서 국회 재선에 도전하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요. 4부에서는 왕과 살았던 남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하는 철새의 눈 코너 진행합니다. 유튜브에 계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광고 듣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4: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김용남 후보 연결합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3: 네, 저희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이렇게 후보가 되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은 이재명의 선택입니까?
4: 아, 그렇죠. 사실은.
3: 아, 그런가요?
4: 아니 뭐 제가 민주당에 입당하고 이렇게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엔 저희 메인 슬로건이기도 합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인 것이죠.
3: 네. 아, 그렇죠. 이게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4: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네.
3: 굉장히 이제 급진적인 네. 선거 슬로건을 이제 채택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수원에서만 선거를 한 네다섯 번 하셨죠.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가 제일 안타까웠던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결과인데 평택으로 좀 전장을 바꿔서 선거에 임하셨는데 어떤 각오로 이제 임하고 계신 건가요?
4: 우선 이번 선거는 뭐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14군데잖아요.
3: 네.
4: 사실은 지방선거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선거입니다만 그 중에도 국회의원이 14석이 또 움직일 수 있는 선거니까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출범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앞으로의 개혁 추진 동력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브레이크가 걸리느냐 뭐 그런 성패에 따라서는 그런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개인적으로는 조국 후보는 대학 선배이실 거고 유이동 의원은 예전에 원유철 원내대표 시절 같이 원내대변이셨고 두 분 다 이제 경쟁자들이 특별한 인연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4: 뭐 개인적인 인연은 글쎄요. 조국 후보님하고 같은 대학 동문인 건 맞는데 아, 학번 차이가 좀 나서요.
3: 아,
4: 뭐
3: 그쵸.
4: 같이 대학을 네. 다닌 건 아닙니다.
3: 네, 네, 그렇네요. 그럼 원유철 의원은 원래 좀 아, 원유철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유이동 의원과는 네. 같이 의정 활동을 좀 하신 경험들이나 있어서
4: 예, 19대 때 같이 했었죠.
3: 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참 얄궂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우산 씌워 주는 모습도 이제 잠시 좀 화면에 잡혀서 네, 인상적이었는데 네.

0: 네, 뭐 특별히 따로 나누신 이야기들이 좀 있나요?
1: 아니요, 뭐 그냥 소소한 일상적인 얘기 나눴던 것 같고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19대 입성하실 때도 재보궐로 입성하시지 않으셨나요? 손학규
1: 그렇죠.
0: 대표랑 싸워서? 네.
1: 예. 2014년 7월 30일 날 있었던 그때 보궐선거로 제가 19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0: 보궐의 강자다, 김용남은.
1: 뭐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0: 네.
1: 그런 얘기가 붙을 수도 있겠죠.
0: 네, 알겠습니다. 그 후보 선출되신 과정에서 최근에 인터뷰를 제가 좀 보니까
1: 네.
0: 나는 하남을 요구한 적이 없다.
1: 네.
0: 그냥 당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 네.
0: 그, 뭐, 용남, 하남, 가남, 이건 다 가짜뉴스입니까? 이걸 제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그냥 짧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당에서 이번 6.3 선거에 출마 의사를 저한테 물어보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0: 네.
1: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의 확정된 시점부터, 그렇게 되면 하남 갑의 보궐선거가 생기게 되잖아요.
0: 네.
1: 근데 온라인상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용남, 하남, 가남 뭐 이런 거를 올리셨는데, 그게 밈처럼 많이 돌았어요. 그게 밈처럼 돌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당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6.3 선거에 그 출마 의사가 있느냐라고 물은 거라 선후 관계는 완전히 바뀐 거고요. 그때
0: 네.
1: 당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출마 지역은 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지역에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네.
1: 그게 약간 재밌는 뭐 남남남으로 끝나는 밈하고
0: 네.
1: 출마 지역의 어떤 선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전부터 그 법무법인의 분사무소를 평택에 내신 인연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평택과의 어떤 인연이랄까?
1: 그렇죠. 뭐
0: 네.
1: 제가 평택에서 태어난 거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수원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예전부터 뭐 수원, 평택, 화성 여기는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평택이나 화성에서 수원에 고등학교 유학을 온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친구나 선후배 관계로 많이 얽혀 있어요. 그리고 제가 2016년 8월에 여기 평택시 동사동에 법무법인 사무소를 열었거든요. 근데
0: 네.
1: 그때 2016년 전후로 해서 보니까 앞으로 평택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고,
0: 네.
1: 머지않아 평택이 100만 도시가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여기 사무소를 열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선거 후보자로 공천되고 나서 이제 조국 혁신당 혹은 조국 혁신당 조국 후보와의 약간의 뭐랄까요? 설왕설래라고 할까요? 네. 신경전이 좀 있는데 네거티브 관련해서는 가급적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인 건 아십니다만 저희 방송국 입장에서는 다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1: 네.
0: 뭐 저희 PD님 조사에 따르면 또 신장식 의원이 김용남 후보 반성문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첫 발언 진앙지가 또 저희 방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 예,
0: 뭐
1: 그런가요?
0: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과정에서 좀 어떤 뭐 전반적으로 그냥 종합적인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단 저는 그 이른바 선거전에 네거티브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선거전을 몰고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고요.
0: 네.
1: 다만, 조국 후보 측에서 자꾸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설명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0: 네.
1: 제가 말을 시작하면 또 저쪽에서 그걸 갖고 뭐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비틀고 뭐 이럴까봐 제가 계속 참고 있습니다만,
0: 네.
1: 제가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요.
0: 네.
1: 적어도 조국 후보와 관련해서는
0: 네.
1: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보수 정당에서 활동할 때
0: 네.
1: 조국 후보 이외의 다른 이슈, 사실은 정파적으로 의견을 확 달리할 수 있는 이슈와 관련해서 당시 몸담고 있던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 다른 이른바 진영에 계신 분들의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속상하게 만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0: 네.
1: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라든지 민주진보진영에 계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릴 용의도 있고
0: 네.
1: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조국 후보 측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조국 후보와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 저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건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조국 후보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 펀드 얘기는 좀 그만하시는 것 같고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김영란 후보의 과거 이제 언행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좀 더 강하게 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봤기에는. 근데
1: 아니,
0: 지금
1: 그런데,
0: 후보님 얘기는 앞으로 예. 그 부분은 이제 과거에 몸담은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에게는 사과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1: 그런데
0: 네.
1: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조국 후보 측이 사실은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제가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 쪽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0: 네.
1: 그때도 분명히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0: 네.
1: 이런 끔찍한 사고가 왜 났느냐. 그리고 할로윈 날 많은 인파가 모일 것이 예상됐는데 왜 경찰 병력이나 어떤 안전 요원이 충분히 배치되지 않았느냐. 혹시 그날 광화문 집회 이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던 시위대를 막거나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 병력이 그쪽에만 집중되면서 이태원 쪽에 허술해진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했던 것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그 얘기와 더불어 이 참사 규모로 볼 때 이거는 국무총리 이하 내각이 총 사퇴할 만한 참사다. 적어도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시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 참사의 원인이 광화문에서 이어진 시위대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0: 네.
1: 그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경찰 병력이 용산에 집중됐기 때문에 이태원 쪽이 지금 허술해졌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0: 네. 맥락이 좀 다르다?
1: 아니, 맥락이 다른 게 아니고 완전히 허위 사실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저를 공격을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선거전을
0: 네.
1: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0: 네.
1: 근데 좀 사람 질리게 해요.
0: 네.
1: 말을 계속 비틀어가면서 왜곡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조국 혁신당의 모든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허위 사실을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람 질리게 만듭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처음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었고 오늘 또 이제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뉴스토마토에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 네,
0: 뉴스토마토
1: 네.
0: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진행해서 경기 평택을 선거구 거주자 804명이 이제 응답한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김용남 후보가 28.8, 유이동 22.5, 조국 22.2 이렇게 나왔는데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오차범위 안에서 3자 구도로 그냥 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절대 수치로상으로는 후보님이 1등입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 보시면서 어떻습니까? 네.
1: 요새 근데 사실 선거운동 하느냐고 너무 바빠서요.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0: 네.
1: 저도 기사 타이틀 정도만 그냥 스치듯이 봤기 때문에
0: 네.
1: 뭐 뭐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0: 더 열심히 해야 된다.
1: 네, 오차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휴대전화 가상 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이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뭐 일단은 단일화를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릅니다만 유이동 후보가 1등으로 나와야 단일화 얘기가 나올 조건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면 이념적인 노선적인 차이가 좀 더 좁혀져야 단일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걸까요?
1: 지금은 그런 거를 얘기할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아무리 어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글쎄요. 뭐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 1등 나오는 일은
0: 어려울
1: 없지
0: 거다.
1: 않을까?
0: 네.
1: 네.
0: 그렇다면 단일화의 필요성 자체도 좀 줄어들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그거는 아직까지 너무 이른 얘기니까요. 자꾸 저희가 단일화 질문만 계속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제 지금 후보님 같은 경우 조국 대표 혹은 조국혁신당과 약간의 감정적인 선이 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이후에 조국혁신당 합당 논의가 됐을 때 뭔가 좀 사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만 혹시 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에 대해서는 후보님 개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1: 글쎄요. 뭐 제가 만약 있을지 모르는 통합 논의에 있어서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죠. 그건 네. 뭐 당대표가 계시고 하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어떤 주도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0: 네.
1: 제가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앞서 저도 이제 그 감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 네.
1: 최대한 자제하고 대응 안 하기로 하고 참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잠깐 언급 한 대로 이렇게 사람 질리게 하면 참 어렵죠.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현안 관련해서 지금 평택 문제로 좀 바쁘시겠지만 오늘 어디 다른 데 인터뷰한 거 보니까 그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 신중론을 펴신 걸 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익표
1: 네.
0: 수석이 그 필요성과 관련해서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내용을 남겼는데 이게 지금 시기 절차만 문제인 건지 내용도 문제인 건지 제가 후보님 인터뷰 보면 내용도 약간 문제다라는 지적처럼 보입니다만 요 좀 어떤 의견이신지요? 공소 취소.
1: 사실은 홍익표 정무수석의 그 발표 전에 제가 아침 일찍 인터뷰를 했는데
0: 네.
1: 뭐 다행스럽게도 제 의견과 비슷한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수기라는 의미 자체가 그냥 시기만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0: 네.
1: 수기를 통해서 내용도 다시 한번 다듬고 이런 기간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도 이런 법안 지금 내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우회적이고 점잖지만 불만을 토로하는 걸 봤는데 영남 후권 후보들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님이 만나 시민들 만나시면서 요 이슈가 좀 가지는 체감도가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글쎄요. 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은 아직 만나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뭐 시민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오래 이야기를 나눌 만한 계기는 없으니까요.
0: 네.
1: 이제 어떤 토론의 시간은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만
0: 네.
1: 영남권 후보를 비롯한 이른바 격전지 후보들은 마음은 다들 비슷하겠죠. 조마조마하겠죠.
0: 이러고 왜 갑자기 특검 전국이냐. 선거운동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볼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직접 이제 또 평론하시다가 후보로 뛰시니까
1: 네.
0: 상당히 표현의 자유가 제약당한 느낌입니다.
1: 조마조마합니다.
0: 네, 조마조마하시군요. 만약에 이제 입성하시면 10년 만에 원내로 다시 들어가는 건데 요 네. 하나만 더 소신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검사 출신이시고
1: 네.
0: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곤란하지 않아? 라는 입장이었고 정청래 대표는 하여튼 폐지합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김영남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거 다 폐지하는 건 곤란한데 쪽에 가까웠던 입장 같거든요.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 글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0: 네.
1: 우리가 1년에 형사사건이 대략 100만 건 이상, 대략 150만 건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그 150만 건 가까운 형사사건 중에 0.01%도 차지 안 하는 정말 정치적인 사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그동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0: 네.
1: 형사사건이 150만 건이면 적어도 사건 관계자들이 150만 명보다는 훨씬 많다는 얘기거든요.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쌍방이 있는 거니까요.
0: 그렇죠.
1: 뭐 아니면 다수 관련된 사건까지 타지면 사실은 이해관계자가 수백만 명 이상이 있는 건데
0: 네.
1: 이 수백만 명의 이해관계가 걸린 그 많은 형사사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뭐 100만 건에 한두 건 있는 정치적인 사건보다도 오히려 민생이라는 측면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거든요.
0: 네.
1: 저는 실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 그런 관점에서 사법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너무 과잉 이념적인 편향보다는 조금 더 실용주의적인 차원에서 검찰개혁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듣고요. 끝으로 이제 지금 보면 조금 늦게 선거에 뛰어든 느낌도 좀 있습니다. 황교안, 김재현 후보 등에 비교하면. 그래서 네. 평택과 관련해서 뭘 중심으로 지금 이제 유권자분들 만나시는지 매력 발산 시간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니, 뭐 저 혼자만의 매력 갖고 이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 네.
1: 다만 지금은 민주당이 배출한 이재명 정부이고 이번 6.3 선거를 통해서도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또 민주당의 평택시장이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 김용남 개인의 어떤 매력을 보고 투표해 주십사라는 호소보다는 원팀으로 어느 원팀이 가장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중앙정부부터 광역단체, 기초단체까지 한 팀인 가운데 평택을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도 결국에 같은 팀일 때 보다 효율적으로 평택을을 비롯한 평택시 전체의 어려운 난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6.3 선거의 투표 방향을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열심히 뛰시고요. 육상 그 선거 중간 과정에도 한 번 더 인터뷰를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평택을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였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9: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1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3: 답 나왔네.
14: 가자.
12: 어딜요?
1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6: 평택시!
1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2: 얼마나 걸릴까요?
1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4: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1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3: 바로 평택시.
16: 정당한 교육.

0: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2: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3: 강적과 진영에 상관없이 그 메시지의 퀄리티만 놓고 평가하는 철새 평론가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무당파 평론가 이석현입니다.
3: 네.
4: 방금 김용남 인터뷰 전 의원 네. 인터뷰를 봤는데
3: 네.
4: 동병상련의 아. 과거의 발언들과 맞아야 하는.
3: 아. 그렇죠. 어,
4: 재밌었습니다.
3: 용정 용인가요?
4: 그렇게
3: 용남의 적은 용남이다.
4: 어쨌든 우리가 네. 지금의 태도와 지금의 입장을 중시해야 되고요. 과거의 발언 또 직면하고 또 설명드리면 되는 것 같습니다.
3: 네.
4: 오늘 그것부터 해볼까요?
3: 네. 김용남 의원 전반적인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는지.
4: 그렇죠. 국내 최초 뒤통수 평론
3: 네.
4: 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 야말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핵심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조국 측. 사람 질리게 한다.
3: 아, 질리게 한다. 네.
4: 이거를 네. 한번 그냥 하신 말이 아니라 세 번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맺힌 혹은 준비한 작정하고 한 발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 약간 질려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4: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방송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3: 그쵸.
4: 계속 질문도 받고
3: 똑같은 질문 받을 테니까
4: 그쵸.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막 이러면서 좀 질리게 하시는 것도 있나 봐요. 근데 어쨌든 오늘 재밌었던 또 발언은 이제 과거 이제 이런저런 조국 대표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발언들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자기가 이제 정파적 이해에 따라 했던 말이니까 좀 뭐 마음의 상처나 이런 건 사과드릴 용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뭐랄까 흥미로웠고요. 참 이제 과거와 직면해야 되는
3: 네.
4: 참 정치가 어렵구나.
3: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진영을 바꾸거나 당을 바꾼 분들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4: 그렇죠. 근데 뭐 저는 과거를 뭐 이렇게 제가 직면해야 될 발언은 잘 없어요. 정치를 네. 하지 않았기 때문에
3: 그렇죠.
4: 그렇긴 한데 저는 근데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이 뉴 이재명 혹은 김용남 그 후보가 그 상징하는 것이 좀 확장적 민주당이잖아요.
3: 네.
4: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이제 덮어놓고 뭐 해명하거나 뒤집을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자신 있게 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민주당 안에서 어쨌든 뉴 이재명을 상징하는 김용남 후보와 조국신당이라는 바깥에 있지만 이제 올드 민주당을 상징하는 조국 대표 간의 이제 경쟁이다 보니까 좀 상징적인 경쟁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김용남 후보가 승리한다면 정치적 효과 혹은 체급 같은 거는 상당히 클 것이다. 이런 생각 좀 드네요.
3: 김용남 후보는 사실 딱 한 번 선거에서 네, 그때도 손학규 후보를
4: 그렇죠.
3: 이겼죠.
4: 거물 킬러라는 지금 네. 얘기가 있죠. 근데 확실히 좀 가장 선거를 선거답게 한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1등 후보 전략으로 메시지도 굉장히 유려하게 요리조리 잘 얘기하시는 것 같고 좀 긍정 워딩을 계속 쓰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구김살이 적어 보여요. 그건 되게 좋은 효과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3: 지난주에 사실은 조국 대표 인터뷰는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그거는 평론을 못하고 먼저 그쵸. 가셨는데 그럼 경쟁자인 조국 대표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다른 방송에 나와서 아 내가 하는 거는 네거티브 아니다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건 프레임이고 검증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프레임을 바꾸더라고요.
4: 보통 네. 자기가 하면 검증이고요.
3: 네.
4: 남이 하면 네거티브입니다. 근데 뭐 이분을 비판할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검증이 조국 대표에게 유리할까? 이렇게 과거를 검증하기 시작하면
3: 네.
4: 조국 대표도 이제 입시 비리 문제 나오고
3: 네.
4: 근데 아마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3: 네.
4: 지금 또 평택 그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 이번 선거의 핵심이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의 어떤 중도 실용에 대한 평가를 받는 면이 있습니다.
3: 네.
4: 근데 그런 거를 좀 강조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약간 과거에 머무른 경쟁을 하는 게 조국 대표에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3: 근데 이게 약간 전통 지지층을 위한 일단 뭐랄까 이른바 집토끼를 먼저 잡겠다는 전략을 조국 대표가 좀 잡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중도 확장성은 어차피 차라리 김용남 후보가 우클릭을 쉬우니 본인은 민주당 지지층에 있는 표를 먼저 잡아오겠다. 1차적으로 1라운드에서 그렇죠. 어.

0: 대표 측에서는 그런 뭐랄까 전략? 전술을 쓰고도 이상할 것 같진 않긴 한데.
1: 근데 그 전략일까요?
0: 야.
1: 1라운드 뒤에 2라운드 전략이 있습니까? 확장할 수가
0: 있는 그건 제가 모르지만. 네.
1: 제 말씀은 네. 그 경쟁에서도 사실 지금 결국 제가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전에 총선 때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소위 위성정당이라고 네. 비판도 받았던 당이 있었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쪽으로 다 투표를 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선거전이 펼쳐지면 그 당성에 따라 투표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지금 이제 20% 초반대를 이제 주로 여러 네. 여론조사 얘기를 나오니까 근데 거기보다 더 오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평택 여론조사를 보면 유희동 후보가 네. 좀 과소축에 되고 있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아. 과소축에 되고 있어서 3등이라고 딱 단언하기는 어렵고
1: 그렇죠.
0: 3자 혼조세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냐?
1: 아, 네. 지금은 이제 혼조세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유희동 후보로 이제 보수층이 좀 결집을 하고
0: 네.
1: 또 여론조사 그런 쪽으로 흘러가면 2강 1중 구도로 재편이 된다면 좀 조 후보로의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 측도 여론조사에서 네. 1, 2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네.
1: 또 3당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입장은 아 내가 밀어볼 만한가? 뭐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사표 심리
0: 네.
1: 많이 우리가 겪었던 문제이기도 네. 한데 제3당의 선거는 늘 사표 심리와 싸우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1, 2등을 사서야 되는데 조국 대표는 조금 그게 어려워 보인다.
0: 어쨌든 지난 총선 당시 비례 기준으로 조국혁신당은 24.25%, 더불어민주연합은 26.69%, 2~3%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 그리고 그때는,
0: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 1등이었고요.
1: 그쵸.
0: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1: 그렇죠.
0: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 이정수 평론이 더 재밌어요.
0: 네.
1: 자, 첫 번째 소식은요.
0: 네.
1: 공소취소 특검법. 이 얘기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0: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0: 네.
1: 여기 이 법안 추진에 대해서 민주당 단톡방부터 김부겸 후보까지 한마디씩을 좀 절박한 한마디였습니다.
0: 네.
1: 이게 단톡방 이제 민주당 의원 150명 전원이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인데요.
0: 지금 제 보궐선거 나간다고 많이들 탈퇴해서 의원 수가 좀 줄었네요.
1: 그럴까요?
0: 네.
1: 그렇네.
0: 네.
1: 자, 그래서 150명 전원인데요. 3선의 권칠승 의원이 영남 선거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악영향 줄 거다. 처리는 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 지금 이분이 그 김부겸 후보 공동 선대위원장인 권칠승 의원인데요.
0: 네.
1: 여기 이제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 의원까지
0: 네.
1: 지도부가 숙고 좀 해달라.
0: 조문제
1: 아주 붙였네요.
0: 특검법 강행 처리는 전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저는 김부겸 후보의 멘트가 정말 그 애절했습니다.
0: 네.
1: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동지를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 근데 이게 완곡하면서도
0: 네. 네.
1: 정말 절박한 멘트입니다. 이게 속으로는 사실 얼마나 야속할까요?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체감이 확 될 겁니다.
0: 네.
1: 그 얘기를 이제 시민들한테도 이렇게 들어야 할 거고.
0: 그쵸.
1: 아유, 김부겸 찍어주면 뭐 이런 식의 저쪽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0: 네.
1: 사실 저는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 부울경도 영향을 아주 크게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게 그 민주당 지지층이나 민주당 분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이다라고 네.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실을 파악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 공소 취소를 설득이 돼 있는가 조작이라고 확정하시는가에
0: 네.
1: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법안 발의를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한 그 메시지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1: 이건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0: 네.
1: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 분들이나 이분들이 이게 선거에 도움 안 될 줄 몰랐을까요? 그 정도는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거든요.
0: 그러면 김부겸 전재수가 싫다?
1: 그러니까. 근데 김준우 앵커께서는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저는
1: 왜 그랬을까?
0: 그 대통령실에서 오늘이라도 좀 뭐랄까 브레이크를 건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김용남 의원 해석이 좀 더 재밌었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시기와 절차가 문제다라는 식으로 홍익표 수석이 얘기했는데 그리고 수기라는 그쵸. 표현이 들어갔는데
1: 그 표현을 잡아내셨더라고요.
0: 김용남 의원은 그 수기를 더 높게 봐서
1: 그쵸.
0: 내용도 손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1: 저런 네. 정치 훌륭하십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0: 네.
1: 저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찾아냈었거든요.
0: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홍익표 수석의 메시지가 약간 시기 절차 내용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시기 절차만 들어가서 해석을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낸 거면 그 메시지도 좀 명료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1: 저를 힘들게 하시네.

0: 돼요.
1: 라이터께서 보시기엔 그렇진 않은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예전에 재판중지법 때는 좀 더 확실했죠.
1: 네. 뭐
0: 대통령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1: 네.
0: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 메시지는 좀 어른의 사정이 많이 개입된
1: 그러니까
0: 우리가 모르는 정무적 사정이 되게 많이 개입돼 있지 않을까 이 건은. 그래서 이러면 사실 음모론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면
1: 네.
0: 이 공소취소 문제를 좀 등한시할 것 같아서
1: 네?
0: 친명 쪽에서 먼저 이렇게 선수를 쳤다.
1: 아.
0: 뭐 이런 이제 음모론이 망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이제 8월 전대가 더 핫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친명 입장에서 너무 이번 지선에서 이겨도 전당대회 안 좋다.
1: 그러니까
0: 이런 그 음모론들이 약간 그 보정을 한 거다.
1: 네.
0: 이런 음모론들이 많습니다.
1: 뭔가 좀 이상하네요.
0: 그만큼 네. 어른의 사정이 많이 개입될 법한 좀 의구심이 많이 드는 판단 아닌가 싶어요.
1: 어쨌든 지금 조금 내용적으로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은 뭐 공소취소 그 권한 자체도 있지만 국정조사에서는 전혀 안 다룬 사건들까지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 이 약간 뭐랄까요 이 널뛰기랄까요 이런 거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애시당초 좀 미달하는 거 아니냐.
0: 그러니까 더 이게 참 의문스럽습니다.
1: 네.
0: 말씀하신 대로 무죄가 나올 걸로 이제 많은 이제 율사분들도 추측하는 것들도 있고
1: 네.
0: 아닌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런 걸 다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1: 네.
0: 이러면 약간 야권의 어떤 결집에 빌미를 좀 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1: 이게
0: 옳고 그름을 떠나서.
1: 네. 그러면 이 자체를 발화하고 법안 발의한 자체는 선거에 있어서는 큰 좋은 영향은 아니다.
0: 명백하죠.
1: 네. 뭐
0: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분들은 덩실덩실 내적 댄스를 추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1: 신났다.
0: 신났다까지.
1: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은 뭐 누구로 얘기를 해볼까요?
0: 다음은 정원호 후보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이것도 지금 일종의 해프닝인데요.
1: 네.
0: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에게
1: 네.
0: 컨설팅을 권유한 정원호 후보. 이것도 뭐 재밌다면 재밌는 얘기입니다.
1: 네.
0: 정원호 후보가 지난 25일 날 남대문 시장을 찾아서
1: 네.
0: 그 액세서리를 파는 상인을 만나셨어요. 장사 너무 안 된다.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많이 이제 뉴스에서도 볼 수 있는 토막입니다.
1: 네.
0: 근데 관광객이 여기서 정원호 후보가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장사가 안 되냐. 관광객들이 좋아할 뭘 할 만한 걸 연구하거나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서 좀 품목을 바꿔라. 그럼 대박 나실 거다.
1: 네.
0: 아하, 요 발언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오세훈 후보 상대 측의
1: 네.
0: 대변인께서는 논평을 내서 힘겨운 민생에 염장을 지르는 망언이다. 그리고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정 후보 본인이야말로 컨설팅 받고 빨리 전업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잘못으로만 돌릴 거면 정치는 왜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조금 재밌는 멘트라고 생각한 게
1: 네.
0: 이게 개인의 어떤 자강을 강조하는 건 보수의 세계관입니다.
1: 아, 그렇죠.
0: 그죠. 어떤 사회 문제를 네. 발생했을 때 이건 구조 탓이다.
1: 네가 더 잘했어야지가 보수고.
0: 그죠. 우파의
1: 우파고,
0: 세계관이고
1: 네.
0: 이제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라는 게 더 비중을 두면
1: 진보죠.
0: 진보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진보를 이제 후보인 정원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반대인 보수 후보가 반대로 반박을 하는 좀 이상한 상황이다.
1: 그렇구나.
0: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1: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치인은 현대 시대에 포퓰리즘 시대라고 감히 얘기한다면 F여야 하는데
0: 아, 그것도 맞는
1: 정원 후보가 T로 대응해서 후보님 T예요? 라고 얘기하는 맥락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생각이
0: 티발
1: 드는데
0: 티발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좀 넌씨는 이슈는 있습니다. 눈치 이슈가 좀 있는데요.
1: 네.
0: 보통은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0: 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의
1: 네.
0: 그 반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건데 좀 오지랖을 부리신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갸륵한 마음인 거예요.
1: 근데 이게 근데 그렇게 논란까지 될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0: 꽤
1: 저는?
0: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원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약간 그 환호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1: 아, 충분히 환호받고 있지 못하다.
0: 그렇죠. 약간 전통적 민주당의 어떤 모습. 예전에 그 초반에 등장했을 때는 그 실용적인 행정가 이미지가 컸어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민주당 경선을 거치면서 조금 뭐 전통적 민주당, 이념적 민주당 그 모습을 보이니까 지지층 내에서도 전혀 예전에 그대로잖아. 이런 이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가운데 이제 컨설팅 도르가 이제 나오니까 더 이제 비판이 커지는 거죠.
1: 그럼
0: 뭐 잘 걸렸다 할 수도 있고요.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좀 지난 얘기였군요.
0: 그쵸.
1: 25일 얘기니까.
0: 25일입니다.
1: 근데 또 뒤늦게 이걸 영상을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0: 그죠. 아 이게 그 상인의 그 증언도 있습니다.
1: 네.
0: 너무 기분이 안 좋았다 뭐 이런.
1: 그럼 뭐 본인 상이 안 좋았으면 실패한 거죠. 후보 입장에서는.
0: 그럴 네. 수 있네요.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지막으로
0: 자 마지막으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한 마디 하셨습니다. 내란 종사자도 공천을 했는데 나는 왜 안 되냐.
1: 아 이게 사실 추경호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결국 이거죠.
0: 유구한 네. 역사가 있는 드립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전두환 씨께서 네. 하셨던 말이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기소된 분 추경호 후보도 광역시당 후보에 선출됐는데. 이런 분 공천하면 안 된다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냐? 오, 합리적입니다. 네. 설득당할 뻔했어요. 네. 자 윤석열 정부의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당시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다. 아. 아 비서실장만 싹 빠집니다.
1: 그건 좀 이상해.
0: 이게 네. 그래서 당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덧붙이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일정 부분은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 있겠죠. 네. 이진숙, 이용 뭐 이런 네. 분들이 다 사실상 한 몸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런 상태에서 원칙이 없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난다.
1: 아니 근데 이제 기소된 사람이 추경호 의원이니까. 그쵸, 근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공천을 받았으면
0: 라면.
1: 기소조차 되지 않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 공천하면 그게 일관된 원칙 아니에요?
0: 그러니까 아까 네. 설득 당할 뻔한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럴 거면 네. 일관되게 일관되면 다 안 해왔어야죠.
1: 아니면 추경호 후보까지만 컷오프 시키고 정진석
0: 기소 여부를
1: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0: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정치가 결국 그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1: 프레임으로
0: 국민들이 바라보시기에 전륜을 못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아마 실제로 공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네. 무소속 출마를 하셔서 네. 근데 거기서 그분의 영향이 워낙 커가지고 또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1: 네. 아무래도 대를 이어 11선 네. 비례가 한번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10선이니까요.
0: 예선 기준 태수입니다. 태수 거의.
1: 태수.
0: 삼국지
1: 유원 유장 뭐 그렇죠, 이런 거죠. 네. 하여튼 뭐 근데 지역에서 10망이 있으면
0: 그럼요,
1: 국민의 선택은 어떻게
0: 비웃을 건 아닙니다.
1: 알 수 없습니다만 당에서는 또 다른 기준과 원칙이 그럼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메시지가 일관되게 공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0: 맞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현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살아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7: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8: 합성목재 예스팀바.
7: 경동산업 주식회사.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5월 4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국가인권위는 오늘 성명을 통해서 과잉 사교육과 아동학대 근절,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촉법소년 하향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수요일에 다시 만나요.
12: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

0: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3: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4: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길하지 않고
3: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2: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5: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고 낮 기온은 오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커질 텐데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강릉 12도, 광주 7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수도권과 충청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작대교부터 밀리고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방향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구리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독립기념관까지 10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까지도 13km가량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8: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7: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9: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0: All about news. YTN News FM.
9: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울산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혼인관계였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 남성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3: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5월의 첫 휴일, 울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4: 본인이 했고,
5: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3: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6: A씨는 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3: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에선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7: 사람이 떨어지면 못 받고 나와서 보니까
5: 이웃 주민입니다.
3: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이혼 전 A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겨 한때 전자발찌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짐을 찾으러 집에 들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1: 김건희 특검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2: 무죄가 나온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8: 특검이 김건희 씨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무죄를 내린 재판부 판단에 법리오해나 체증법칙, 경험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부분을 반박했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곳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만 얻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판결 일부를 뒤집으며 책임을 물었지만 명태균 게이트만큼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9: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10: 신정호 서울고등법원 그 형사 15-2 부장판사입니다.
9: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바
8: 특검으로선 향후 최종심에서 이를 깨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이 정황을 부풀려 해석한 거라며 이미 상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1년 6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예성 씨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상고가 이뤄져 이르면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2: 2차 종합특검팀이 국군 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재미 특검보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령부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을 토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장기간 기획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11: 어린이날인 내일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하실 텐데요. 내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선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고 서울 낮 기온이 22도, 광주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며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날씨가 꽤 쌀쌀한 만큼 겉옷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해지겠고 중부 서해안과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지만 목요일에는 중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

0: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누가 지도자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0: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우리는 그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130만 달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과거 일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미국 재무부 장관입니다.
0: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3: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2: 입장에서는 국립외교원 미주 연구부 않죠. 교수입니다.
5: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4: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2: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은 모두 2,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 네,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이 트럼프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이 탈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6: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발이 묶인 배들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대형 상선 2천여 척이 두 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각국 선원들도 2만 명에 달하는데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1: 식량은 물론 물도 부족해서 일부 선박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2시간씩만 물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원 노조 사무총장입니다.
6: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기간 호르무즈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두 달째 머물고 있는데 이미 입항한 당일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배 근처의 유류 탱크에서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만 믿고 당장 목숨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게 아닌 사실상 안전한 항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0: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나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1: 너무 위험하죠. 보험도 그렇고 누가 그런 부담을 지고 모험을 하려고 하겠어요. 전 영국 해군 대령 군사 전문지 편집자입니다.
2: To continue trading in that way, then those companies won't trade.
0: 알자제라 방송은 미 해병대 출신의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장담한 호르무즈 선박 탈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하면서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4: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서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5: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1: 국제사회는 전쟁 중단과 사태 수습을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란을 압박해 결국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5: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1: 적들은 무력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폐쇄된 해협을 다시 열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봉쇄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이번 시도 역시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5: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3: 영국 해사 무역기구가 현재 시각 3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해상에서 유조선 한 척이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통항지원 작전 개시를 앞두고 발생했는데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이일대 보안 위험 등급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4: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6: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1: 미국은 왜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합니까? 대폭 감축할 겁니다.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이번에 발표된 5천 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 감축할 겁니다. 이탈리아는 도움이 안 됐고 스페인은 최악이었으니까요.
6: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7: 나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 군비를 늘린다고 자율성이 오진 않습니다. 독일 야당 의원입니다.
6: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7: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는 다르지만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6: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전쟁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주독 미군 철수와 자동차 관세 인상이라는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뒤늦게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 시간 3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는 내 확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 미국의 독일 주둔병력 감축 계획이 두 정상 간 갈등과 관련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쿠바를 향해서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4: 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왔던 건지 김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9: 제 번호는 7,000번인데
10: 하루에 50명만 주유를 해줍니다. 언제 다시 기름을 찰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8: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들여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11: Within the past week,
10: 지난 일주일 동안 명백한 증거를 통해 쿠바의 공격용 미사일 기지들이 현재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존 F. 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입니다.
8: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12: 뭐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의
10: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12: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8: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4: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순영 특파원입니다.
1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0: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OPEC과 OPEC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달러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 전쟁이 해결되고 난 뒤 유가가 올해 초나 2025년 시점보다도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저는 매우 낙관적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입니다.
0: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이란 전쟁 여파로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미 경제방송 CNBC는 에너지 데이터 업체 크플러의 자료를 인용해 4월 미국 원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전인 2월 하루 390만 배럴에 비해 약 33% 증가한 수치입니다. 선박 상당수는 전쟁 전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했던 아시아 국가의 선박들로 중동 공급 차질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미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빚어진 나프타 대란에 건설자재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입니다.
3: 자재 가격 상승을 못 견딘 중소건설사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견, 대형 건설사들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4: 벽이나 유리 등에 붙이는 시트지 제조업체가 상품을 놓아두는 창고입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언제든 납품할 수 있게 원래 재고를 꽉 채워둬야 하지만 곳곳에 빈 공간이 보입니다.
5: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시트지 제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고가 동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130여 개 가운데 30%가 저렇게 재고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4: 이란 전쟁 이후로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트지에는 필수 재료로 PVC가 들어가는데 PVC는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에틸렌의 주원료인 나프타가 수급난이 빚어진 탓에 PVC 역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공급이 부족해진 PVC 가격이 오르면서 생산 단가도 높아진 만큼 시트지 업체들도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6: 시트지 업계에서도 지금 가격이 3월 달에 인상이 됐고 4월 달에 또 인상이 됐고 5월 달에 계속적으로 인상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수급이 불안하기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는 거라.
4: 이러한 마감재 외에도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 레미콘, 혼화재도 수급 불안으로 각각 30%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업계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업체 숫자는 1,400곳 정도로 지난해보다 15%가량 많았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중에서도 유탑건설은 회생 절차 폐지로 파산 절차를 밟게 됐고 대형 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장기 근속자 등을 대상으로 희망 퇴직을 받으며 인력구조 재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달 중 아예 전체 공정이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심지어 이란 전쟁이 일단락된다 해도 이미 올라버린 공사비는 그대로 굳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7: 단순하게 호르무즈 해협이 개통됐다고 해서 전쟁 이전과 동일한
8: 이은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7: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죠. 일단은 국제무역이라서 달러 기준 결제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되죠.
4: 타겟책으로 정부

0: 는 자재 수입 단가 완화와 공급망 다변화 등 방침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의 짙어진 침체 분위기를 해결할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1: 코스피가 5% 가까이 올라 6,930을 돌파하며 7,000피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 오른 6,780선에서 출발해 5.1% 오른 6,9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 6,937까지 올랐는데 장중은 물론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232,500원 최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에 145만 원대에 올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인 지난달 30일보다 20원 내린 1,462.8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쳐 이란전쟁 발발 전인 2월 27일 1,439.7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선 비반도체 부문인 완제품 사업부 기반 노동조합이 이탈하면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3: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나흘째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은 쟁의 활동과 소송을 서로 취하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에만 유리한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4: 손실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다 공감을 한 상황인데
5: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생 노조
4: 이렇게까지
5: 위원장입니다.
4: 온 상황에 회사의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3: 노사는 이틀 뒤 1대1 면담을 거쳐 노사정 협의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인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 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신경 써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어용노조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규모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7만여 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특검이 확인했습니다. SNS에 수사 관련 소회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임혜진 기자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모의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최근 장기간에 걸쳐 계엄이 준비됐다는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7: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6: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다만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보 관련 잇단 공정성 시비에 이어 최근엔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도 검찰과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특검 내부 검토 사항을 개인 SNS에 올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부 검토용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이 거듭되는 구설수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0: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1: 김건희 특검이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에 징역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당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는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제공 행위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평가에 대해 법리를 오해하고 체증법 칙이나 경험 칙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각 방송사의 중계 방송을 통해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0: 지난 3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3: 여기 정우 오빠.
4: 오빠.
3: 오빠 해봐요.
4: 정청래 민주당
3: 오빠
4: 대표입니다.
3: 해봐요.
0: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곧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5: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6: 김재원 국민의힘
5: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6: 최고위원입니다.
5: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0: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7: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0: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게 논란이 됐습니다.
6: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0: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8: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6: 조승래
8: 모습을 또
6: 민주당
8: 보여주는
6: 사무총장입니다.
8: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2: 네,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 후보가 고발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인권보호연대는 오늘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출마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경선 여부를 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정 후보에 대한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할 윤리위가 열리지 않아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7일 전에라도 결정을 낸다면 즉시 회를 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단수 공천할지 경선을 열지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공천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후보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전 실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도 국민의힘 광역시장 후보로 선출됐다며 공당의 공천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0: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2: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또다시 내란을
3: 추진하는 민주당 대표입니다.
2: 내란 추진당입니까?
1: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다섯 군데 재보선 교통 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 윤석열 퀴즈를
3: 조승래 민주당
4: 것이
3: 사무총장입니다.
4: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들었습니다.
1: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5: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3: 장동혁 국민의힘
5: 심판해야
3: 대표입니다.
5: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1: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6: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3: 종상향을
6: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1: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천?
9: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이원아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아니 본사에서 직접 교육도 하고 관리 잘해준다면서요. 그래서 믿고 계약한 건데 막상 열어보니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9: 아니 우리한테 팔 필라테스 기구도 그래요. 본사에서 직접 연구 개발한 거라고 6천만 원 넘겨주고 산 건데 아니 글쎄 시중에서 훨씬 싸게 팔린 제품이었다 이 말 아닙니까?
10: 유명 인플루언서까지 내세워놓고 이럴 줄 몰랐어요.
9: 에이 그니까 이건 우리 점주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당장 고소장 접수합시다.
11: 지난 2024년 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학원의 가맹 점주들이 본사 관계자와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진을 파견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강사가 배정됐고 본사가 직접 연구개발했던 필라테스 기구 역시 시중 제품을 비싸게 판 것 아니냐 주장했죠. 수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당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2: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해당 필라테스 업체와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을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사기 혐의 피소권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 그 자체를 넘어 수사 과정이 공정했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플루언서 A씨의 남편이 경찰 관계자들과 접촉했고 접대와 금품을 제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13: 현재 필라테스 가맹 사업주와 가맹점주 간 분쟁에 끼인 상태로 해당 학원과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가맹 사업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남편이 경찰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11: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자신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었을 뿐 가맹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발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광고 모델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고,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건지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호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권은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4: 네, 안녕하세요. 권은택 변호사입니다.
11: 네, 아마 이 문구로 이 사건 접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소위 말해 말 한마디 이슈라고 하죠. 보는 순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유명 인플루언서는 누구고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사건이 꽤 복잡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개요부터 차근히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4: 네,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4년 7월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 관계자들과 유명 인플루언서 A씨를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데 있습니다. 이 본사가 직접 교육한 강사를 보내고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 모집 강사를 배정했고 시중 2,600만 원대 기구를 직접 개발품인 것처럼 설명해 6,200만 원에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주들의 불만 수준이 아니라 가맹 계약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 자체가 적절했는지부터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입니다.
11: 네.
14: 그리고 유명 인플루언서 A씨가 왜 함께 고소됐느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 점주들 입장에서는 단순 광고 모델을 넘어서 브랜드의 신뢰와 전문성을 보증하는 얼굴처럼 비춰졌다는 거죠. 일부 기사에는 홍보물에서 A씨가 교육이사처럼 표시됐다는 내용도 있어서 점주들이 그 표현을 믿고 계약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즉 이 사건은 처음엔 가맹 분쟁처럼 보였지만 그 과정에 인플루언서 A씨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인 사건입니다.
11: 네, 이게 이제 단순히 광고 모델만은 아니라고 느꼈던 것이 그 당시에 그런 이제 박람회 같은 데 있잖아요.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 인플루언서 A씨가 전면에 나서서 마치 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가맹 점주들이 본사가 처음 약속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달랐다.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는 건데 일단 가맹 점주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으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14: 만약 점주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기죄 가능성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직접 양성한 강사를 보내준다. 직접 개발한 고가 장비다. 예상 매출이 월 3천만 원 수준이다. 같은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면 그건 단순 홍보 문구가 아니라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가맹사업법 위반 문제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운영법인에 대해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등을 일부 인정한 사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주들이 허위 설명을 믿고 점포를 열고 장비를 구입했다고 입증하면 민사적으로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상 사기, 가맹사업법 위반, 그리고 민사상 책임이 한꺼번에 문제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11: 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유명 인플루언서 A씨입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유명 인플루언서가 홍보에 등장했고 그 이미지와 신뢰도가 계약 결정에 영향을 줬다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 모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14: 광고 모델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계약 체결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0: 허위 설명을 함께 했는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를 적극적으로 오인하게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포인트는 A씨가 정말 단순 모델이었는지, 아니면 점주들이 볼 때 사업 운영이나 교육 체계에 책임 있는 사람처럼 비춰졌는지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A씨 측은 나는 오직 광고 모델 계약만 했고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고, 실제 공개된 계약서에도 초상권 사용은 광고 홍보 목적에 한정되고 가맹 사업의 영업이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교육이사라는 표기된 홍보물에 대해 정정 요청까지 했다는 카카오톡 내용까지 공개됐다고 합니다. 다만 반대로 보면 홍보물이나 대외 설명에서 A씨가 교육이사, 전문 책임자, 신뢰 보증인처럼 표시됐고 점주들이 그 표현을 신뢰해 계약했다면 법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계약상 지위는 단순 모델인데 외부 홍보상 지위는 훨씬 크게 포장됐다면 그 괴리 자체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 중요한 쟁점이라는 게 그 부분이 뭐 기망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불송치 결정이 났었죠?
0: 네, 일단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경찰은 A씨가 프랜차이즈 운영이나 가맹 사기 구조와 직접 연결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처음에는 가맹 사기 의혹이 중심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불송치 결정 과정이 공정했느냐 이런 별도의 의혹이 붙으면서 다시 커졌습니다.
1: 네, 그게 지난해 초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달라졌죠.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당시에는 필라테스 가맹 사기 의혹이었다면은 지금은 수사 무마 의혹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 제기된 겁니까?
0: 최근 새롭게 불거진 수사 무마 의혹. 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남편 B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경찰청 소속 간부를 통해 담당 수사팀장에게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접대나 금품 제공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현재 관련 경찰관들은 직위 해제되거나 감찰 대상이 됐고 검찰은 경찰청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직위 해제는 곧바로 유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지금 사건의 무게중심은 가맹 사기가 있었냐 이것을 넘어서 그 수사가 외부 청탁으로 왜곡됐냐 이것으로 옮겨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직위 해제됐다고 해서 곧 유죄 판단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형사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인 건데 다만 이런 대응 자체가 수사기관 내부에서도 사안을 뭐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맞습니다. 이 수사기관에도 이게 수사 공정성의 문제로 이제 비춰지면서 굉장히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1: 네. 그나저나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말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 B씨. 이 사람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죠. 이 의혹 말고도 또 다른 사건에 얽혀 있는 것 같던데요.
0: 네. B씨는 지금 A씨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경찰관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아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군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 즉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원은 B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B씨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들에 따르면 B씨는 별도로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 무마 의혹과 금융범죄 의혹의 교착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보입니다.
1: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궁금한 건 유명 인플루언서 A씨, 남편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사건이 됐든 수사 무마 의혹이 됐든 A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일 것 같거든요.
0: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은 개인 책임이기 때문에 남편이 청탁을 했다고 해서 아내에게 자동으로 형사 책임이 넘어가진 않습니다. A씨에게 문제가 되느냐는 A씨 본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관여했느냐로 귀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건과 수사 무마 의혹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 쪽에서는 A씨가 실제 운영이나 계약 유인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핵심이고 수사 무마 의혹 쪽에서는 A씨가 남편의 경찰 접촉이나 정보 유출, 금품 제공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1: A씨 본인이 직접 입장문을 밝혔던데요. 해당 입장문, 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에 특히 눈길이 가시던가요? 그리고 입장문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A씨 입장에서든 아니면 수사 당국 측에서든 가장 중요한 뭐 관건이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0: 이 저는 A씨 입장문에서 두 문장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모델 계약만 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부분과
1: 네.
0: 다른 하나는 남편이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이두 부분입니다. 이두 문장은 결국 프랜차이즈 사기 의혹과 수사 무마 의혹, 이두 갈래의 위험을 동시에 차단하려는 메시지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에서는 이렇게 선을 긋는 진술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홍보물에는 A씨가 어떻게 표시됐는지, 교육이사 표기에 대해 언제 정정 요청을 했는지, 점주들에게 어떤 설명을 전달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화 내역, 메시지, 일정, 자금 흐름과 같은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A씨 입장에서의 최대 관건은 자신의 역할이 단순 모델에 그쳤다는 점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고, 수사 당국에서는 반대로 그 주장과 배치되는 관여 정황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싸움은 증거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앞으로 이 사건,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0: 지금 가장 파급력이 큰 수사 무마 의혹 실체입니다. 남편 B씨의 금품, 향응 제공, 경찰과의 접촉, 수사 정보 유출, 불송치 과정의 정당성, 재수사의 실용성까지 확인돼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 연예계 이슈나 프랜차이즈 분쟁이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리쌍의 발레리노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하루 출근하니 또 휴일이 있어서 5월의 시작부터 여유로운 출발입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나들이하기 좋겠습니다. 낮 기온 평년 수준을 회복할 텐데요. 낮에는 살짝 덥게도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겉옷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휴가 내고 내일까지 쉬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도로 위도 바빴습니다. 아직 고속도로 위로는 정체 남아 있습니다. 경기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구간 11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에서 용인까지 15km 정도 막혀 있습니다. 동수원에서 북수원 구간도 정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마포와 강남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은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금천나들목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구간, 노면이 패어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부터 호르무즈협에 갇힌 제3국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즉 해방작전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6: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누가 지도자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5: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안은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6: 우리는 그들이 통행료로 130만 달러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과거 1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입니다.
5: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4: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혀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의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7: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안에 묶여있는 배가 2,000척에 이른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은 국제해사기구 IMO를 인용해 약 2,000척의 선박에 최대 2만 명의 선원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MO는 전쟁 발발 이후 해협에서 최소 19건의 선박 공격이 있었고 최소 10명의 선원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4: 미군이 해상 봉쇄 위반 혐의로 지난달에 나포했던 화물선과 선원을 이란으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이란과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오늘 미군이 나포 중이던 이란 선박 투스카호의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인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투스카호도 이란 측에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조치가 양국 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는 원유 수출로

0: 지역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핵심은 이란의 압박 수위입니다. 이란이 당장 이들의 개입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해 다음 단계에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한인 가다르 워싱턴 근동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0: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2: 6월 지방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키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4: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4: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입니까?
3: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다섯 군데 재보선 교통 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 윤석열 키즈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들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6: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1: 장동혁 국민의힘
6: 도대체
1: 대표입니다.
6: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3: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7: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종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3: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1대1 맞짱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며 토론다운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해 충분한 토론 기회를 가지려 노력 중이지만 토론을 기획 중인 단체에서 정 후보 측이 불응해 따로 부르겠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서는 집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지옥이 될 것이고 집 없는 이들에게는 월세 지옥이 될 거라며 세금이나 대출 제한 대신 닥치고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김태년, 박지원 의원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대통령 정무특보로 활동한 이력을 부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의원은 정책동 이미지를 고리로 일자라는 국회의장을 자신하며 상임위 고위 지연과 파행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검찰 사법개혁 완수 등을 약속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국회를 이끌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무죄가 나온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특검이 김건희 씨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일부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무죄를 내린 재판부 판단에

0: 법리오해라, 체증법칙, 경험칙 위반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부당이득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본 부분을 반박했고,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여러 곳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 얻은 특별한 이익이 아니라고 본 판결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존 판결 일부를 뒤집으며 책임을 물었지만 명태균 게이트만큼은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1: 미래한국연구소는 이미 언론사와 공동 발표를 전제로 하거나 그 영업을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2: 예정이었고 부장판사입니다.
1: 실제로 예정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던 바
0: 특검으로선 향후 최종심에서 이를 깨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건희 씨 측은 유죄로 뒤집힌 부분이 정황을 부풀려 해석한 거라며 이미 상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 1년 6개월을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김예성 씨 등에 대해서도 줄줄이 상고가 이뤄져 이르면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3: 방첩사령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2차 종합특검이 확인했습니다. SNS에 수사 관련 소회와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 구체적인 이행에 나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근거로 적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이 모의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이 최근 장기간에 걸쳐 계엄이 준비됐다는 또 다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5: 별도의 방첩사 관계자들 조사를 통해서 방첩사가 2024년 상반기부터 계엄을 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4: 내란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다만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검을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보 관련 잇단 공정성 시비에 이어 최근엔 특별수사관이 자신의 SNS에 권창영 특검과 함께 찍은 사진과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 등을 게시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앞서 권영빈 특검보도 검찰과 자료 제출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특검 내부 검토 사항을 개인 SNS에 올려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내부 검토용이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별도의 징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특검이 거듭되는 구설수를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6: 법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을 향해서 망언을 퍼부은 남성에게 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남성은 앞서 이 같은 발언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7: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직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광장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와 사망자들을 애도했지만 분향소는 희생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로 몸살을 앓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족을 향해 여러 차례 망언을 쏟아낸 A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모욕적인 언행과 허위 사실 적시로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민 분향소를 4차례 찾아가 시체 파리를 그만하라는 등의 망언을 퍼붓고 이외에 희생자가 사망자 명단에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 유족이 아니라는 허위 정보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에 대한 혐오 표현과 2차 가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위자료 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사재판에서도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

0: 이 인격권 침해임을 분명히 하며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1: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가 있는 최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일 오후 2시 50대 최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심의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된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 사장으로 활동하며 2019년부터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가 있습니다. 수원고법은 10대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나이가 어려서 교화가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감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듀엣토의 더 클래식
11: 5월 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2: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빔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5월 4일 월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엔이 지휘한 빈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0: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리고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1: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세 곡이 모두 동화가 원작이네요.
0: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는 샤를 페로와 그림 형제의 동화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이고요.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 여러 곳에서 전해지는 설화가 원작이죠.
1: 발레라는 장르가 동화를 무대에 올리기 좋을 것 같은데 오페라는 어떤가요?
0: 뭐 잘 아시겠지만 발레처럼 많지 않지만 동화 원작하는 오페라도 있죠.
1: 로시니의 그 신데렐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자주 무대

0: 올려지는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도 있습니다.
1: 조금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프로코피예프의 세계의 오렌지 사랑이라는 오페라도 있고 바르톡이 작곡한 푸른 수염의 성도 있습니다. 모두 동화가 원작입니다.
0: 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이중창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소프라노 앤 머레이와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이막 아리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2막에 나온 이중창,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이어서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2막 아리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였습니다.
1: 동화를 각색한 음악으로는 오케스트라 작품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 듀카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입니다.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한 곡입니다. 괴테의 시가 원작인 동화고요.
0: 내용이 재밌죠. 마법사가 집을 비우면서 제자에게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는데요. 꾀가 난 제자는 빗자루를 시켜 물을 채워놓았지만 멈추는 주문을 몰라서 당황한 끝에 빗자루를 도끼로 부숴버렸지만 빗자루 조각이 여러 빗자루로 변해 계속 물을 퍼오는 바람에 결국 집안 전체를 물바다로 만드는 내용이죠.
1: 이거 그거네요. 그 거의 뭐 그런 거네. 소금 계속 나오는 맷돌 바다에 물에 들어갔더니 결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바다가 짜졌다 하고 있잖아요.
0: 부치였나? 네.
1: 막 그랬잖아.
0: 맞습니다.
1: 그런 거네. 이 이야기를 퓨지 음악으로 작곡한 것이 듀카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고요.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0: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하루 쉬고요. 저희는 모레 수요일 뿌띠 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1: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딱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그 생각 하나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겁니다. 결국 행복은 나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더 단단해지는 게 우리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이남 1년 중에 막내입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을 하면서 큰 재산을 일구신 분이었습니다. 형은 회사 임원으로 누나는 세무사로 아버지 일을 도왔죠. 철없던 시절에 저는 집안의 골칫덩이였습니다. 변변한 직업이 없어서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형과 누나는 집안 망신이라며 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아버지와도 왕래가 끊어져서 30대 초반부터 가족과 15년간 단절대체 살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막노동판을 전전하면서 기술을 배웠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동네의 작은 철물점 하나를 냈습니다. 착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렸죠. 언젠가 아버지에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빈소로 달려가서 눈물로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 형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전부를 형과 누나에게 증여하셨더군요. 형은 회사 경영에 기여를, 누나는 재무와 세무관리를 한 이유였습니다.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아버지 명의 예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은 15년간 아버지와 왕래도 없었고 상속재산 형성의 기여도 없으니 소송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금 전부를 주겠다면서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버지와 15년이나 왕래가 끊긴 건 제 의지가 아니라 형과 누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지원 없이 어렵게 살아왔는데 상속까지 전혀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는데요. 오랫동안 단절이 된 채 지냈다가 아버지 임종도 못 본 것도 괴로운데 상속 문제 때문에 더 허탈하실 것 같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어요?
2: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15년이나 타이에 의해서 만나지 못하셨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이 무색하게 갑자기 임종 소식을 들어서 많이 슬프고 또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상대방이 꺼냈어요. 이거 작성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2: 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네.
2: 먼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즉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작성하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다만 이 공동상속인들이 꼭 한날 한시에 모여서 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명이 작성한 그 협의서를 들고 각 상속인을 순차적으로 찾아가 인감을 받거나 또 사본에 각자 인감을 날인해서 이제 모으는 방식도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1: 네.
2: 다만 중요한 점은 협의 내용에 모두가 동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네.
2: 공동상속인 수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경우에는 협의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1: 네, 그렇군요.
2: 그리고 협의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기재하셔야 하는데요. 최대한 자세히 특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2: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에는 은행명과 계좌번호까지 특정을 하셔야 합니다.
1: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상속인 중에 혹시 미성년자가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셔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협의서에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1: 네. 근데 이렇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있어 보이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유류분 청구도 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2: 이 경우와 관련해서요. 판례는 상속재산과 생전 처분재산 내역을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2: 즉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그리고 생전에 처분한 재산의 내역을 대략적이나마 확인한 상태에서 협의를 했다면 이러한 협의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1: 네, 그렇군요.
2: 반면에는 일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생전 처분재산을 전혀 알지 못 한 상태에서
1: 네.
2: 일부 확인된 재산에 관해서만 협의를 하였다면 이로써 다른 전체 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네.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1: 네.
2: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15년간 부모님과 단절하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생전에 처분하신 재산과 상속재산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좀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제들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남아있는 예금만 대상으로 해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협의는 사연자분의 유류분 청구권까지 포기하는 효력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은 이제 본인이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은 유류분 청구에 불리할까요?
2: 사실 기존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인의 권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몫이 기계적으로 보장이 되는 제도였어요.
1: 네.
2: 그래서 기존 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이 오랜 기간 부모와 연락을 단절해도 유류분 청구에 불리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자녀를 버린 친모가 이제 뭐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례,
1: 네.
2: 또 부모님을 오랜 기간 모신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면서 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1: 네.
2: 최근에 유류분 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죠.
1: 네, 그렇죠. 네.
2: 개정법에 따르면 사연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2: 기존 법에서는 유류분 산정 시에 기여라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1: 네.
2: 개정법에서는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의 경우에는
1: 네.
2: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2: 그래서 사연자분의 형이나 누나가 사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요. 이것이 아버지 재산을 증식시키는 데 대한 이제 기여 혹은 아버지 부양 병간화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재산으로 인정이 된다면
1: 네.
2: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1: 그럼 이거는 사연자분한테 굉장히 불리하네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면 그 이외에 개정 법령으로 유류분 청구 방식이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2: 네,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의 방법이 원물 반환 원칙이었거든요.
1: 네.
2: 예를 들어 사연에서처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기존 법에 따르면 부동산 지분을 이전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1: 네.
2: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이 가액 반환 원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2: 이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을 계산해서 나이 유류분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서 유의할 점 세 가지입니다. 우선

0: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협의를 하셔야 되고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산 내역을 다 알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면 유류분 청구가 제한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생전에 아버지가 처분한 재산 아니면 증여한 재산 이런 부분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따르면 부양 등의 대가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형이나 누나한테 사전 증여된 부분이 부양의 대가로 인정이 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기장님이 죄송하지만 비행기가 너무 무거워서 몇 분은 내려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최근 영국의 한 저비용 항공사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는 기온, 풍속, 그리고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 띄울 수 있는 최대 이륙 중량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기온이 너무 높거나 활주로가 짧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져서 양력을 받기가 힘든데요. 이때 안전을 위해서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 바로 승객이나 짐을 줄이는 것입니다. 항공법상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기장의 이런 결정은 정당한 안전 조치에 해당합니다. 항공사의 사정으로 예약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을 오버부킹이나 탑승 거부라고 하는데요. 이때 항공사는 무작정 승객을 쫓아낼 수는 없고 먼저 자발적으로 내릴 지원자를 찾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하차한 승객에게는 대체 항공편 제공은 물론이고 대기 시간 동안의 식사와 숙박 그리고 거리에 따른 현금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럽 항공 규정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최대 6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에 가까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선 10분 만에 5명의 승객이 흔쾌히 내렸고요. 다른 승객들의 박수 사례가 이어지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조민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토이의 그럴 때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씨의 여왕인 5월답게 모레까지 맑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만 비가 오고요. 금요일부터는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해가 쨍쨍해서 낮에는 덥게도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커서 겉옷은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살짝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날이 어두워져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종암에서 기름 구간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신갈 방향 반포나들목에서 서초 구간 4차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처리하고 있고요. 한남나들목부터 밀리고 서울 쪽은 안성에서 안성휴게소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추풍령에서 구미 구간 금호분기점에서 경주까지 강풍주의 구간인데요. 속도 줄여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받는 중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있습니다.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게

0: 했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1: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2: 김태근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1: 아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0: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의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3: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2: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3: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0: 전천후 압박이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 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4: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2: 내일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4: 끝낼 수도 있는 거죠.
0: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5: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실장이 출마한 중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 경선 여부를 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정 후보에 대한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할 윤리위가 열리지 않아 오늘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7일 전에라도 결정을 낸다면 즉시 회의를 열고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단수 공천할지 경선을 열지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 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지론 기자입니다.
7: 조작 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8: 국정조사를 통해
2: 홍익표
8: 당시
2: 청와대 정무수석
8: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7: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 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8: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2: 장동혁 국민의힘
9: 인력
2: 대표입니다.
9: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7: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6: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적 가릴 것 없이 특검 저지 연대에 나섰는데 집권 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0: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줄줄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공천 내용에 주춤했던 시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야말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1: 이럴 바에 차라리 이재명 최고 전원법을
2: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0: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정당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3: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는 사법 대표입니다.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 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납니다.
0: 다만 한 달 남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도 에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지도부도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4: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4: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도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0: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에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청와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서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장특 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윤종호 진보당 의원이 발의한 장특 공제 전면 폐지 법안은 정부 입장이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거주와 보유가 똑같이 40%로 공제로 되어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실거주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할지 의견 수렴을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실거주 용도의 일반적 1주택자 주거보호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에 불리해질까 봐 또 꼼수 정치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장특공에 대해 단계적 폐지를 언급한 것을 국민은 분명히 기억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발언과 정책실장 설명이 이렇게 다르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책을 신뢰해야 하냐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적인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입장을 바꿨다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과 해외 주식 등을 팔고 예정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해외 주식과 파생 상품을 거래해서 양도소득이 생긴 사람은 다음 달 1일까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탈루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5년 귀속 양도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다음 달 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 6,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상승세가 뜨거운 SK하이닉스는 140만 원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기대감이 맞물리며 7,000선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과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7: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338.12포인트 5.12% 급등한 6,936.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1.39포인트 1.79% 오른 1213.7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900선을 넘어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등해 사상 첫 140만 닉스를 달성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5% 넘게 상승한 23만 2,50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8: 외국인 통합계좌
2: 박석현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8: 직접 추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

0: 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1: 이제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0: 지금 잠재 성장률이
1: 석명헌
0: 내년에
1: 이화여대
0: 1%
1: 경제학과
0: 중반대까지
1: 교수입니다.
0: 떨어진다는 OECD 최근 추정 결과도 있었다시피 경제 기초 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거든요.
1: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맞서며 향후 시장 방향성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비반도체 부문인 완제품 사업부 기반 노조가 이탈하면서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유정 기자입니다.
3: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나흘째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은 쟁의 활동과 소송을 서로 취하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에만 유리한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4: 손실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다 공감을 한 상황인데
5: 삼성 바이오로직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상생노조 위원장입니다.
4: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회사의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뭐 안타깝기도 하고.
3: 노사는 이틀 뒤 1대1 면담을 거쳐 노사정 협의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인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신경 써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어용 노조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규모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7만여 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2: 북한 여자 클럽팀인 내고향 축구단이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 출전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옵니다. 북한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경기에 출전하는 건 8년 만입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6: 지난해 11월 미얀마에서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향 축구단이 맞붙은 아시아 여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AFC 주간대회에서 남북 구단이 맞붙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날 내고향이 경기를 압도하면서 3대 0으로 완승했습니다. 오는 20일 두 팀이 4강전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이번엔 국내에서 열립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일 아시아축구연맹으로부터 내고향의 4강 참가 사실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습니다. 2012년 평양을 연고로 창단된 내고향은 2021-2022 시즌 북한 1부 리그 우승을 일궈낸 강호로 8강에서 베트남 호치민을 꺾고 4강 티켓을 따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 건 8년 만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으로 남북 체육 교류가 활성화됐지만 크게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말 인천에서 열린 탁구 월드투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7: 보시다시피 제가 긴장해가지고 좀 이렇게 어렵게 끌고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또 효시민화가 옆에서 또 잘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 우진 동생이 너무 잘해줘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6: 수원FC와 내고향의 4강전 승자는 23일 같은 장소인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결승전까지 치릅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 북한 선수들의 국내 체류 기간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YTN 이덕훈입니다.

0: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 두 명이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1: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잇따라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3: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1: 법원은 신문 종료 3시간 반 만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지인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피의자 한 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CCTV 증거 삭제까지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응급조치 지연과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4: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5: 김상철, 김창민 감독 아버지입니다.
4: 법 유가족의 법 감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내일이면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은 마냥 설레겠지만요. 부모님들 마음은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어린이날 선물 비용으로 평균 9만 5천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런 선물비도 선물비지만 부모들의 어깨를 진짜 무겁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녀 교육비죠. 내 옷 한 벌, 내 신발 한 켤레 사는 건 수십 번 망설여도 아이를 배우고 자라는 데 들어가는 돈은 차마 줄이지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줄일 수 없는 마음이 나중에 우리 부모들의 노후에 독이 돼서는 안 되겠죠.

0: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지원을, 또 나에게는 당당한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균형잡기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굿모닝 문화F에서 그 현실적인 해답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이들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사실 뭐 선물이든 교육비든 식비든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어놓고 쓸다 보면은 월 지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또 부모가 돼서 느껴지는 게 이게 딱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희가 이제 먹고 뭐 입고 하는 거는 굳이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애들 거는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아 그래도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
1: 그러다
0: 맞아.
1: 보니까 이게 좋은 거 해주고 싶고 뭐 이 마음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딱 놔버리면 지출이 확확 늘어나는 게 진짜 눈에 보이더라고요.
2: 저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의 의미가 되게 다르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입으로 들어가는 또 비싼 과일 또 엄청 잘 먹잖아요.
0: 맞아요. 망고 뭐 이런 것들.
2: 그거 보면 아, 내 입에 오기 전에 일단 우리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걸로는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아, 근데 뭐 아이들에게 쓰는 돈은 만약 아낄 수만 없지만 그렇다고 나한테 쓰는 돈 중에서도 노후 대비하는 걸 또 아낄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1: 그럼요.
0: 노후는 반드시 찾아오고 내 노후의 위험이 사실 내 자식에 대한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 그렇죠.
0: 우리가 오늘 같이 재무설계 상담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그 문제 해법들을 좀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디에 지출을 줄여야 하는지 어떤 것들을 보강해야 하는지 그 해법을 찾고 싶으시다면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 잘 들어주시고요.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뭐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우물정 연구사 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7173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7살, 9살,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가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잠시 휴직을 했는데요. 영어 유치원을 못 보내 괜히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주변 엄마들 보면 학원을 주말까지 보내는 것 같은데 마음이 쓰여서 점점 교육비 지출이 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더 이상 줄일 데가 없어 보여서 제 연금 내던 걸 줄여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은 학원 그만 보내라 잔소리를 합니다. 저만 이렇게 불안하고 애가 타는 걸까요? 다른 초딩 맘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 초딩 맘의 마음이 어떤지 궁금하다면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아이들을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그리고 지금 11살, 9살이거든요, 애들이. 네네. 학원을 많이 다녀요. 아. 그러면 안 뒤처지냐? 그렇지가 않나요? 또 많이 뒤처져서 뒤에서 또 이렇게 보강해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학원에서 간식만 먹다 왔어? 막 놀았어? 뭐 했어?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체근하게 되는데 아무리 해줘도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욕심이 놓아지지 않는 게 자식 교육이고 자식 육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조금 해결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이거는 좀 큰일 날 생각

0: 것 같아요. 생활비를 줄일 데가 없어 보여서 연금을 줄일까 한다. 이거는 안 되겠죠.
1: 그렇죠.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 그건 진짜 반대. 그것까지 줄이시면은 너무 과하다.
0: 저도요.
1: 이게 사실 요즘에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중고등학교 가면 그때 열심히 가르치면 되지 약간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뭐 처음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부터 그렇게 따지기 시작을 하니까 교육비 고민 자체가 옛날처럼 뭐 나중 일이 아니라 그냥 계속 평생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진짜.
0: 그러니까 요새는 엄마들 사이에서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좀 꼽아보면 자기 학원 몇개 보내? 자기 한 달에 얼마 써?
2: 그죠? 교육비 얼마나 봐? 우리 집만 이래? 뭐 이런 얘기
0: 그러니까
2: 진짜 많이
0: 이래서
2: 해요.
0: 저도 이제 애기 키우는 엄마들 만나면 결국에는 하는 얘기가 요즘 어느 학원 보낸다. 또 어디까지 진도 뺐냐?
2: 선행 어디까지
0: 그리고
2: 해?
0: 경시대회 반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인데 결국에는 이 자녀 교육비 얘기가 저희 친구들 뭐 이렇게 모임뿐만 아니라 상담자분들하고 재무적인 상담을 할 때도 결국에는 빠질 수 없는 얘기예요.
2: 근데 진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문제이긴 한데요. 아이 키우다 보면요. 아까 우리가 뭐한 달에 교육비로 얼마 써 얘기는 했지만 진짜 한달 벌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교육비 지출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동네에 저희 동네 아이들 학원을 보내고 있으니까 동네 그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고 늘 얘기하거든요. 자, 어쨌든 청취자님처럼 이렇게 교육비 지출 늘어나서 고민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5월이기도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진지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1: 그렇죠. 사실 교육비 지출은 진짜 지금은 필수고요. 제일 마지막에 가정의 지출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교육비다.
0: 맞아요.
1: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마냥 늘릴 수만도 없고 왜냐면 우리가 버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비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조언을 드리는 건잘안 되더라도 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 이제 지출을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2: 그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볼때 보장성 보험의 한달 지출을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은 본인 월급의 한7% 내외, 그리고 뭐 3,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한달 월급의 10% 내외를 가지고 가셔야 적정 보장성 보험 지출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비 지출도 이런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많은 가정들 상담을 하시니까 두분 전문가가 보이시기에는 어떤 교육비 지출을 좀 잡는 게 좋다고
0: 사실 이
2: 생각하세요?
0: 교육비 지출에 대한 기준이 딱 하고 마련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교육비를 쓸때 일단 유아기에는 소득의 한 10%, 그다음에 초등기에는 소득의 한 15%, 또 중고등기에 소득의 10% 정도의 기준을 가지시라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방금 이 수치를 들으시면 아마 야, 다들 이렇게 적게 쓰는 집이 어딨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 이게 시세에 지금 맞지
0: 그렇죠.
2: 않아요.
0: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으로 이 수준보다는 당연히 많이 지출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각 가정마다 소득이 다 다르고요. 그다음에
2: 그렇죠.
0: 자녀 수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여러 지출과 함께 이제 기준의 정도를 소비를 한번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근데 저보다 더 선배 맘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아,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까지 돈 많이 쓰면 안 돼. 중고등학교 때 단과비 생각하면 엄청 비싸.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초등기에 교육비 지출이 지금 더 많네요.
1: 이게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는 이제 교과목 위주로 한다라기보다 예체능을 좀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희 아이들도 둘다뭐 피아노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방과 후 해서 막 운동, 농구.
2: 수영해야 되죠.
1: 그렇죠.
2: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리고
1: 네, 요새 뭐
2: 악기 하나씩은
1: 네,
2: 또 해야 되죠.
1: 댄스 뭐 이런 것도
0: 뭐 요새
1: 학원이 있거든요.
0: 줄넘기 뭐 이런
2: 그리고
0: 것도 하고.
2: 또 애들이 태권도는 무조건 하나씩 다녀야
0: 기본이죠.
2: 되거든요.
1: 네.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영어 수학 말고도 뭐 미술, 태권도, 줄넘기, 로봇, 코딩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맞아요.
1: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비율이 조금 더 높다라고 나오는 것 같긴 해요.
0: 그리고
1: 통계적으로는.
0: 이제 비율의 함정이라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기 때보다 중고등기가 되면 부모님의 소득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낮아지겠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또 훨씬 더 중고등기가 높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다양한 과목으로 하다가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집중적으로 교과목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비율이 줄어든다라는 통계를 보이고 있어요.
2: 그렇죠. 두 분이 또 되게 냉정하게 조언해 주시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님께는 좀딱 잘라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금까지 건들리면서 교육비를 늘린다 또는 생활비 지출을 좀 줄여본다 이거는 아니신 거죠?
1: 그렇죠. 이게 연금을 줄이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저축 줄이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줄이신다라는 건좀 반대를 하고 싶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교육비 줄이세요. 이거 안 돼요.
2: 안 돼요.
1: 절대 안 돼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0: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교육비 지출로 쓰고 계신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 외에 뭐 대출 상환이라든지 다른 보험료라든지 식비라든지 경조사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항목들부터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사실 중요해요. 거기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줄여서 교육비로 보태는 건 저는 오케이. 근데 그건 하나도 안 줄이면서 갑자기 뭐 연금을 줄인다? 이건 되게 반대하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주거 관련해서 대출을 좀 줄일 수 있는 상황이다. 하면 대출 비용 줄어드는 걸로 학원을 하나 더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모든 걸다 줄여서 아이들 교육만 시킨다. 이거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 총 지출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교육비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훨씬 합리적으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저는 이 교육비 지출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길인 건 분명히 맞거든요. 근데 일부의 지출은 저는 부모님의 이 감정에 의한 선택도 있다라고 봐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남들도 다 보내니까. 근데 각 가정마다 소득 구조랑 이 지출의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건 정말 옳지 않고요.
2: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또뭐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라면 결국에 우리는 힘든데요. 우리 애만 잘 되면 돼요.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희망 투자예요. 이게 부모님도 괴롭지만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굉장히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시는 건 맞는데 결국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우리 부모님 본인의 노후를 건드리면서까지 아이한테 잘못된 기대를 하신다. 저는 이건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7273 청취자님은 제가 연락을 드릴 거니까 이번 기회에 꼭 점검을 한번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나운서님이 저도 알죠 하는 표정을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비를 늘린다? 이거는 저는 되게 반대를 드리고 싶고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늘린다? 그럼 뭐라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명확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아요. 그리고 아이랑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도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학원 다니는 게 혹시 힘드냐? 숙제하기가 좀 버겁냐라고 했을 때 아, 우리 성인 되고 나면 고단한 삶이 뭐 계속 펼쳐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맘때 아이일 때좀 놀지 않고 아이답게 좀 보내지 않으면 또 언제 인생에서 이걸 누려보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1: 그럼요.
2: 과도한 교육비 지출이 어쩌면 아이의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를 막 늘리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가정경제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아이의 행복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조언 따라 우리 7173번님 좀 마음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분이 말끔하게 이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 주실 거죠?
1: 네.
2: 좋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진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만이 정답일지 아니면 조금 더 냉정하고 냉철하게 우리 집 가정 경제와 함께 내 아이의 상황을 짚어보는 게 나은 건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은요. 그런 해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관련해 재무 상담 도와드릴게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의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의 서민정 팀장님, 김성민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조금 전 머니 상담소를 듣고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굿머니 굿나이프 보이는 라디오의 류 감독님이 저희도 소득의 20%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담받고 한 10%대로 줄이고 싶은데 전문가에게 혼날 것 같아요. 아니, 혼내지 않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있다면 조언받아서 좀 냉정하게 정리를 해보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조언을 받아 실제 솔루션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 가정들의 사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개의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머니 처방전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1: 네, 부천에 계시는 60대 청취자님 상담 사연인데요. 청취자님 기준은 실비만 있으면 됐지 다른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지내오셨어요. 그런데 이 보험료가 계속 비싸지니까 화도 나고 아 이거 그냥 해지해버릴까 이 생각도 하시다가 그동안 낸 게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건 상담 받아보고 결정하자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셨던 사연입니다.
0: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공감이 돼요. 네. 저도 한때 아우 실손보험이면 다 되면서 실손보험을 무적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청취자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요즘에야 보험을 굉장히 여러 개 가입을 하시는데 예전 1세대 실비 가입자 분들의 생각은 어땠냐면 일단 병원에서 내가 돈 쓴 돈 실비에서 다 나오는데 다른 보험이 뭐가 필요하냐. 실비만 있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많았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후회가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비싸졌어요.
0: 그렇군요.
2: 그러니까 남들은 일단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 하나 두 개씩 납입 이제 끝나갈 때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실비는 계속 내야 되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20년 납입으로 해서 뭐 비갱신형 한다면 종신토록 그냥 보장받으시면 되는 건데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손 하나만 됐지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 보니 진짜 실비보험 하나만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1: 아, 근데 이게 해지를 하시기 전에 상담받으신 게 잘하신 게 실비만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1세대 실손의료비를 가입하셔서 유지 중이신데 보험 안에 실손의료비 보장 외에 다른 보장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암, 뇌졸중, 급성 심경색 진단비가 1,000만 원씩 그래도 80세 만기로 있거든요. 이런 나머지 특약들은 20년 납입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만 내면 납입이 끝나요. 다만 여기에 있는 실손 의료비 보장은 계속 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지금 갱신이 돼서 지금 내시는 보험료가 무려 26만 원이에요. 근데 2029년도에 한 번 더 갱신되는 걸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갱신이 되면은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죠.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상 봤을 때 실손 보험을 빼면은 보장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보험료 굉장히 많이 내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 생각하면은 무서우실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청취자님이 정말 홧김에 해지를 해버리려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내가 지금 이거 낸다고 끝내는 게 아니다. 보험금을 일단 난 지금까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데 과연 이걸 유지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내가 이 몇십만 원, 20만 원 넘는 돈을 차라리 통장에 넣어두고 나중에 내가 이 돈으로 차라리 치료를 받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비는 일단 끝까지 가져가셔야 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하시는 건 정말 피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해지하지 않는 선에서 실손을 가져가되 보험의 가성비 높이고 보장을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 네. 청취자님 머리 처방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일단 청취자님이 지금 제일 불만이셨던 게 보험료가 비싸진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실손의료비로 좀 전환을 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작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중증 질환에 대한 대비가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대비를 실비가 아닌 다른 보장들로 무조건 좀 채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다른 분들도 고민이실 건데 물론 이게 내가 버티면 이 1세대 실손의료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험료를 계속 내야 된다는 뜻인데 다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이 청취자님 사연을 좀 소개하는 이유인데요. 그러니까 많은 청취자님들이 실비 오르는 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단순하게 4세대 실손 전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4세대 실손 끝났어요. 이제 5세대 실손이 수요일부터 나오고 그냥 내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0: 실손이 나와요.
2: 네, 오늘까지 전환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5세대 실손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야 내가 과연 5세대 실손 안 좋게 변한다는 말이 맞아? 막 바꿔야 돼?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건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어차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차피 예전 실비를 유지 못 하실 확률이 높아요.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실비 전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쓴 치료비를 어떻게 준비하실 거냐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2세대 실비를 지금 힘들지만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점점 과거의 실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왜 있는 건지를 이제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0: 아, 그러니까 예전 실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보장 때문에 이걸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좀 놓으셔도 된다는 얘기신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필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꼭 내가 무조건 옛날 게 좋아라고 해서 유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입원 의료비 보장이 있다라고 하면 입원했을 때는 당연히 100%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살짝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당연히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없을 테니까 정답은 X로 하겠습니다. X. 그러니까 보장받을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무조건 보장은 아닌 거죠.
1: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앞에서 강조를 드렸냐면 대부분은 입원했을 때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실손의료비 관련된 분쟁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서 예전에는 입원을 하면 당연히 5천만 원 한도고 100% 보장이니까 다 보상을 받아야지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입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억지로 입원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보험사에서 판단을 해서 입원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입원 의료비로 처리를 안 하고 통원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0: 엄청 까다로워졌네요.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백내장 다초점 수술해서 1,000만 원 쓰고 그 비용 다 받으려고 실비 유지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 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제일 많이 받으시는 시술이 신경성형술이에요. 요즘 수도권 병원에서 한 500만 원 치료비를 쓰신단 말이에요. 얘도 실비 청구하면 입원을 내가 했다라고 의사가 확인을 해줬어도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밖에 못 받아요. 여성분들 자궁근종으로 하이프 시술했다 몇백만 원짜리 시술이지만 결국에는 입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원 한도인 20만 원, 25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 실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중증 질환일 경우에는 실비 혜택이 많지 않을까요?
1: 그렇죠. 이게 실손 의료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 그거에 해당이 되면 보상이 돼요. 근데 점점 신의료기술일수록 입원 치료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상담할 때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중입자 치료 같은 것들 되게 고가의 치료잖아요. 그런데 한 사이클 치료받는데 한 5천에서 7천만 원. 그런데 실제 치료 시간은 한 2, 3분. 그러다 보니 입원 처리를 병원에서 할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요. 표적항암 치료비 보장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이 되는 건 맞는데 실제 치료 시간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걸 입원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부 다 고가의 치료비는 내가 지불을 하고 통원으로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더더욱이 많이 말씀드렸던 간병인 비용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의료비 보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실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0: 그 옛날에 보면은 아 그냥 이거 입원 처리 해주세요 막 암암리에 네. 하면서 시술 받고 수술 받으면서 입원 비용으로 실손 청구하신 분들 되게 많았는데 자 이제는요 백내장 다초점 수술 허리신경성형술, 자궁근종에 따른 하이프 시술을 받다 하더라도 통원으로밖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과 관련된 당연히 비급여 치료 이런 거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비만 너무 믿고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 부담금이 있냐 없냐로 이게 좋은 실비다 나쁜 실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실손 의료비가 만약에 정말 비싸서 내가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환하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비는 끝까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실손 실손 전환했다고 보험료를 줄였다. 이제 그게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비에서 책임져 주지도 못하는 내용을 꼭 다른 보험으로 내가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정액 보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급여 치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급여 치료, 비싼 비급여 치료 때문에 내가 보장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0: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청취자님이 이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으로 1,000만 원밖에 지금 대비가 돼 있지 않고 실손보험도 1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실 거기 때문에 보장 공백이 지금 많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정액 보상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1: 일단 지금까지 다행히도 크게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60대 이후가 되게 걱정이실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암 관련된 것들도 이제 고액 치료가 발생할 수 있는 뭐 로봇 수술, 중입자 치료, 표적항암 치료 같은 것들도 같이 보완을 했고요. 뇌혈관, 심혈관도 보장 범위가 좁기 때문에 보장 범위를 넓히면서 그때 고액으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보장도 같이 준비를 했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해서 비갱신호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시고 나서 나머지 금액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시던 보험료보다 조금 저렴해질 수 있었고요. 여기에 추가로 보태서 실손의료비를 바꾸면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잖아요. 그 본인 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쓰실 수 있게끔 나머지는 적금으로 의료비 통장을 만들자라고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0: 만약에 의료비를 쓰실 이유가 없다면 그걸로 뭐 여행 경비 그렇죠. 쓰셔도 그렇죠. 되는 거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셔도 맞아요. 되는 거네요. 1세대 실손만 무조건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특히 오래돼서 보험료가 아주 큰 부담으로 다가온 분들은요. 대신 나이가 들매 따라 질병 발생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잘

0: 잘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특약들을 구성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걸 우리가 다 알고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이 필요한데요. 굿모닝 굿라이프에서는 무료로 그런 도움과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과 보장 체크해보고 보험료 수준 낮추면서 보상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의 상담 문자창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1: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1: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굿모닝 굿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머니 처방전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3: 네, 대전에서 상담 신청 주신 50대 여성 청취자님 사연인데요. 이 신청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보험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일만 하느라 이 보험을 살펴볼 틈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을 통해서 이제 가입을 했던 터라 이제 보험료가 좀 계속 늘어나셨다라고 해요. 근데 본인은 가족력도 없고 지병도 없어서 일단 필요한 내용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4: 네, 납입이 완료된 보험도 두 건이나 있으신데 그걸 포함해서 총 11건 가입 중이시고요. 보험료도 약 7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세요.
0: 많이 내고 계시네요.
4: 네, 근데 이게 면면이 살펴보면 사실 비싼 보험은 없고요. 뭐 갱신형 암보험, 수술비 보험, 치아 보험, 입원비 보험 이렇게 좀 짜잘짜잘하게 여러 개 가입돼 있는 게 좀 특징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안 하시고요. 그냥 이거 필요해요 하면은 그래 해주세요 뭐 이렇게 추가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추가한 게 벌써 70만 원이 된 거죠.
3: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잘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납입이 완료된 보험이 80세 만기인데 이제 진단비 같은 경우들 수술비 입원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2028년도 9월에 이제 납입이 끝나는 암보험에 진단금이 암진단금 6천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청취자님은 암진단비 6천만 원, 뇌졸중 급성심근의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 입원비 등이 일단 기본적인 내용의 준비가 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은 일단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0: 그렇군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추가 보장을 보강한다면 보험료 부담도 낮추면서 보험 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4: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서도 짚어본다라고 하면 이미 납입이 거의 끝나가는 암진단금이 6천만 원이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갱신형 암보험을 또 추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갱신형 암보장을 추가하시기보다는 이 갱신형 암보장의 범위도 좁거든요. 근데 이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없는 표적항암 치료비 세트, 로봇 수술비, 아니면 전이암 치료비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게 훨씬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하셨고요. 지금 내고 계신 갱신형 암보험 보험료보다 더 줄여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었어요.
3: 그리고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 재가입 주기로 2028년도에 갱신이 이제 재가입이 되는 실비를 가입하고 계셔서 어차피 실비가 바뀌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전환을 하면서 보험료를 줄이시기로 했어요.
0: 그렇죠. 전문가 판단에 따른 그런 머니 처방전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4: 네, 생각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신 게 보험을 되게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보험이 많은데 혈관질환 진단비 수술비 없는 분들 많거든요. 지금 청취자님도 보험료가 70만 원이고 11건인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는 고작 5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나머지가 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제일 좁은 보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넓은 보장으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또 순환계 주요 치료비까지 같이 보완을 도와드렸습니다.
3: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놀랐던 게 간병보험을 가입하셨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간병인이 더 필요한 요양병원의 보장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도 하루에 6만 원씩 365일 내내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좀 준비를 좀 해드렸습니다.
0: 뭔가 보험을 되게 많이 갖추고 있는 것 같았는데 보장 점검을 해보니까 구멍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 돈만 나가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계셨네요.
4: 그렇죠. 생각보다 빈틈도 많았고 청취자님 같은 경우는 정말 보험료를 좀 줄이셔야 되는, 즉 다이어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실손의료비는 재가입 주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환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과했던 갱신형 암보험이나 보장 범위 좁았던 것들을 정리하되 그걸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70만 원 정도 내시던 보험료를 34만 원 정도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고요. 나머지 여유 자금은 지금까지 준비를 못 했었던 연금을 조금 더 준비하는 데 신경 쓰기로 하셨어요.
3: 그러니까 청취자님이 50대인데 이제 와서 연금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좀 고민을 하셨었대요. 근데 저는 60대에 나오는 연금만 연금인가요? 70대에 나오는 연금도 연금이에요.
4: 그렇죠.
3: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는

0: 하지 않으면 결국 70대에도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꼭 손잡고 70대에 나오는 연금을 준비하시기를 잘했다라고 선택을 좀 하셨습니다.
1: 과하게 가지고 계셨던 보험 점검을 해보니 돈만 나가고 있고요. 필요한 보장들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2: 맞아요.
1: 덕분에 이거 덕분도 아니고 이 덕도 아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노후 연금 마련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전문가 판단 통해서 보험 점검하시고 노후 대비까지 하실 수 있는 사연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요.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문자창 샵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성민 팀장님, 서민정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웬만한 보험에 다 가입했다가 다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좁은 보장 기간, 이런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가 바로 그 이유일 텐데요. 전문가에게 점검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체크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자전거 탄 풍경의 봄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휴일이라서 계획 세우시는 것도 설레시죠. 날씨도 좋겠습니다. 전국 하늘 맑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8도, 강릉 12도, 광주 7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2도, 대구 24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마포와 정릉에서 각각 사고 소식 들어왔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향 기름에서 정릉 가는 길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아직 처리 시간 필요하고요. 뒤로 많이 밀리고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월드컵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4차로와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 서행 중이고 서부간선도로 외곽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구간 2차로와 3차로에서 도로 보수공사 중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도 두 건의 사고 있는데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 청남대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토분기점 진입로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6: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7: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8: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7: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9: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월요일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2: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3: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이란 측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누가 지도자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2: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하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0: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우리는 그들이 통행료로 130만 달러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과거 1일 석유 수익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합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입니다.
0: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시간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을 구조하겠다고 밝히자 이란 측은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질서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개입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망상적인 게시물에 의해 관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 네,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미국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돌아갔다는 이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2: 미군은 즉각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요. 중동 현지에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특파원.
4: 네, 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멀지 않은 오만 무스카트에 와 있습니다.
2: 네, 미 해군 호위함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퇴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고 또 국영 매체도 비슷한 내용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 해역에서 미 호위함 한 척이 이 선박 통행 규정을 위반하고 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다가 이란 군이 쏜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 기동을 강행해서 표적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도 군 공보부를 인용해서 이란군의 신속한 경고로 미 해군 군함의 호르무즈 해협 진입 시도가 저지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곧바로 공식 팩트체크로 대응했습니다. 이란 국영매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 해군 함정은 어떤 공격도 받지 않았다고 바로잡았습니다. 미군의 반응으로 미뤄보면 큰 피해를 본 것 같지는 않고 이 호르무즈에서 미국과 이란 간 작은 교전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3: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오늘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선박의 탈출을 돕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가운데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호르무즈 해협의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4: 네,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의 탈출이 시작됐다는 어떤 소식도 지금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이름 붙인 이 작전의 성격을 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이 안전하게 빠져나오게 미군이 돕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00대 이상의 항공기와 15,000명의 병력을 지원한다고 밝히면서 방해하면 강력한 대응을 맞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군은 군사적 대응을 시사했고 이어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 군함을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란 중앙군사본부는 사령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미 해군 함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협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기뢰, 여기에 모기 함정으로 불리는 이란의 소형 고속정 공격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해협 안쪽 선박들을 탈출시키는 작전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생명과 수백만 달러의 자산이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선박 보험사들이 이란의 안전 보장 없이 허용할 것인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2: 네, 호르무즈 해협의 안쪽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0: 마주보는 지역이 오만의 무산담인데 그곳을 어제 다녀왔습니다. 취재가 허용되지 않아서 카메라는 가지고 갈 수 없었고 스마트폰으로만 무산담 앞바다의 모습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무산담의 카사판구 앞에는 수십 척의 작은 무역선과 화물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박해 있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배들은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사이를 오가는 무역선인데 먼 바다로 못 나가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무역선들도 운항 허가가 필요한데 해협 봉쇄 이후에는 그걸 기다리는 배들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현지 주민들이 설명했습니다. 이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아랍에미리트 쪽 해변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는 배가 2천 척에 이르고 선원 수는 최대 2만 명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1: 네, 신호특파원이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소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가 미국의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프로젝트 프리엄 작전 시행 중에 그러니까 제3국의 선박들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신호특파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군 함정이 미 해군 함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가 이란군의 공격을 받고 돌아갔다. 그리고 이란 언론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지금 미국 중부사령부 발로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2: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3: Vacate your engine room. 기관실을 비워라. 우리는 함선을 무력화할 사격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
4: 지난달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천 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 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 한 척을 붙잡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시진핑 주석이 준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4: 투스카호 나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 미국 측이 우리의 제안에 대한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왔습니다. 이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4: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코스피가 5% 넘게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6,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뜨거운 SK하이닉스는 140만 원을 돌파하며 시총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2: 외국인 매수와 반도체 기대감이 맞물리며 7,000선 돌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과열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코스피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피는 338.12포인트 5.12% 급등한 6,936.99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21.39포인트 1.79% 오른

0: 1213.74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900선을 넘어 사상 첫 7,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2% 넘게 급등해 사상 첫 140만 닉스를 달성하며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는 5% 넘게 상승한 23만 2,500원으로 마감하며 올해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1: 외국인 통합 계좌 개설을 통한
2: 우리은행 애널리스트입니다.
1: 추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유입이 됐고요.
0: 이제 코스피가 7,0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의 향방에 따라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3: 지금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
2: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3: OECD 최근 추정 결과도 있었다시피 경제 기초 체력은 안 좋아지는데 주가만 계속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찍는 것이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거든요.
0: 증시 과열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반도체와 외국인 수급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란 기대도 맞서며 향후 시장 방향성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4: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5: 삼성전자에선 비반도체 부문인 완제품 사업부 기반 노동조합이 이탈하면서 이른바 노노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6: 2011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닷새간 전면 파업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나흘째 노사가 정부 중재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사측은 쟁의 활동과 소송을 서로 취하하자고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에만 유리한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임금 인상과 경력금, 인사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견만 확인한 채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7: 손실액이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다
2: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조 위원장입니다.
7: 이렇게까지 온 상황에 회사에 제시안이 없다는 것이 저희는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6: 노사는 이틀 뒤 1대1 면담을 거쳐 노사정 협의로 대화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에선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인 완제품 부문 조합원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완제품 사업부 직원들이 주축인 동행노조는 초기업 노조 등에 공문을 보내 공동투쟁본부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동행노조는 특정 분야가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을 신경 써달라는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고 어용노조라는 비판까지 이어지며 상호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 규모는 2천여 명 수준으로 전체 조합원 수 7만여 명에 비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부문 중심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내부 불만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노조 내 균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동투쟁본부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4: 예, 또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이 피격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왔는데요. 네. 정부가 지금 확인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5: 네, 우리 국적 선박 중 어떤 선박이 피격이 되었는지 네. 또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저희 정부도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
4: 그렇습니다.
5: 네,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한 번 더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꼭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5: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지난 3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9: 여기 정우 오빠.
2: 오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9: 오빠 해봐요.
8: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본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0: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2: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입니다.
10: 오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0: 강요를 한 겁니다.
1: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 송구합니다.
1: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 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4: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단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5: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3: 조진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5: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 시장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부산 북부갑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하 후보가 고발됐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역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7: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9: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10: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입니다.
9: 이런 당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8: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의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11: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1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11: 내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8: 전천후 압박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12: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10: 박덕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8: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7: 국민의힘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출마한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경선 여부를 7일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후보자 자격 심사를 진행해야 할 윤리위가 열리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리위가 7일 전에라도 결정을 낸다면 즉시 회의를 열고 면접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결과에 따라 단수 공천할지 경선을 열지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7: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13: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0: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13: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0: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4: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4: 인력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0: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살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사흘째 영남 표심 공략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이 하정우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오빠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정우 오빠.
3: 오빠.
2: 오빠 해봐요.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2: 오빠 해봐요. 아유, 귀여워. 구포시장 방문 과정의 상황과 관련하여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0: 예,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하정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했고 또 하 후보도 이를 말리지 않는 모습이 보셨는데요. 이번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이번에 정청래 대표가 하정우 수석이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4: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입니다.
1: 힘을 실어주러 가셨는데 오히려 좀 본인 좀 말실수를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미안하고 진짜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등학생 남자애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봐 이렇게 말해도 어색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여자학생한테 이렇게 오빠라고 하면 이건 누가 봐도 좀 잘못된 부적절하죠.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부적절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사과를 했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불편하셨던 국민 여러분께도 정말 송구스럽다고 저희 민주당 구성원들이 다 같이 사과를 하고 있는 심정이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말실수 다시는 없도록 노력해야겠다. 각별히 저희 구성원들 간에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정우 후보 그리고 정청래 대표 모두 이제 공식 사과를 했고요. 자세를 낮췄는데 야권에서는 이걸 이제 아동 학대다. 그렇게 이제 지금 공세를 이어가네요.
5: 어쨌든 보여진 장면은 기괴하고 또 네. 폭력적이라고 봐요. 이 말투는 해보세요, 오빠 해봐요 이렇게 존댓말을 쓰고 있지만 그 아이가 느꼈을 감정은 그게 존중받는 입장에서 하라는 얘기였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 정광재 중현정치연구소장입니다.
5: 이런 논란이 불거졌을 때 대강의 경우에 뭐 이걸 진영화시킨거나 정치 논리로 만들어서 그냥 돌파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정청래 대표도 또 하 후보도 즉각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번 사안이 갖고 있는 파괴력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이런 논란은 만들지 말았어야죠. 사실 저 부침성 좋다고 많이 소문이 나 있는데 저도 한 세대 정도 이상 차이 나면 형님이라고 못합니다. 대강 한 맥시멈 잡아봤자 20살 정도 돼야 형님 하죠. 네. 그런데 그 꼬마 아이에게, 여자 아이에게 오빠라고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절하지 못했죠.
0: 예. 네. 참고로 이제 하정우 수석 나이가 예전 우리 나이로 지금 이제 50이 된 거잖아요. 예. 어쨌든 그렇고요. 지금 어쨌든 그 부산 북갑 같은 경우는 전체 6.3 지방선거 또 재보궐선거 중에 최대 격전지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중앙에 나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사실상 우회 비판한 겁니까?
1: 근데 이제 사실 이번에 이제 말실수를 한 이 당사자가 이 당의 얼굴인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부대변인이 말실수하면 당대표한테 혼나고 당대표가 꾸짖고 그러는데 이제 당대표께서 어쨌든 말실수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당대표보다 조금 더 위에 있거나 어쨌든 그에 준하는 어른이 좀 쓴소리를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송영길 전 대표가 전직 당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선수도 벌써 뭐 5선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6선 고지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여튼 송영길 대표로서 전 대표로서 어쨌든 꼭 정청래 대표께만 하시는 말씀은 아니고 누군가는 또 이렇게 쓴소리하고 좀 끝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는 여당 야당 특이한 하게 이 전에 지방선거와 다르게 이 전당대회 전초전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현길 전 대표께서 뭐 하실 말씀 하신 거지만 또 전당대회 의식한 거 아니야? 또 이 정청래 대표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또 전당대회 또 뭐 사전 선거운동 한다고 또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어른으로서 할 소리 하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예. 정 수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 원로들 중에서도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 의식한 행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5: 정치권에서는 뭐 어떤 사안이 발게 불각됐을 때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해석은 사실 정치 평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견제구 날리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파장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부산 북갑 같은 경우에는 3자 구도에서 치러지는데 전체적인 여론 향방이 2강 1중 정도로 압축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구의 표 500표만 움직여도 당락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이번 그 논란으로 인해서 500표 움직이면 하정우 수석은 낙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좀 심각한 사안이었다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송 전 대표가 점잖게 뭐 얘기하면서도 8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정도의 잽은 날린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0: 여당 유세 과정에서의 논란은 서울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한 상인이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해서 이것도 논란입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 건가요?
1: 그러니까 이제 남대문 시장에 네. 저희 민주당의 이제 중구청장 후보와 거기 이제 시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과 함께 정원호 후보가 이제 남대문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상인에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우 장사가 안 돼서 힘듭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가 관광객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한번 컨설팅을 받아봐라.
0: 뭐 이제 이렇게 품목을 바꾸면 또 대박이 날 거다. 네.
1: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본인은 조금 선의로 얘기를 했지만 그 내용 그대로만 딱 읽어보면 상당히 듣는 어떤 상인으로선 서운한 마음 금치 못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로 따지면은 정원호 청장이 너무 심한 좀 T형, 띵킹형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듣는 사람들은 F형, 필링, 감정에 사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호 후보가 좀 이 상인과의 공감 능력이 조금 채널이 안 맞아서 실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 또한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앞으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조금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하는 것이 맞고 예. 추가적으로 아니 뭐 컨설팅 받으면 더 괜찮으실 건데 제가 시장 되면 적극적으로 컨설팅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0: 예. 아직까지 이제 정치인의 마인드보다는 행정가 마인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5: 저기서 수십 년간 장사를 하신 분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장사가 안 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지? 혹시 업종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사 안 된다고 한 얘기는 일종의 그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아까 그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 장사 안 되는 거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 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얘기한 거 사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장사하시는 분 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는데 야, 너 공부법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예. 지금 정원호 캠프가 이게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의 최고 덕목은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와 정서적 공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그 위로하지 못하는 마음을 이번에 보인 것 같아갖고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언급한 하정우 후보나 정원호 후보나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 선거를 처음 치러봐요. 대민 접촉이라는 걸 처음 해봅니다. 유권자랑.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급조된 정치 신인이 할 수밖에 없는 실수였다고 보고 정원욱 구청장도 큰 선거 치러본 경험이 없었던 게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0: 예, 이렇게 여당에서 이제 실수의 그런 과정들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속보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제 피격됐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지금 확인 중이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그 우리 선박 피격 여부를 영사국에서 현재 확인 중이다라는 소식이고요. 일단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작업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우리 국민 피해가 없는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는데 정진석 전 부의장 출마를 놓고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 이제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관위에서 공주 부여 청약 정진석 전 실장을 공천을 줄 건지 여부, 후보가 되는지의 여부, 이걸 이제 7일 날 판단을 한다고 그랬네요. 네. 오늘도 못했습니다.
5: 지금 지도부에서는 공관위 결정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네. 공관위는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이 복당 신청과 관련한 심사 또 이 전반적인 심사 결과를 보고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예. 윤리위원회는 지금 회의를 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뭐 윤리위원회 구성을 좀 해서 먼저 회의 결과를 공관위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의 자체가 성사가 안 되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윤리위의 회의가 필요한 것은 정 전 실장의 복당 문제
5: 그렇습니다.
0: 복당이 돼야 이제 후보가 될 수
5: 그렇죠.
0: 있으니까.
5: 그런데 지금 윤리위 회의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공관위도 이 차일 이렇게 이틀이나 미뤄지게 된 셈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보류로 결정을 했잖아요. 보류된 상태에 있어서 다음에 그 심사하는 데 있어서 공천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그 충남에서 열심히 선거를 뛰고 있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천이 이루어질 경우에 전체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표심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반성과 성찰 좀 자중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줄 경우에 본인 후보를 사퇴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게요.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는 살신성인의 자세 또 선당후사의 자세로 예. 스스로 결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공천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당내에선 확산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다른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어서 김태흠 지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고 네.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1: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가장 민심을 바로미터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본인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당과 후보와의 관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웬만하면 참겠지만 웬만하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후보인 사람이 탈당까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도 한 게 보세요. 아니 저희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아니 당신들 윤 어게인 세력하고 좀 절연도 하시고 그다음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결별도 좀 하고 좀 새로운 좀 정당으로 좀 태어나세요라고 하면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아니 뭐 언제까지 사과하라는 거냐 도대체 막 그렇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어게인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뭐 선당후사 살신성인 아니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하는 게 선당후사고 살신성인입니까? 아니 본인은 계엄을 몰랐다라고 하는데 그 모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저희는 사실 몰랐다는 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다른 건 몰라도 사실 정진석 그 전 비서실장 공천하면 저게 좋아요. 선거에 이길 가능성 높으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도로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의가 좀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하실 걸로 믿습니다.
0: 예. 요거 이제 7일 되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자, 격전지 여론조사 흐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평택을 재보궐 이제 다자 대결 구도인데요. 일단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28.8% 나왔고요. 유희동 22.5, 조국 후보가 이제 22.2, 모두 이제 20%대고 황교안 후보가 8.9, 김재현 후보가 이제 8.8.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이번 여론조사로만 보자면 3강 2약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네요.
5: 네.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니까 7%포인트 내외에서는 오차 범위 내 접전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김용남 후보와 유이동 후보 또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이 역시 좋지 않구나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용남 민주당 후보나 조국 혁신당 후보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이 합치면 50%가 넘고 유이동 후보가 국민의힘의 유일한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초반. 더군다나 여기는 유이동 전 의원이 세 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는 것은 국민의힘 전체에 대한 예. 평가가 좀 굉장히 박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이동 전 의원의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조금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그 보수 진영의 표를 좀 이렇게 양분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막 결국 막판에는 사표 방지 심리라는 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표가 자연스럽게 유이동 전 의원 쪽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조국 대표와 김용남 후보가 사실 결이 완전히 다른 후보잖아요. 같은 진보 진영에 있다고는 하지만 섞이기가 어려운 후보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 모두 본인이 끝까지 뛰면 당선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표도 이렇게 상당 부분 이렇게 적정 수준에서 배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유이동 전 의원이 좀 당선 가능성에서는 높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0: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단일화로 이제 귀결될 것 같은데 범여권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김용남, 조국, 뭐 김재현 후보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대표고 네. 여기서 단일화해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은 예.
1: 근데 이제 물론 조국 대표도 한 정당의 대표고 김재현 후보도 정당의 대표입니다. 네. 무려 김재현 후보는 빨리 와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당 대표가 출마한 선거에서 드랍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민주 진보 진영도 단일화의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여론조사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단일화 후보를 뭐 선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 민주당 후보가 저희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표 얘기하셨는데 황교안 후보가 사표가 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치와 비슷한 어떤 상황에 있는 김재현 후보도 사표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앞으로 한 달이 남아서 최소한 두 번 정도의 승부처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승부처는 묘하게 조국 대표가 얼마나 저희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를 공격하느냐 아니면 서로가 이런 네가티브, 저희 김용남 후보는 네가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티브 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하느냐. 저는 오히려 여기에 승부처가 갈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저희 민주당이 뭐 5자 구도이든 아니면 단일화를 하든 저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부산 북구갑으로 가볼까요?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도 나왔는데요. 하정우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1%포인트 차도 나지 않습니다. 하정우 후보 34.3, 한동훈 후보가 33.5고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이제 후보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박민식 후보를 넣었을 때 21.5%가 지금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단일화 여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5: 민주당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네. 1강 2중의 형국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은 2강 1중으로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에 내려간 지가 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2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북구 곳곳을 누비면서 정말 1대1 그 맞춤형 선거 전략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 흐름이 반영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했었을 때 여기도 뭐 단일화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전 단일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단일화 가능성 하나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박민식 후보가 됐었을 때 한 5월 20일 전후에서 여론조사 격차가 굉장히 커지면 그때나 가능할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드랍하면서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되는 가능성은 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여기서 처음 선거 치르는데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거기서 중도에 그만둘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 전체가 어렵다. 그러면 3자 구도 속에서 누가 이길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예상하는 것이 정말 한 1,500표 차이 내에 박빙 승부가 한동훈 전 후보와 하정우 후보 간에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나온 이제 한길 리서치 여론조사만 보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이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앞선 조사에서는 박민식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드랍을 할 수 있느냐 없냐 지금 그 얘기를 한 건데.
1: 근데 이제 뭐 물론 예. 어떤 후보가 선거 초반인데 저 드랍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게 국민의힘에서 자주 말하는 선당 후사 사신 성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이 닥치면 아무리 선거 초반에는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도 네. 이게 선거 후반에 가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에게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들게 되면 저는 둘 중 한 명이 단일화를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네. 지금 상황을 보면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선거를 치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를 넘겨준다라고 하면 다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어디 뭐 강서 돌고 영등포 돌고 분당 돌았는데 이제 여기 부산 북갑 이거 전재수 의원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전재수 의원이 떠나고 나면 여기 국민의힘에게 사실 험지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번에 저도 2년 후에 또 도전할 수 있는데 여기 자리를 포기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 각선이 뭐니 뭐 어떤 단일화의 압박이니 그런 것보다는 결국 그 어떤 욕망이 저는 더 확실한 보증 수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과 이 박민식 두 후보 다 단일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호재가 있느냐 악재가 기다리고 있느냐인데 사실 그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적

0: 응을 하고 또 전재수보가 또 지원 사격을 해주고 여당으로서 또 적극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사실 한동훈 후보로서는 이제 박민식 후보가 국민의힘 정식 후보가 되고 표를 나눠갖고 서로 네거티브를 하게 되면 또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악재가 남아있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1: 지금 뭐 두 군데 봤는데 경기 평택 을이나 부산 북갑이나 모두 단일화가 이제 주요 변수입니다만은 두 분 말씀하신 대로 후보 면면을 봐서는 모두 이제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후보들이라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작기소 특검 이게 지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무게를 싣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2: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저희들도
3: 조선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2: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그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우리 당을 공격하는 공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조작 기소가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 예, 조작 기소 특검.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발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지난달 30일에 이제 민주당에서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을 발의를 했고 여기에는 뭐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가 대장동 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등등 해서 12가지 사건인데 이게 다 이제 이 대통령 관련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지방선거 전에 이거를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그 얘기가 이제 그래서 이제 쟁점으로 나오는 건데 청와대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했으면 하는 눈치였던 것 같습니다.
4: 근데 저는 이건 속도 조절을 할 문제가 아니라 아예 포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좋은 법안이라면 선거 전이든 선거 후든 얼마든지 명분과 여론을 얻어서 통과시켜서 특검 발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청와대 설명 들어보면 시기와 절차를 잘 수렴해갖고 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내용과 관련한 얘기는 없습니다. 선거 전에 하면 이게 나쁜 법안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 뽑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선거 후에나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난해 9월인가요?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민주당에서 추진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이었는데 돌아오자마자 강훈식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을 정쟁의 한 가운데 두냐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공소 취소를 위한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냥 내용에 대한 얘기는 없고 선거 후에나 한번 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위헌적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완전히 흔들 수 있다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비판이 두려워서 선거 전에는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서 가이드라인 주고 있는 거잖아요. 선거 전에는 나쁜 법이 선거 후에는 좋은 법이 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사실 청와대에서 오늘 홍익표 수석이 예정에 없던 그 브리핑을 해서 이런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한 건데 그러니까 진실 규명은 필요하지만 시기나 절차적으로는 이제 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찬성을 하고 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했으면 그거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이제 좀 참고를 해서 정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시기와 절차의 문제인데 그걸 조금 예. 청와대는 추상적으로 말했는데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몰락시키기 더불어민주당 위해서 부대변인입니다. 150명의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없는 증거 만들고 그 다른 상관없는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게 거래 형량을 거래하면서 협박하고 회유해가지고 거짓 진술을 받아냈는가 이것에 대한 진실의 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가지고 이게 많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김성태 씨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은 대북송금과 상관이 없고 검사가 자기 지인들 다 감옥에 넣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하고 이호남도 아니 국정원에서 말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국에 있었지 필리핀에 없었더라고 하고 대장동의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도 뭐 재창희 형을 실장님이라고 하고 위례신도시를 윗어르신이라고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걸 공소 취소한다고 몰아세울 게 아니라 일단 지금까지 드러나고 있는 이 증거에 대해서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것은 민주당이 증거라고 제시했지만 이것은 증거가 맞습니다. 진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다음에 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를 판가름한 다음에 예. 만약에 검찰이 잘못했으면 그 검찰을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계속해서 재판을 받던지 임기 후에 아니면 뭐 공소 취소를 뭐 검사가 하던지 뭐 이런 그때 가서 그 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실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진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앞뒤 순서가 잘못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4: 네, 이번 국조특위를 통해서 드러난 것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셨는데 실제로 드러난 것은 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번 그 국조특위에서 나온 말이 다 반영하고 있다고 봐요. 90개의 유죄의 증거가 있는데 10개의 그 무죄의 증거 같은 것들로 다 얘기를 하고 그것만 부각시켜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한 겁니까? 90개의 유죄의 증거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경기 포항부지사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형을 내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조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그런 검찰이 잘못된 거 있으면 수사하라고 공수처 만들었잖아요. 공수처에서 조작 기소가 있었다면 그 검찰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 문제 삼을 수 있는 거고 관련해서 내용이 나왔다면 재심을 청구하든 또는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법원에서 이거 증거나 증인이 다 잘못됐다라고 해서 무죄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관련된 그 재판에 대해서 공소 취소. 그 공소 취소는 사실 행정권의 영역이 있거든요. 예. 행정부 수장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이거를 하려고 한다면은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예. 부담되니까 결국에는 선거 전에는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1: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셉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가 긴급 연석 회의를 제안을 했고 수도권의 이제 야권 후보들이 오늘 모여서 이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또 어떻게 이번 재보궐선거, 지방선거에 있어서 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공조의 고리가 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예, 앞선 속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교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에 대한 미사일 공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동준 기자, 현재까지 들어온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됐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으로 전해졌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0여 명이 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재 한국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국영 석유사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두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현지 시간 4일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를 확인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 해협을 강압과 협박의 도구로 악용하는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해적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3일

0: 한 유조선이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에서 북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은 모두 2,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여전히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감행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발이 묶인 배들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대형 상선 2천여 척이 두 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각국 선원들도 2만 명에 달하는데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3: 식량은 물론 물도 부족해서 일부 선박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각각 2시간씩만 물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원 노조 사무총장입니다.
2: 더 큰 문제는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기간 호르무즈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두 달째 머물고 있는데 이미 입항한 당일에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배 근처의 유리탱크에서 폭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만 믿고 당장 목숨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게 아닌 사실상 안전한 항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나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3: 너무 위험하죠. 보험도 그렇고 누가 그런 부담을 지고 모험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케빈 롤랜즈 전 영국 해군 대령입니다.
2: 알자제라 방송은 미 해병대 출신의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장담한 호르무즈 선박 탈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1: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5: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4: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3: 저 배들은 이란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의 호위함 한 척이 오만만에서 이란군의 미사일 두 발을 맞고 퇴각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파레스 통신은 이란 남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해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고 기술을 돌려 퇴각했다고 전했습니다.
1: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미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팩트체크를 올려 미 해군 군함은 단 한 척도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1: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의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 핵심은 이란의 압박 수위입니다. 이란이 당장 이들의 개입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해서 다음 단계의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건지가 관건입니다. 하인 가다르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2: 영국 회사 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0: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1: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3: 미국은 왜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합니까? 기자 질문입니다. 대폭 감축할 겁니다.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이번에 발표된 5천 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 감축할 겁니다. 이탈리아는 도움 안 됐고 스페인은 최악이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6: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3: 나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 군비를 늘린다고 자율성이 오진 않습니다. 세빔 타델렌 독일 야당 의원입니다.
6: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견해는 다르지만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라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6: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1: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0: 당장은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2: 다카야치 산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3: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하고 복잡해지면서 저는 동지국 간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입니다. 우리는 불안정하고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앤서니 엘버리지 호주 총리입니다.
2: 호주는 일본이 액화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카야치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행이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0: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4: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3: 제가 아는 한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과 회담해서 중국-이란 관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4: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까지 호르무즈가 닫혀 있다면 이 문제는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겁니다. 그중 중국 유엔 대사입니다.
4: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0: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

0: 면서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2: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1: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4: 김대중
3: 해서 이
4: 세종대
3: 미래에 대한
4: 경영학과
3: 대비를 해야
4: 교수입니다.
3: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1: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24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1차 대상자의 76.4%인 246만 6,596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급액은 모두 1조 4,01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되는데, 가장 먼저 신청받은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5: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두 명이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원도 이번에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두 명이 잇따라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구속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7: 김창민 감독 살해하려 폭행한 겁니까?
8: 10차례 이상 폭행한 사실 인정합니까?
6: 법원은 신문 종료 3시간 반 만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신병 확보가 이뤄진 겁니다. 검찰은 신문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너무 화가 나니까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대화가 담긴 지인과의 통화 기록을 제시하며 범행 고의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이들이 집행유예 기간이던 피의자 한 명에 대한 가담 정도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맞추려 하거나 CCTV 증거 삭제까지 시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청구 때는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범행을 가볍게 여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의자 측은 사망과 폭행 사이에 응급조치 지연과 같은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 삭제도 평소 습관일 뿐 증거 인멸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피의자 중한 명은 오히려 폭행을 말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는 유족도 참석해 피의자들의 구속을 촉구했습니다.
9: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는
10: 김상철, 김창민 감독 아버지입니다.
9: 유가족의 법감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6: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5: 울산의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혼인관계였던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남성은 과거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4: 아파트 현관문에 경찰 통제.

0: 선이 쳐져 있습니다. 5월의 첫 휴일, 울산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1: 본인이 했고, 경찰도 들어왔거든요.
2: 울산 소방본부 관계자입니다.
0: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목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아파트 앞에선 6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사람이 떨어지면 못 봤고 나와서 보니까
2: 이웃 주민입니다.
1: 사람이 누워있는 걸 봤어요.
0: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혼인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B씨는 이혼전 A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겨 한때 전자발찌도 착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씨가 짐을 찾으러 집에 들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3: 경찰이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오는 6일 오후 2시에 50대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구속된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청담 또는 청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2019년부터 1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거나 유통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6: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또다시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내란 추진당입니까?
5: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다섯 군데 재보선 교통 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는 것이
7: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말씀을 좀 분명히 들었습니다.
5: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9: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7: 장동혁 국민의힘
9: 도대체
7: 대표입니다.
9: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5: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10: 이재명 정부에서는
7: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10: 있어서 종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5: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오빠 호칭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중앙이 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위에서 그냥 지원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 대표의 행보가 영남권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자 자신이 파악한 여론은 전재수 후보한테 맡겨놨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공천 논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른 후보들과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SNS를 통해 내란 중요 업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도 국민의힘 광역시장 후보에 선출됐다며 공당의 공천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서 개편 가능성이 제기됐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당연히 제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약속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은 발표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왔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건 잘못됐던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특공제의 단계적 축소, 나아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실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특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40%씩 적용받는 거주, 보유기간 공제 혜택에 대해 고민은 필요하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 보호는 문제가 없도록 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특공제 손질을 하더라도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공식화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건 우리 주택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을 두곤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일정에 맞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절차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2: 조작기소 의혹 특검이 선거판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홍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앞서 주도한 국정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평가부터 전했습니다.
13: 국정조사를 통해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입니다.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 등이 상당 부분 밝혀졌고
12: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여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사실상 제동을 걸었습니다.
13: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2: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완급 조절을 주문한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다음 달 지방선거 표심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특검법의 수사 대상 12개 중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한 걸 두고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9: 이재명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해서
7: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350명을 동원하고 국민 혈세 수백억을 갖다 쓸 겁니다.
12: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엔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재판중지법에 대해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조작기소 의혹 특검의 경우 이 대통령도 공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만큼 속도의 문제일 뿐 추진 동력은 유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야권에서는 이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향한 사법 내란으로 규정하고 대여 총공세에 돌입했습니다. 당적 가릴 것 없이 특검 저지 연대에 나섰는데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4: 지방선거를 딱 한 달 앞둔 날 수도권 광역단체장 출사표를 던진 범야권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법 쿠데타라며 공동대응에 나선 겁니다.
15: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7: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4: 선거 판세를 뒤집기 위한 핵심 이슈로 특검법 논란을 한껏 띄우는 동시에 향후 연대의 물꼬를 트려는 행보로 읽힙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들까지 줄줄이 공동 대응을 예고했고 공천 내용에 주춤했던 지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그야말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9: 이럴 바에야 차라리 이재명 최고 존엄법을 만드십시오.
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사느냐, 이재명 동물농장의 노예가 되느냐.
14: 민주당은 일단 특검법 정당성을 부각하며 방어막을 쳤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정황이 낱낱이 드러난 만큼 특검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강행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6: 조작 기소. 특검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가오를 바로잡는 사법 정상화의 과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피해구제를 외면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납니다.
14: 다만 한 달 남은 선거에 미칠 파장을 두고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도 에둘러 속도 조절을 주문한 상황. 이번 달로 못 박은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뒤로 미루자는 일종의 전략적 후퇴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 지도부도 여론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8: 종합적으로 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7: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입니다.
8: 그 자체에 대한 의견 등들도 판단해야 될 대목들이 있다라고.
14: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에 청와대까지 신중론을 주문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도 고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특검법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오는 6일 원내대표 선거를 마친 뒤 논의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 미사일 공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적 승선원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앞서 연결했을 때 없던 내용인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6: 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한국인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좌연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4명이 타고 있고 이 가운데 6명은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선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미사일 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측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며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관실 좌연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이 때문에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소유한 일반 화물선 나무호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과 외국인 선원 등 24명이 타고 있고 이 가운데 6명은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에 탑승한 선원 중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습니다.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각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통해 선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며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프로축구가 정규라운드 3분의 1을 마치고 어린이날부터 두 번째 로빈을 시작합니다. 12개 팀이 모두 한 번씩 겨룬 1로빈의 승자는 단연 FC 서울이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라운드를 마...

0: 치고 순위표 최상단에 이름을 올린 팀은 FC 서울입니다. 김기동 감독의 서울은 1로빈 마지막 경기에서 김천에 패했지만 8승 1무 2패로 2위 전북보다 승점 7점을 앞섰습니다. 모든 경기에 출전해 세 골에 도움 두 개를 기록한 송민규의 가세로 더 단단해진 서울은 홈에서 전북을 이기고 강원의 강릉 불패 징크스도 깨뜨리며 순항했습니다. 12개 팀 가운데 가장 많은 23골을 넣었고 실점은 9골로 가장 적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클리말라가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하지만 무려 11명의 선수가 골을 득점한 것도 강점입니다. 강한 압박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누구든 골을 넣을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 생각보다 많은 승점들을 쌓았다는 거에 대해서
2: 김기동 FC 서울 감독입니다.
1: 다만 좀 대전전에서 좀 체력적으로 좀 부족했을 때 또 상대가 또 강하게 거칠게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겨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선두 서울을 제외하고 2위 전북부터 11위 제주까지의 승점 차이는 불과 6점으로 초접전 양상입니다. 한두 경기로 언제든 순위표가 뒤집힐 수 있는 박빙의 차이라 매 라운드 순위표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각 구장마다 풍성한 어린이날 이벤트가 준비된 가운데 서울은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이고 전북은 광주와 대전은 인천과 각각 홈 경기를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2: 앞서 뉴스 대담 중 언급된 6.3 지방선거 관련 경기 평택 을 여론조사는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5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을 이용해 조사했습니다. 또 부산 북구갑 관련 여론조사는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해 5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무선 ARS, 유선 RDD 방식을 이용해 조사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선 호르무즈 해협 선박 피격 소식은 지연 중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6: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한 두 달간의 공론화 논의 결과 현행 기준인 만 14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대신 사회봉사를 하거나 소년원에 가는 등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소년범죄가 흉악해지면서 이 연령의 상한을 13살로 낮추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관련 청원에 동의하기도 했고요. 20대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꼽힐 만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었죠. 두 달간 정부가 주도해 각 분야 전문가의 토론과 200명 넘는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치열한 공론화 논의 결과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유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시민 참여단에서는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 낙인 효과나 재범 방지 측면에서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권고안은 보완을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서 최종 공개될 예정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0: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1: 듀엣토의 더 클래식.
2: 5월 4일 월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3: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연주입니다.

0: 5월 4일 월요일 듀엣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 더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중에서 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한 빈 필하모닉 연주였습니다.
0: 5월은 가정의 달이죠.

0: 그리고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1: 어린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동화에서 영감을 받은 클래식 작품을 모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면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세 곡이 모두 동화가 원작이네요.
0: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이야기는 샤를 페로와 그림 형제의 동화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E.T.A. 호프만의 동화이고요.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 여러 곳에서 전해지는 설화가 원작이죠.
1: 발레라는 장르가 동화를 무대에 올리기 좋을 것 같은데 오페라는 어떤가요?
0: 뭐잘 아시겠지만 발레처럼 많진 않지만 동화 원작하는 오페라도 있죠.
1: 로시니의 그 신데렐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자주 무대에 올려지는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도 있습니다.
1: 조금 낯선 작품이긴 하지만 프로코피예프의 세계 오렌지 사랑이라는 오페라도 있고 바르톡이 작곡한 푸른 수염의 성도 있습니다. 모두 동화가 원작입니다.
0: 네,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1: 홈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이막에 나오는 이중창,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소프라노 앤 머레이와 에디타 그루베로바가 부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이막 아리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요.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부릅니다.

0: 훔퍼딩크의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에서 2막에 나온 이중창, 밤에 자려고 누울 때면, 이어서 로시니의 신데렐라 중에서 2막 아리아, 더 이상 슬프지 않아였습니다.
1: 동화를 각색한 음악으로는 오케스트라 작품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곡이 듀카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입니다. 미키마우스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유명한 곡입니다. 괴테의 시가 원작인 동화고요.
0: 내용이 재밌죠. 마법사가 집을 비우면서 제자에게 물을 채워놓으라고 했는데요. 꾀가 난 제자는 빗자루를 시켜 물을 채워놓았지만 멈추는 주문을 몰라서 당황한 끝에 빗자루를 도끼로 부숴버렸지만 빗자루 조각이 여러 빗자루로 변해 계속 물을 퍼오는 바람에 결국 집안 전체를 물바다로 만드는 내용이죠.
2: 이거 그거네요. 그 거의 뭐 그런 거네. 소금 계속 나오는 맷돌. 바다에 물에 들어갔더니 결국에 그래서 그때부터 바다가 짜졌다 하고 있잖아요.
0: 부치였나? 네.
2: 막 그랬잖아.
0: 맞습니다.
2: 그런 거네. 이 이야기를 퓨지 음악으로 작곡한 것이 듀카가 작곡한 마법사의 제자고요. 이 곡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0: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라 하루 쉬고요. 저희는 모레 수요일 뿌띠 지도클로 돌아올게요.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7: 지금부터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8: 이란 전쟁 여파로 6주가 미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행이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9: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11: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10: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12: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of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10: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9: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산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11: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5.
13: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8: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서울 휘발유 평균가가 2,05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을 보면 어제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11.05원으로 어제보다 0.41원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50.77원으로 1.96원 상승해 2,05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리터당 2,004.88원으로 전날보다 0.18원 올랐고 서울은 2,037.22원으로 1.69원 상승했습니다.
9: 매점 매석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주사기를 과다하게 구매한 정황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24곳을 대상으로 오는 7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시가 시행된 이후 같은 구매처에 주사기를 과다 공급한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해 고발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8: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9: 장기화한 전쟁이 위기에 취약한 지역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14: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10: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0: 김근우입니다.
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관련해 청와대는 당연히 제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1월 약속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은 발표한 대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제도의 보유 부분 혜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왔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투기성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혜택을 보는 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장특 공제의 단계적 축소, 나아가 폐지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청와대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실제 거주 기간에 대한 공제 혜택이 줄어든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장특 공제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똑같이 40%씩 적용받는 거주, 보유기간 공제 혜택에 대해 고민은 필요하다면서도 실거주 1주택자 보호는 문제가 없도록 할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장특 공제 손질을 하더라도 실거주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공식화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시장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의 주택가격이 하락한 건 우리 주택시장 흐름이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며 자산 불평등 완화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오는 9일 이후 주택가격 전망을 두곤 정부의 세제 관련 입장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며 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29일 내놓은 수도권 주택 6만 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선 일정에 맞게 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6월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선거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퀴즈 퇴출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기치로 잡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3: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인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표심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보수 결집으로 불리는 이른바 동남풍에 맞서 낙동강 전선 탈환에 사활을 걸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부역자들에게 꽃가마를 태운다고 직격했습니다.
4: 윤석열의 부활입니까? 또다시 내란을 추진하려는 내란 추진당입니까?
3: 민주당은 오는 수요일 평당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을 지역에 공천하는 등 다섯 군데 재보선 교통정리를 마칠 계획인데 지방선거 목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 윤석열 퀴즈를 퇴출하는 것이 지방선거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좀 분명히 들었습니다.
3: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론을 맨 앞에 걸었습니다.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 16명 가운데 7명이 전과자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동시에 범죄자를 걸러내는 선거라고 외쳤습니다.
6: 주권자의 분노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범죄자들에게 지방 살림을 맡겨야 하는 겁니까?
3: 송원석 원내대표는 서울 강서구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 재개발 재건축으로 국민 심판을 받자며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띄웠습니다.
7: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종상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절차와 과정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지금
3: 새 정부 출범 이후 꼭 1년 되는 날 치러지는 6.3 지방선거는 여야 슬로건에서 보듯 이번에도 다시 윤석열과 이재명의 대결이 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8: 지난 3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9: 여기 정우 오빠.
10: 오빠.
9: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
8: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본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1: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를

0: 하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1: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2: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 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1: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 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3: 장사 오래 하는데 관광객도 많은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그럼.
1: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단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4: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12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사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군수직을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 군수는 충남 공주, 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받는 중심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7: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런 당에 남아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6: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의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8: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6: 전천후 압박이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9: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6: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5: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에게 분야별 정책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 동안 인류 경제도시 대전의 기반을 구축했고 이제는 도약을 완성할 시점이라며 서울과 함께하는 G2 경제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무능했던 과거로 돌아갈지 더 위대한 대전으로 나갈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허 후보를 향해 분야별 정책 토론회를 10차례 공개적으로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10: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0: 였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 화재가 발생해 미사일 공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국적 승선원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들 전해주시죠.
7: 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미사일 공격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40분쯤인데요. 해당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 내측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원인과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도 우리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라면서 한국인 승선원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선박은 우리나라 선사인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나무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국적 선원이 6명, 외국 국적 선원 18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MM에 따르면 기관실 좌연 쪽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소리와 함께 불이 났고 이 때문에 기관실 쪽 외판이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경찰은 아랍에미리트 등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5개국 해상구조기관의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신속히 구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호르무즈 해협 내측의 우리 선박, 선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6: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미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팩트체크를 올려 미 해군 군함은 단 한척도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0: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1: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0: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화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0: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배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추건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4: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3: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현재 시간 4일 기자회견에서 14개 항으로 이뤄진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을 받아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미국 측 요구는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이어서 검토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7: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0: 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중동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선박은 모두 2,000척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선박도 26척이나 여전히 발이 묶여있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이 선뜻 위험을 감수하고 탈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곳곳에 대형 선박들이 떠 있습니다. 모두 지난 2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발이 묶인 배들입니다. 우리 선박 26척을 포함해 대형 상선 2천여 척이 두 달 넘게 갇혀 있습니다. 배 안에 머무는 각국 선원들도 2만 명에 달하는데 마실 물도 먹을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3: There was shortage of the food and some ships started rationing of the water nearly 2 hours in the morning, 2 hours in the evening.
2: 더 큰 문제는 언제 공격당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 전쟁 기간 호르무즈에서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2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Pertama, waktu saya baru tiba di sini, tanggal 3 di pelabuhan, begitu sandar ada serangan drone, cuman tidak tahu drone dari mana, cuman saya dapat infonya dari Iran.
2: 트럼프 대통령이 탈출을 돕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말만 믿고 당장 목숨을 걸 수도 없습니다. 미군이 직접 선박을 호위하는 게 아닌 사실상 안전한 항로 정보만 제공하겠다는 것이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에 의한 나포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떤 선박도 선뜻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거라고 지적합니다.
5: If the risk is so high that it means that the insurance premium is so extremely high that it doesn't make economic sense to continue trading in that way, then those companies won't trade.
2: 알자제라 방송은 미 해병대 출신의 군사 전문가 말을 인용해 호르무즈에서 실질적인 방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미 해군 함정은 12척에 불과하다며 트럼프가 장담한 호르무즈 선박 탈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6: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강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7: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6: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했습니다.

0: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선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2: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3: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천 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4: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3: 투스카호 납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5: 타라페 아메리카이 به طرح پیشنهادی ایران پاسخ داده یعنی نظراتش رو به طرف پاکستانی منعکس کرده
3: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단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6: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7: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6: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8: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6: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일본은 장기전에 대비해 중동 국가들이 아닌 다른 나라의 눈을 돌리며 에너지 수입처를 바꾸고 있습니다. 당장은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니지만 일본과 비슷한 상황인 우리도 눈여겨볼 점이 있어 보입니다. 도쿄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9: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베트남 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0: 호르무즈 봉쇄로 커진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호주는 일본이 액화천연가스 LNG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일본 가스 수입 전체의 40%가량을 차지합니다. 석탄은 60%를 호주에서 사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디젤유 등 정제 석유 제품을 호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서로 필요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유 없이 수출을 제한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히토류 등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지자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했고 미국산 원유는 수입량을 4배 넘게 늘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엔 멕시코에서도 원유 100만 배럴을 수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카이스 총리가 직접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성사시켰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95% 이상을 중동 석유에 의존해 왔는데 전쟁을 계기로 수입처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위험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당장 전체 수급을 바꿀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기 조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우리나라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서 선원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정부를 향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선박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에서도 각별하게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하며 민주당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한국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사고 발생 직후 자신의 SNS에 정부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구출하는 지원 작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의 특파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시간 기준 4일 오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에 나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의 선박을 풀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 자신이 이들을 해협에서 안전하게 빼내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균열을 내고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는데 만약 방해를 한다면 강력한 대응을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역제안한 14개 항 종전안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협상에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9: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They're decimated. They're having a hard time figuring out who their leader is.
8: 이란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전달한 답변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란의 종전하는 전쟁 종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핵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대이란 해상 봉쇄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다음 주 유정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도 거의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0: We think that they've gotten less than 1.3 million in tolls, which is a pittance on their previous daily oil revenues.
8: 또 협상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다시 변경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란에서 원유를 구매해 사실상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관련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축원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의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11: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6: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미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팩트체크를 올려 미 해군 군함은 단 한 척도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단계로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하게 항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단은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미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혁명 수비단은 현재 시간 4일 이란 언론을 통해 지난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나 유조선은 없다며 미국 관리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혁명 수비대 해군이 정한 원칙을 어기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런 선박의 운항은 강제력으로 저지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달에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3: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7: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0: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우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3: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2: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4: To the Iran.
2: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보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보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우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6: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5: 영국 해사 무역 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

0: 재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2: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1: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3: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of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1: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을 비롯해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쳐 왔는데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5: Ahora como le expliqué, tengo 7000 y pico. Dan 50 turnos diarios. ¿Cuándo yo vuelvo a comprar gasolina? Ya eso será para pararme.
4: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두려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6: Within the past week,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is now in preparation on that imprisoned island.
4: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7: 뭐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의 이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4: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이 연이은 말실수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오빠 발언으로 거듭 사과했습니다. 황보혜 경기자입니다.

0: 지난 3일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하정우 후보와 구포시장을 찾은 정청래 대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에게 건넨 이 말이 불씨가 됐습니다.
1: 여기 정우 오빠.
2: 오빠.
1: 오빠 해보여. 오빠 해봐요.
0: 야권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명백한 아동 성희롱이자 인권 침해라고 본물 터지듯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 부산에는 오빠 강요범이 나타났어요. 자기 아빠보다도 나이가 많은 50대 아저씨 보고 오빠라고 해보라고 강요를 한 겁니다.
0: 발언 당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과했던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석상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4: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아이의 부모님께 송구합니다.
0: 구포시장 방문 첫날 악수손털기로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하정우 후보 역시 아이와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더욱 조심하고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민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가 안 된다는 남대문 시장 상인에게 컨설팅을 받아보라고 한 게 논란이 됐습니다.
5: 장사 우리한테 관광객도 많은데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세요. 전문가들한테 그럼.
0: 정 후보 측은 어려움을 호소한 상인에게 서울시의 자영업자 대상 지원 정책을 안내한 취지였다고 해명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시민을 가르치려 든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당사자인 상인도 불쾌감을 드러낸 거로 전해졌습니다. 순항하던 민주당에 불거진 돌발 악재, 지도부는 내부 단속과 동시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6: 그 실수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시민들에게는 하나의 그 메시지가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생중계되는 유튜브 쇼츠 시대의 현주소입니다. 유권자와 만나는 빽빽한 현장 행보 속에 리스크 관리가 최대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이라고 비판받는 중심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당이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 전 비서실장은 다른 후보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남 공주부여 청양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자 여권을 넘어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상상 이상 강력합니다. 선봉은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정 전 실장을 공천하면 탈당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데 이어 후보 등록 무기한 연기까지 거론했습니다.
9: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제가 이런 당에 남아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8: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공천 배제를 요청하는 가운데 지도부 의중도 컷오프로 기운 분위기입니다.
10: 우리 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어주시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8: 전천후 압박이 이어지자 정 전 실장은 반격했습니다. 마지막 충정이자 용기로 나섰는데 공천 원칙은 대체 뭐냐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몰락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할 집단은 집권 여당과 그 당 지도부라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분이 당 광역시장 후보에 뽑힐 때 이의제기한 사람이 있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불의의 일격을 맞은 추경호 후보는 그러나 맞대응하는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 보수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탄압에 의한 기소에는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데 이를 판단할 당 윤리위는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11: 내일이라도 결정해주면 내일이라도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끝낼 수도 있는 거죠.
12: 정진석은 가장 확실한 한석이라는 당 안팎의 예측에도 국민의힘이 결국 컷오프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주호영, 이진숙 후보 같은 컷오프 잡음, 나아가 무소속 출마 등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망은 분분합니다. YTN 김철입니다.
1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4: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

0: 출연하세요.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수홍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수홍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승선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 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3: 미 군함을 명중시켰다는 이란 보도에 미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SNS에 팩트체크를 올려 미 해군 군함은 단 한 척도 공격당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란 언론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단은 미국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미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혁명수비단은 현지 시간 4일 이란 언론을 통해 지난 몇 시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상선이나 유조선은 없다며 미국 관리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축원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우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5: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8: To Iran.
7: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그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9: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1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9: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0: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1: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나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나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천 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2: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1: 투스카호 나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 طرف آمریکایی به طرح پیشنهادی ایران پاسخ داده یعنی نظراتش رو به طرف پاکستانی منعکس کرده.
1: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4: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인지를 놓고도 평행선이라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6: عادت آمریکا به زیاده‌خواهی و مطالبات نامعقول راحت نیست که ترک بکنن.
5: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6: 마바레디스케 셀판 가모네자니스 마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خاتمه کامل جنگ.
5: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7: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5: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4: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의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8: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

0: 대통령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1: Why is the U.S. removing troops from Germany?
2: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0: 이번에 발표된 5천 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3: Yeah, probably. Yeah, I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0: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4: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0: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5: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0: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6: 트럼프 미 대통령은 쿠바를 즉시 점령할 수 있다는 최근 발언을 비롯해 여러 차례 군사행동 가능성을 내비쳐왔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끊임없이 쿠바를 언급해온 건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1959년 카스트로의 쿠바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자리 잡은 뒤 시작된 미국의 쿠바 제재는 어느덧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8: Ahora como le expliqué, tengo 7000 y pico. Dan 50 turnos diarios. ¿Cuándo yo vuelvo a comprar gasolina? Ya eso será para pararme.
7: 수십 년 제재로 쿠바 경제는 위기에 빠져 있고 핵을 보유한 국가도 아니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쿠바를 강하게 압박하는 배경으로는 먼저 지정학적 특수성이 거론됩니다. 쿠바와 미국 본토 사이는 약 145km, 서울에서 대전보다도 가깝습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을 들여다 미국과 부딪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거치며 쿠바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적이라는 이미지로 각인됐습니다.
9: Within the past week,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is now in preparation on that imprisoned island.
7: 백악관은 최근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쿠바가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헤즈볼라와 같은 테러 조직에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알자지라 등 일부 외신은 백악관 발표에서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계산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플로리다에는 쿠바계 미국인 14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이들 사이에선 반공 정서와 쿠바 강경론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쿠바 문제는 외교 현안을 넘어 표심과 직결된 정치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트럼프 특유의 캐릭터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10: 이란이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분명히 쿠바의 이 공산주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친미 정권을 옹립할 수 있다 그러면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으로
7: 일부에선 쿠바 북부 해역에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 등 에너지 변수도 거론됩니다. 인도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압박하는 흐름이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쿠바는 지리적 근접성, 냉전의 기억, 정치적, 경제적 요인 등이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위협 대상으로 소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6: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장기화한 전쟁이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1: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7: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11: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7: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해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7: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1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4: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5: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6: 제가 들어드릴게요.
17: 여기 앉으세요.
15: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인지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6: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7: 어댑 아메리카 به زیاده خواهی و مطالبات نامعقول راحت نیست که ترک بکنن.
6: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7: 마바레디스케 셀판 가모네자니스 마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6: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8: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6: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제3국 선박들을 빼내겠다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이란이 주고 있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보입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9: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방식보단 해운사와 보험사, 국가 간의 운항 경로를 미군이 직접 조율하는 프로세스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고한 선원들을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방해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인도주의적 구출 프레임은 이란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란이 선박 퇴거를 막으면 민간인을 인질로 잡는 반인도적 국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1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9: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0: مستأصل شد، تنگه‌ای که بسته شده بود ترامپ اعلام کرد باز میکنم، این غلط رو نتوانست بکنه. آمده الان موضوع محاصره را مطرح کرده، یقین بدانید این هم با شکست مواجه خواهد شد.
1: 여기에 국민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3: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2: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6: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5: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

0: 추석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해 옆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담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에 있는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3: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팡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2: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4: To Iran.
2: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0: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0: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의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0: 영국 해사 무역 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2: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산유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50% 가까이 상승한 가운데 미 재무장관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 오펙과 다른 산유국이 협력하는 오펙 플러스의 7개 가입국이 6월부터 원유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유가 안정을 위해 자발적 감산에 들어갔던 7개국은 다음 달부터 하루 18만 8천 배럴씩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가 오펙과 오펙 플러스 탈퇴에 이어 증산을 선언한 것에 대응해 다른 가입국의 탈퇴를 막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원유 수출길이 막힌 중동 국가가 상당수라 증산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일 기준 갤런당 $4.45로 이란 전쟁 이후 49% 오르며 소비자 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올해 초보다 급락할 것이라며 이미 원유 선물 시장에서 3개월에서 9개월 뒤에 유가는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4: This gives me a lot of optimism that oil prices on the other side of this conflict are going to be much lower than they were going in or at the beginning of the year or at any point in 2025.
3: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지난달 미국 원유 수출량은 하루 평균 520만 배럴로 전쟁 전인 2월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4월 원유 수출량도 3월보다 14% 증가한 하루 123만 배럴을 기록하며 2018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은 중동이 워낙 큰 산유 지역이라 이번 수입 노선 변경은 일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2: 독일 주둔 미군 5천 명 철수 발표의 파장이 유럽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의 기준이 국가 전략이 아닌 통치자의 기분에 좌지우지되는 이른바 안보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5: 유럽 방위의 심장부이자 이란 전쟁의 핵심 보급로인 독일 람슈타인 기지. 전략가들은 전쟁 중 후방 기지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감축입니다. 발단은 동맹국 정상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란 전쟁을 비판한 메르츠 독일 총리의 발언에 격분한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성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6: We're going to cut way down and we're cutting a lot further than 5,000. Thank you very much.
5: 이번에 발표된 5천 명은 의회의 제동을 피하며 대통령 권한으로 즉각 뺄 수 있는 법적 최대치라는 점에서 정교한 압박 카드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화살은 이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유럽 전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7: Yeah, probably. Yeah, probably will. Why should I, you know, look, why shouldn't I? Italy has not been of any help to us. And Spain has been horrible.
5: 동맹의 가치가 대통령의 기분 점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8: Die NATO ist ein Instrument zur Absicherung der globalen Hegemonieansprüche der USA. Es ist ein Instrument zur

0: Interessensdurchsetzung der US-Oligarchie. Und insofern kriegt man da keine Eigenständigkeit, wenn man mehr aufrüstet.
1: 메르츠 총리가 수습에 나섰지만 합리적 설득이 통하지 않는 거래적 외교 앞에 독일의 안보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핵심 전략 자산인 토마호크 미사일 배치는 이미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2: Ich muss akzeptieren, dass der amerikanische Präsident zu diesen Themen eine andere Meinung hat als wir, aber das ändert nichts daran, dass meine Überzeugung bleibt, dass die Amerikaner für uns wichtige Partner sind.
1: 동맹의 기준이 공동의 가치에서 통치자의 감정으로 전락하면서 미군 기지는 이제 언제든 뺄 수 있는 보복의 도구가 됐습니다. 개인의 변덕이 안보를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미국이라는 동맹의 약속이 얼마나 유효한지에 대한 유럽의 의심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 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1: 뭐해라는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어 날 속마음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1: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상대로 공격을 가했다며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참해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선박 이동과 관련된 해방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상대로 몇 차례 공격을 가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동참할 때가 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한국 선박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피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0: 해방 프로젝트 첫날 미국 재무장관도 동맹국들과 중국을 향해 해협 개방을 위한 동참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현지 시간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해협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우리 국제 파트너들이 나서서 이란에 압력을 가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1: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서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4: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3: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에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호르무즈 선박 구출 작전에 이란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1: 하지만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구축함과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일대의 긴장 또한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선박 구출 작전에 대한 이란의 첫 반응은 우회 쪽에서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간섭도 휴전 위반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망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르무즈 일대에선 민간 선박을 향한 공격이 잇따랐습니다. 3일 오전 화물선이 소형 선박 여러 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유조선이 미확인 발사체에 피격되기도 했습니다. 호르무즈 장악권을 과시하려는 이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곧바로 작전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작전에 유도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들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 15,000명의 병력이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력을 전개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미군이 고립된 선박들을 호위하기 위해 호르무즈 안쪽으로 진입할 경우 물리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발적인 충돌이라든지 희생이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공습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이란이 지켜본다고 한다면 그걸 보면서 이제 협상 국면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 카드를.
5: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호르무즈를 지렛대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유튜버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1: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8: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7: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9: To Iran.
7: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방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1: 하지만 사실상 이란이 쥔 마지막 지렛대를 무력화해 협상의 판을 흔들려는 승부수로 풀이됩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9: 이란의 봉쇄와 미국의 역봉쇄가 맞물려 거대한 해상 감옥이 된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미

0: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성공할 경우 이란의 유일한 카드인 해협 봉쇄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렛대를 빼서 미국이 유리한 입장에서 전쟁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계산입니다.
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elling Trump to fix this and to stop this war, but he seems determined that he can wait out Iran and that he will win.
0: 하지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란이 주권 침해나 휴전 위반으로 간주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경우 2개월 넘게 이어온 불안한 정전 상태는 순식간에 깨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맹국들에 대한 파병 압박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작전의 정당성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등에 다시 한번 호르무즈 파병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이번 승부수가 평화적 해법이 될지 아니면 전쟁 재개의 도화선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4: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천 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4: 투스카호 납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6: 타라페 아메리카이 به طرح پیشنهادی ایران پاسخ داده یعنی نظراتش رو به طرف پاکستانی منعکس کرده
4: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7: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8: 어댑트 아메리카 به زیاده خواهی و مطالبات نامعقول راحت نیست که ترک بکنن.
7: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8: 마보레디스케 셀판 가모네자니스 마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خاتمه کامل جنگ
7: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0: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1: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0: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4: He's not going to move to reschedule it as far as I know. I have been bringing up the Chinese relationship with Iran in my meetings with the Chinese.
3: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5: If the Hormuz is still closed by the time President Trump goes to China, this issue will be high on the agenda of the bilateral talk.
3: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 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 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5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박규빈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의 이른 새벽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바쁜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린이라는 말만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몽골몽골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게도 그런 순수한 동심의 시절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 때문이겠죠. 사실 어른이 되어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심을 가끔 보게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아이처럼 설레고 막 신나죠. 또 별거 아닌 일에 괜히 삐치고 서운한 감정도 듭니다. 아이 때 그랬던 것과 똑같이 그런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면 좋겠고요. 어른들 마음속에도 내 안의 동심을 만나는 따뜻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경쾌한 피아노 선율로 시작했습니다. 스티브 바라칸의 플라잉이었습니다. 어린이날 휴일인데요. 오늘은 단순한 쉬는 날이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죠.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몫일 텐데요. 어른의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또 그 의지를 다지면서 오늘 하루 또 보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악 세 곡 이어가겠습니다. 고향의 봄 오리엔탱고의 연주, 유키 구라모토의 루이제 호수, 이어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OST 또다시 세 곡 전해드립니다.

오리엔탱고의 고향의 봄, 유키구라모토의 루이지 호수, 센과 추히로의 행방불명 OST 또다시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 같은 휴일에는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람 마음이 인색해지고 좁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생기죠. 그런데 오늘만큼은요, 순수한 아이들의 눈으로,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서태지와 아이들, 아이들의 눈으로 포레스텔라, 엔젤 두곡 이어드립니다.

서태지 아이들, 아이들의 눈으로 먼저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포레스텔라의 엔젤이었습니다. 어린이날 휴일 새벽 5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 가는 길 김광민의 피아노 연주, 이사오 사사키의 스카이워커,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3: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 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선박을 빼내는 미군의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측 모두 무력 행사에 나서며 휴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고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사 운용 선박에서 폭발 사고가 난 데 대한 사실관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제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2: 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첫날부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네요.
5: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군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도 민간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 소형 보트들을 격침했고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으로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소형 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보 사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UAE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종전 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6: I mean, I can't tell that to a reporter. If they misbehave, if they do something bad, but right now, we'll see. But, you know, it's a possibility that could happen, certainly.
3: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 동맹국뿐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고요.
5: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10일 정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7: Now would be a good time for our international partners to step up and put pressure on Iran. Let's see them step up with some diplomacy and get the Iranians to open the strait.
5: 베센트 장관은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왔다면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었던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유가 급등이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위태롭게 이어지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한 달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사실상 무력 공방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3: 이란은 민간 선박 공격은 물론 UAE에 대해 미사일 공습까지 재개해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8: 현지 시간 4일 이란 국영 TV가 공개한 미사일과 로켓포 발사 화면입니다. 이란 남동부 자스크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했다고 이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SNS를 통해 즉각 부인했습니다. 미 해군 군함이 피격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란 매체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호하고 있던 선박들을 표적삼은 이란 소형보트 6척을 격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지원으로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본격 개시했습니다.
9: We are suffocating the regime and they are not able to pay their soldiers. This is a real economic blockade.
8: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현재까지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이나 이란 소형 보트가 격침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맞서 호르무즈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무력 공방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순항미사일 3발을 영해 상공에서 격추했고 나머지 한 발은 바다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후자이라 석유산업단지의 불이 나 진화에 나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날엔 호르무즈 해협에서 아랍에미리트 유조선 한 척이 이란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도를 넘는 공격에 인내하기 어렵다며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과 휴전 이후 걸프 지역에서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 중동 일대 군사적 충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3: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0: 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유화적인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2: 미군이 지난달 납포한 이란 화물선을 전격적으로 풀어주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신뢰 구축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3: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4: 지난달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에 들어간 뒤 최초로 납포한 이란 화물선 투스카호. 미군의 정지 명령을 6시간 넘게 무시하고 운항하자 엔진을 무력화시킨 뒤 헬기 강하로 선박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투스카호가 납포 직전 중국을 거친 것으로 파악돼 미 해병대는 컨테이너 5천 개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미사일 연료로 쓸 화학물질을 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 We caught a ship yesterday that had some things on it which wasn't very nice. A gift from China perhaps. I was a little surprised. That's the way war goes, right?
4: 투스카호 납포 2주 만에 미군 중부사령부가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미사일 연료 적재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승조원 22명을 파키스탄에 풀어주고 선박도 이란에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투스카호 반환이 미국과 이란 간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반환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파키스탄을 통한 물밑 대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6: 타라프 아메리카이 به طرح پیشنهادی ایران پاسخ داده یعنی نظراتش رو به طرف پاکستانی منعکس کرده.
4: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이 이란에 14개 종전한 제안에 다시 수정안을 내놨다고 보도해 교착 상태에 빠진 종전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2: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8: It really depends on how much the Iranians are pressuring them. But the question today is that does the Iranian regime really want them to be involved or are they saving them for the next phase?
7: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9: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0: 아다트 아메리카 به زیاده خواهی و مطالبات نامعقول

0: راحت نیست که ترک بکنن.
1: اورانیوم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0: 마바레디스케 셀판 گمانه‌زنی است. ما در این مرحله در مورد هیچ چیز دیگری جز توقف خاتمه کامل جنگ.
1: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2: Doing very well with regard to Iran. Again, they want to make a deal.
1: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유빈입니다. 5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휴일 아침입니다. 아동문학가 방정환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다.

그 새로운 희망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모두 노력해야겠죠.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리베라의 고잉홈으로 시작합니다.

6시 뉴스앤뮤직 스페셜 첫 곡, 리베라의 Going Home이었습니다. 리베라는 로버트 프라이즈만이 지휘하는 영국의 소년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은 대

그게 런던 남쪽의 근교 노버리의 성 필립스 교회의 소년 합창단 출신인데요. 7살부터 16살 사이의 소년들이 단원이고요. 정식 명칭은 리베라입니다. 이 이름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의 일부인 리베라미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리베라의 뜻은 라틴어로 자유라는 뜻이죠. 오늘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웃고 놀고 즐길 수 있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겠죠. 조수미의 챔피언스, 피아노 가이즈의 Let It Go,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OST입니다.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세곡 이어드립니다.

동양의 성현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인자, 불실기, 적자지심 자야. 대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적자지심은 갓 태어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맹자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학식이 풍부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의 그 투명하고 정직한 마음을 간직해야만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세상을 배우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순수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아이 때의 맑은 눈과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미움도 갈등도 전쟁도 사라질 것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스승이자 동시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가장 큰 희망입니다.

새벽에 읽는 고전 맹자의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대인이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정말 늘 기억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였습니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주중 휴일 아침 6시 뉴스 앤 뮤직 스페셜.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오늘 같은 휴일에는 실시간 듣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린 음악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시간을 달리는 소녀 OST 변하지 않는 것 듣고 옵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0: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 합성 목재 예스팀바.
0: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오늘 하루 아이들과 눈 마주치면서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피아니스트 전수연의 곡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담는 아이들.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 이른 아침 뉴스앤뮤직 스페셜 마치겠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4: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 수준입니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8.5도로 아침에는 다소 선선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춘천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징검날의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에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지방의 수도권으로는 41만 대가 이동하고 수도권에서 지방 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31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시작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저녁 8시 이후부터 고속도로의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아직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한산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인 만큼 도로에서는 과속을 인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동호대교 동부간선으로 진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전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구민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1: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 하시죠.
2: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1: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1: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2: 승선원 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인접 국가들의 구조 요청을 보내는 등 긴급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선박에 피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HMM이 운용하는 일반 화물선 남우호로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단마망에서 출항해 중국 상하이로 향하던 중 이란의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 좌연에 불이 붙었고 선체 외부를 둘러싼 철판도 일부 손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배에는 우리 국적 선원 6명과 외국인 선원 18명 등 모두 24명이 탑승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배에 불이 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한국인 승선원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등 5개국 해상구조기관에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시 선원구조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을 빼내는 프로젝트 프리덤에 돌입한 가운데 이란도 무력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인 한국 국적 선박은 모두 26척, 한국인 승선원은 160명에 달하는 상황. 미국과 이란의 해협 충돌이 격화한다면 우리 선박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당분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공격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에 한국이 동참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빼내는 미군의 작전인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양측 모두 무력 행사에 나서면서 휴전 붕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 소식을 직접 발표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은 해방 프로젝트 작전과 관련해 한국의 화물선 등 무관한 국가들을 향해 몇 차례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한국 화물선 폭발 사고 사실관계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공격이 원인이었다고 지목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국도 이 작전에 합류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한국 화물선 공격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선박 보호에 한국군이 참여할 필요성이 더 커진 걸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한중일과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가 적극적인 호응이 없자 실망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선박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미국의 작전 참여 요구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판단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1: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각국 선박을 빼내기 위한 미군의 해방 프로젝트 첫날부터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커지고 있죠.
4: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방 프로젝트에 나서자 이란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이란의 소형 선박 7척을 격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해방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미 군함을 공격할 경우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 미군 중부 사령관도 민간 선박들을 표적으로 삼은 이란 소형 보트들을 격침했고 이란이 선박들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서 요격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지원으로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소형 보트 격침 보도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해협을 통과하려던 미 해군 호위함이 이란군의 경보 사격에 퇴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과의 휴전 뒤 한 달 동안 멈췄던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 지역 공격도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UAE는 즉각 이란에 대한 완전하고 정당한 대응 권리를 경고했는데요.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으로 종전협상에서 이란이 훨씬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련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5: 기자에게 공격 재개 여부를 말해줄 순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 행동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두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장관이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도 해협 개방 작전 동참을 촉구했다고요.
4: 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익을 위해 선박들을 풀어주라고 이란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국제 파트너들도 같은 식으로 관여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0: 정상회담을 열흘 정도 앞두고 중국이 이란의 해협 개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 Now would be a good time
2: 지금이야말로
1: for
2: 국제 파트너들이
1: international partners
2: 나서서 이란에
1: to step
2: 압박을 가할
1: up and
2: 좋은
1: put
2: 시점입니다.
1: pressure on Iran.
2: 이제 중국이
1: Let's see them
2: 외교적으로
1: step up
2: 나서서
1: with some
2: 이란이 해협을
1: diplomacy
2: 열도록
1: and get
2: 설득하는
1: the
2: 모습을
1: Iranians
2: 보게
1: to
2: 되길
1: open the strait.
2: 바랍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0: 베센트 장관은 이란은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이고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해 왔다면서 사실상 테러를 지원하는 최대 국가에 자금을 대주고 있던 셈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단기적인 유가 급등이 미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잘 안다면서 전쟁이 끝나면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돕는 작전을 펼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4: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6: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5: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2: 저 배들은 이란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항 허가를 기다리고
5: 대형
2: 있습니다.
5: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4: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7: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 핵심은 이란의 압박 수위입니다. 이란이 당장 이들의 개입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해 다음 단계의 카드를 아껴두고 있는 건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7: 영국 해사 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4: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0: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 미국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1: 현재 우린 전쟁의 완전한 종식 외 다른 어떤 것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0: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1: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0: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3: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10: 고양 특례시.
11: 엄마 회사 같이 갈래?
12: 엄마.
13: 민준아.
14: 유정아.
15: 필요할 때 확장돌봄.
1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13: 아빠 늦게 와도 돼.
1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7: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3: 나도 바쁘니까 끊어.
15: 주말에도 긴급 돌봄.

0: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1: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9: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10: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1: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 교육청.
1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은 다행히 비 소식 없이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실도 전권역에서 깨끗해서 야외활동하기 좋은 연휴가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다소 선선하지만 낮에는 서울과 춘천 22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의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시작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고속도로나 간선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한산합니다. 다만 동호대교 동부간선도로 진입로 1차로에서 승용차 전도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 겠습니다. 서부 간선도로는 금천 나들목 방향 성산대교 남단에서 목동교 구간 2, 3차로를 점유하고 도로 보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김포 쪽이나 반대 하남 방면 전 구간 소통 상황이 아직은 수월합니다. 도시 안쪽은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양재 구간 속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이후 양재역에서 시민의 숲 삼거리 쪽으로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한 동작대로 용산 가족공원 쪽으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 구간 차량들 서서히 좀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5월 5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자 절기상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입니다. 봄을 충분히 누리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라니요. 유독 봄과 가을만 휘리릭 지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여전히 일교차가 큰 오늘입니다. 어젠 살짝 흐리고 비가 오는 지역도 있었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맑을 거라고 하니까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휴일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로운 이 시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음악들과 행복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앤 머레이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I just fall in love again.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7: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8: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키.

0: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우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YTN 라디오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I just fall in love again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앤 머레이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뉴스 앤 뮤직.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휴일 날씨 포함해서 주요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 함께 전해드릴게요.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창 열려있어요. 문자 보내주실 곳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휴일입니다. 어린이날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실지 여러분의 계획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어요. 마이크 올드필드의 Moonlight Shadow, 이어서 벵거스가 부릅니다. Manic Monday까지 함께 듣고 올게요.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밤중 길을 가던 고등학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자정쯤 광주광역시 첨단동의 길거리에서 남녀 고등학생 2명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여학생은 목 부위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남학생은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길을 가던 남학생이 여학생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다 함께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비밀경호국은 현지 시간 4일 워싱턴 DC의 워싱턴 기념탑 근처에서 법집행요원이 쏜 총에 한 명이 피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비밀경호국은 X에 올린 글에서 요원들이 워싱턴 기념탑 바로 옆 교차로에 있다며 한 명이 법집행요원이 쏜 총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들의 상태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며 긴급 구조대원들이 대응 중이며 접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P통신은 당국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백악관이 잠시 폐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에서 9일 우크라이나에서 휴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러시아군 최고사령관인 블라디미르 푸틴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도 이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만일 키이우 정권이 전승절 81주년 기념 행사를 방해하려는 범죄적인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면 러시아군은 키이우 중심가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아침을 깨우는 노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7시 38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시간인데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3025번님, 늘 저녁 시간대에만 뵙다가 이렇게 아침에도 문자로 함께해 주셨어요. 이태원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기분 너무너무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나고 즐거운 노래 들으려고 일찍 놀러 왔어요. 어른이 날입니다. 아, 네, 어린이 날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벌써 여름이라니요. 그래서 어제 저희 집에 모기가 두 마리 나타났나 봐요.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노래 많이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참 입하라는 말이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벌써 여름이라니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봄 날씨를 즐기지 못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남아있는 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게끔 많이 많이 여행도 다니시고요. 또 이렇게 연휴 맞아서 나들이 충분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안전사고는 주의하셔야겠어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요. 신청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3025번님께서 해리 코닉 주니어의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It Had To Be You 띄워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 나누고 계신데요. 인천공학 피가 봤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역시 일상을 보내고 계신 P74279님 제니퍼 로페즈의 노래 On the floor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 노래까지 해서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J-Lo. Ya tú sabes, no hay más nada. It's a new day.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는 계획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관련 질의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은 오는 14일에서 15일 이틀간으로 잡혀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백악관 당국자가 현재라는 단서를 거론한 만큼 향후 북미 양측의 조율 여하에 따라 두 정상이 극적으로 회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이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과 드론 모두 19발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국방부는 현지 시간 4일 SNS를 통해 UAE 방공 시스템이 이란발 탄도미사일 12발과 순항미사일 3발, 그리고 무인기 4대를 격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공격의 여파로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걸프 지역의 긴장이 다시 격화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최고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현지 시간 4일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경계와 대비 태세를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과 공격 역량은 휴전 발효 이후 줄곧 높은 수준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현재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한 7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은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노래죠. 어린이날 하면 생각나는 노래다라고 하시면서 4723번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안예은의 문어의 꿈 함께 듣고요. 저는 오전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고양시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보러 왔단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에서 우리의 추억을 담은 꽃들이 시간을 물들입니다.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특례시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5: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5: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0: 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받아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강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회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절기상 여름의 시작인 입하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오르겠고 공기질도 전국에서 깨끗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침 한때 충남 남부와 전라 서부에서는 200m 미만의 안개가 나타나겠습니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에서도 가시거리 거리 1km 안팎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들이객 차량들은 교통에 좀 안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도로의 통행량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차간 거리 넉넉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으로 고령 분기점 일대가 전면 통제돼 있고 뒤로 오는 차량들은 1km 구간에서 매우 극심하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지금 남이방향 소통 상황은 원활한 가운데 동서울 요금소 갓길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이 부근 잘 살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3: 미쳤다 와 와 이게
4: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YTN 중동 취재진이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2: 소형 화물선 수십 척이 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운항 허가를 기다리면서 항구 인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호르무즈 해협 바로 앞 오만 무산담으로 가는 길. 본토와는 아랍에미리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국경을 두 번 넘어야 닿을 수 있습니다. 검문소 앞에는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물건을 수송하려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길게 줄 서 있습니다. 무스카트에서 6시간 넘게 달려서 무산담주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용 카메라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4: 저 멀리 호르무즈 해협으로 연결되는 오만 무산담의 카사 판구 앞바다입니다. 이곳에는 유조선이나 대형 상선은 없지만 이 무역이나 관광 용도로 활용되는 오만의 전통 목선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3: 가끔 움직이는 배들도 항구 근처에서 짧은 거리만 이동할 뿐 멀리 나가거나 들어오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주로 오만에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를 오가는 무역선들인데 운항 허가를 기다리느라 전쟁 전보다 숫자가 늘었습니다.
0: 저 배들은 이란으로 건너갈 수 있는 통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 대형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은 먼 바다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쪽 해안선을 따라 내려가면서 한두 척씩만 드문드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에는 상선 8,900척, 전체 선박 2,000척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원 수로는 최대 2만 명에 이른다고 국제해사기구는 밝혔습니다. 오만 무산담에서 YTN 신호입니다.
1: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수출로를 홍해 얀부항으로 돌렸습니다.
2: 그런데 이 우회로가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는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5: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 연안 얀부항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자 사우디는 1200km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을 가동해 이곳으로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회로는 예멘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해적에게 새로운 사냥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유조선 MT 유레카호가 이들에게 납치돼 아덴만으로 끌려간 겁니다. 전문가들은 후티가 첨단 정보를 제공하면 소말리아 해적이 선박을 탈취하는 전략적 군업 구조가 확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후티와 해적을 앞세워 홍해에 목줄을 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0: 핵심은 이란의 압박 수위입니다. 이란이 당장 이들의 개입을 바라는 건지 아니면 더 큰 판을 위해 다음 단계 카드로 아껴두고 있는 건지가 관건입니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5: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최근 홍해 소말리아 인근의 위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하순 이후 이 해역에서 납치 공격 시도가 잇따르면서 최소 선박 3척이 납치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하는 홍해마저 해적의 위협에 노출되면서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권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은 종전 방안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중재국을 통해 상대가 답하면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며 거부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2: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라고 서로 요구하고 종전과 핵 문제 중 뭐가 우선이냐를 놓고도 평행선이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6: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한 미국의 답변을 파키스탄을 통해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변덕스럽고 외교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상대를 마주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0: 미국은 지나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우라늄 농축 제한 기간과 농도 상한, 농축 우라늄 처분 등과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선 대부분 추측성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론은 복잡한 핵 협상은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먼저 합의한 뒤 시작하자는 입장 재확인입니다.
0: 현재 우리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입니다.
6: 앞서 미국이 9개 항의 종전안을 제시하자 이란은 14개 항 수정 제안으로 받아쳤습니다. 전쟁 피해 배상과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이란 주변 철군, 미국의 해상 봉쇄 제재 해제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호르무즈 개방을 고집하는 미국의 요구와는 접점이 없습니다.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의 제안에 모든 걸 검토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놓고는 그저 잘 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0: 이란과의 관계는 매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협상을 원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서로 상대의 제안을 새 제안으로 되돌려주면서 퇴짜만 놓는 행태를 끝모르게 반복하는 겁니다. 꽉 막힌 이 상황에 트럼프의 일방적인 지시로 호르무즈에 갇힌 선박 탈출을 돕겠다며 개시한 작전이 이란의 반발을 더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외국군이라도 특히 침략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접근이나 진입을 시도하면 공격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이란군이 밝힌 데 이어 외무부도 입장이 같다고 못 박았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이란 전쟁 탓에 6주 미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행. 결국은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2: 경호 선발대가 수송기를 타고 베이징에 도착했고 중동 전쟁은 미중 담판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 강정기 특파원입니다.
3: 베이징 수도공항에 미군 C-17 수송기 두 대가 잇따라 착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방문 때마다 전용차와 경호 장비 등 선발대를 실어나르던 기종입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방중을 앞두고 현지 경호 준비에 착수한 겁니다. 지난주엔 양국 무역협상 대표들의 화상회의와 외교수장 사이 전화통화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4: 제가 아는 한 일정을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중국과 회담에서 중국 이란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입니다.
3: 앞서 이란 전쟁 탓에 6주를 미뤘던 트럼프의 중국행. 결국 전시 방중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중동 휴전 협상은 불발됐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미국의 이중 봉쇄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돈줄을 조인다는 명목으로 중국 민간 정유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발끈한 중국은 부당한 제재를 따르지 말라는 첫 행정명령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방중에 또 차질이 생길 거란 추측도 나왔지만 사전 삿바 싸움이란 분석에 더 힘이 실립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갈 때까지 호르무즈가 닫혀 있다면 이 문제는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겁니다. 포총 중국 유엔 대사입니다.
3: 5월부터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은 중국은 미국 일방주의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이 중동전쟁을 중국과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면서 단순 무역 담판이 아닌 국제정세의 향방을 가를 승부처로 판이 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순 중국 방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일정이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간 4일 관련 질의에 그런 회담은 현재 일정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해외에 있던 공장을 국내로 다시 옮기려던 기업이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2: 장기화한 전쟁이 위기에 취약한 지역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경북 경산시가 조성 중인 지식산업지구입니다. 지난 3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지역 강소기업이 중국 공장을 이곳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리쇼어링, 국내 복귀를 결정한 겁니다.
6: 이곳 4만 8천여 제곱미터 땅에 7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약 150명을 채용해 첨단 산업에 쓸 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5: 지자체도 양해각서를 맺고 지원에 나섰고 기업도 리쇼어링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발표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멈춰섰습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원자재 공급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도로 커진 상황에서 수백억 원이 들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자체는 전쟁 여파가 가라앉으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토지 계약까지 무산된 마당에 전쟁은 길어지면서 언제 재개될지는 기약조차 없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외부 악재를 견디지 못하고 시설 투자와 채용을 줄이면서 결국 성장 동력 상실과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7: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4: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7: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중소기업은 자금 여력이나 인재 면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란 전쟁의 여파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다.
5: 지구 반대편 이란에서 시작된 전쟁이 우리 산업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영 심리마저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8: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0: 신젠타 코리아.
1: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5: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4: 건강해.
5: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6: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5: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6: 건강기능식품.
7: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전국이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큰 만큼 외투로 적절한 체온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22도, 대구 23도, 부산 20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이 매우 강해 외출을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1.7도, 습도는 73%입니다. YTN 뉴스 FM.
8: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끼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0: 안녕하세요. 독서치유 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9: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3: YTN is FM.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아침 맑은 하늘 아래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기가 선선하지만 낮에는 대체로 포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1.3도 가리키고 있고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2도에서 20도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전체적인 소통 상황은 아직 한산합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날인 만큼 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남해고속도로는 순천 방향 창원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사고 이후 뒤로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고령 분기점이 전면 통제되어 있고 뒤로 1km 구간에서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다시 고령 분기점 2차로 갓길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는데요.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앙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군위 분기점 2차로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이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간선도로는 동호대교에서 동부간선 진입하는 1차로에 적재물이 지금 발생했는데요. 차선 변경에 미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5월 5일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크랜베리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Dreams.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YTN 라디오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크랜베리스의 Dreams 함께 듣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번 시간도 다양한 장르 음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 열려 있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또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함께 YTN 라디오 앱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앱 채팅창 통해서 신청곡 남겨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고요. 채팅을 통한 대화는 무료입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이 시각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본조비가 불러요. Always 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이어서 본조비의 Always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해방작전에 돌입한 이후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 외무부가 군사적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SNS에 올린 글에서 4일 호르무즈에서 벌어진 사태는 정치적 위기에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의 노력으로 회담이 진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미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악의적 세력에 의해 다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가 8년에서 9년 뒤에 끝날 거라며 세 번째 임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4일 백악관에서 소상공인의 10년간 제공되는 제도적 혜택을 소개하며 지금부터 8년이나 9년 뒤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 나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헌법은 두 차례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의 3선은 불가능합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주 벨루 오리존치에서 경비행기가 도심에 있는 주거용 건물과 충돌했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조종사와 부조종사 등 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탑승객 3명이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고가 난 비행기는 팜플리아 공항을 이륙한 직후 도심 빌딩 숲 사이를 위태롭게 저공 비행하다가 균형을 잃은 채 주거용으로 지어진 4층 건물과 부딪혔습니다. 건물 내 거주자나 지상에는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8616번님, 명곡은 언제 들어도 좋네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 선곡에 대한 만족감을 문자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어린이날 진행, YTN 라디오에서 가장 영혼이 맑은 분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태원 아나운서가 오전에 진행하고 있군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전해주셨습니다. 아예 제가 이렇게 기대에 부응해야 되는데 제 영혼이 맑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24번님, 어린이날 좋아라고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다들 어린이날 맞아서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좋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 가족분들은 어린이날과 관련해서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린이였던 시절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과거를 되짚어보면 제 마지막 어린이날,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6학년 때 친구들 그리고 반 담임 선생님이랑 같이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했던 그게 마지막 어린이날 기억이거든요.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 간식으로 인절미를 잘 구워서 그 위에다가 흑설탕을 뿌려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서 그 인절미 구운 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저희 부모님은 넌 참 별걸 다 기억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어린이일 때 뭔가 내 마음속에 내 기억 속에 딱 박히는 하나의 추억이 생기면 그게 평생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 가족분들도 어린이날과 관련된 추억들 하나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 볼게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 텐데요. 어린이날 맞아서 다양한 노래 선곡해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청곡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7596번님의 신청곡 웨스트라이프의 I Have a Dream 먼저 듣고 오고요. 이어서 S010109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스텝 바이 스텝 함께 띄워드릴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14.44달러로 전장보다 5.8%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6.42달러로 전장보다 4.39% 올랐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주요 에너지 시설이 이란에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유가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가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3% 내린 48,941.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41% 내린 7,200.7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9% 내린 25,067.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잇따른 피격 사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달러 원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줄이며 1,470원대 중반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4.9원 하락한 1,478.4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462.8원과 비교하면 15.6%

6,500원 상승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노사연의 이 마음 다시 여기에 띄워드리면서 저는 오전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2026 수원 연극축제,

0: 공연은 거리에서 시작되고 이야기는 당신 곁에서 피어납니다. 프랑스에서 온 환상적인 거리극과 가슴 벅찬 서커스까지 우연히 마주친 공연이 당신의 발길을 멈추게 할 거예요.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에서 자연과 예술이 함께 숨쉬는 특별한 봄을 만나보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2: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닷새간의 황금 연휴 마지막 날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맑고 화창한 봄 날씨가 되겠습니다. 대기는 청정한 남서기류 유입으로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입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날이 되겠는데요. 한낮의 기온이 서울 22도, 춘천 24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의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지방의 수도권으로 는 41만 대가 이동하고 수도권에서 지방 쪽으로 향하는 차량은 모두 31만 대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방향의 정체가 차츰 시작되겠고 오후 4시에서 5시까지는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차츰 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고령 분기점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크게 발생해서 고령 분기점이 전면 통제돼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뒤로 오는 차량들 1km 구간에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하던 우리 선박에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새벽 현지 공강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2: 중동전쟁 이후 최초로 발생한 우리 선박 피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3: 네, 외교부는 오늘 새벽 0시쯤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호르무즈 해협 안쪽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우리 국적 선박 HMM 남우호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자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주 아랍에미리트 대사관을 비롯한 중동 지역 7개 공관과 해양수산부가 참석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우리 선박에 피해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인 파악과 함께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현지 대사관은 사건 발생 직후 선사와 관련 기관을 접촉해 우리 선원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사시 즉각적인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주재국과 공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선박이